0: 관상동맥 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약을 바꿀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웠다. 왕가상의 이마에서는 금방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사람들은 지켜보기가 괴로워 눈을 돌리었다. 하지만 왕가상은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고 담담하게 웃었다. 에이, 장계석 그놈 때문에 마취제 더 떨어졌네. 유백승이 화가 나서 이를 갈았다. 왕가상은 약을 다 바꾸고는 밥을 먹고 술도 조금 마시었다. 그러고 나니 좀 기운이 나는 듯 싶었다. 그는 들끝에서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토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 대통령이 웃으며 주울래를 바라보았다. 동지가 이야기하세요. 주울래는 왕가상 곁에 앉아 금방 토론한 것을 쭉 이야기해 주었다. 왕가상은 환한 얼굴로 감탄을 했다. 대단하군요. 정말 기발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거슴 동지. 모 대통령이 찬찬하게 물었다. 괜찮다 뿐입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왕가상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장계석은 예술을 절대 짐작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가상 동지가 고생일 겁니다. 모 대통령이 낯빛을 흐리며 안쓰러워하였다. 앞으로 힘든 길을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왕가상이 꿋꿋하게 몸을 세우며 말했다. 장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더한 고생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어서 출발합시다. 주울래가 해를 힐끗 보더니 재촉을 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몸을 일으키었다. 유백승이 지도와 비옷을 챙기자 하나둘 오솔길을 따라 서쪽 산비탈로 걸어갔다. 왕가상이 눈 들 것이 뒤를 따랐다.

0: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참모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미독 동지가 길에서 취했는데 어쩔까요? 졸레가 이마살을 찡그리며 말했다.
1: 어쩌기는 뭘 어쩌겠나. 취했으면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라고 해요.
0: 부지를 못합니다. 부축을 해도 말해도 못 오르는데요.
1: 속에 고민이 가득 차 있는데 안 마실 수 있겠나요? 먼저 한숨 자게 둬요. 내일 점심 전까지만 따라오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긴 홍군 대리를 끼어 고린 쪽으로 향하였다. 홍군은 고린과 서영 사이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마을에서 사나흘을 쉬었다.

3월 20일 아침 조울래는 장계석이 보낸 전보를 손에 넣었다. 조울래가 웃으면서 모태똥에게 전보를 건넸다. 역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 주덕의 비적은 적수하러 도망쳐 고린의 동남쪽에 모여있다. 우리 사천고대는 천당, 서영, 참저, 적수하진에서 서쪽길을 막고 조헌은 오기위, 후지담 부대는 적수하를 따라 동쪽과 남쪽길을 차지한다. 나중에 괴조군대가 이 방아선으로 오면은 조헌원과 오기위 두 부대는 추격을 맞는다. 선도의 종대는 적수하진을 막고 곽효운 부대는 모태진에서 추격하라. 대부대로 비적을 좁고 작은 지역에 몰아넣는다면 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사격 진지를 만들고 적을 철통같이 막아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병력을 통제하여 여러 곳에서 오는 적을 처부실 준비를 갖추고 별동대를 곳곳에 보내 요격전을 펼쳐 적의 갈길을 막고 눈과 귀를 흐려놓아야 한다. 주력부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적을 찾아 소탕해야 한다.

드물고 끈질기게 추격하라. 유객대를 보내 도망갈 곳을 막거나 허리를 자르거나 앞을 가로막고 공격을 하라. 공산당 미적을 토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싸움에 달려있다. 장종정. 모 대통은 전보를 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놈들이 왔으니 우리는 가야겠네요. 좋을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부대가 며칠 쉬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림표가 보낸 편지는 언제 처리할 생각입니까? 모태똥도 이마살을 찌푸렸다. 지금 어디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도 풋내기인데 뭘 알겠어요?

붉은 앵도가 전하 속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것은 정열에 넘치는 꽃이기 때문이다. 책을 두고 생긴 치열한 다툼은 사랑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0: 홍군은 적수화를 세 번째로 그은 후 다시 사천남부로 들어섰다. 3월 19일 홍군은 진용산을 점령을 하고 대촌 철창 양하구에 이르러 북으로 창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다. 장계성은 홍군이 진짜로 사천에 들어올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사천 귀주 호남 세성의 군대와 오기위와 주훈원이 이끄는 두 개 종들을 서둘러 움직여 홍군을 둘러쌌다. 그런 다음 손도의 종대가 필절에서 길을 막고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다. 홍군을 장강 이남의 포위에 없애려는 작전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적군이 움직이고 있을 때 홍군은 몰래 동쪽으로 빠져 21일부터 일항탄에서 림탄으로 적수화를 건넜다. 적수화를 네 번째로 건넌 것이다. 홍군은 비밀을 지키면서 재빨리 움직이었다. 강을 건넌다는 명령을 미리 전달하지 않아서 전사들은 적수화 가까이 와서야 겨우 강을 건넌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 강을 건너고도 어디로 가는지는 고위급 지도자 몇 사람만 알 뿐이었다. 비밀을 지키기는 어렵지가 않았다. 하지만 재빨리 움직이는 것은 효양연한테는 힘겨운 일이었다. 리앵도는 대우를 앞서 가면서 숙소를 마련하는 일을 하였다. 잠잘 곳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부대가 제때에 쉴 수가 있었다. 해가 서산 마루에 떨어질 때쯤 리앵도는 부랴부랴 미리 연락해둔 수경지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마을이 크고 집도 많아서 그럭저럭 마음이 놓이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 이미 주왕종대에 속한 한 부대에서 집을 몽땅 차지하고 있었다. 리앵도는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라 할 말을 못 참는 성품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 길로 그 부대 사무장을 찾아갔다. 여긴 우리가 배정받은 숙소인데 왜 그쪽이 차지하고 있죠? 그 사무장은 서른 살쯤 돼 보였는데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인지라 양보가 없었다. 지금 네 건 내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앞에 또 마을이 있으니 7, 8리 더 가면 되지 않습니까?
1: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0: 영도가 화를 냈다. 정 그렇다면 주황지휘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린 외에서 옮기라면 그때 옮길 겁니다.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결국 다투기 시작하였다. 문 밖에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가까운 오두막에서 여위고 키 큰 사람이 나오자 시끌시끌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었다. 중앙종대 정시위원 진원이었다.
2: 무슨 일로 다투고 있습니까?
0: 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진원이지만 오늘은 어딘지 단호하였다. 사무장은 재빨리 진원 곁으로 달려가 리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1: 저 여성 동제가 와서는 중앙기관대로 옮겨가라고 야단입니다. 제가 7,8리 더 가면 된다고 해도 이 마을은 효양종대 배정된 거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0: 그럼 이 마을이 누구 앞으로 배정된 겁니까? 진훈이 말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1: 그건 말입니다.
0: 사무장은 떠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2: 효양연 몫인가 보군. 거긴 아픈 사람들하고 노인들이 있는 연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7,8리 더 그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중앙기관이고 이미 들지 않았습니까?
0: 진우는 손을 휙 저었다.
2: 어떤 기관으로도 안 됩니다. 들었다고 해도 안 돼요. 내주세요.
0: 이행도는 그만 입이 귀에가 걸리었다. 중앙기관은 그 길로 다른 마을로 옮겨갈 준비를 하느라 바삐 보냈다. 리앵도가 주방에 가보니 쥐사병이 한창 소단에 앉혀놓은 반쯤 익은 돼지고기를 옮기려고 서둘러고 있었다. 리앵도가 사무장을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1: 좋으시겠어요? 당신들은 진격하면서 토우를 쳐서 돼지며 양이며 다 잡아먹는데 늙고 아픈 사람들만 모인 우리 부대는요? 뒤에서 비린내만 맡는군요. 좀 남겨주지 않고 매정하게 다 가져가세요.
0: 진훈이 따끔하게 나무란 뒤라 사무장은 웃는 얼굴로 다급하게 말했다.
2: 아무렴 남겨야지. 남길 겁니다. 원래 다 가져가라던 건 아니어서요.
0: 결국 집도 얻고 돼지고기도 얻게 됐다. 좀비가 다 끝날 때쯤 효양년이 도착을 했다. 집에 든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들어하였다. 그런데 서통립이 보이지 않았다. 리앵도는 걱정이 되어 동구 밖으로 나갔다. 반시간쯤 지난 뒤 저녁 노을 속으로 어슴풀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었다.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친 서통립이 붉은 술이 달린 창을 지팽이 삼아 건너편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뒤로는 어린 마부가 작은 말을 끌고 따랐다. 그 작은 말은 등에 짐과 무거운 책을 가득 싣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리앵도는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동안 서태립한테 제발 짐을 좀 줄이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책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니 강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하며 지고 온 책을 버릴 리가 없었다. 서통립이 가까이 오자 리앵도는 등에 맨 짐보따리부터 얼른 받아내리었다. 그리고는 서통립의 팔을 잡고 큰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어르신 또 대화에서 떨어지셨죠?
2: 떨어진 게 아니야. 서통립이 변명을 했다. 나야 심리를 더 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은 말이 배가 고픈지 가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0: 짐을 너무 많이 실었잖아요. 그 책들을.
2: 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무섭게 서통립의 얼굴이 굳어지었다. 내 책이 뭐 어떻다는 말인가.
0: 리앵도는 내친 김에 용기를 냈다. 그 책 때문에 말이 쓰러지게 생겼어요. 어르신, 그뿐만인가요? 사람도 쓰러질 지경이니 얼마나 고생해요.
2: 앵도, 그건 자네가 모르고 하는 말이네.
0: 서통립이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2: 혁명을 하든 소비트를 건설하든 우리는 모두 문화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왜 날마다 고생스럽게 취소병들한테 글을 가르치겠나. 그게 다 앞날을 위해서라고.
0: 그래도 살고 봐야죠.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적한테 죽고 나면은 그 책을 어디다 쓰겠어요?
2: 아니네. 아니야.
0: 서통립이 연거푸 고개를 저었다.
2: 앵도, 나 하나만 묻지. 우리가 강서에서 귀주로 왔는데 자네는 귀주라는 곳이 있는 줄 그전에 어떻게 알았지? 다 책에서 본 거 아닌가? 응?
0: 이번에도 서통립의 마음을 쉽게 돌려놓을 것 같지 않았다. 리앵도는 속이 타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한창 난처해 있는데 이어진 산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왔다. 앞장선 사람은 휴양연에서 구군단 정치위원으로 옮겨간 하장공이었다. 리앵도는 얼른 달래가 사장 이야기를 했다. 하장공은 듣고 나서 서통립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장공은 다친 다리로 절름절름 서통립 앞으로 걸어왔다.
2: 어르신, 오늘 밤 우리는 회의를 열어 어르신을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0: 늘 서로인을 깍듯이 대하는 하장공이지만 오늘은 일부러 정색을 하고 말했다.
2: 비판?
0: 서통립은 흠칫했다.
2: 내가 뭘 잘못했나? 어지간히 잘못한 게 아니지요.
0: 하장공은 굳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2: 짐을 줄이라는 본부의 명령을 어겼을 뿐더러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에서 준 말은 타지도 않고 책만 잔뜩 실어 말이 다 쓰러지게 생겼으니 말이죠.
0: 서통립은 나라에서 이름난 교육자였다. 여태 자기 앞에서 이토록 레이 없이 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도 마음이 상하여 무뚝뚝하게 말했다.
2: 그럼 어쩔 텐가? 어쩌겠습니까? 책을 태워버려야죠.
0: 하장공이 손을 휙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통립이 속이 달아서 벌떡 일어섰다.
2: 이복의 아홉째, 자네 진시방이 되려나?
0: 아홉째란 구군단 정치비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었다. 하장공이 웃었다. 진스망이 될 수는 없지요. 저야 책만 태우고 선비는 죽이지 않으니까요. 자네, 이건 선비를 죽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네.
1: 사등립은 꼭 모아진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쳤다.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2: 오늘은 기어코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하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러자 사통님은 정말 화가 나서 하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2: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1: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매술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도강중 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 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기수요일 이 시간대에 되면 도강 중년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도강 중년은 여러분들 찾기도 편리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백하 근방 북쪽에 그리고 신화서전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외지의 분들, 우리 연길세에 계시는 분들 망라해서 일백하에 찾아오게 되면 도강 중년을 찾은 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강 중년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과실도 여기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각도의 치료에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전면적으로 마련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도강 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병보고 계시는 조일만 선생 길림성에서도 알아주는 심장과 뇌혈관 질병이 전문가로서는 아주 폭이 넓게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찾아오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또 리명길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20몇 년간의 중의 경력을 쌓고 있으면서 중의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진맥을 딱 해서 뭐 확실한 처방을 내고 또 치료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치료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사람의 또 환자에 따라서 때때로는 처방을 내고 어떤 때는 또 전기친구요법을 결부하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도강증연 2층에 찾아오게 되면 흠과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거창이라고 흠과구강은 우리시에서도 알아주는 우수한 그 어떻게 말하면 치과병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구강 내의 일체 문제는 여기에 찾게 되면 기본으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 이미 20몇 년간의 이런 그 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준악하게 치아를 뭐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이런 거 하는데 가격은 아주 합리한 가격으로 다 빠져 합니다. 80% 받게 되어 있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과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봤는데 치아 때문에 기본 치과를 찾지 않은 분은 50대 그 이상부터는 거의 접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치과 병원을 찾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도강중년 2층에 싱커거창 흠과구강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년 2층에 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계십니다.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께서는 피부과에서는 단순 연길세에서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전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피부과 주임의사로서 널리 소문날 정도로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게끔 준악하게 지금 피부과 질병을 해결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기명 주임 최근에 자기 돌로 발명한 산후퇴라고 있습니다. 삼복기간에 붙이는 이런 게 있는데 호흡도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딱 침혈에 대고 붙입니다. 두의 척추 그 부분을 해서 이래 붙이게 되면 하루에 3시간만 딱 붙이면 됩니다. 밑으로부터 스위퍼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스위퍼가 잘 생겨야 우리 몸에 있는 독성 물질이 잘 빠져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 도강 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는 다각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사선생님 그리고 부당한 과실들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저는 도광중립은 저 흥과 치과로.
0: 아, 흥과 거제 흥과 건강 찾으셨어요? 예.
1: 예, 예. 그 전에 다른 데 가서 그래 분리를 해온 게, 아, 계속, 이, 저는 밥 먹자도 씹으면 단단한 거 못 먹고, 그 다음에.
0: 어, 입금은 너무 눌러놔서, 예, 예. 그렇죠.
1: 예. 아, 그래, 불편해. 그래서, 저, 선생님, 저, 방송 듣고서, 이, 저, 흥과병원 찾아가서, 뭐,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뭐, 면세를 검사.
0: 어, 무료 검사를 하죠. 예, 예.
1: 예, 그래서, 원래, 틀리를 못 쓰겠더라면, 그랬디다.
0: 아, 예.
1: 그리고, 다시 이렇게 경본 찍어서 몇 번 댕기고, 그래, 해놨는데, 대단히 마음 든다.
0: 어, 그렇죠.
1: 마음대로, 예, 마음대로, 저 음식 씹어먹고, 뭐, 삐져나 씹어도 이렇습니다.
0: 어, 그래요? 예, 예, 예.
1: 예, 그렇죠. 대단히 좋습니다. 예. 값도 저렴하고, 정말 이 저만 거 뭐 소문난 거 뭐 한 가지입니다.
0: 어, 소문난 그렇죠.
1: 것도 한 가지입니다.
0: 예, 잘 찾았습니다. 예.
1: 예. 그래, 우리 집사람은 또 정말인가 뭐 그 이빨을 저 해놓자고 그랬다.
0: 예.
1: 틀리를.
0: 어, 틀리를 하시려고. 예, 예.
1: 예, 한대대 나서 그 뭐 신짜고 그러니까 막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틀리를 먼저 해놓고서.
0: 어, 예, 예.
1: 예, 그래서 우선 주머니가 뭐
0: 예약하는 겁니다. 예예. 예.
1: 예약 잡으시다. 예.
0: 이름 예약된 겁니다. 전화번호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를 대게 되면 앞에 순서에 배려할 수 있으니까 실은 놓고 찾아오세요. 여기 흠과 구강은 치과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우수한 병원에 속하니까 오시면 곧 좋은 해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놓고 예. 찾아오세요.
1: 정말 예.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치과입니다.
0: 아, 그렇죠. 그럼요. 예. 예, 예.
1: 예, 수고하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우리, 그 형부가 오늘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약을 써가지고 어제는 8.15를 세겠다며 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을 예약해달랍니다.
0: 어느 선생님 보시려고 그럽니까?
3: 절만 선생님입니다.
0: 아, 절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3: 네, 오랫동안 치료받아서 어떤 간도 검사라니까 다 이렇게 수치랑 다 정상이 됐다.
0: 아, 대단하죠. 예, 예.
3: 예, 예.
0: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오늘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예. 예, 예.
3: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마동서가 옛날에 틀릴 한지 오란데 우리 고모가 내 한계 용도 다 하니까 우리 마동서도 가서 그 틀리를 다시 하겠답니다.
0: 어, 교정, 그렇게 하셔.
3: 그 예. 선생님이 교정해주면 교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라면 다시 하겠다.
0: 아, 그렇게 하셔. 여기 찾아오세요. 여기 값도 저렴하고.
3: 예. 우리 그 마동서가 좀 이렇게 흐림 좀.
2: 네.
0: 예.
2: 그래요.
0: 그렇죠.
2: 허리가 안 좋죠? 네.
0: 예, 예, 예.
3: 예, 예.
0: 예, 됩니다.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3: 예
0: 찾아오세요.
3: 예약해주세요. 예.
0: 예, 예,
3: 예.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젊은 선생을 예약합시다. 우리 둘째 형님이 한국에서 온게 중풍 후유증으로 용심했습니다. 발을 걸지 못하고 손이 막 부들뜨고 밥이 숟가락을 뜨면 얼룩 깔고서 땅바닥에 다 떨어지고
0: 아, 예, 예.
4: 먹지 못하고 예. 일어나지만 대구나 부축해서 화장실 댕겼는데 어제는 오늘에 한 번 더 가면 예, 두 번째 한 게 뭐 한 번 치료한 게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4: 예, 혼자 예, 집행률 죽고 화장실도 댕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예.
4: 그래서 예, 오늘도 가서 친구도 하고 그런 청약도 또 짓자고 해서 그래 예약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건강 자, 기원합니다.
2: 아,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저 유명인가 이렇게 되면 조인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5: 네, 나는 심장뼈에 한 10mm 넘어 됩니다.
0: 예. 예 그렇죠. 예.
5: 생기면 여러 곳에서 많이 치료를 받았는데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예.
5: 조용한 선생님께서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은 게 왜 이렇게 지금 효과 좋습니다.
0: 예.
5: 예. 원래는 내 이분에는 크게 댕기지 나가 댕기기 싶어도 댕기지 못했습니다.
0: 예.
5: 조금 나가 그래도 숨이 너무 차서
0: 심장병이 전형적인 특점이 아니겠습니까?
5: 예. 그래도 가끔가다

0: 다가도 숨이 팍 아이고 나오기 좀 고장에서 어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1: 심각합니다. 예.
0: 그래 약도 내 거듭말 거나 거듭말이죠. 그래.
1: 90만 갖고 다니신다 그렇죠. 예.
0: 그래고 밤잠에 해못하에 허리 놀라고 그래고 예. 저 유명각이 되기 전에 이 심장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아파도 나고 여기 가슴 반을 찢어서 어쨌든 증세가 많이 알고 왔습니다.
1: 예.
0: 이번에 저희 말씀다 치료받는데 요번에 진짜 선생님들이 면담을 만났습니다.
1: 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0: 이제 그저서 몇 년 동안 치료를 하다가 백민이 하는 게 아이들이 이번에 이 젊은 선생님께서 치료를 효과 잘 보고 두 번 치료에 지금 완전히 좋습니다.
1: 효과가 완전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럴 겁니다. 예. 예.
0: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예,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또.
1: 예, 젊은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전화 놓고 찾아오세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맞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오도사님, 나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여쭈만 협착 찌고, 서울 심혈 타고 태형성 관절까지 있어요. 허리로 꼬부라들었고, 이 잘 못 걸었습니다.
1: 아, 예.
3: 이제 지금 두 번 치료한 게, 아, 허리 좀 이전에 술 아파가 펴진 감이 납니다.
1: 예, 예.
3: 그리고 예, 좀 이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냥 먹고 숙내서에 내려 못 갔습니다. 계속 그죠.
1: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렇습니다. 걷기 힘들어지고, 예.
3: 예, 계속 숙내서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어제도 두 번이나 내려갔다 올라왔다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두 번이면 맞네요. 예, 예.
3: 이거 또 치과에서 또 2층 치과도 달았대다.
1: 예. 예, 2층 치과는 솜 넣고 있습니다, 지금. 예.
3: 예, 우리.
2: 네.
3: 예, 둘리도 하고 이빨도 하고 한 게 다 달았습니다.
1: 예.
3: 우리 아랫사람, 아줌마에 또 내가 같이 나누 닮은 선생님 벌고 아랫사람은 이빨 하자고 해서 예. 오늘 예약하자 그런다, 두 사람은.
1: 그렇게 하셔. 치과 지금 두 분이 예약입니다. 그리고 젊은 선생님 한 분을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예.
3: 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지금 다방중요원에 젊은 선생님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 쓰면서 이분이 나는 이 심기가 계속 불정상이고, 예. 또 이 심장을 해서 가끔씩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맥이 떨어지고 식은땀이 막 나고 예, 이랬습니다.
1: 예, 예.
4: 예, 이래가지고 예, 이 심장을 해서 심장이 해서 맥이 떨어져서 이래서 예, 영 힘들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약도 좀 치료를 받아보고 약도 좀 다른 데서 써보고 이랬는데 효과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 젊은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영 벌써 이 이 심장이 편해지는 이야기입니다.
1: 그렇죠.
4: 어떨 때는 예. 팍 빨리 뛰고 팍 두근두근 하면 떨리는 것도 같고 예. 아프고 이랬는데 이 증상과 기본상 지금이 약 두 번까지 지금 썼습니다. 이 쓰면서 이런 증상과 지금 한 번도 이렇게 발작한 일이 없습니다.
1: 예.
4: 보통 시에는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래서 계속 약 갖고 다녀야 되고 심장약을 갖고 다녀야 되고 어디 나가기엔 벌써 속이가 편하지 못한다.
1: 그렇죠.
4: 아플까 봤을 때 예.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지니까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따라서 혈압도 영 온정됐습니다. 예.
1: 큰 치료입니다.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따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4: 예. 혈압도 엉덩한 데서 계속 계란약 먹고 했는데, 이 근데는 지금 하나씩 먹던 것도 이 약을 지금 쓰면서 예, 아이 먹어도 영 혈압이 엉덩되어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이 혈지 높아서 그런지, 어쩔 땐 이 그런 심장을 내 그런지, 이 온호가 있지 않까? 조달이 잘 안 됐습니다.
1: 예, 심장하고 내 혈관은 심장의 혈전이 내 올라가서 내 신경 중추 신경 마비가 와서 어느 중추 마비가 된 그런 순간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 풀렸다 예. 열렸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4: 그래요?
1: 그런데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예, 답답했습니다. 막 여튼 예.
1: 그렇죠. 자기 설레도 없고 예. 마음으로 예. 공허감이 생기죠.
4: 뭐, 예,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정도는 영이 편하게 말도 예, 이렇게 나오는 게가 예, 슬프하게 이렇게 되고, 뭐, 어느 장에, 어느, 막, 어떨 때는 표달이 아야 되는구나, 이게가 예.
1: 없죠.
4: 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1: 그렇죠.
4: 편하고 좋습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예, 지금 어느 시간, 가면 되지요. 예?
1: 오늘 오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찾아오시게 되면 이분은 북경 중이대 부속병원에서 북경 그 심장대 북경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고 40여 년간의 중위 경력을 갖고 있고 심장과 뇌혈관의 여기에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명예에 속하니까 찾아오시게 되면 효과성은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찾아오세요.
4: 예, 진짜 영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더 치료를 받아오고 내 지금 예약하고 가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4: 오늘에 예, 예.
1: 오늘 예약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5: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언니네 이미 그런 절마사님 치료를 3번 받았습니다.
1: 예.
5: 어떻게 그런가 하면 내게 새 있고 다발성 내게 새다 내게 새. 그래서 그냥 쭈구리 아프고 치료도 세게 했습니다. 병원 입원 해보고. 근데 이번에 또 나오면 또 반복이 오고 반복. 그래서 내 대리구슬이 이 절마사님이 40년이 그 중이 경험이지 영 유명하다. 와도 치료한 사람도 효과 좋대서 우리 집에 아바디에서 치료하고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구슬에 가서 잡다 했는데 세 번은 또 처음에서 벌써 잡으니까 어지럼증이 나는 게 욕 많이 좋아진단 말.
1: 그렇죠.
5: 그리고 또 그냥 어제 맥이 없어 하고 그냥 저녁엔 잘 쉬지 못한다. 예. 자지 못한단 말.
1: 심장과 뇌혈관에 상당한 이상이 있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어지러워, 어떤 때는 막 몇 번 막, 시원 훈쩍이 와서 대배지 때도 있습니다.
1: 예.
5: 그런 게 이기서 벌써 세 번 치료받고 요즘에는 많이 났었어요. 야, 이 선생님이 치료를 영, 세심하게 한, 다른 데도 그리 치료. 그리고 값이 저렴하지.
1: 예.
5: 그 다음에 우리 언니는 또 이 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다리 허리도 세게 아픕니다.
1: 예.
5: 다리 허리 이전부터 내지 조금만 다줄이고 푹신 과거를 그 날씨가 허리 날에 누워서 안 나서는 것부터 매 허리 아프다지 다리 막 잡아당기면 아프다지 내리고서 신다리로부터 장단지 팔이 아프다지 그러던 게 선생님과 말했지 뭐 우리 이 대발성 인색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관절이 세게 관절하고 이 골반병이 엉덩이가 나가는 그다음에 그것도 그 약도 아무리 여는 중약이 여는 거 들어왔길래 두 번 먹은 게 벌써 다리 허리가 혹시 이선 들어가니 잡아당기면 아프지 않답니다.
1: 그렇죠. 예.
5: 예, 그래서 너무 효과도 그리고 또 우리 언니 아들이 또 이번에 치과를 이렇게 그제 데려와서 이빨에 왜 이빨 다 빠져서 예, 그럼 치료를 한 게 영 좋다면서 오늘 오늘에 우리 언니도 가고 우리 언니 아들 데리고 치과도 보이고 우리 언니도 그런 돌과병에 대한 약을 몇 번 더 한 두 번 더 접수겠단데요. 하고 영접단데
1: 그렇게 하셔. 절만 선생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약했기 때문에 앞순서에 배치해서 병 볼 수 있으니까 실력도 찾아 치과 됩니다.
5: 예, 영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아무래 또 가서 더 치료받자 그랬는데
1: 치과 지금 솜 넣고 있습니다. 예.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환자만
5: 살짝이라면 고기랑 못 먹었는데 막 먹습니다. 이제.
1: 그렇죠. 그게 큰 예. 해결이죠.
5: 예. 우리 아까 아들이 이빨을 색감해서 뭘로 씻는데 자태한 게 곱다.
1: 그렇죠.
5: 제 동물도 하나 오늘 데리고 가겠단다.
1: 두 분이 또 치아를 씻는데 두 분이 온다. 예, 그렇죠.
5: 예, 그 가시 얼마 또 녹수가.
1: 그렇죠. 그래서 무료로 해주다시피 하는 거죠. 예.
5: 그렇죠, 말이야. 예. 오늘 세 분을 이야기해주세요.
1: 그렇게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저는 소변이 같이 저 심해서 저 빈번해서. 그 다음에, 때는 또 눈이 졸리고, 이래서 약을 많이 쓰면서 지내는데, 어디 말을 듣습니까, 이게.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동항중요원의 조 선생님
1: 뵈었습니다. 절만 선생, 예.
6: 영합니다.
1: 그래요? 모두 치아라고 있습니다. 예.
6: 한 번이나 먹었는데, 보겠는데, 다리 먹었는데, 음식했다나. 저린 게 벌써 슬하더라.
1: 콤파체 효실이시.
6: 예, 지금.
1: 선시해서 그렇습니다.
6: 고베니가 대수가 있는 게 지금 세 번 있는 다마.
1: 예.
6: 네, 그러니까 이제 유급 초기인데 그렇게 효과 빠르다마.
1: 예.
6: 그래서 이번에 내일로 어떻게 예약하나요?
1: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절만 선생님. 예, 내일 오전에 예약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저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예.
1: 그다음에 예, 결장염이 있어서 예, 그거는 예, 다 치료를 하고요. 방공계단까지 다 넣었거든요. 또 동네 경화가 있어서 예, 거리 흐릿하고 나고 어지럽고 혈압이 내가 파가 90이 넘을 때도 있었답니다.
2: 예.
1: 그래서 예, 이명길 선생님이 약을 예, 세 번 깨다 닿았고 어떤은 많이 나서서요. 골도 흐릿해보지 않고 골이 맑은 감이 나고 시원도 하고요. 세 번 깨다 닿았으니까 거의 완전히 나서서요. 마지막으로 예, 그리고 또 혈압이 그런 내가 다가 굳이 넘었는데 지금 50으로 되었답니다.
2: 정사를 돌아왔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제 막내 동생이 한국에서의 예, 소화해야 되고 먹게 볼 생각도 그 맥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으니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서리 언어로 이명길 선생님이 돼가서 치료받겠다고 합니다.
2: 이명길 선생 예. 오늘 두 분이 예약입니다. 예, 토요일 빼곤 예. 다 됩니다. 이명길 선생 예, 예.
1: 예,
2: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1: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라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고모가 어지간히 경추기 예, 좀 이래 아이도 다 말입니다.
2: 예.
3: 그래서 좀 어지러워하고 또 이제 신경성을 해가지고 예, 잠 못 자고 그래 나옵니다.
2: 예.
3: 그리고 이렇게 이 어림지 좀 나하고 그래서 예. 이민규 선생님 찾아가서 좀 친구하고 약을 첨약을 같이 쓰자 하는데 예 예약이 되는지
2: 됩니다. 이민규 선생.
3: 예.
2: 토요일 빼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찾아오세요. 이분이 예. 그러한 방면에서는 지금 전 주에서는 알아주는 명리에 속합니다. 소화계통 장도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치료 방법이 다각도고 단순 이것뿐만 아니라 와서 확진을 해보겠다면 처방에 나갑니다. 효과성이 아주 우수한 처방에 나가게 되었으니까 토요일 빼고는 다 되니까 오늘 내일 다 됩니다. 찾아오세요.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2: 말씀하세요.
4: 예, 동화동에 좋은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에 좀 일찍이 예약할 수 있겠습니까?
2: 내일 아침에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가능하니까 오전에 찾아오시면 아침에 일찍 오시면 완전히 됩니다. 8시부터 병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예.
4: 네 알겠습니다.
0: 예.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지금 도강중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과 우수한 과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악하게 진찰을 하고 치료 효과가 좋다는 다각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치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강중년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최기명 원장 주임 선생님께서는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피부과 치료 의사 선생님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 우리 주내에 많은 환자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광범한 범위에서 우리 국내에서 저 남방에서 광주 상해 여기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피부에 문제 생겨서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여기에 찾아오는데 이분이 치료 방법 가운데서는 뭐 여러 가지 바르고 뭐 침 맞고 주사 맞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가운데서 주약에는 직접 그 당약이 방법으로 합니다. 중약으로서 약을 마에서 병집에 가서 병 어디에 그 병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약이 딱 부려져서 그 해결해주는 우수한 이런 특수한 치료 방법을 쓰게 돼 있는데요. 최기명 주임께서는 피부과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이런 질병을 대상포진이라든지 혹은 또 습진이라든지 신마전이라든지 조창이라 부스럼이라 하죠. 조창이라든지 바이덴펑, 뉴피시엔 이런 문제 그리고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후이지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림핑이라든지 생식기 포전이라든지 어디에다 말하기도 어렵고 동통은

0: 심하고 이런 피부과 문제는 최기명 준선생 찾겠다며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에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그 남방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보시겠다며 아주 무서울 정도로 어떤 분들은 완전히 제가 목격한 분은 그런 분이 있었는데 경추 거기로부터 뒷잔덩이가 완전히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헐었습니다. 완전히 옷을 입기 힘들고 누워 자기 힘들 이런 분이 찾아와서 치료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찾아올 때에 되면 그 면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편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최기명 주임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우리 연변 중의병원에서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계시다가 지금 여기에 핀칭돼서 지금 피부과 진찰을 하고 계시는데 효과성이 돼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정하고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기명 주임께서는 산후티라는 걸 이거 만들어낸 게 있는데 주약의 이것은 호흡계통의 질병, 쉽게 감기에 걸리는 분들, 폐기종 있거나 주치관련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귀합니다.
1: 네, 그래요.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 속에 깊이 박힌 참 따뜻하고 정겨운 우리말 단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우리말 단어들인데요.
1: 네, 예를 든다면 뭐 모래 불붙이기, 장대비 등등 여러 가지 표현과 관련있는 재미있는 우리말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뭐 답을 계시는 분도 아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정답보다는 그 말이 가진 깊은 뜻과 또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뜻을 가진 손수 오리말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모래에 불 붙이기, 바람에 석화, 흙에 피우기.

0: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사실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솔직히.
1: 선생님은 예전에 예. 노력해서 안 된 일이 뭐 있나 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0: 뭐 사실 우리가 여러모로 우리말 표현들이 가진 노력을 해서 그 어떤 노력의 결과를 표현한 성구속담이나 우리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그만큼 우리가 좌절과 또 여러모로 그런 어떤 과정을 걸쳐야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1: 네, 아무리 노력해도
0: 소용이 네. 없는 일이 있습니다.
1: 아무리 노력해도 네. 나중에는 성공 못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노력을 해도 성공하냐 마냐 그게 문제죠.
0: 뭐 정말 우리가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 근데 그 가끔은 네. 그 꽃이 필 수 있는 예.
1: 윤일 씨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운동선수 될 수 없잖아요.
0: 없죠.
1: 안 되잖아요. 예. 체조선수도 안 되고.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말이 있는데 물에 불 붙이길까요? 바람에 석화일까요? 흙에 피우길까요?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좀 어렵습니다.
0: 네.
1: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예,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1: 물에 불 붙이기 알겠습니다.
0: 네, 네.
1: 참여 감사합니다. 물에 불 붙이기, 물에 불이 못 붙잖아요.
0: 아, 안 되죠.
1: 불이 나면 예. 물로 저 이제 꺼야 되고. 물에 불 붙이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뜻이 될까요? 아니면 바람의 석화가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노래를 참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1: 근데 제가 윤일 씨 노래를 예. 거의 한 십몇 년 전부터 쭉 들어왔잖아요. 거의 한 15,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 거의 한 20년 됐겠다. 근데 그것만 아십시오. 부단한 노력 끝에 노래는 여전히 그렇지만은 가수급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0: 진보했죠.
1: 거. 진보했다는 거. 저도 그래서 윤일 씨 노래는 아 그냥 그럴려니 했는데 보니까 진보를 했더라고요.
0: 예. 이거는 조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봤는데 예 어떤 일들은 안 됩니다.
1: 네.
0: 그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노력해서 그런 어떤 진가를 보려고 안간의 힘을 다 쓰고 살지만은 가끔은 그런 노력이 부질없을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능력과 또 자기 어떤 분야에서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를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잠재 능력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면은 결실을 볼 수 있는데 가끔은 우리가 너무나 큰 걸 바라고 너무나 허황된 어떤
1: 네.
0: 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우리가 감히 안 되는데 자꾸 이제 바라보게 되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뜻을 가진 손소리말 관용 표현이 이제 금방 령정에 계신 김 여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 불 붙이길까요? 바람에 석화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흙에 피우길까요? 자, 딱 듣고 느끼는 걸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전화 왔습니다.
0: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자, 오늘도 수고를 하십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3: 예, 1번 납니다. 1번.
0: 1번 물에 불 붙이기.
1: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요.
1: 네. 정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할까요?
0: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뜻을 가진 순수 우리말 관용 표현입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물에 불 붙이기였습니다.
1: 좀 표현이 재밌잖아요.
0: 그렇죠.
1: 예, 물은 원래 그 불을 끄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다 일부러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지런히 성냥을 긋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도 우리는 불이 붙지 않고 그냥

0: 꺼지고 맙니다. 이처럼 애초에 이룰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이루려고 하거나 또 상황이 전혀 맞지 않아서 모든 시도가 허사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거 모래에 불 붙이기야라고 말하죠.
1: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에게 끝없이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조금 이제 남녀 사이를
0: 아니 여성 남 동성도 가능하지.
1: 아,
0: 친구로 싫다는데 제가 자꾸 갖다 바치도 뭐 하겠어.
1: 아니 예전에 우리 그 젊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0: 좋아했던
1: 예 남녀 사이에 정말
0: 연애한
1: 사이 남자가 이제 상대가 남자가 이제 편지를 그냥 쓰는데 여성분이 또 싫다고 하는 짜증나죠. 예.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정말 물과 같아서 어떤 불도 붙지 않을 텐데 자꾸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게 네. 바로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용 표현은 우리 조상님들이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인데 그 둘을 억지로 결합하려 하는 모습을 어쩌면 재치있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단순히 안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시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함께 비꼬는 어감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정말 터무니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을 때 야, 그건 물에 불 붙이기다. 그만해라. 하고 살짝 돌려서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0: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은요. 이 표현이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속담이나 관용구와 함께 쓰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 잃고 유양간 거친다는 이미 때가 늦은 상황을 말하지만 물에 불 붙이기는 애초에 방법이 틀렸다는 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먼저 그 일이 가능한 일인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라고는 교훈을 이 한마디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1: 혹여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에 매달리면서 자꾸만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드신다면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혹시 뭐 물에 불 붙이기는 아닌지 때로는 나의 고집을 좀 꺾고 방향을 바꾸는 그런 지혜가 더 큰 성공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말 한마디가 주는 깨달음 생각보다 정말 깊고 또 실속 있지 않습니까?
0: 근데 가다가 길이 막히면 애돌아가면 되잖아요. 다른 길을 가면 되죠.
1: 어차피 목적지는 우리가 다 똑같죠.
0: 예, 예. 윤희 씨가 지금 막 그 가수의 길로 가겠다고 엄청 노력하면 제가 끌어당길 거예요. 부질없는 짓 하지 말라고.
1: 예.
0: 막 정말 두드려서라도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1: 아니 왜 그럽니까?
0: 안 될 것 같아서.
1: 가수라기보다도 한 사람 그 좋아하는 취미인데
0: 가수의 길을 간다라고 한다 할 때
1: 사실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0: 그럴 때는 애돌아서.
1: 네. 애돌아서.
0: 예, 물에 불 붙이게 하지 말고 애돌아서.
1: 그래서 요즘
0: 다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1: 요즘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그건 그 맞는 길인 것 같아요.
1: 아, 맞는 길입니까?
0: 저희가 퇴직 연령이 이제 한 50, 60대가 되지 않습니까?
1: 네, 예.
0: 그러면 딱 끊고 요리사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1: 그때 정말 자그마한 밥집 하나 차릴게요.
0: 예, 이러다 또 돈 버는 곳에 먼저 나가겠다고 한 건데요.
1: 예.
0: 그럴 리 없겠죠?
1: 아유 없습니다. 네. 예.
0: 자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끝없이 계속 내리는 비를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끝없이 계속 내리는 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1번 소나기, 2번 장대비, 3번 이슬비.

0: 끝없이 계속 내리는 비. 계속 내리는 비가 정말 가끔 그 사람의 기분을 네. 너무나 이제 우울하고 네.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근데 또 가끔은 그런 잔잔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네. 기분이 또 이제 아주 묘하게 예. 예, 또 생길 때도 있고.
1: 그렇죠. 예. 그래서 묘하게 뭐 생기기도 하는데 비가 계속 내릴 때는 좀 우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는 날이면은 자꾸 슬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그 화창한 날씨면은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흐린 날씨거나 또 비가 많이 내리는

0: 날에는 네. 가끔은 과거의 어떤 아픈 추억과 또 과거의 그런 어떤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정말 너무나 힘든 또 가끔은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때도 있는데
1: 그래서 예. 끝없이 계속 내리는 비를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1: 무엇이 될까요?
0: 뭐 소나기, 장대비, 이슬비.
1: 네. 아니면 어떤 비를 가리킬까요? 이슬비도
0: 이슬비는
1: 되겠고 장대비도 되겠고.
0: 예. 네. 요즘 정말 또 우리 여름으로
1: 네.
0: 비가 또 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1: 많이 내렸었죠.
0: 예, 내렸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또 이제 여러모로 어떤 지역들에는 부분적으로 좀 이제 재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 작업도 지금 잘 되고 있고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자연에서 오는 자연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1: 시련 같은
0: 많지 않습니까?
1: 거, 고난 같은 예. 거 많죠.
0: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이제 잘 이겨내고
1: 네.
0: 그걸 또 어떻게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은 또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도 계속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자, 끝없이 계속 내리는 비를 뜻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참 어려워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곰곰이 답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방금 문제 내어드렸습니다. 정답 맞춰볼게요.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0: 그래요.
1: 예.
2: 이 어버네를 노래 들으면서 생각해본 게, 이게 이슬비는 이렇게 계속 내린다고 하여간, 이번 장대비를 해봅시다.
1: 장대비,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예. 네,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대비가 정답 맞을까요?
1: 우리가 소나기는 아시죠?
0: 네, 소나기는 알고 있죠.
1: 이슬비도.
0: 네, 그럼요.
1: 예. 장대비가 조금 우리가 경험한 적이 너무 많지는 않죠.
0: 네.
1: 예.
0: 그래도 가끔씩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1: 자, 그렇다면 끝없이 계속 내리는 비를 표현한 우리 말 단어. 네. 소나기, 장대비, 이슬비 가운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공개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장대비였습니다. 장대비 여기서 장은 길다는 뜻이고 대는 장대, 즉 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대비는 말 그대로 긴 막대기 같은 비라는 뜻입니다. 비가 굵고 길게 마치 하늘에서 막대기를 쭉쭉 내리꽂는 듯이 쉬지 않고 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 말이 되겠습니다. 소나기는 갑자기 퍼붓다가 금방 그치는 비를 말하는데요. 여름철에 종종 경험하시죠?
0: 네, 그렇죠.
1: 소나기 맞았다면 옷이 흠뻑 젖지만 금방 해가 나고 말죠. 여기서 소나기 유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나기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그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민속적 정서가 담긴 이 이야기는 바로 소와 내기가 결합된 말이라는 해석입니다.
0: 네, 옛날 가뭄이 심했던 어느 해였다고 하는데 도농부가 논둑에서 만나 날씨 얘기를 하다가 당장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두고 경로를 벌렸습니다. 한쪽은 곧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맑은 하늘이 무슨 비냐 하면서 완강히 반박했습니다. 네, 결국 두 사람은 내기를 걸었는데 그 내기의 목도는 다름 아닌 각자의 소였습니다. 네, 소는 농가에 있어서 생명과 다름없는 재산이었기에 그 내기는 매우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언을 한 농부가 이긴 것이었죠. 농부는 아깝게 소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은 소를 내건 건내기에서 비롯된다는 뜻으로 소내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입말을 거치면서 소나기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나기가 단순히 어원적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 정서에 깊이 각인된 이유는 무엇보다 단편 소설 소나기 덕분입니다. 네, 소나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작품은 시골 소년과 소시에서 전학 온 소녀의 아름답고도 애틋한 첫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노른 겨울가에서 돌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표현하고 대추를 따주는 등 순수한 교감을 나눕니다. 이야기의 고전은 바로 갑작스럽게 쏟아진 소나기였습니다. 네, 소년과 소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한 지붕 아래 서로의 젖은 옷과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말로 닿지 못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소녀는 이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소녀는 그리움만 안고 남습니다.
1: 이 소설에서 소나기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과 사랑의 일시성을 상징하는 핵심 모티프로 기능합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왔다가 그치듯 그들의 만남도 짧았지만 강렬했고 그 여운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소나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각각 웃음과 감동을 주지만 공통적으로 소나기라는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감정에 밀착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비 오는 날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혹시 저 비에도 어떤 내기나 어떤 사랑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본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도 소나기는 그냥 비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슬비는 아주 가늘고 보슬보슬 내리는 비로 안개처럼 흩날리며 오래오래 내리기도 하지만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장대비는 정말 이름 그대로 장대처럼 굵은 빗줄기가 쉬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땅에는 웅덩이가 생기고 겨울물이 불어나는 그런 비를 우리는 장대비라고 하죠.
0: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남의 말을 잘 듣고 겸손한 태도를 표현하는 순소리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거만하다, 2번 겸손하다, 3번 무시하다. 이거 선택상 안 내겨드려요. 또 될 것 같은데. 네,
0: 남의 말을 잘 듣고 겸손한 태도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맞출 수 있을까요? 네, 2919333번 전화 연락자 있고요. 이 문제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쉽게 맞추시라고 제가 좀 쉽게 내어드렸습니다.
1: 근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0: 네, 너무 쉬워서 좀 어렵나요?
1: 아니, 네, 문제 네. 자체에서 네. 이미 답이 나왔거든요.
0: 그렇죠.
1: 네. 남의 말을 잘 듣고 겸손한 태도를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 근데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그렇죠.
1: 예. 사실 상대방이 그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자체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0: 그럼요.
1: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또 여기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칭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주변에도 아, 가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 참 멋지죠.
0: 네.
1: 그리고 아주 또 우러러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0: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맞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까?
1: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남의 말에 대해서 거기에 해석하고
0: 네.
1: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쩌면은 지혜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걸 가끔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 다 있거든요.
0: 근데 또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냐가 맞아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1: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일치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친구 사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1: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0: 네, 사실 또 그럴 때가 굉장히
1: 맞죠.
0: 많습니다.
1: 근데 그러면서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그걸 이해하려고 또 들어주려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인생이나 철학관을 우리가 저 사람한테도 장점이 있네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볼 때면은 아, 정말 멋있고.
0: 네.
1: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 좀 겸손하다.
0: 항상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굉장히.
1: 네. 근데 그게 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0: 네, 어떨 때 잘 안 되는데요?
1: 저희도 이제 인생인 연륜에 따라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0: 네.
1: 점점 마음의 어떤 그릇이나 마음의 어떤 여운을 가지고
0: 달라지잖아요.
1: 여유를 가지고
0: 그렇죠?
1: 모든 걸 받아들이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또 이제 사람마다 이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본능적인 부분 때문에 가끔은 그런 상황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뭐 홧김에 얘기를 내뱉거나
0: 그리고 또 네. 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1: 사실 뭐 그게 정말 악한 감정 또 그 상대방에게 그 어떤 나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주어진 본능과 개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어떤 마찰들을 잘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 사이가 돈독해지는데 그 이해 차이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 잘 못합니다, 우리가.
0: 그걸 왜 잘 못할까요?
1: 예,
0: 알면서 잘 못하죠. 그래서 저 역시 부단히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고 겸손한
0: 네.
1: 태도를 가지면은 어디 가서나 긍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만.
0: 그러니까요. 예.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0: 자,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기 뭡니까. 이 정답은 겸손하다를 하겠는데,
0: 네.
2: 지금 요즘 이렇게 보니까나, 예, 저도 이렇게 건강 상태가, 예, 좋지 않아서,
0: 예.
2: 예, 한 50날 자전거도, 예, 방전 못 하고 다녔는데, 오늘이는, 예, 어제 아침에, 예, 자전거 타고 싶은 생각도 나고, 오늘도 퀴즈 맞추는 날이 돼서, 아, 기분도 좋고.
0: 아, 그러셨어요?
2: 예, 그래서 자전거도 몇 돌개를 좀 동네 대추 무슨 뭐 이거 예 심은 거 지금 못 봐서 안달이 났는데 돌아보니까 그래서 다 예 그래서 그러루 한 게 좋은 게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좋은 일이죠.
2: 예, 정답은 예. 이번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이렇게 좋은 프로가 있어서는 건강도 챙기고 너무 고맙습니다.
1: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겸손하다. 아, 그리고 뭐 거만하다. 우리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무시하다. 근데 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짝 달라질 수가 있겠죠.
1: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정답 공개드리겠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겸손한 태도를 표현하는 순수리말. 정답은 바로 이제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정답은 바로 겸손하다죠. 말 그대로 겸손하다는 순수리말이면서도 한자어에서 온 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는 이 말은 이미 순수 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녹아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주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성숙함과 지혜를 보여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회의 자리에서 자꾸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야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사분들 이제 사실 그 우리 직원분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나 건의를 들어주는 상사가 있는 반면에 오로지 상사의 어떤 말로 모든 어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상사도 있고.
0: 서운하셨어요?
1: 아, 그런 상사들도 있더라고요. 예.
0: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 어떻게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예.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좀 더 많이 편해질 것입니다.
1: 이제 참 멋진 그 상사분들을 보면은 끝까지 이제 직원들의 얘기나 어떤 고민이나 어떤 사연 또 네. 어떤 아이템이 있느냐를 늘 들어주고 거기에 나중에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참 멋지죠. 그래서 후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고 더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느냐. 바로 내가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착각 때문에 결과적으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0: 네, 그럼 좀 소원한 사람도 많아질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0: 예, 주변에 소원, 나 때문에 소원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겸손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을 낮추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 또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 생각에는 이러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한층 더 성숙한 사람도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0: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늘 곁에서 행복한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행복한 일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로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곽의 가격 590.

6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밤의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박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명사방 이 두 가지 제품은 노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고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그만한 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 우대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적극적인 도움과 건강과 장수를 찾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남성 구박액 중 한 가게 가격이 5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너무 기혈을 빨리 보충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여름으로서 소화 공능이 해결되고 이렇게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곽은 10월 동안 복용합니다. 이 제품을 딱 받아보시게 되면 벌써 포장부터 아주 정밀한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곽 안에는 모두 45대가 들어있는데 10월 동안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각을 싸면 야드각을 드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물어다 드리게 되는데 이때는 한 각의 가격이 3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나이가 벌써 드시면서 40대 중후반부터 80은 물론이고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증상이 나타나고 어지간한 떨고 있는 약을 갖고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근본 속으로부터 간 그리고 담낭 그리고 상처 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제품이 명사방입니다.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사면 12각을 드리고 또 여기 눈에 붙이는 고약이 좋은 겁니다. 이번에는 이거 12각에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9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은 아프면 참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이 좋은 세월에 아픔을 참고 지나가게 되면 병은 키워지는데 오히려 큰 뭐 수술을 받거나 이러기보다도 이런 보수적인 해법으로 해결해서 건강 장수의 비결을 찾는 게 기본이라고 인정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명서방을 한 년 넘게 견지에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이거 먹으면서, 원래 아침에 턱이 자고 일어나면 항상 눈곱이 끼고, 예. 그 다음에 눈을 뜨기 용, 예, 바쁜다. 한참씩 비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예, 눈에 자꾸 피지고, 예. 그리고 이 눈동자가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가려붐에 아픈 것도 같고,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1: 예.
2: 이래 보니까 병원에 가 어떨 땐 이름 또 눈을 내서 올리던 머리도 그 아프고 이렇게 해서 배우니까 이 안압이도 좀 위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 이럽니다.
1: 그건 절대적으로서 공제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대로 네. 그래다 말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압이 문제가 생긴다면 녹내장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0: 단합 공제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1: 예, 그래서 약을 좀 썼는데, 그래서 효과가 나는 게 잘 알리지 않았습니다.
0: 예.
1: 그런데 내 이 지금 명서방을 먹으면서 벌써 몇 개월 되니까나 이 눈이가 이 눈곱이 나는 게가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0: 어, 그럼요.
1: 그리고 이 피지는 것도 지금 괜찮지 않고, 예, 이 뭐, 피곤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피지는 것도 지금 예, 이렇습니다.
0: 각막출혈입니다.
1: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이 머리 올리 아프던 것도 이렇고, 그래, 나는 이, 뭔가 눈을 내 자수가 검사한다. 그래, 가서 또 검사해보니까는 이 용, 이렇게 좀 많이 좋아졌다지 않습니까?
0: 아, 안압이 어떻습니까?
1: 안압도 많이 내려가서, 어. 원래는 올라가서 좀 높았는데,
0: 예.
1: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됐다면.
0: 정상 수치에 돌아왔다,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글자도 보면 막 희미하고 물건도 이렇게 보면 희미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고 이랬는데 이 지금 명서방을 먹으면서 예, 이 벌써 눈동자가 영 시원하면 이 글자 보거나 뭐 물건 보는 것도 예, 영 이렇게 현명하게 보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1: 예, 근데 오, 이, 네, 나도 이 눈을 내서 중시하다니까는 약 많이 써보고 이랬는데 이 명서방처럼 이렇게 효과도 약은 네. 이거보다 정말 처음 이렇게 좋은 약을 선택했다 싶습니다.
0: 네,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전반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수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잘 쓰시기 네, 바랍니다.
1: 오늘 예, 이 활동도 할때 12각 주문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시오. 12각에 12각을 주니까 눈은 명서방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거의 될 겁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삼강성 구복액은 지금 우리 이모가 저기 간염 복수 와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어전에 몇 달 쓰는 건 한 달 썼습니다.
0: 아, 예.
3: 한 달 쓰니까 그 부순기 내렸습니다.
0: 아.
3: 몸이가 어머머 어째 자꾸 붓깁니까?
0: 예.
3: 그래
0: 예.
3: 왜 맥이 없고 예 맥이 똑 떨어진답니다.
0: 예.
3: 그런 게 조금 알린답니다. 이제 조금 가서 써놓을까 그 어찌 이제 이렇게
0: 그렇죠. 예.
3: 그리고 이 얼굴이가 항상 검은색이라든지 좀 벗겨주는 감이 난답니다. 이 아. 약을 써보니까
0: 그렇죠.
3: 좀 다른 약에 비해 효과 빠르고
0: 그렇죠.
3: 효과형 좋답니다.
0: 이 제품 좋답니다. 자체가 특수합니다.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이 개선을 네.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하얼빈 중약 사창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명문공사입니다. 이거는 명문 제약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방 공유가 특수하고 이 제품이 위로부터 내려올 때 금방 여기에서는 지식 잔챈이 있는 이런 제품 자체 다른 데서는 끄떡 못합니다. 여기서밖에 이거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실놓고 쓰면 효과성이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3: 그래 오늘이 선생님 먼저 보니 약을 적게 샀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많이 싸겠답니다. 아무래도 쓰는 거 좀 괜찮다고 쓰겠답니다. 약이 이런 약을 말하기 힘들다는 게
0: 그렇죠. 효과가 예, 빠릅니다. 그래. 노인절 그래. 우대할 때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명서방 눈약을 어쩌는 쓴지 오래서 눈병이 뭐든지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래 오늘은 이 삼망성 구복약 어쩌는 며칠 들어봤는데
0: 이걸
4: 문의하자고 예. 전화 그렇습니다.
0: 예 말씀해 보세요.
4: 어째 그러는가 하면 어제 우리 그 사촌 언니네 로인더를 챈다고 식당에다가 청해서 그래서 가서 사촌 언니까지 봤는데 우리 그 언니네는 또 농촌했단 말입니다.
0: 예.
4: 대양촌 가서 예, 그래 식당에서 먹었는데 아 언니 본 게 용 궁편없이 됐다니까.
0: 아 그래요.
4: 그래 그 언니가 물어봤습니다. 언니 어째서 이렇게 니네 못쓰게 됐는가 했거나 영 이렇게 몸이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합니다.
0: 예.
4: 뭐든지 다 힘들어 죽겠다니 그래 지금 제일 힘든 게 맥이 딱 없고
0: 예.
4: 그 다음에 또 얘 소변도 작고 밤잠
0: 예.
4: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니네 식사를 못합니다.
0: 예.
4: 그래 니네 음식이 당기지 않아서 다 숫지 못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0: 예.
4: 그래 나는 이 삼랑성 이 구복액 약을 쓰니까
0: 예.
4: 이 며칠 때 들어보니까 이 별로 그
0: 언니분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예.
4: 그래서 선생님과 오늘 문의합니다.
0: 예, 이제 말씀한 그런 몇 가지 증상 자체가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빨리 해결받습니다. 따부 왼치하는 홍삼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삼일하면 끔찍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 제품은 아주 온화한 이런 역할을 하면서 후말 꽃도 할 준다는 것은 기맥을 빨리 보충해서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중에서 진맥을 할 때 보게 되면 아 당신 맥이 너무 허한데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거 빨리 맥이 콱콱콱 뛰게끔 심장 공능을 도와주는 이런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으면서 원기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주약의 비위가 많이 허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부중 원중 부중 해주는 성분이 사른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의학설에서는 황제내경에서는 비위는 기혈을 생성하는 원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른이라는 성분 그 모래사자에는 이 사르나 성분이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고 소화흡수를 빨리 그 촉진해주고 장도를 조절해주는데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또 원지란 성분이 아주 우수한 성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안선 주면 해주는 잠을 잘 오게 하고 기억이 잘 되게 하고 부중이 쭉쭉 빠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부중도 들어있는 걸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드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잠남성 구방에 이게 특히 하얼빈 중약 사창에서 만들어진 이런 제품 자체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수 잔찬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전리가 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100근에서 20근, 20근에서 2근 고순도 고농도 액체 식전에 드십니다. 이거 드셔보셔도 아시겠지만 해도 하루 3번 식전에 드시게 되면 금방 맥이 납니다.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하고 변이 잘 통하고 소화가 잘 되고 호흡도가 좋아지게 돼 있고 피가 혈액을 따라서 자기 길을 따라서 졸졸졸 갈 수 있게 하게끔 이런 역할하는 성분들이 여기 포함됐으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 제품 쓰는 게 기본입니다.
4: 그래. 아 지금 약이 좋은 게 나오는데 내 무늬하고 좋다면은 쓰겠다며 그래 그 조카들도 그러면 그 아저 그 잘 문의해달라고 이래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4: 알았습니다. 그 이번에 로인들이 또 활동도 좋다 했다니까나 그러면 쌀 대선하겠다 이랬습니다.
0: 그 눈에 붙이는 고약도 좋은 게 또 열 가게 물으러 갑니다. 열 가게 야득각 본 제품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열 가게 드리게 돼 있으니까 이때 가격은 한 가게 평균 300원 분하게 돼 있으니까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이 잔난성 구백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예, 이거 순지 오다지 않은데 예, 효과 참 좋습니다.
0: 이 제품이 특수한 제품입니다.
5: 예, 항상 내 예, 머리가 다발성되게 생겨서 자꾸만 머리가 예,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이 귀에서도 정서대한 자꾸만 아프겠습니다.
0: 예.
5: 예, 그리고 뭐, 이 손발이가 막 잡아가지고 있지 않게, 냉하고, 이 길로부터 가라내겨서, 음식 먹으면 소화가 미안안 되면, 내가 아이가고 이러고, 변이라는 게 사날 한번 씹어오고 그랬습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는데,
5: 그리고 전염성 비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더구나, 한 순간에 7번, 6번씩 소변 조금씩 보다나, 그래 참 미안 못하니까, 낮에는 완전히 정신이 안 나고, 그것도 또 넣어보고도 밥 먹기 생각도 하고도 그냥 넣어보기 싶고 그랬습니다.
0: 예.
5: 맥이가 미네 안에 딱 맥이 떨어지고 밥 제대로 못 먹고는 또 맥이 나서 있을 때 맥이 떨어.
0: 예.
5: 예. 그런데 이거 지금 내 서서에 봐서 얼마 안 되는데 효과 나는 게 보니까 잠 잘 잔다 이제.
0: 예.
5: 예. 이 소변 자수가 벌써 쫄아듭니다.
0: 아 그렇죠.
5: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머리가 얘 많이 말쑥해지는 게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0: 예.
5: 그러니까나 예. 그리고 손바닥이 지금 왜 오네 나고 지금 많이 봐서 감각이 얼마 오래 했는데 감각이 참 좋습니다 지금.
0: 예. 예. 감각이 좋단 말이 그 말이 복파입니다. 바로 그럴 겁니다. 이거 드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각이 아주 편리하고 편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5: 예. 그래 전신이가 이렇게 해오게 되면 마구 편안합니다. 영 편안합니다.
0: 아 그렇죠.
5: 예. 그래 선생님들께 이번에 노인들 활동에 이렇게 또 우대가 돌지게 오늘 내 저 여기가 더 배달받자고 그랬다.
0: 예,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할 때 특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가게 야득가 엔테가 10가게 따라가니까 501-7766에 연락하세요. 예.
5: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제 전화 맞습니까?
0: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난 잠난성 이제 한 14살 먹었는데, 이야기 참 좋습니다.
0: 아, 이야기 특수할 겁니다. 예, 예.
6: 그러니까 뭐 이야기
0: 성분.
6: 가 빠르고.
0: 그렇죠.

0: 소화가 내가 좋습니다.
1: 소화가 잘 되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이 방면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그걸 기본으로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늙음하게는 소화 아이들 제품을.
1: 그렇죠. 예.
0: 이렇게 소화 잘 될까 밥이 이렇게 많이 당긴다 말한다. 그래서 예. 맥도 좀 나고 잠도 잘 잡겠다 이 약 먹고.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예. 가슴 두드리 시원한 감이 나고. 그래, 저는 조금 산데 이번에 좀 많이 싸서 그래서 이번에.
1: 아, 그렇게 하세요. 그래,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0: 예, 수고하시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예. 말씀 주시죠.
1: 지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한 점을 빨리 해결해 줬는데 여기 시앙후는 그 향기롭다는 향자에 부석이라는 부, 시앙후랏 이런 중약이 들어갔는데 수관 제위해주는데 기운이 잘 통되게 하고 지통의 역할을 하는데 수관 제위라는 건 뭘 말하게 하는가 가슴이 네. 침침하게 협통이 생기고 한숨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걸 해결해 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네, 삶은 늘 분주하고 바쁘게 흘러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행은 가장 좋은 쉼표가 되어주는데요. 평소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결국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보며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정제한 뒤 더욱 단단하고 소중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아래에 관광 정보 알아보고 갈까요? 연길공항은 지난 한 달간 여객 23만 3천 명, 월간 여객 수송량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한국행 항공기를 총 668편 운행했으며 한국행 여객 유동량은 동북삼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항 전체 여객 중 국제선 여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44.8%에 달해 이 지표로 전국 공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항로는 북경, 상해 등 중점 도시로선 편수를 늘리고 국제선은 한국 시장을 심층적으로 개척하며 새로 6개 한국 왕복 노선을 증편해 지역 민간 교류와 경제문화 왕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민생공사인 BRT 2기 괴속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관통되면 괴속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대중들의 일상 출행이 더욱 편리해

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주요 구역의 동서향 쾌속 공공버스망이 더욱 완전해지게 되며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모든 정류소에서는 계속해 정류소 내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또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출행 효율도 높여줍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것인지요?
1: 네, 오늘은 조선족 전통 민속놀이 널뛰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0: 아, 네, 널뛰기. 우리 이제 그 명절 때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널뛰기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에 속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조선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노동과 생활 속에서 슬기롭게 창조하고 계승해온 다양한 민속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선족은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빛내면 사람들이 모여서 천신과 자연의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는데
0: 네.
1: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렸습니다. 이런 놀이 풍습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들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그럼 이런 민속놀이는 또 어떤 놀이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1: 예, 이 민속놀이 중에는 널뛰기, 씨름 같은 순수한 조선족 고유의 놀이도 있고 예래 문화의 그런 영향으로 바뀐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놀이로 슬기롭게 포착시킨 그런 놀이도 있습니다.
0: 네.
1: 에, 그중에서 조선족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같은 놀이는 세시 풍속으로 보편화되었고 아울러서 오늘날 민족 전통 체육 경기 종목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 독창적이고 포용성 있는 조선족이 풍부한 지혜로 창조된 이런 민속 놀이들은 오늘날 우리 복이한 문화유산으로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널뛰기의 역사 유래부터 알고 가야겠네요.
1: 네, 민간에서 전해오는 그 널뛰기 유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 네.
1: 먼 옛날 어느 한 마을의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억울한 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어느 날 다른 한 죄인이 아내와 함께 남편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두 뇌는 담장 밖이 낫다란 뱃집 덤위에서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며 담장을 들여다보려고 애썼지만 높은 담장이 시선을 막았습니다.
0: 네.
1: 예. 이때 그 젊은 아내가 뱃집 무중에서 내려와서 사방을 살피다가 튀겨나가는 나다를 막으려고 갖다 놓은 늘판다를 발견하고 임차 그것을 뱃집 더미 위에 바로 얹어놓았습니다. 예, 그녀가 그 늘판다의 한쪽에 앉자 늘판다는 대뜸 그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같이 간 내내 반대편의 높이 쳐들 쪽에 올라섰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그네가 더 무거웠던지 몇 판단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면서 젊은 아내 쪽이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1: 네.
0: 예. 그 틈에 젊은 아내는 높은 담당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두 내미의 눈은 반짝 빛났습니다. 두 내미는 널판자의 양쪽 끝에 서서 엎박 끄어서 발을 굴러가면서 높이 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그런 일인지라 비록 땅이 여러 번 떨어졌지만 두 내미는 그래도 순간이 남아 담당 넘어 오게 갇힌 그리운 장군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0: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내연들은 저마다 널뛰기를 하면서 민란으로 옥에 갇힌 남편들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이것이 점차 여성들이 민속놀이에 변하여 전해졌다고 합니다.
1: 네. 널판지구에 올라서서 사랑하는 남군님의 얼굴을 보려고 했던 행동들이 참 이렇게 놀이로 발전하게 됐네요.
0: 네. 봉건 윤리도덕이 그 억압으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옛날 내연들은 주로 집 담장 안에서만 생활하였는데 우란이 복숭아나무도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치는데 하물며 이팔 청춘의 꽃다운 내연들이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 네, 지금 현대 생활과 비교해보면 여성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마음껏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자, 그럼 아래 노래 한 곡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네, 그 담당을 사해둔 바깥의 세상이 궁금했던 그네들은 드디어 널뛰기 놀이를 창안하여 널빤들 힘껏 굴러서 더 높이 솟아오르면서 담당 밖의 세상 풍경과 남정들이 모습을 훔쳐 보았다고 합니다.
0: 네.
1: 하지만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저 속설일 뿐 널뛰기인 그 근본으로 비빌방아의 물리적인 원리를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물리적인 원리, 그 디딜방아의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내어 활용한 놀이라고 봐야 하네요.
1: 네, 이런 그 널뛰기 유래는 기원전 1세기 이전으로 추론될 수도 있으나 학자들은 기원 918년 후부터 전승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여성들도 기마나 격구를 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뤄보면 그 가능성이 아주 충분합니다.
0: 네.
1: 그 후 봉건 사상 영향으로 여성들이 나들이가 금지되었으나 처녀 시절에 널을 뛰지 않으면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지 못한다 하여 힘차게 널뛰기를 시켜서 시집을 보냈다. 정월에 널뛰기를 하면 발바닥에 가시가 들지 않는다 하는 속신으로 널뛰기는 가정 울타리로부터 민간에 널리 퍼지면서 방 안에서만 갇혀있던 여자들이 마음껏 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되었습니다.
0: 네, 그런 이유로 여성들이 즐기는 놀이로 발전하게 됐군요.
1: 예, 널뛰기는 일명 도판회 또는 판무라고 합니다. 19세기 초반 민속학자 홍성모가 지은 동국 세시기에는 한간에서 분여자들이 흰 널조각을 집단 위에 올려놓고 그 널판자 양 끝에 마주서서 뛰면 서로 반대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 몇 번 몇 차까지 올라간다 한다. 그리하여 힘이 빠져 지치는 것을 약으로 삼았다. 이는 며 도판이라고 하는데
0: 네.
1: 정오초까지 이것을 행하였다. 19세기 청나라 사람인 주왕이 유구국 기락에는 부녀들이 널판자고에서 춤을 추는데 이를 판무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 도판의 분석과 같은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널뛰기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널뛰기는 주로 어떤 명절에 하는 놀이였나요?
1: 예, 널뛰기는 주로 설이나 올 단오 또는 추석 등 명절에 주로 여성들이 즐기는 그런 민속 놀이입니다.
0: 그러면 널뛰기 놀이에는 특별한 방식이 있나요?
1: 예, 물론 있지요. 널뛰기는 그 시설이 간단하고 장소나 계절에 구애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놀 수 있게 옛날부터 어린 처녀들은 물론 나이 든 부녀들도 매우 즐겨 놀았습니다.
0: 네.
1: 이런 널뛰기는 일상적인 체력 단련 놀이와 또 정기적인 경기 운동으로 나뉘어집니다.
0: 네.
1: 일상적인 놀이는 기교나 규칙이 별로 없이 체력이나 재능에 따라 표현하는 게 보름이나 단오, 추석 같은 그 명절에 많이 놀았으며
0: 네.
1: 평소에는 한강할 때도 오라고 널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운동 시에는 규정된 요괴와 그것도 표준에 따라서 경기 시설을 마련하고 일정한 수준의 기교도 있어야 하며 시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널뛰기를 하려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가요?
1: 예, 널뛰기 시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로 그 널판자와 보이목이 있는데
0: 네.
1: 널판자의 그 규격에는 일치한 규정이 없으나 보통 길이는 4m 내지 5m, 너비는 40cm, 두께는 6cm 정도로 되는 널판자가 있어야 합니다.
0: 시설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널판자는 어떠한 나무 재료를 필요하는지요?
1: 예, 그 널판자 재질은 흠이 탄성이 좋고 질긴 홍송을 많이 선택합니다. 널판자는 중간 부분과 양끝 부분이 두께가 좀 다른데 중간이 두껍고

0: 양 끝이 좀 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 끝이 탄성이 더 세워져서 올리띵제도 편리하고 또한 사용 수명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널판자 중간에 고이는 물건은 옛날에는 뒷단을 묶어서 놓기도 하고 가만히 흙을 넣어서 고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무로 만든 고이목을 쓰는데 네. 그 높이는 30cm 정도입니다. 평상시에 그 널뛰기 놀이나 운동 경기에서는 널판자가 앞뒤나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중간에 사람이 올라왔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제 상세하게 널뛰기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널뛰기 방법을 보면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 높이 뛰기에 오르기와 쉴 수 없이 오랜 시간 뛰기로 그 위주로 했습니다. 널뛰기를 하면서 단조롭게 올리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뛰어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동작을 보기 좋게 하면서 그 표기를, 묘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전형적인 동작으로는 대사리라는 것이 있는데 뒤에 올라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 바퀴 돌리면서 내려와서 제 자리에 떨어져 다시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 뛰어올랐을 때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두 다리를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으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1: 그럼 고공증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시도를 못하겠네요.
0: 네, 그렇죠. 대사리가 있는가 하면 높이 뛰어올랐을 때 허리를 뒤로 한번 젖혔다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중등깎기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도출뛰기, 무쳐뛰기, 그 공중회전 등 기본 동작들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인터뷰를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조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여행의 재미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떠한가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이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운 그대에게 이 노래로 따뜻한 남부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최미화 작사, 최군 작곡의 리설련 가수가 부른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노래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해주고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해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맑은 물결과 그 강물의 깃든 고향의 정겨운 추억을 노래한 가요.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번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에는 3과기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9과기면 한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이 건신고는 약량이가 많습니다. 한 병사리가 300g 되는 겁니다. 병사리용 큽니다. 예, 그래서 농축액이기 때문에 또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순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병사리에 약이 한 마제나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거우방이랑에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오래 다르기 때문에 약이 적게 되면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유효 성분이 다 이렇게 추출해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농축액으로 나온 겁니다. 잡숫기 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갈씩 이래

들고 서서 그 다음에 따가물 불릉불릉 끓는 물에 한 반 공기 떠넣고 거기다 이렇게 한 숟갈 넣고서리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쑥 풀어서 마시면 됩니다. 식전에 잡수는 겁니다. 예, 결국 또 우리 이 약은 유일하게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고 딱 거기다 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10곽 사게 되면 8곽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1년 쓸 수 있고, 10곽 사는 분들부터 우리 먹어드리는 감은 웅담분들입니다. 황금색 웅담분이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웅담 특급 웅담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5곽에는 15곽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15곽 환자분들도 웅담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웅담분 난 싫다 하는 분들, 난 침도 안 맞겠다 하는 분들, 그 대신 우리 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침구도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고루고루 다 나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제 내경에서는 침 맞는 게 료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침은 한 번 맞게 되면 한 4나흘 먼저 휴식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맞고, 매일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예, 매일마다 맞게 되면 사람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또 틀립니다.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땀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겨우 침도 우리에서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말 환자분들을 책임지고 치료하자는 이런 각도에서 정말 편리하게 서리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와서 침 맞고 그 다음 다시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엄청 좋죠. 편리하고. 예, 그래서 21세기 아주 좋은 말이가 뭔가 또우디란 말이 있습니다. 또우디란 게 뭔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꾸 구분기를 걷지 말고, 저번에도 그 영종이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그분도 살짝 돌아다니며 치료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 아이들 가족들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또우디라 말을 했습니다. 또우디 하기 때문에, 예, 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침도 놔주는 겁니다. 예, 개체하면 그 이치식 말만 그래서 약을 쏙 환자분한테 팔고는 끝이 나는 게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효과 있겠으면 없겠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떠우디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우리인데 어서는 환자분들이 몇 년 동안 저를 믿고서리 계속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어디 좀 불편하거나 이럴 때면 수시로 저한테 전화와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한 이런 방법이란 다 알려드리고, 예, 이래서 우리 약도 그렇습니다. 쓸 때 우리 이 건신고는 기본적인 처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 기초상에서 우리 증상에 따라서 어느 약제는 더 많이 들어가야 효과 좋고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약제를 배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효과 잘 보는 겁니다. 침구가 딱 들어감으로써 전신에 막힌 경락을 다 열어주면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맨 약을 쓰기보다 효과 더 빠르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를 믿고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게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한 이 경력도 우선 20년 넘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상 연변이 환자분들이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다 병도 보여봤고,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가 생전에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서리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그때 기억을 인해가지고 자기 불편할 때 또 찾아오고 남들 소개로 찾아오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완전히 려야할 수 있게끔 게다가 환자분들이 이 병원은 어떻게 돼서 이런 병이 왔고 어느 방면이 문제를 인해서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0: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이 나오지수의 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오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머리에 물이 샀다의 뜻이죠. 예, 제가 항상 그런 말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 가지고서 내 질병을 몽땅 진단 못합니다. 어떤 건 나타나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가서 피를 빼서 검사하는 법은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나쁜 물이가. 그래서 이 나쁜 물은 제일 중요한 이 물이가 대사에서 나가는 길이가 어디에 있는가? 중의에서 말하는 산자오시통이라는 게입니다. 서의 해부학 각도에서는 림파계통으로 말하죠. 근데 이 산자오시통이가 언제 공작하는가? 밤에 9시부터 11시간에 공작합니다. 이 산자오시통 열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 잘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땐 자지 않고 막 새벽까지 아이 자고 계속 이런 날이면 그 산자오시통이 열기지 않아서 인체에 들어온 이런 물들을 대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물을 하게 되면 잘 알아먹던데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나오지수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절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관절에 물을 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간 낭중, 쓴 낭중, 이 다 물이 찬 겁니다. 그리고 간경화 복수, 복수도 물이 찬 거죠. 그래서 이런 물들이 잘 나가지 못합니다. 이거에 병원에 가서 대고 물을 빼서 쓸데없습니다. 그거 빼는 순간 또 그 자리를 무리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물을 뺄 때면 사람이 원기가 팍 빠집니다. 근데 중의학은 이 중약제 처방이가 전문 어느 곳에 물 이런 것들을 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방이가. 그러면 나오지수에 일단 생기게 되면 예, 중얼옌 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옌, 비도옌, 예, 이 코 그쪽에 염증이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병원에 가서 치료가 좀 잘못된 겁니다. 얼비 호크에 가서 또 이거 염증 치료를 하죠. 노지수에 이거는 또 달러 치료를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세는 대뇌 안에 물이 차서 그 옆팔에 신경 눌러놓거나 이런 독소가 빠지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도 예,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서 그 증거로 싹 먹기 시작했는데 네. 그 먹기 전에는 아이고 여러 가지 증상이 어찌 심한지 죽을 뻔했습니다. 갈아분기라
0: 갈아분기.
2: 예, 그런데 이 그 증거로 먹으면서부터 예, 갈아분기 첫째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그 갈아분기는 그 피부 그 밑에 잠깐에 습열이 깨가지고서 그런 겁니다. 이 건신고가 이게 반샤 시신탕이라는 이 처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습열을 빼주지 않습니까? 그럼 갈아분 증상은 잘 해결됩니다. 예.
2: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까?
0: 네,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다. 예.
2: 그리고 이 변비가 또 있고요. 가만히 있었네,
0: 또. 변비 해결됩니다. 우리, 그, 공농수치에 또 변비도 해결된다고 썼고, 예.
1: 네.
0: 여보세요?
2: 예.
0: 예, 예.
2: 그 다음, 그리고, 예, 저기, 뭐, 귀에서 소리도 나고, 예.
0: 귀 소리라는 거 해결된다고 썼어요.
2: 소화도 잘 안 되고.
0: 예.
2: 강경화도 더 있고, 예.
0: 네. 예.
2: 입에서 입이 입맛이 또 씁니다.
0: 예, 예.
2: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나빴는데, 이 건신고로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들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우리 건신고 본신이가 또 간경화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 경락이 잘 열리게 되면 담낯이 좋아지기 때문에 입이 쓴 증상 해결됩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증상이 다 완화되니까
0: 네.
2: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갈아분기 첫째 일 없으니까
0: 맞습니다.
2: 좋습니다.
0: 예. 그게 좋죠.
2: 예. 소리 나서 자주 못했는데 아, 지금 또 소리가 나지 않을까.
0: 네.
2: 예. 이때 쓰고 밥이라 먹고 싶지 않던 게 지금 밥도 잘 못 쓴다. 알 수 없습니다.
0: 예.
2: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점이 영 많으니까 예. 이 근심 거론에 계속 사 먹을 예사입니다.
0: 좋지.
2: 세 가지 먹습니다.
0: 네, 근심과하고 혈배관 네. 같이 쓰죠. 예? 예.
2: 세 가지가 다 겸해.
0: 홍수빵도 정말 전반에 쌓겠구나. 예, 예.
2: 그렇게 먹어, 이롭습니다.

0: 제가.
1: 네, 날 썼죠. 예.
0: 예. 그래, 네, 이야기도 주문합니다.
1: 아, 이번에 우리 활동 크게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이 결정에 사는 분들,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또 특급 응답분도 드립니다. 1680원짜리. 예, 지금 빨리 전화 치시오. 2880018번.
0: 예. 예, 2880018.
1: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노지수이 이 김에 우리 그 황제 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男怕脚肿女怕头肿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남성분들은 절대 발이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절대 머리가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 커진다. 이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1: 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는 건친고하고 혈배랑 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1: 아, 예.
3: 예. 이듬해 병원에서 위축성위염 진단 받았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 위축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아팠는가 혹시 아프고 막 불을 어떤 때 찢은 것은 아니고요.
1: 맞습니다.
3: 응. 조금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가워서 예, 차가우면서 이렇게 배짱한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예, 항상 내 옆단 말을 입에서 떨구지 않고 있었습니다.
1: 네.
3: 근데 보니까 혈압이 빈혈이 생기더라 말인데 예.
1: 네.
3: 그러니까 가슴에 저기도 올리밀지 소화도 잘 안 되지.
1: 응.
3: 영 심장이 그러면서 숨이 차고
1: 맞습니다.
3: 짠등이 어깨 이런 데 다 아파나 왜 어떤 때는 막 이빨까지 아파서 온밤 자지 못할 때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손발이 항상 차갖고 물을 마실 때도 또 잘 튀긴다. 영 무슨 나 먹으니까 별난 증상 다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네.
3: 그래 한번 좀 선생님께 좀 진단 받아보자 하고 저리 선생님들 갔다가 선생님께서 이 건친고가 이 저기나 혈관 같이 쓰셔 이래면 많이 낫겠다 그리고 또 친구도 좀 하고 이래서 정말 치료 시작했는데 벌써 예 친구를 맞으니까 예 이런 별난 증상들이 많이 감소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화에 굳이 국물이 올라둔 게 또 꿈꾸이
1: 네.
3: 가슴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손발이 벌써 엉기돌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서 지금 땀이 나던 것도 너무 멈추고 혈압이 그렇게 내려가던 게 온전되더란 말입니다.
1: 계시는 우리 그 지금 위축성 위염이라 했지 않습니까?
3: 예.
1: 위축성
3: 예.
1: 위염 하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자꾸 그 염증 치료에만 집중합니다.
3: 예.
1: 위축성이란 게 뭐니까 위가 위축이 왔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3: 예.
1: 그럼 위가 어째 위축이 오는가? 위가 잘 움직이지 않고 늘어났다 쫄아들었다 이거 동작이 없게 되면 점점 위축됩니다. 기실은 위가 움직이게 하는 이 작용이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이에서는 간 경락이가 잘 통하지 않다 할 때 간모 크투랍니다. 그러니까 남은 목재가 직접 토지를 크한다. 그래가지고 위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치료할 때 소염제를 쓸수록 이 위축성 위가 위축된 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염증을 해결한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간 경락을 먼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가 어째서 온 감은 간 담낭 이걸 치료하는 처방이 여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경락이 잘 움직이게 되면 위가 잘 움직입니다. 그럼 위축성 위염이 해결되는 거죠. 위축성 위염이 해결돼야 우리 빈혈도 해결되고 어지럼증 난 증상도 해결되고 그래. 그렇습니다. 예.
3: 그렇게 빈혈이 다 있고 그래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할까 예. 그래서 귀에서도 윙윙 소리 나는 것 같고
1: 네.
3: 영 불편하더란 말입니다.
1: 예.
3: 그러던 게 이게 차츰차츰 정말 많이 나사졌단 말입니다.
1: 우리가 공론수치에다 명백하게 귀에 소리 나는 거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예.
3: 거기다 딱 쓰니까 글쎄 어떤 건 무슨 어떤 약들은 배까지 다 써도 무슨 효과 못 보는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죠.
3: 배까지 먹어보면.
1: 처방이 틀리죠.
3: 예. 이렇게 선생님 그 선생님인데 가서 한번 이렇게 진단도 받아보고 네. 물어보고 이렇게 약수니까 더 신심이 들어 맞은
1: 보통 팔지 않습니다.
3: 예예예.
1: 지금 대부분 병원에 가게 되면 그래서 맨 검사를 가득하고 예. 마지막에는

0: 진단도 안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에 거기서 뭐 환자가 말하는 게 니네들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1: 예예. 예. 이렇게 글쎄 고친 거 이리 좋은 약이 있는 거 글쎄 같이 언용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0: 네. 예. 예.
1: 계속 먹으면서 예. 공고히 할 예사입니다.
0: 네. 예. 예. 2880018 예. 번째 낚시세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네,
1: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예, 나는 이 건신고를 쓰기 전에는 정말 약이란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수술을 몇 번씩 받다 나니까 엄청 쇠약하고 원래 더 해가 빈대가 되고 그래다 나니까 빈혈거도 있고 해서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네.
3: 예, 지네 쇠약해서 그래서 매겼고 어지럽고 그래서 정신 안 나고 그 소화해야 되지 그래서 높은 자리만 자꾸 찾았다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약 써도 어제 약 써도 점점 더 합디다.
0: 네.
3: 낫지 못합니다.
0: 처음에 들리니까나.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방송 듣고서 또 아무래도 선생님 데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0: 진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데 찾아가서 그래 한 게 다 돌아다니게 진단하는 거가 왕창 다릅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내가 막 선생님 데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친구도 하면서 효과 보기 시작한 게 정말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0: 예.
3: 지네 어지럽고 소리 소화아이 돼서 거기서 똥 내키는 것 같아서 소화아이 된다면 어째 그렇게 아깝으니요 뒷값 짓단들이요 그렇게 아픈지
0: 예.
3: 막 얼리밀리 용 바보때다 그래던 게 선생님이 벌써 진단이 선생님으로 간경락이 싹 막힌 게 소화되면 어느 말이 되겠는가 합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그날부터 그래서 친구를 하고 한 게 첫날부터 친구를 하니까 나이 저리 정신부터 나왔더라.
0: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게 지금 사적 돌아다니며 치료받는데 진단은 뭐라고 받는가 하면 소화해야 된다면 자꾸 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죠. 근데 저한테 오게 되면 저기라는 생각이 위 문제 아닙니다. 기실은 위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 경락이가 위하고 비장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간경락이 일단 막혔다 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은 음식이 인천차 내려 못 가고 그러게 되면 거기 한기 꽉 들어차면서 적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친구도 그렇습니다. 지문 올 때 먼저 간경락을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우리 적에다 이렇게 침을 꽂죠. 이래야 치료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건신고가 거기에 대한 이런 딱 처방이 됐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게 피도 많이 도와준다 하니까 나
0: 그렇죠.
3: 거기로부터 했단 말인다.
0: 예, 우리 여기 수우탕 고대로부터 유명한 수우탕이라면 그래서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 그 수우탕 이거는 보혈 처방 여기 매 숙지하고 당귀 빨설하고 천궁 이 네 가지 약재가 딱 결합됐습니다. 예.
3: 예, 예, 약 처방은 용서수 때다, 효과수 그와 같이 달랍대다, 그래.
0: 네.
3: 예, 그래, 나는 정말 소화이 돼서, 이, 내 물을 먹어도 먹지 못했습니다, 소화이 돼서.
0: 네.
3: 예, 얼리짱 하다 보니, 그래던 게 선생님 니가 소리, 치모 맞고 이래 와. 그 적이란 건 다 풀려서 없습니다.
0: 풀리죠, 예.
3: 예.
0: 어선 과실도 마음대로 잡수고, 얼마나 썼습니까, 예.
3: 예. 그래, 난복하고 소화되서리,
0: 네.
3: 나도 소화 잘 되지, 선생님 친구 같은 게 쭉쭉 소화되서리,
0: 네.
3: 아이, 밥을 먹기 시작한 게, 그다음에 정신 챙겨졌습니다.
0: 예.
3: 지네 막 어지럽고 하고 하던 게, 그다음부터는 얘 머리 어지러운 게 없어질 때가 치고 막고 이래고, 예.
0: 네.
3: 그다음에는 얘 머리에서 막 땀이 막 탕탕 떨어지 뭐,
0: 네.
3: 그게 되게 바쁠 때,
0: 뭐, 바쁘죠.
3: 머리에서만 해준단 말이냐.
0: 네.
3: 심장이 나쁘다 합니다.
0: 맞습니다.
3: 그것도 어제 멎었습니다. 나 여기 살 것 같으시. 아 그리고 내가 슬금이 있어서 그것도 슬금을 신기 가더라 말인다.
0: 예.
3: 예. 산모로 탁 풀어놔도 그 시간에 아 자꾸 이게 제대로 틀려라 해도 실수 나간다 말인다.
0: 네.
3: 거기 약서도 다 아이들인데 어느 새로 선생님 친구를 맞으면서 생각도 못한 게 어느 까마귀 고기는 꼴수없다.
0: 맞습니다. 네.
3: 예, 그리고 또 짜게 바람이 그 뒤에 올라오는 거 야한에 수술한 다음부터도 너무 허약할까나 저녁에 맞대 먹고 짜게 바람이 오른다.

0: 고개 띠고리 바보든지.
1: 네.
0: 선생님 치고 한다면 그 이날 깨고서 한 번도 받아가야 한다.
1: 네.
0: 어, 용서했을 때다, 그래서리. 그래서리, 그런 모습이니까, 소아이 되던 것도 되고, 내 해라, 계속 더 해라, 그래서 그래서 게,
1: 네.
0: 전번에도 선생님들 가서 해라, 재고 있잖아. 82에 225대다요.
1: 혈압이 낮다는 거는 그게 다 피모조래 그렇습니다.
0: 예.
1: 우리 여기 쓰부탕이가 피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 돌아오는 겁니다.
0: 예. 예, 그래, 용서했을 때도 내 이때 그래서 이런 혈압 가게 못 봤습니다.
1: 예.
0: 60에 90에서 올라 못 갔습니다.
1: 아, 대단히 엄중한 저 혈압이죠.
0: 예. 예, 그래서 녹음 쌓이고 왔다 합대다 선생님.
1: 네, 선생님 무조건 옵니다. 예.
0: 예, 왔다 합대다. 그래서 내 선생님 내가 서 이렇게 올바른 진단을 바꾸서리 이랜 다음부터 약을 효과 보기 시작한 게 우선은 소화도 잘 되고 선생님도 전번에 또 고충약을 또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게 그 다음부터 속이 쭉쭉 내려가 더 잘 풀립니다.
1: 예, 그 밀바이가 엄청 좋습니다.
0: 예.
1: 몸 안에 모든 물, 그 다음 모든 가래 한 번에 저를 내보냅니다. 예.
0: 그래 그런지 그 다음에는 예, 다시는 이렇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1: 네. 예,
0: 참 좋습니다. 네, 그래. 우선은 어, 이 우선은 건신고도 쓰면 혈당한 같이 쓰자까지 그래서 그 건신고도 우선은 떨구지 않고 계속 쓰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활동 좋으니까 나서 더 쓰려고 그랬다.
1: 네. 예, 예. 이번에 활동 좋을 때 빨리 잠안해놓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1: 어, 288-0018번 전화 지시.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어떻게 돼? 이 귀에 귀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소리 나고, 예.
3: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나면 이 저 눈이 있잖아. 어제 항상 예, 이 눈이 아니어도 그렇고, 아이디어, 이 구석 깔깔하고, 뭐였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째 눈물이 나오고, 예, 여름에도 네. 그렇게 눈물 나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3: 겨울에도 하고 그리고는 입이 항상 그렇게 썩다
1: 네.
3: 썩어서 저리 무슨 어 뭐 뭐나 다 먹기 싫지 겨우 옛날에는 그 달달한 길에도 혹시 있으면 또 뭐 무슨 먹지 말아야 돼 당뇨 있고 하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입이 쓰니까 그렇게 또 먹고 예
1: 네.
3: 원래 다 당뇨 그러니까 당뇨도 예 좀 조절이 참 아이 되고 예 그렇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 계란도 이제 고기라 먹는데 계란도 예, 못 먹겠다만 자꾸만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그리고 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입에 대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뭐 좀 영양도 좀 욕망이 좀 떨어지고 예. 깨우 이 뭡니까 어, 소화가 그렇게 아이들이라 말입니다. 소화 아이들이 나고 계속 들이 나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저 이 뭐, 어떤 때는 막 쓰리고 그러니까 소화 아이들이 하니까 나 그다음에 또 또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 사람이 요이고 이랬던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선생님 예예 강의를 듣고 아, 이 전문가 건신고를 이렇게 좀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안개를 건신고를 먹었습니다. 어, 또 혈배가 같이 먹으면 효과도 좋다 해서 혈배가 네.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긴다면에 또 예, 면밀로 또 그렇게 침구도 해주고 해서 네. 전문가 치료 받았습니다.
1: 네.
3: 이게 이전에 약 먹을 때보다 침구를 해서 어, 침구에서도 별로 효과 어제 더 나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1: 예. 당연히 그렇지. 예, 침구 결합
3: 예.
1: 바랍니다. 예.
3: 이전에도 이러저러한 약들을 좀 안에 가차나고 이것저것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던 게 좀 안개로 했으면 치료받고 어, 이런 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 오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 없어지면서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예, 사, 예, 먹는 것도 잘 먹고 사람이 예, 뭡니까 어, 맥도 나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예, 계속 먹을 그래 어 지금 가격이 오른다 말 듣고서 싸다고 그랬다.
1: 예, 예.
3: 조금 더.
1: 예. 그 혈배강이가 지금 가격이 오릅니다. 건신고는 원래 가격입니다.
3: 아,
1: 그래서 288-0018번
3: 예.
1: 빨리 전화 주시.
3: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남성분들이라면 발을 안 붓기거나 여성분들은 머리 커진 당기면가 머리 안에 노지수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노지수이가 일단 생기게 되면 사람이 귀에서 소리난 증세 막 나타납니다. 어지럼증도 나고 평형 잘 잡지 못하고 그 면풍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비도에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노지수일 인해서 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현상 이런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머리
2: 듣고 싶은 연면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호천입니다. 가장 먼저 백진숙 작사 최동경 작곡이 생활아 웃어다오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웃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생활에 대한 낙관적인 마음을 담은 곡을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곡은 다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고향 향기입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의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마당의 흙냄새, 꽃냄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의 구수한 향기. 이 노래는 그런 향기를 섬세한 가락으로 그려냅니다. 최영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옥선 작사 장성호 작곡의 우리네 인생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우리 모든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선숙 작사 황영화 작곡의 고향은을 보내드립니다. 고향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지도의 한 점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그림 한 장일까요? 이 노래는 옳은 질문에 그 답을 끝냅니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배소윤 작사 엉이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육과 정을 나누고 아이들을 키우는 터전, 그것이 푸근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우리 사랑을 들려드립니다. 사랑은 견인간인 마음일 수도 있고 가족과 이웃을 향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따뜻한 마음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려내며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내 고향 연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연민하면 가장 떠오르는 정겨운 풍경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힘차게 부른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얼마 전 도나시는 극단적인 폭우를 겪었으며 관할 구역 내 100여 개 기업이 심한 침수 피해를 입고 막대한 손실을 보아 생산 재개에서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은 11일 도나에서 기업 생산 재개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재후 복구 재건 사업에 관한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수요에 정확히 연결하며 곤란 해결 조치를 가장 절실한 곳에 실시하고 따뜻한 봉사를 마음속 깊이까지 전달해 백방으로 기업의 난관 극복을 돕고 공업 경제 운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도나시 장류식품연회사 방정농업기계장비제조위원 책임회사를 찾아 피해 정도와 생산재개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두 기업이 적극적으로 복구, 자구 작업을 전개해 현재 이미 생산을 회복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전력을 다해 생산을 다그치고 주동적으로 주문을 쟁취해 생산 진도를 만회하고 시장 점유율을 되찾음으로써 기업의 경영 효익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와 시 량급 정부에서는 앞장서 봉사하고 정밀 시책하며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 정황을 밀접히 추적하고 기업이 생산을 재개한 후에 봉착한 실제 곤란에 비추어 제때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안정 생산과 효익 증대, 온건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도나시 수십 개 의약기업은 공장 구역에 물이 차고 설비가 침수되며 감탕이 쌓여 생산 경영이 부득불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화강약업, 첨보생물, 소룡약업, 복강약업, 오등생물, 삼구금복강, 카이라인 의약 등 기업을 찾아 감탕 제거와 소독, 설비 수리, 원재료 이송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재해 손실 산정과 보험 배상 신청 진척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기업들이 신속히 행동이 나서 종업원들을 조직해 생산 회복을 전개한 것을 본 호가복은 기업에서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생산 흐름선, 특정 설비, 수도 전기 시설의 수리와 시험 조정 진도를 다그쳐 하루빨리 정상 생산을 회복하도록 힘쓰라고 경고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와 시 량급 정부에서는 기업 봉쇄 중심을 신속히 기업 생산 회복을 돕는 대로 돌리고 기업이 보험 배상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손실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 진도를 다그쳐 손실 확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보험 배상금이 제때 지급되게 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발전 활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을 둘러싸고 지원을 실속 있게 하며 수동적으로 금융기구와 연계해 신용대출 녹색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하게 기업에 전달되고 금융 활수가 기업에 직접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GMP 인증, 특종 설비 정기 검사, 생산 자격 재심사 등 관건 고리를 면밀히 조치하고 현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절차를 최적화해 신속히 심사 비준하며 상급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밀접히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추적 처리해 관련 수속이 가장 짧은 기한 내에 마무리되게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 재개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길림 민덕생물과학기술위원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교류하면서 설비 피해, 생산 재개 계획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이번 폭우의 습격으로 이 기업 공장 구역의 침수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3m에 달했으며 보관 중이던 완제품과 비축 원자재들이 홍수에 잠겼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당

민의 맑은 날씨를 다잡아 청결 소독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피해 설비 수리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조속히 생산을 재개함으로써 손실을 최대한 줄이길 바랍니다. 2기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시공명령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내어 전력을 다해 진도를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예정대로 건설돼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길림 베인메이트 유업유한회사에서 호가복은 설비 파손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집단 본부와의 연계 소통을 다그치고 자금 조달, 생산 흐름선 건설 등 면에서 본부의 지원을 적극 쟁취해 하루빨리 생산을 재개하고 만부화 운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이번 홍수 재해는 기업의 생산 경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재해를 입은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고 전주 공업 경제 기본판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박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주와 시 양급 정부에서는 기업의 생산 재개를 추진한 것을 당면의 급선무이자 중대한 과업으로 삼아 공업 안정 장성 100일 난관 공략 행동을 둘러싸고 실속 있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내놓으며 제때에 효율적인 기업 지원 봉사를 제공해 재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 배상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보험기구가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손실 확정 기재를 최적화하고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속 심사 비준을 실시하도록 독촉해 보험 배상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배상 효율을 높이며 손실 확정이 공정하고 정확하며 보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해 후 생산 재개 자금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새로 증간 1000억 원 농업 지원 및 소형 영세 기업 지원 재대출 정책의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금융기구에서 재기업의 융자 수요에 정확히 연계하도록 인도하고 우선 접수, 우선 심사 비준, 우선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재해 후 생산 재개, 설비 갱신, 생산 능력 복구 등 중점 분야 자금 수요를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피해 정황과 재해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일련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다그쳐 계획하고 상급으로부터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며 홍수 방지와 배수, 도관망과 도로망 등 부대 기초시설을 다그쳐 완선해 기층과 공업단지의 홍수 방지 재구조 능력을 1층 높임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하며 마음 놓고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수장 문금철, 주공업 및 정부화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통계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검사분국 책임자들과 도나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근연례 연결시에서는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 전주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인재 아파트, 청년 쉼터, 인재 주택 등 다차원적인 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실속 있는 주택 임대, 구매 보조 정책이 더해져 1년의 주거, 종합 조치로 청년들의 정착 비용을 낮추면서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한 석사연구생 하남은 7월 초 연길에 와서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인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가전제품이 고전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할인 혜택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상업부동산관리위원회사 운영조리 하남입니다. 할인 전 임대료는 1200여 원이고 할인 후에는 약 700원입니다. 저처럼 금방 취업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재주택은 연결시에서 2026년 6월 2일에 새롭게 내놓은 인재주거보장조치입니다. 국유기업에서 량질주택을 사들여 장식을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등 새 가정용 전기제품을 마련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전문대 인재들은 각기 임대료를 원가격의 15%에서 60%까지 하

0: 이런 조치를 통해 정말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연결 연풍부동산 임대위원회사 총경리 리지군입니다. 각 부문과의 연계는 우리가 맡고 입주자들이 봉착한 문제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인재주택을 토대로 연결세에서는 또 표준화 인재아파트와 전문가 인재아파트를 내놓아 재직 고차원 인재와 기업 기술 일꾼의 단기 거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결세에서는 재직 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주거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세에서는 청년 쉼터를 내와 만 35세 이하이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한 비연결 호적 구직 청년이면 모두 무료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데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향수할 수 있어 청년 인재들의 따뜻한 쉼터로 되고 있습니다. 주 발전 및 개혁위원회 사업일꾼 리여설입니다. 처음 연결에 왔을 때 청년 쉼터에 입주했습니다. 취업 수속을 마친 후 관련 정책을 알게 돼 이곳 인재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 과정이 빈틈없이 이어져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연결시에서는 또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는 주택임대보조와 졸업 후 5년 이내 1차적 주택구매보조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인재는 최고로 매달 각기 2,500원, 1,500원, 1,000원의 주택임대보조를 향수할 수 있고 주택구매세는 각기 8만원, 5만원, 3만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결시에서는 누계로 연 5,721명 청년들에게 1,576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결시 당위 조직부 부부장 왕괭업입니다.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따뜻한 인재 주거 체계를 구축해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에 봉사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에 오고 연길에 뿌리 내리게 하겠습니다.
1: 왕청현 춘향진에는 이래 동안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달린 지게차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지게차들은 주민들을 태우고 위험지역을 벗어났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는 감탕제거 선봉이 됐으며 재건이 시작되자 돌을 나르고 제방을 보수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이 지게차들에는 춘향진의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월 29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춘향진 중심거리로 밀려들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모든 차의 통행이 끊겼습니다. 위급한 순간 지게차가 진에서 유일한 교통도구로 됐습니다. 춘향진 주민 조경군, 왕뢰, 령흠, 추궁명, 왕요 그리고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은 몇몇 주민들과 고속도로 건설 작업 일꾼들이 지게차에 올라타 거센 물살 속으로 향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조경군입니다. 제 승용차도 저쪽에 세워져 있었지만 미처 가져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홍수가 들이닥친 날 조경구는 자발적으로 자기 집 지게차를 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 촌민 당곡파입니다. 물이 세차게 흘렀고 귀버섯 주머니 같은 것들이 전부 떠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구후 정부에서 지게차를 보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흙탕물이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게차에 올라앉는 순간부터 더는 당황하지 않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지게차를 긴급 동원해 구조에 투입했습니다. 춘향 파출소 민경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연계해 감탕에 막힌 통로를 뚫고 92세 고령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차 적재함에 태운 뒤 안전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왕청현 공안국 춘향 파출소 소장 우멍입니다. 수색구조 과정에서 우리는 춘광촌 촌사무소 뒤쪽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물은 이미 노인의 허리까지 찼는데 깊이가 대략 1m 정도 됐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은 급히 다가가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웠습니다. 로인은 등에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이미 물에 젖어 아주 무거웠지만 자기 재산이라 끝까지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도 곁에 없었고 당시 물살이 너무 세서 로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제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울타리도 이미 물에 떠밀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이 함께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워준 후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로인이 안전지대에 도착한 후 파출소 정치지도원 류갱건이 로인을 업고 집중 대피소까지 갔고 의무 일꾼과 정부 사

0: 일꾼들이 돌봤습니다. 현재 로인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둔촌 당지부 서기 조청생은 간부와 대중들을 이끌고 밤새 424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조청생입니다. 길이 전부 끊겨 지게차만 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촌민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해 지게차를 몰고 나와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상둔촌 촌민 조청군입니다. 당시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촌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게차를 배치해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마음이 정말 격동됐습니다. 더는 무섭지 않았고 안전이 보장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에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감탕이 쌓여 가장 깊은 곳은 무릎을 넘었고 귀버섯 봉지 잔해가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감탕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추궁명입니다.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와 주민들 집에 감탕을 치우고 있습니다. 왕청현 림업구 260여 명 간부와 종업원들은 춘향진 일선에 내려가 지게차를 동원해 감탕을 제거했습니다. 이릉도로 점검보수회사에서는 적재기를 동원해 로면의 낙석을 치우고 암거를 소통시켰습니다. 지게차 엔진 소리는 춘향진이 다시 원기를 되찾는 심장 박동 소리로 됐습니다. 길이 통하고 물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게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돌을 운반해 파손된 제방을 보강하고 훼손된 마을 도로를 보수하는 데 협력하면서 물자 운송과 주민 출행 통로를 열었습니다. 전력, 통신, 급수시설 긴급 복구에서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앞장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추궁명입니다. 며칠째인지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재해 주민 대피에서 감탕 제거, 복구 재건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게차 운전수들의 활약상은 올여름 왕청 홍수 대처 재해 구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부분을 수놓았습니다.
1: 육남의 재간추리 뉴스입니다. 그일 안도현 명월진 령천촌 전병공장에는 밤새 불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촌민들은 시간을 다투며 밤새 전병 375kg을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 물자들은 가장 이른 항공편에 실려 2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경시 팽수현 한가가도 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운송됐습니다.
0: 연결시에서는 열공급 수도공사 시공기간 도로 교통안전과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시공 도로 구간에 대해 临시교통 관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열공급 공사 관제 구간인 삼꽃거리 무장경찰부대 구간은 25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하며 삼꽃거리 사범학원 구간은 13일부터 20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합니다. 수도공사 관제 구간인 천지로 제4중학교 화성 캠퍼스 구간은 21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쉬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0: 대상포진, 전신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원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의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의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진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농축화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로인절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 건강 비대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 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존에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원 가격이 1,98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활동 가격을 할 때 980원으로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우리 그 우대 활동은 로인절하고 함께 우리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게 되는 가을 계절을 잘 넘게 도와주기 위해서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또 동충하초 발효균분

0: 하고 함께 사용하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을 드리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1: 네.
0: 뿐만 아니라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라든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대류라든가 알파 분해물,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소개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포기하시고 모두가 위가 좋아져서 밥이랑 먹지 못하는 것이 먹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주약에는 우리 알파 분해물의 작용을 해서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위에 좋은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이 없는 피모포사균, 좀 중한 병이 쓰이는 피모포사균이라든가 셀린 등을 축적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내시가 계시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우대 활동하면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 예 그리고 또 우리 뭐 원 가격이 절반 가격도 되지 않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하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동차도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중풍이 와서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 지금은 이 정도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0: 지금 듣기 좋죠. 예.
2: 예, 오른쪽 팔 사이에 오른쪽 다리 잘 쓰지 못했어요. 예. 잘 걷지 못했는데, 이전에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0: 아, 예.
2: 그리고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또 다시 가슴 치고 숨 찾는데, 아, 지금은 가슴 치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0: 맞죠.
2: 예, 선생님, 저는 이 약을 썼기 때문에, 젠풍이 다시 오지 않았고요. 심장에 주사를 얻은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맞지요, 예.
2: 젊어서 비대가에서 35주기 지금 35주 않고 36시 은행에 달라갑니다.
0: 맞습니다.
2: 괜히 약이 있는 것도 아까 말에 자기가 뭐 아빠고 대답하고 계속 쓰자고 그랬다.
0: 그러시죠. 지금은 전기 박감에 대해서 흥취를 가진 분들 많게 되는데 또 면비로 들으니까 예, 이런 기회에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 고래 중에서는 음식, 내가 음식을 먹은 것이 위에 들어간 후에 식물이 소화하고 흡수는 위하고 소장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소장이란 것이 그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소장에 공작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면 그러니까 우리 점심이랑 많이 먹어도 소장에서 다 흡수해주기 때문에 우리 점심이랑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소장에서 진행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비장이 전화 공능이 일해야만이 수고기 정리한 그 영양물질을 전화돼가지고 이러한 영양이 사방에 관계돼가지고 전신이 수송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네. 예, 내 전화가 예. 이 동충하체다 나도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이 동충하체 먹고서 예. 이 먹아가서는 아는 같지 않다지만 내 아무리 좋아질 때도 조금씩 싸워 먹어보고 어떤 사람 믿지 않더라면 이렇게 그런 이 동충하체로 시간을 자꾸 말해서 이 시간 아까에 이 시간을 자꾸 그런 저를 기다리게 되니 자꾸 반응할까에 먹어본 사람으로서 알지 먹어본 사람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마다
0: 맞습니다 예
3: 아이 되는 게 얼마나 맞아 나도 약 광고 약 쓴 거 먹어도 얘 효과 없으지다 그래도 그래다 말고 하더라는데 괜히 나는 기관지도 나쁘고 온갖 비에 다 했었던 수술 여러 번 받고 내 입술 그래서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그래서 막 바깥 소리도 바로 못하던 사람이 그래서 이 약을 더 파고서래.

0: 아르르 신신 달아댕기고 다리를 안 써면 걸음이 안 날아댕기세요. 그다음 다리 형 가게 떠왔는데 밥도 미니 해만 못해 밥 삼까 그런 거 틀었대요.
1: 맞죠. 예.
0: 예, 당긴단 말이다, 영구. 밥 안 많이 먹었던 게 위가 좋아질까, 예. 밥도 잘 먹게 되지. 모든 면에서 예, 다 좋아질까, 예. 나도 또, 어약 있는 것도 드문에 효과 좋을까, 또 싸가지, 약간. 영도 편하면 다 좋아질까, 예. 민담을 우리 언니에 당뇨 나쁘고, 그런 간 담낭도 나쁘고, 예. 기관지도 나쁩니다. 그래서 저분이 너무 좋다 해서 그런 제가 먼저 쌌다만 답답할까 예. 확실히 예. 좋단 게 지금
1: 맞습니다. 예. 먹어봐야 예. 됩니다. 예.
0: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 사람 모릅니다. 내 미스 먹어보고 해서 두 사람 먹어보고는 모두 쌌더라면
1: 맞습니다. 예.
0: 예. 우련이도 안도 약 있는 것도 예. 또 딸들도 쌓아주고 그래 있는 것도 아무래도 이번에 할 때 영 너무 좋을까 예. 아홉각 싸겠단 게 지금 그래 내 지금 아무래도 더나 한다네. 영 좋습니다. 정말 이 약 먹은 사람마다 얘 다 말합니다. 박수 치고.
1: 맞지요. 예.
0: 이렇게 좋은 약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안 하겠지. 하도 좋길래 나라의 왕도 예전에 이 동충 하철로 이 음양 조절해서 수명도 연장하고 그렇게 보냈다가 아마도 예, 논인이는 이 약이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이 약 같은 게 있는가 좀 이 약 안 있으면 예.
1: 맞죠. 먹어보면 압니다. 예, 맞습니다.
0: 예, 먹어볼까요? 확실히 좋단 게 여러 사람 못 하고 말한다.
1: 맞죠. 예.
0: 아무래도 생활담아 대사하면 언니 더 싸게 싸겠다가 언니는 농촌에 있지 않까 그래서 전화 못할까 예. 그래 전화 안 뜨던가
1: 이 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해 주십시오.
0: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풍하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꺼비염 있고 위궤양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했는지 지금 밥이 잘 먹고 있고 밥이 온 맛이 있습니다.
1: 맞지요.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3: 매일 덥지 않아서 지금 땀을 흘리고 땀이 흘리고 맥이 없던 게 지금 뒤에서 와서 지금 땀을 흘리지 않고 맥이 나고 예. 감기랑 감기를 다 하던 게 이 약을 쓰니 감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10년 넘게 담을 달다지 못했어요. 안 되면 아프도를 먹어야 담을 다는데 아 이거는 담을 영 달다.
1: 맞죠.
3: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서 썼습니다.
1: 그렇죠.
3: 나보면
1: 예.
3: 미트 산책에서 다른 약이고 겨울에는 벌릴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이런 신기한 약이 난 그 어디에서나 보지 못했습니다.
1: 맞죠. 예.
3: 예, 그리고 바르던 약이니 30일에 높은 약이잖아요. 허가 특별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앞부분도 말했지만 옛날 황제들이 쓰던 약이 황제들이 쓰던 약이라 진짜 얼마나 효과 좋습니까?
1: 맞죠.
3: 예, 이런 약은 쓰면 쓸수록 딴 약에서가 어떤 어려운까지 병이 다 나아진다.
1: 맞습니다.
3: 예, 사람마다 효과 딴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동창하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1: 그렇지요.
3: 예, 우리 아랫집에서 예, 밥감을 가진 게 영 좋습니다. 예.
1: 예.
3: 집에서 밥감에다 밥아까 영한 맛이 있다고 말하고, 예. 닭금 해도 좋고, 이 예, 뭡니까. 그거 해도 좋다고, 예, 말하거나, 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빠가 배달받아. 그 밥감에 이름이 수는 쌀쌀 택이 있습니까?
1: 그렇죠. 예.
3: 쌀이라고 뭡니까? 예.
1: 맞습니다.
3: 예, 아빠가 뭐, 아, 약이 좋은데다가, 아, 밥감을 가지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밥감을 가지자고, 예. 아까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저 심장약까지 같이 두지 않습니까? 예.
3: 예.
1: 예.
3: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동천하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동천하철 정말 약은 예, 신기한 약이고 약이 좋습니다. 해발 4,500m의 예, 높은 고산지구에서 자라고 겨울에는 풀로 여름에는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자라고 예, 발효된 약이고 다른 약에 대해서 30대나 효과가 효율이 높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4: 예, 나는 이 예, 혈압이 조절 안 돼가지고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신대응하면서 울붕불붕하고 이랬습니다. 노공이 있습니다. 노공이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예. 그러던 게 이 약을 먹고 있어서 예, 많이 해결 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뭐, 예, 낫다면 아직도 계속

0: 뭐 해야 되지? 노공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될까다 쉽사리 치료되는 병입니까?
1: 맞죠, 예.
0: 예. 그래, 계속 뭐, 걸려오서를 그런다. 그리고 이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침침하고 어떤 때는 숨이 찬 때도 있고 답답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1: 맞죠, 예.
0: 예. 예, 그리고 예, 나는 만성이에다가 위축성 위염까지 있어가지고 예, 밥은 못 먹고 죽을 먹고 서리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 먹기 시작해서 이 약 1년 4원 먹었는데 이 약 먹기 시작해서 지금 밥이라는 거 먹고 이랬다.
1: 맞죠.
0: 예, 밥도 예. 먹고 잘 먹고 예, 예 그러니까 나의 예, 저기 살도 오른다. 그리고 예, 그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나의 항상 감기 소리만 해도 감기라든지 감기도 안 합니다. 지금은 이하고 묶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예, 이게 생각과 달리 관절이 좋을 때다.
1: 맞습니다.
0: 여수간반 탈출이 사골신경 더 있어가지고 예, 아래 다리 줄이 느리고 치면서 고사무용 다리 뽀뽀다며 소리 말아이도 구소리 부모맞은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던 게 그게 지금 나서서 예, 성질이 예, 이제는 쉽사리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1: 맞죠. 예.
0: 예. 약이 영어 확실히 신기한 약제대 그런지 정말 황제들이 쓰던 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확실히.
1: 그렇죠. 예. 예.
0: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얼마나 편리한 게 좋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래 이렇게 좋을 때 할 때 좋을 때 아홉 가구 살려고 합니다.
1: 그러십시오. 이 83-0666번에다 예.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도 이 동전화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선생님 강의로 말씀하는 것 듣고, 예, 이 약은 선택했습니다. 종합 돼서, 예, 뭐, 그랬는데, 나의 정상은 이 종합주의 왔습니다. 병이랑 병은 다 가졌었는데, 내가 80이 되니까나, 예. 우선은 배에 자꾸 온다. 한 짝을 막아 지워야 되지.
1: 맞죠, 예.
3: 예, 예, 예. 미능력이 약하지네. 그래서, 정상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부유가 됐습니다. 부유가.
1: 아, 예.
3: 이 얘기를 반신도 못 쓰고, 발도 한다. 어째서나 어느 장에 많이 왔습니다. 발을 걷지도 못했습니다. 간절히 힘들어. 거기다 품까지 와나, 겸해 나니까나, 예. 부위란 건 무서운 배입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예.
3: 예, 잘 떨어도 아시고, 예. 그게 두 번째 암과 한 가지입니다.
1: 예.
3: 보이거나. 예, 그래서, 내 이 약을 저는 한 3일 썼습니다.
1: 아, 예.
3: 예, 썼는데, 처음에 내 선생님이 뭐라도 아이 보고 내 마음대로 예, 두 봉지를 먹었댔습니다, 선생님.
1: 아, 두 봉지씩, 예.
3: 예, 예, 두 봉지 먹었고, 예, 안세 먹었습니다. 안세 먹고 효과에 알기, 점점 알기 입대다.
1: 맞죠.
3: 그래서 차츰차츰 예. 떨궜습니다, 한낚시.
1: 아,
3: 떨궈서,
1: 예.
3: 어제는 이렇게 먹는데, 예. 하여튼, 예, 약이가, 뭐, 저기, 질이 있는 약이 돼서 효과가 빨리 납대다.
1: 그렇죠.
3: 좋은
1: 예.
3: 약이나 다 좋지, 나쁜 약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게. 근데 이 약도 내 몸에 맞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이렇습니다, 시장. 우리 동생이가 예,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는가 하면 예, 팔이 부들부들 떨고, 골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내 동생한테 써보라 했지, 내 말은. 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기름 조금 써볼까, 기름. 써봐라. 이런 게, 그거 썼는데, 소리 부들부들 떠고, 코리 떠든 것도, 이렇습니다, 시장.
1: 풍이 왔던 후유증을 오는 겁니다. 예, 꼭 났습니다, 후유증이.
3: 예, 그렇습니까?
1: 맞습니다.
3: 어째서나, 예, 말을 잘 듣을 때, 약이가 좋아서, 예.
1: 맞죠, 예.
3: 그래서 계속 내 쓰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놀러 나가면, 오, 아무게, 아이 할머니는 어찌 이렇게 젊어졌는가 그랬더만 그러네 당천하들 써서 그렇다고 오 그러면 우리도 나도 그거 써야 되겠다 그랬네 전화번호를 아껴줬습니다 쓰라고 예 쓰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활동도 좋고 예 기회 영혼을 줬습니까 그래서
1: 맞죠,
3: 나중에
1: 예.
3: 이 약을 예, 많이 싸고 그 내동미도 소개를 해서 내 싸겠다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아, 내가 알지
1: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
3: 예, 예. 예. 나도 이번 활동이 많이 싸고 이래 건강은 돈 주고 못 사지 않습니까 선생님
1: 맞죠 예

0: 예, 노인에는 이래서 많이 싸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기회 온날 썼습니까?
1: 맞습니다.
0: 야구 쓰고 무슨 좋은 거 전기밥을 많이 쓰더만은 그래서 꼭 싸게 했습니다. 그때 동비도 싸게 했다 합니다.
1: 2830666 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해 주십시오.
0: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수고를 하십시오. 예.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 꼬리 비장하고 위란 거는 서로 표면하고 뉘면으로 되면서 비장이란 것은 우리 이불, 그러니까 우리 입안의 혀를 말하게 되는데 혀에 우리 설태랑 끼는 것이 비장하고 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4: 예. 예. 우리는 동충하초 발효견부는 먹고 있습니다. 우선.
3: 예.
4: 예. 그래서 많은 효과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저기 그 림파선이 이렇게 이렇게 아리가 이런 데 두문두문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먹어도 이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까?
3: 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해 주자면 우리 여기에 피모포사균이란 거니 우리 암이랑 있지 않습니까? 암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분도 요 종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부위에 이런 것이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예, 우리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왔는데 어느 게 원인이 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은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중한 병에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물이 생긴 분들도 해결받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4: 그래서 이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소리 나는 이렇게 효과를 많이 봤다고 이러니까 지금 저기 뭡니까 먹겠는데 이런 병도 먹을 수 있는가 물어보더라 말입니다.
3: 예, 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3: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입술이 뭐 파랗다거나 검은색이 나간다 이게 다 비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비장에 문제가 있을 때면 그 증상이 우리 입술에 와서 표현됩니다. 우리 비상이란 건 또 우리 근육하고 사지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했는데 우리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뭐 지금 밤에랑 지랑 올라온 분들 이게 근육경련을 말하는데 이 근육이란 건 비상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지를 주도하게 되고 수곡 그 내가 음식을 먹은 영양물질을 운하해주게 되고 기하하고 혈 맥이 나게 하는 거 하고 피를 만들어주는 이런 산상이 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비상이 가게 되면 배가 장만하거나

0: 변이 무르거나 지금 어떤 분들 우리 설사를 자꾸 하는 분들은 비장이 양이한 분들 말합니다. 그래서 변이 무르거나 신체가 피곤해지거나 어떤 분들은 비만이 오거나 비장기가 허하게 되면 우리 내장에 하수가 나타날 수가 있고 붓과 염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 아침 7시부터 9시에는 위가 공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공작하는 시간에 내가 음식을 꼭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랑 출근길이 바쁘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살까기를 하기 위해서 아침밥을 먹지 않게 되는데 우리 아침밥을 먹지 않게 되면 십이장 구양이 오거나 담결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다면 위내에 내용물이 없을 때 9시부터 11시에 비장이라는 것이 공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게 되면 많은 영양물질을 실어가는 작용을 하는데 내가 이런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빈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때문에 우리 지금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배가 부는 증상은 바로 이런 원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장의 운하 공능 실조가 나타나게 되면 금방 먹은 음식물이 정리한 영양으로 전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체가 소유하는 양분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인체 세포라는 것인 영양불량을 인해서 기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었고 매우 정밀하고 비싼 것으로 먹었지만은 도리어 얼굴이 창백하거나 심신이 피로하고 맥이 없고 영양불량이 오게 되고 몹시 요이거나 빈혈 등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우리 비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세포가 노화되고 조직이 병변이 나타나게 되고 기관 쇠갈이 나타나거나 계속해서 인체의 사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말하는 건 우리 병을 치료하게 되면 먼저 비장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족부관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내가 병을 몸에 병이 많을 때 먼저는 비장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장 공능이 정상하여야만이 먹은 이런 약물이라든가 음식물이 그리고 보양품이라든가 우리 비로소 진정으로 신체에 흡수돼가지고 작용이란 것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비장이 좋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모두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로 되면서 병치료에서의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장이란 건 또 우리 여러 개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혈관류라든가 림파류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간경화 등 비장공능 실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 비장이란 거는 혈액이 맥 중에서의 운행을 통솔해가지고 맥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 오장육부 혈이란 거는 비장이 통솔하에 이뢰됩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보다 새로운 시선을 만날 때 더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개였던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이 새기는 명인 명언.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일이다. 희망은 행동을 낳는다. 이 말은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화려한 명성이나 부를 쫓기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던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정의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순간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 밖에도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무관심을 거두는 것이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언론인 그리고 사회운동가였던 위니프리드 홀트입니다. 그녀는 37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전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가의 역할이 세상을 비판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글에는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미움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애정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쟁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여성의 권리와 교육, 노동,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높은 벽이 존재했습니다. 홀비트는 그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펜을 들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 사회 문제를 다룬 글을 꾸준히 발표했고 소설 속에서도 평범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녀는 사회를 바꾸는 힘은 거대한 혁명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장면은 평생의 친구였던 베라 브리튼과의 우정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문학을 사랑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닮아 있었습니다. 원고를 쓰면 가장 먼저 서로에게 보여줬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실패의 순간에는 가장 큰 위로가 돼 주었습니다. 특히 홀트비가 병으로 점점 쇠약해질 때도 브리튼은 끝까지 곁을 지켰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남겨진 원고를 정리해 출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덕분에 세상은 홀트비의 마지막 작품을 만날 수 있었고 그녀의 이름도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홀트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작가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지방의 쇠퇴, 교육의 불평등,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직접 취재하며 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글은 분노만을 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을 읽다 보면 사회를 향한 비판 속에서도 따뜻한 희망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공동체는 더 나아질 수 있으며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움직인다는 믿음이 문장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자 사우스 라이딩 역시 그런 신념이 담긴 작품입니다. 영국 북부의 한 지방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정치와 교육, 지역사회, 인간관계를 세밀하게 그려내며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등장인물들이 모두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한 영웅도 절대적인 악인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 속에서 성장합니다. 홀트비는 바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작품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 질환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도 그녀는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에도 원고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이야기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작품이 출간되기 전 세상을 떠났지만 사우스 라이딩은 사후 출간과 동시에 큰 찬사를 받으며 오늘날까지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녀가 남긴 문장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독자들에게 사람을 이해하는 법과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죠. 하루만 방치해도 먼지가 쌓이고 어수선한 공기를 정리하려면 한숨부터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과 몇 가지 유용한 꿀팁만 알고 실천하면 청소가 훨씬 쉬워질 수 있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바로 청소 루틴을 정하기입니다. 막상 청소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욕실, 화요일에는 주방, 수요일에는 침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청소할 곳을 정해두면 부담도 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10분씩만 간단한 정리를 해도 집이 금방 어수선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루틴을 지키면 청소를 해야 할 때 고민한 시간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꿀팁,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기입니다. 먼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부터 닦아버리면 나중에 선반을 닦을 때 다시 먼지가 내려와서 다시 바닥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천장에 있는 먼지를 먼저 제거하고 선반, 책상, 마지막으로 바닥 순서대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청소 도구를 손이 닿는 곳에 두기입니다. 사람은 귀찮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죠. 그래서 걸레나 세제 같은 청소 도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쉽게 청소를 미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는 행주와 스프레이를 가까운 곳에 두고 욕실에는 청소설과 세제를 비치해 두는 식으로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면 청소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청소를 더 자주,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꿀팁, 멀티태스킹 청소법을 활용하기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청소는 또 하나의 일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하면서 세면대를 닦거나 샤워 후 욕실 거울을 닦는 습관을 들이면 청소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또 요리를 하면서 조리대 주변을 닦아두면 설거지가 끝난 후 별도로 청소할 필요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집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 천연세제를 활용하기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천연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면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이고 레몬즙을 사용하면 냄새 제거에도 좋습니다. 특히 화학세제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부담이 없는데요. 또한 커피 찌꺼기는 냄새 제거에 탁월하며 식초와 물을 섞고 유리창을 닦으면 얼룩 없이 깨끗한 광택을 낼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꿀팁, 물건을 줄이면 청소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청소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인데요. 쓸모없는 물건을 줄이고 자주 쓰는 물건은 지정된 자리에 놓는 습관을 들이면 청소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청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할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줄어들면 청소할 면적도 줄어들고 집이 훨씬 쾌적해집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에는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이야기 그리고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정답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오래 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제작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망상한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씻은 다음에야 고무관을 꽂아 넣을 수가 있었다. 약을 바꿀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웠다. 왕가상의 이마에서는 금방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사람들은 지켜보기가 괴로워 눈을 돌리었다. 하지만 왕가상은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고 담담하게 웃었다. 장계석 그놈 때문에 마취제 더 떨어졌네. 유백승이 화가 나서 이를 갈았다. 왕가상은 약을 다 바꾸고는 밥을 먹고 술도 조금 마시었다. 그러고 나니 좀 기운이 나는 듯 싶었다. 그는 들끝에서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토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 대통이 웃으며 주울래를 바라보았다. 동지가 이야기하세요. 주울래는 왕가상 곁에 앉아 금방 토론한 것을 쭉 이야기해 주었다. 왕가상은 환한 얼굴로 감탄을 했다. 대단하군요. 정말 기발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거성동지. 모태동이 찬찬하게 물었다. 괜찮다 뿐입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왕가상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장계석은 예술을 절대 짐작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가상동지가 고생일 겁니다. 모태동이 낯빛을 흐리며 안쓰러워하였다. 앞으로 힘든 길을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왕가상이 꿋꿋하게 몸을 세우며 말했다. 장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더한 고생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어서 출발합시다. 주울래가 해를 힐끗 보더니 재촉을 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유백승이 지도와 비옷을 챙기자 하나둘 오솔길을 따라 서쪽 산비탈로 걸어갔다. 왕가상이 누운 들것이 뒤를 따랐다.

0: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참모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미독 동지가 길에서 취했는데 어쩔까요? 졸래가 이마살을 찡그리며 말했다.
1: 어쩌기는 뭘 어쩌겠나. 취했으면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라고 해요.
0: 거지를 못합니다. 부축을 해도 말해도 못 오르는데요.
1: 속에 고민이 가득 차 있는데 안 마실 수 있겠나요? 먼저 한숨 자게 둬요. 내일 점심 전까지만 따라오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덜해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긴 홍군 대리를 끼어 고린 쪽으로 향하였다. 홍군은 고린과 서영 사이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마을에서 사나흘을 쉬었다.

3월 20일 아침 조울래는 장계석이 보낸 전보를 손에 넣었다. 조울래가 웃으면서 모태똥에게 전보를 건넸다. 역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 주덕의 비적은 적수하러 도망쳐 고린의 동남쪽에 모여있다. 우리 사천고대는 천당, 서영, 참적, 적수하진에서 서쪽 길을 막고 조헌은 오기위, 후지담 부대는 적수하를 따라 동쪽과 남쪽 길을 차지한다. 나중에 괴조군대가 이 방아선을 오면은 조헌원과 오기위 두 부대는 추격을 맞는다. 선도의 종전은 적수하진을 막고 곽효운 부대는 모태진에서 추격하라. 대부대로 비적을 좁고 작은 지역에 몰아넣는다면 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사격진지를 만들고 적을 철통같이 막아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병력을 통제하여 여러 곳에서 오는 적을 처부실 준비를 갖추고 별동대를 곳곳에 보내 요격전을 펼쳐 적의 갈 길을 막고 눈과 귀를 흐려놓아야 한다. 주력부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적을 찾아 소탕해야 한다. 꼬리를 물고 끈질기게 추격하라. 유격대를 보내 도망갈 곳을 막거나 허리를 자르거나 앞을 가로막고 공격을 하라. 공산당 비적을 도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싸움에 달려있다. 장종정. 모태동은 전보를 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놈들이 왔으니 우리는 가야겠네요. 좋을래도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부대가 며칠 쉬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어왔다. 림표가 보낸 편지는 언제 처리할 생각입니까? 모태동도 이마살을 찌푸렸다. 지금 어디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도 풋내기인데 뭘 알겠어요.

붉은 앵도가 전화 속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것은 정열에 넘치는 꽃이기 때문이다. 책을 두고 생긴 치열한 다툼은 사랑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0: 홍구는 적수화를 세 번째로 건너 다시 사천남부로 들어섰다. 3월 19일 홍구는 진용산을 점령을 하고 대촌 철창 양하구에 이르러 북으로 장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다. 장계성은 홍군이 진짜로 사천에 들어올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사천 귀주 호남 세성의 군대와 오기위와 조훈원이 이끄는 두 개 종대를 서둘러 움직여 홍군을 둘러쌌다. 그런 다음 손도의 종대가 필절에서 길을 막고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다. 홍군을 장강 이남에 포위해 없애려는 작전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적군이 움직이고 있을 때 홍군은 몰래 동쪽으로 빠져 21일부터 일랑탄에서 림탄으로 적수화를 건넜다. 적수화를 네 번째로 건넌 것이다. 홍군은 비밀을 지키면서 재빨리 움직이었다. 강을 건넌다는 명령을 미리 전달하지 않아서 전사들은 적수화 가까이 와서야 겨우 강을 건넌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 강을 건너고도 어디로 가는지는 고위급 지도자 몇 사람만 알 뿐이었다. 비밀을 지키기는 어렵지가 않았다. 하지만 재빨리 움직이는 것은 효양연한테는 힘겨운 일이었다. 리앵도는 대우를 앞서 가면서 숙소를 마련하는 일을 하였다. 잠잘 곳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부대가 제때 쉴 수가 있었다. 해가 서산 마루에 떨어질 때쯤 리앵도는 부랴부랴 미리 연락해둔 수경지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마을이 크고 집도 많아서 그럭저럭 마음이 놓이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 이미 조항종대에 속한 한 부대에서 집을 몽땅 차지하고 있었다. 리앵도는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라 할 말을 못 참는 성품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 길로 그 부대 사무장을 찾아갔다.
1: 여긴 우리가 배정받은 숙소인데 왜 그쪽이 차지하고 있죠?
0: 그 사무장은 30살쯤 돼 보였는데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인지라 양보가 없었다.
2: 지금 네건 내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앞에 또 마을이 있으니 7, 8리 더 가면 되지 않습니까?
1: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0: 영도가 화를 냈다.
2: 정 그렇다면 중앙지휘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린 외에서 옮기라면 그때 옮길 겁니다.
0: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결국 다투기 시작하였다. 문 밖에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가까운 오두막에서 여위고 키 큰 사람이 나오자 시끌시끌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었다. 중앙종대 정시위원 진훈이었다.
2: 무슨 일로 다투고 있습니까?
0: 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진훈이지만 오늘은 어딘지 단호하였다. 사무장은 재빨리 진훈 곁으로 달려가 리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1: 저 여성 동지가 와서는 중앙기관대로 옮겨가라고 야단입니다. 제가 7, 8리 더 가면 된다고 해도 이 마을은 휴양종대 배정된 거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오만이에요.
2: 그럼 이 마을이 누구 앞으로 배정된 겁니까?
0: 진훈이 말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1: 그건 말입니다.
0: 사무장은 떠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2: 효양연 몫인가 보군. 거긴 아픈 사람들하고 로인들이 있는 연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7, 8리 더 그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중앙기관이고 이미 들지 않았습니까?
0: 진우는 손을 휙 저었다.
2: 어떤 기관이라도 안 됩니다. 들었다고 해도 안 돼요. 내주세요.
0: 이행도는 그만 입이 귀에가 걸리었다. 중앙기관은 그 길로 다른 마을로 옮겨갈 준비를 하느라 바삐 보냈다. 리앵도가 주방에 가보니 쥐사병이 한창 소단에 앉혀놓은 반쯤 익은 돼지고기를 옮기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리앵도가 사무장을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1: 좋으시겠어요? 당신들은 징객하면서 토호를 쳐서 돼지며 양이며 다 잡아먹는데 늙고 아픈 사람들만 모인 우리 부대는요 뒤에서 비린내만 맡는군요. 좀 남겨주지 않고 매정하게 다 가져가세요.
0: 진훈이 따끔하게 나무란 뒤라 사모장은 웃는 얼굴로 다급하게 말했다.
2: 아무렴 남겨야지. 남길 겁니다. 원래 다 가져가라던 건 아니어서요.
0: 결국 집도 얻고 돼지고기도 얻게 됐다. 좀비가 다 끝날 때쯤 효양년이 도착을 했다. 집에 든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들어하였다. 그런데 서특립이 보이지 않았다. 리앵도는 걱정이 되어 동굴 밖으로 나갔다. 반시간쯤 지난 뒤 저녁 노을 속으로 어슴풀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었다.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친 서특립이 붉은 술이 달린 창을 지팽이 삼아 건너편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뒤로는 어린 마부가 작은 말을 끌고 따랐다. 그 작은 말은 등에 짐과 무거운 책을 가득 싣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리앵도는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동안 서특립한테 제발 짐을 좀 줄이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책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니 강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하며 지고 온 책을 버릴 리가 없었다. 서특립이 가까이 오자 리앵도는 등에 맨 짐보따리부터 얼른 받아내리었다. 그리고는 서특립의 팔을 잡고 큰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어르신 또 대화에서 떨어지셨죠?
2: 떨어진 게 아니야. 서특립이 변명을 했다. 나야 심리를 더 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은 말이 배가 고픈지 가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0: 짐을 너무 많이 실었잖아요. 그 책들을.
2: 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무섭게 서특립의 얼굴이 굳어지었다. 내 책이 뭐 어떻다는 말인가?
0: 리앵도는 내친 김에 용기를 냈다. 그 책 때문에 말이 쓰러지게 생겼어요. 어르신, 그뿐만인가요? 사람도 쓰러질 지경이니 얼마나 고생해요.
2: 앵도, 그건 자네가 모르고 하는 말이네.
0: 서특립이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2: 혁명을 하든 소비트를 건설하든 우리는 모두 문화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왜 날마다 고생스럽게 취소병들한테 글을 가르치겠나? 그게 다 앞날을 위해서라고.
0: 그래도 살고 봐야죠.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적한테 죽고 나면은 그 책을 어디다 쓰겠어요?
2: 아니네. 아니야.
0: 서특립이 연거푸 고개를 저었다.
2: 앵도, 나 하나만 묻지. 우리가 강서에서 귀주로 왔는데 자네는 귀주라는 곳이 있는 줄 그 전에 어떻게 알았지? 다 책에서 본 거 아닌가? 응?
0: 이번에도 서특립의 마음을 쉽게 돌려놓을 것 같지 않았다. 리앵도는 속이 타서 얼굴이 빨간

0: 이렇게 달아올랐다. 한창 난처해 있는데 이어진 산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왔다. 앞장선 사람은 휴양연에서 구군단 정치위원으로 옮겨간 하장공이었다. 리앵도는 얼른 달래가 사장 이야기를 했다. 하장공은 듣고 나서 사통립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장공은 다친 다리로 절름절름 서특립 앞으로 걸어왔다.
1: 어르신, 오늘 밤 우리는 회의를 열어 어르신을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0: 늘 서로인을 깍듯이 대하는 하장공이지만 오늘은 일부러 정색을 하고 말했다.
1: 비판?
0: 서특립은 흠칫했다.
1: 내가 뭘 잘못했나? 어지간히 잘못한 게 아니지요.
0: 하장공은 굳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1: 짐을 줄이라는 본부의 명령을 어겼을 뿐더러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에서 준 말은 타지도 않고 책만 잔뜩 실어 말이 다 쓰러지게 생겼으니 말이죠.
0: 서특립은 나라에서 이름난 교육자였다. 여태 자기 앞에서 이토록 레이 없이 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도 마음이 상하여 무뚝뚝하게 말했다.
1: 그럼 어쩔 텐가? 어쩌겠습니까? 책을 태워버려야죠.
0: 하장공이 손을 휙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특립이 속이 달아서 벌떡 일어섰다.
1: 이복의 아홉째, 자네 진시방이 되려나?
0: 아홉째란 구군단 정치비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었다. 하장공이 웃었다.
1: 진시방이 될 수는 없지요. 저야 책만 태우고 선비는 죽이지 않으니까요. 자네 이건 선비를 죽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네.
0: 서특립은 꼭 모아진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쳤다.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1: 오늘은 겪고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이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러자 서특립은 정말 화가 나서 하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1: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0: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조선족의 전통 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미녀 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0: 행복하게 살아가세. 조려화 작사, 량춘복 작곡의 노래로, 리용관의 노래로, 또 민요광장의 문을 열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1: 복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2: 민요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부르고 싶은 민요나 또 판소리도 좋고요. 연면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도 됩니다.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2919333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곡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세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는 반 곡거리 장단의 노래고요. 행복하게 우리 연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노래입니다. 노래는 배우기가 아주 쉬울 것 같은데요. 가사 말은 울긋불긋 단풍이 이산저산 물들이고 바람 타고 실려오는 싱그러운 과일 향기, 내 고향의 산과들의 풍년노래 성순하고 사람들의 얼굴마다 웃음이 넘쳐나네. 가을의 풍경이죠. 내려와 좋고 좋네. 내려와 좋고 좋아. 아름다운 이 고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 네, 가을이면 또 단풍이 예쁘게 물들이는 그 풍경을 그렸고요. 바람 타고 실려오는 그 싱그러운 과일 향기는 사과의 향기겠죠. 네. 그리고 또 가을이면 또 풍년 소식부터 먼저 전해오겠네요.

0: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꼭 가르쳐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분 먼저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왜요?
0: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여사님이세요?
1: 예. 이번에 핸드폰 바꿔서 좀 해보려고요.
0: 아우, 또 그동안 핸드폰 바꾸셨습니까? 아, 참, 방송 때문에.
1: 번조 아리랑.
0: 예? 어느 아리랑이요? 번조 아리랑?
1: 네.
0: 네, 번조 아리랑 부르시겠어요?
1: 부르겠습니다.
0: 자,
1: 예.
0: 네, 불러보세요.

진지어

0: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펀이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었나 봅니다.
1: 그래요?
0: 네. 네. 그리고 노래 거물 하실 때 그 펀하고 좀 멀리 부르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0: 네, 잘하셨어요. 아, 그 번조알이랑 너무 잘 익으셨네요. 네.
1: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0: 아, 천천히. 아, 그래도 김 여사님 예전보다 급하신 게 지금 조금 느리느리 조금 좀 온정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 부르고 두 번 바르고 세 번 부르고 다르다니까요.
1: 그러게 말입니다.
0: 네, 그동안 연수 많이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1: 수고하세요.
0: 네, 다음 또 오세요. 네, 번조아리랑을 저희가 그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리랑 하면은 굉장히 아리랑의 종류가 많아서 헷갈려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번조 아리랑이라고 할 땐 느린 세마치 장단. 세마치 장단은, 장단을 잘 모르실 때는 양산도 장단, 또 일명 양산도 장단이잖아요. 그래서 덩, 덩, 따, 쿵, 따, 다, 쿵, 덩.

0: 이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오. 예, 이런 사설이었어요. 그래서 아리랑을 기본으로 또 배우실 분들은 금요일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단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1: 민원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윤 여사님.
1: 네, 오늘도 수요일날 만나 반갑습니다.
0: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1: 오늘 그 백세 인생에 좀 이렇게 선생님과 전번에 약속했는데
0: 네.
1: 못 부르지만 오늘 내 그 부르자고 그랬다.
0: 백세 인생 혹시 우리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입니까?
1: 아닙니다.
0: 아, 그러면 안 돼요.
1: 네. 아닙니까?
0: 네. 지난번에 혹시 또 우리 그 지난번에 그 누구죠? 김순희 연변자예술학원 김순희 선생님이 불러셨던 백신인생도 있어서 혹시 그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1: 아, 그랬구나.
0: 네. 근데 윤 여사님은 다른 곡 부르셔도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1: 아하.
0: 어, 많잖아요. 부를 노래가.
1: 한국 노래는 안 되겠습니다.
0: 네, 안 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좀 찾아보고서 좀 이따
0: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백세인생 노래도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가 있답니다. 그런 걸 또 고르시고요. 자,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 노래를 방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연변에 이제 가을이면. 가을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가사가 지어졌어요. 들판에는 황금벼 넘실넘실 춤을 추고 두리둥둥 북소리는 만풍년을 노래하네. 내 고향의 산과들의 해해년년 풍년되니 사람들의 얼굴마다 기쁨이 넘쳐나네. 에로화 좋고 좋네 대로화 좋고 좋아 번영하는 이 고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 네, 이런 가사 말이었거든요. 방국거리 장단은 뭐 8분의 6이죠. 덩기덕 쿵따 덩기덕 쿵따.
2: 울파리는 황금벼 넘실넘실 촘을.
0: 자, 오늘의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어미란 선생님.
0: 네, 김 여사님.
3: 아유, 이 시간은 벌써 성과봐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러셨어요. 네.
3: 예. 오늘은, 네. 저기 뭐입니까, 파리로도 오라지 않지 해서의
0: 네.
3: 황혼 인생을 부르렵니다.
0: 황혼 인생? 네.
3: 예.
0: 불러보세요.
3: 예.
0: 네.

0: 김 여사님.
1: 예.
0: 김 여사님이 그 장단을 너무 잘 타세요. 제가 금방 발견했죠.
1: 예.
0: 장단을 너무 잘 타시는 것 같아요.
1: 선생님 덕분입니다. 엄밀한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나는 그래서 여 대하수실 때문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니 예.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이 장단도 그 덩, 기다, 금, 따, 이 부분 있잖아요. 앞부분이 강박으로 하시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확실히 장단을 너무 잘 짚는 것 같아요. 잘 하셨어요.
1: 네. 선생님께서 항상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저는, 예.
0: 진심이에요. 네.
1: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이는 네. 아랫집에 동생 되는 분이라 지금 저쪽에서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1: 노래를 원래 대단히 잘했는데, 네. 한국어 들여 다니면 한 20년 저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 좀 그 잘하는 거 하라 하니까 자기 노래가 없답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김 여사님이랑 같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 곡 한 곡씩 또 배워보시라고 해요.
1: 예, 네. 원래 노래 잘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분 예. 좀 기대할게요.
1: 예.
0: 네.
1: 예, 어떻게 하나 좀 노래를 한번.
0: 아우, 잘하셨어요.
1: 불러보기 하겠는데.
0: 근데 정말로 장단을 잘 타셨어요.
1: 선생님, 네. 제가 정말 오늘도 저기 동생과 저는 이게 내 10년도 넘어 이렇게 배웠는데 정말 이 프로가 네. 예, 저에게는 건강 비결이가 예, 네. 노래 부르는 게 제일 건강 비결입니다.
0: 혹시 노래 교실에는 안 다니시죠?
1: 저는 이거 예, 척추 끊어져서의
0: 제대로만.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1: 그래도, 예, 그래도 오늘이 노래 부르려고 자전거로 타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며
0: 정신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노래 교실 다니기 시기보다는 훨씬
1: 예, 그
0: 안전자리에 앉아서도 앉은 예. 자리에 앉아서도 판소리며 민요며 아리랑이며 예. 여러 곡 배우시잖아요. 예. 잘하셨어요. 네.
1: 어쨌든
0: 많이 배우시기 바랄게요.
1: 고맙다는 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잘 부르셨어요.
1: 예, 고맙습니다.
0: 네. 담임 동생분 같이 오세요.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0: 네, 덤분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2: 예, 반갑습니다.
0: 아, 지난 시간에 신호가 갑자기 안 잡혀서 얘기도 예. 못하고 떨어졌어요, 신호가.
2: 신호 끊어진 것도 모르고 난 잠들까지 다 했어.
0: 아우, 그러셨군요. 이야, 그러셨네요.
2: 이상하다, 항상 들었는데, 하여튼.
0: 그럼 지난번에 잠들까지 부르셨던 노래가 뭐였죠? 예. 네. 오늘 뭐.
2: 잊을 수 없는 변화를 보니까 봅시다.
0: 아. 그래요. 지난 시간에 죄송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요. 오늘 잊을 수 없는 그날 준비하셨네요. 예. 네. 자.
2: 잊을 수 없는 그날 강백산도 춤을 추고 무대가 우리네 마을에 오셨네 동나운 지민처럼 사람들과 손잡으며
0: 살림살이
2: 어떤가요 웃는 그 말에 정이 넘치네

사랑강도 노래하네. 그대가 논밭길 걸었네. 그댄 날

0: 네. 잊을 수 없는 그날. 좀 부르기가 좀 어려워도. 네. 어이, 전 예전보다 침착해지셨어요.
1: 나 뭐.
0: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자주 부르시다 보니까 이제는 긴장하지 않으시잖아요.
1: 나 두세 없는 같은 게.
0: 아유, 노래 부르시는데 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즐겁고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왜 걸고 그렇게 넘어가실까요? 네.
1: 아니,
0: 노래 부르실 때는 나이하고 절대 관계가 없어요.
1: 남편분들 나이 좀 보통 아이 부르시니까, 근데.
0: 부르세요. 아유, 왜 남성분들도 많이 부르시죠? 네,
1: 예.
0: 정 선생님이 또 이렇게 코기르기 역할을 하시면 남성분들도 또 부르실 수도 있고요.
1: 아이고,
0: 네,
1: 뭡니까?
0: 괜찮습니다.
1: 더
0: 근데 노래
1: 좋아.
0: 부르시면은 젊음만 진다오. 이 가사말만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1: 예,
0: 네, 안녕히
1: 감사합니다.
0: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다시 오셨어요, 임 여사님.
2: 두
0: 안녕하세요.
2: 번째 안녕하십니까? 할까나 별로 어떠한다.
0: 아니에요. 노래 부르시지 못하고, 예, 다시 전화하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2: 어쨌든지간에 오미란 선생님이 일이라면 밥 먹고 나서고, 오미란 선생님이 일이라면 사업을 영원히 지지한다고 결심서를 발표했는데,
0: 네,
2: 그래야 해야지요.
0: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2: 자,
0: 고르셨어요? 노래가 너무
2: 다시
0: 많아서
2: 예.
0: 고르시기가 아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2: 예. 아, 그래, 내 판소리 부르겠습니다.
0: 판소리요.
2: 예,
0: 네.
2: 그래. 내 이거 한번 불러 못 봤는데, 모르는 거는 오미란 선생님 책임져야 된다.
0: 책임져요. 어느 판소리예요?
2: 예. 액면기 타령 부르겠습니다.
0: 액면기 타령이에요.
2: 예,
0: 예.
2: 바로 머리 장단이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제가 또 사설이니까 둥따
2: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따 둥

0: 지났습니다.
1: 오, 잘하셨어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0: 들리게 부른 게 이제 그 뭔가 한번 불러먹을까나.
1: 네, 그래도 괜찮아요. 예. 다시 돌아와서 예. 그걸 부르시고 나서.
0: 장소리에 내 이게 좀 좋아하는 노래라 말입니다.
1: 예. 매력 있잖아요.
0: 장소리 재밌는 게 많지고 뭐니까.
1: 그럼요. 사철가도 예. 혹시.
0: 사철가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1: 네, 사철가도 혹시 기억에 남나요?
0: 네, 예. 사철가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1: 그 사철가 한번 불러보세요.
0: 아우 가사로 어디 사철가 봅시다. 예.
1: 네. 사철가는 저도 가사가 예. 좀 조금 그 아리송해서 이제 예. 우리가
0: 다음 어떻습니까 그게?
1: 이산저산
0: 아 어렵습니다. 네.
1: 꽃이 피니 네.
0: 이산저산
1: 하나 둘
0: 꽃이 피니
1: 명코 봄이로구나.
0: 어렵습니다. 예, 네, 이따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1: 아, 그럼요. 사철가를 예. 이제 또 준비하세요. 예. 굉장히 좋잖아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사철가도 이 윤여사님은 얼마든지 또 잘 부르실 수 있는, 예, 그런 기량을 갖고 있거든요. 네. 29193333번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0: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엄미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환영합니다.
1: 예, 오래간만입니다.
0: 그러니까요. 방금 정 선생님께서 남성분들은 좀 참여하기가 좀 안 좋아하실거라 했는데 환영합니다.
1: 예, 불러봅시다.
0: 그럼요.
1: 새알이랑 불러봅시다.
0: 정백의 새알이랑. 네.
1: 예, 불러봅시다. 예.
0: 자.
1: 예, 부르겠습니다.
0: 네.
1: 장백산 마루에 동실의 뜰이 푸르른 짐에는 녹화만 경

0: 사랑일세. 예, 실례했습니다.
1: 어우, 잘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예전보다 예, 이 장백의 새알이랑 너무 잘 부르시네요.
0: 예, 아, 거리 멉니다. 수고하시네.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야, 급하시네요. 장백의 새알이랑 후렴구를 그냥 편안하게 라라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랄랄랄랄랄라 하면 좀 이 굴리기가 힘들잖아요. 제 제안입니다. 네, 오늘도 민요가락 차차차에 오셔서 노래를 부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 노래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표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작사자의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노래는 반 곡거리 장단 발본의 욕박자의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첫 박에서 강박으로 된 곡은 명심하시면 장단이 잘 살아납니다. 덩기덕쿵따 덩기덕쿵따라죠.

노래를 배우실 때 보통 그 반박자로 쉬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 노래는 난이도가 크게 없다고 봐요. 크게 불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 배우실 것 같습니다. 넘실넘실 춤을 추고 두리동동 북소리는 만풍년을 노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 노래와 함께 저도 역시 작별 인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여러분 또 해해년년 정말 만풍년이 든 것처럼 또 우리 행복하게 네, 웃으면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네,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다시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처원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가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처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처원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데요. 치명을 위주로는 발미라는 건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라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심장병 전문 치료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처원청심환은 그 공룡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저에게 뭘 치료하게 되어 있는가 자기하고 연계식에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병으로 진단이 내리신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많게 적게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는데 때때로는 뭐 오해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늦추는 경향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기본 본 제품 자체는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심장과 폐경락을 잘 통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요.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심폐열이 심한 이 증상은 이제 위에서 공룡주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기본으로서 많게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2: 좋은 정치만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이 심자에다 예, 큰 돌을 지들고 난 것처럼 예, 자꾸 이 심자에 눌리우면서 가끔가다 숨이 올라와 와서 예, 어우 영 죽을 고사였습니다. 어제 여기는 무슨 약을 예, 쓰느라 해도 어제 알 말 아이 듣더란 말입니다. 예.
1: 아, 예.
2: 예, 그러면서 예, 혈압이 고혈압을 올라가고 예, 어우 머리끄지만 아파나고 이러면서 예, 이 심장에 대해서 이런 약을 좋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 아이디어에서 이 지금 정신만 쓰는데 어용 좋습니다. 그 눌려오던 심장에 지금 까딱 일 없이 용 숨쉬기도 가쁘고 좋습니다.
1: 아, 돌로 지들고 놓은 같은 그 감각이 기본 소실되었다 그렇죠?
2: 예, 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된다.
1: 예.
2: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경 머리 아예 아프고 어지럼증도 아예 한다. 오, 그래도 예, 머리 아프고 숨이 올라오고 이러면 예, 위탁 자극받는도 밥 못 먹으면 맥이 똑 떨어지면 어지럼증 하는 게 지금 어지럼증도 아예 하고 식사 돌아서서 밥을 영 잘 먹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2: 예. 오, 영 좋습니다.
1: 심의 동체한단 말이죠. 심장과 위는 동치된다. 뭐 때문에 바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즈더 무치란 말이 있는데 애가 엄마의 길을 뺏어간다. 위가 불편한 데는 심장으로 해서 위가 불편하고 이래서 허상 영향 주게 돼 있으면서 어 심장 치료했는데 소화가 잘 되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어, 이 심장 치료를 했는데 이전에는 위약을 그냥 딸로 먹어야 됐단 말입니다. 예. 네. 그래도 그도 소화해야 되고 꿀도 가고 그도 이래매 그래든 게 지금 예 좋은 소식만 쓰고 위약 아이 먹어도 까딱일 없습니다.
1: 예예.
2: 예. 예, 명 좋습니다. 어쨌든지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좋을 때 그냥 계속 쓰다 오늘도 아홉 각 배달 받다고 그린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와 33에 다시 껴봐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지금 좋은 정치만 얻으면 그래도 좋습니다.
1: 예.
3: 예, 이것을 기본 그대로 다 지금 도와줬습니다. 두 가지 없을까봐. 지금 왜 원래는 신장을 내면 신장병으로 진단받은 지 얻으면 약 10년이 넘어됩니다.
1: 그렇겠죠. 나이 들면서 심장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치료를 늦추는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3: 항상 이게 가슴이 불안함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답답해하고 어제 숨이라는 게 잘 올라오지 않고 그다음에는 예, 나가 걷게 되기 때문에 더합니다. 조금 걸으면서도 땀이 나고 막 숨이 차고 그래서 오늘 대기가 한참 앉았다 쉬었다 대기 이랬습니다.
1: 네.
3: 그리고 차 타게 되거든요. 또 어지러워서 제 머리. 예, 어지럽고 막 어떤.
1: 어, 그렇죠. 예, 예.
3: 있습니다. 그래, 차 타기도 좀 힘듭니다. 나가서.
1: 예.
3: 그러니까 오늘 조금씩 걸어다니기 이랬는데도 또 걸어다니고 손이 너무 차고 이러고. 그래서 밤에 잠을 예, 못 잤습니다.
1: 예.
3: 하루에만 한 3시간씩 밖에 못 잤습니다.
1: 아, 예, 예.
3: 잠깐만 또 허리 짜놨다 일어났다.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또 다시 일어나 앉았다 이때 6시에 왔다 온전한 그다 잠자고 낮에도 그래서 정신 들어서 날라 그래서 가만 놓고
1: 흐리멍텅하죠. 예예. 예.
3: 그리고 입이라는 게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들면 목이부터 먹어야부터 이발 말라들면 쓰러지기도 하고 또 냄새라는 게 자꾸만 나고 또 체질도 이런 냄새 나는 게 확확 아깁니다.
1: 예예. 심폐혈이 심한 증세이죠.
3: 예. 그래서 이 약을 지금 쓰고 신발은 지금 하나하나 이런 증세들이 몽땅 개별이 됐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잠도 잘 자지, 그 다음에 낮에도 나가 뭐 아예 도다도 댕겨도 뭐 이런 손 잠도 모르고, 지금 뭐 버스나 뭐 차에 앉아도 그래도 어디든 증세도 완전 없습니다. 완전. 예. 그래서 난 이 약에서 효과 되게 지금 잘 보고 있고.
1: 아, 그렇죠. 예, 예.
3: 좋은 약을 만나서 선택해서 이 순바람에 지금 내 심장에 또 돈도 그런 말은 많이 열나네. 돈도 이 약 사먹었다, 저 약 먹었다. 돈도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내 이 약 하나가 더 쓰고 쓰니까 다른 약 쓸 필요 없고 요 하나만 더 쓰고 있어도 왠지 다 지금.
1: 아, 예, 예.
3: 예. 그래, 선생님. 오늘 또 아홉 가지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시오.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심장이 대단히 이제 불편해서, 그래서 저기, 이게 무슨 항상 가슴과 두근두근 했다가 저렇게 부신을 황황해 나면서, 예. 그래서 막 낯이 웅이 올랐다 또, 그 다음에 식었, 열이가 내려갔다 또, 그 다음에 안색에서는 또, 그게 발달하면서, 숨망담합니다.
1: 예.
4: 그러면서 정서가 영 불안하고, 그래도 황황한 게, 그런 게, 이 좋은 청심화 쓰고서, 내가, 객관에 한 달 되기 전에 벌써 이게, 거의 쓰지 않는데, 이게 벌써 아기들하고.
1: 그러니까 알리 시작하죠. 예. 예. 3주 정도에다만. 예. 알리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예.
4: 그렇지만, 황황하다는 증상이 그것도 없고, 예. 그 다음 아침 막 오르던 게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다음 차츰차츰 쓸까, 예, 마음이 되게 정서가 예, 벌써 편안하게 예, 까나는 게 아니더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보게 되면, 허리 놀라던 것도, 그것도 괜찮고, 예, 어느 쓰는, 반이 넘었었어.
1: 어, 그렇죠.
4: 그러니까 예. 약이라는 게 쓰면 벌써 아기야 되는데 그렇죠. 아기야 나와 넣었을 때.
1: 예.
4: 그러니까 이 약은 마을 자주 나와.
1: 예.
4: 얼마 안 썼는데 아기까 그러니까 자연히 꾸준히 쓰게 된다만.
1: 그렇죠.
4: 그래서 나 이번에 일할 때 좋을 때 또 아까 또 배달 받아요.
1: 어,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지포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예. 어, 견지하기 바랍니다. 려정은 예. 한계 려정은 넉 달이니까 려정을 따라 견지하세요.
4: 예.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네,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

0: 저도 천천히 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약속이 전에는 막 가슴이 겨우고 숨이 잘 때면 어째 그렇게 미술 거 없습니까?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0: 예, 막 미술 거 없어. 안으로 막 그래, 좋아하자, 막 이랬습니다. 그게 구성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0: 이건 가슴 펴지도 않고 숨도 안 차고 아예 메시가 없습니다.
1: 예, 신호성 양투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열로 인해가지고 위가 우리 오행학설에서는 토에 속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극을 받으면서 심장열로 인해가지고 메슬겁고 어떤 분들은 심장열로 인해서 토하는 계단도 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당장 펴하자.
1: 당장 토할 것 같죠.
0: 예.
1: 예.
0: 예, 그리고 예, 그때를 다음에 다시 한번 숨이 뚝 막혀서 예, 그 숨이 아예 나옵니다. 그래, 이런 앉아서 아니, 자, 그래, 숨이 또 숨이나. 그런 게 이중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0: 예. 이 진단약이 진짜 좋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이런 특점은 누구든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0: 예, 예, 이게 전화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약간 어째도 사람 앞에 와서도 온다 하는 걸 알면서 깜짝 놀라간 게 그 증상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1: 그렇죠. 예, 예.
0: 예. 어, 이 약을 내에 좋아서 여러 사람 소개해준 게 있으면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답니다.
1: 그럼요. 뭐, 예. 모두 그렇소. 제 주위에 분들도 몇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효과성 제 시장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렇게 기침하고 가래가 성하고 그러던 게 이 제품 드시고 큰 점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없습니다. 가래 성하고 기침하고 그 증상도 없습니다. 그 기침약 이전에 아무리 먹어도 아이디어
1: 아이디어 됩니다. 예, 예.
0: 예.
1: 그렇죠.
0: 이렇게 효과성 재미난 가지 짰는데 한국에서도 두 집에서 쓴다.
1: 예, 예.
0: 오늘도 많이 써보내주자 그래요.
1: 아, 그렇게 하셔. 완전히 가능하니까. 이걸 추천하셔서 뭐 돌아와서 그 아이고 또 공돈 썼다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름 넣고 추천해 됩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장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어머니 아저님 좋은 정신만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여하의 심장이 물도 타고, 이 지방도 쌓이고, 이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이 보조제품과 지금 같이 쓰는.
1: 아, 그렇죠. 예.
3: 심장이 물 차는 것들도 많이 낫고.
1: 예, 심벌 물이 차던 문제도 많이 해결받는다. 그렇죠. 예.
3: 좀씩 차던 것도 좀 많이 낫습니다.
1: 예.
3: 제가 이번에 아홉가울동 배달받아 계속 오래 쓰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쓰세요. 예.
3: 네,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환 씨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4: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일로 좀 간구 왔는가 한 게 간 게 알고 첨약을 쓰고 댄디하고 그렇게 약질을 한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또 두 번이나 불려갔다가 왔습니다. 그런 것도 예, 그저 며칠 지나가 또 그더래 말이죠.
1: 예.
4: 심만 가지고서 누웠고 그러다가 그저 목이 그저 가랑가랑하지 숨이 헐떡헐떡거리지 감기만 오면 그저 콧물이 범벅이지 입안이 냄새가 세지 이빨이 아프다 그저 몸살이 몸 그저 다 쪼그려붙고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라도 먹어보자 처음에 세 가지 한각 줄게다.
1: 예.
4: 그거 먹은 게 하나하나 소진되지 않을까.
1: 아, 그럼요.
4: 먼저 예. 이빨 냄새가 그렇게 나던 게 그 냄새가 없어지고 이빨이 그렇게 아파서 그랬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가랑가랑하던 것도 어느 까리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그리고 헐떡거리는 것도 그러고 밴드사기 믿지도 못해요.
1: 예.
4: 그러던 게 예. 이거 다 그러구나.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밤잠 잘 나오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고는 다른 약은 아 위를 타고 가는데 이거는 대비 위를 도와주지 않을까.
1: 아, 그렇죠.
4: 그러니까
1: 예.
4: 밥도 잘 먹고 그래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자고 정신하고 몸이 헷갈려집니다. 몸 그렇게 정금만 비던 게 헷갈려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이제도 지금 5,000불을 긁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예, 예.
4: 정신하고. 예. 새 생명 찾아 되니까 우리 가족들은요, 정말, 오전은 한 대여섯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4: 예, 그, 이 탈도 없고, 약간, 약이 효과 좋고, 약간,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좋은 김에

0: 우리 아홉 가서 또 배달받아 쓰자고 그랬네.
1: 어,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595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설명 주시죠.
1: 지금 본 제품 자체는 당대 중약 명처방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처방, 명효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어떤 분들은 손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증이라 하죠.
2: 네.
1: 심장으로 인해서 손을 떠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을 떠는 데는 파킨슨 질병, 어떤 분들은 간질로 인해서 손을 떨 수도 있게 되었는데 심장병으로 인해서 손을 떠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초원 청심환을 시도해보는 게 기본일 겁니다. 그러게 되면 손을 떠는 증상이 개선 가져오는가 하며 심장병을 치료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데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혈압이 높아서 하루에도 혈압약을 여러 가지를 쓰지 않으면 그리고 혈압약을 하루에도 뭐 세 번 뭐 이렇게 쓰던 분들이 점차적으로 심장병 치료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지금 혈압약 가지수를 줄였다는 분들 어떤 분들은 차수를 줄였다는 분들 심지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혈압약을 완전히 끊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은 돌아왔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에 속합니다. 바로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심장 혈이 죽상 경화가 개변을 가져왔고 관상 동맥이 충족하게 수축이 원하면서 심장 근육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를 해서 넉 달 동안 연속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보온 제품을 쓰는 걸 전제로 하면서 보도 제품을 쓰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면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적으로는 넉 달 동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 혈압이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끊으란 말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적당하게 잘 참작하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얼마 전 도나시는 극단적인 폭우를 겪었으며 관할 구역 내 100여 개 기업이 심한 침수 피해를 입고 막대한 손실을 보아 생산 재개에서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은 11일 도나에서 기업 생산 재개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재후 복구 재건 사업에 관한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수요에 정확히 연결하며 곤란 해결 조치를 가장 절실한 곳에 실시하고 따뜻한 봉사를 마음속 깊이까지 전달해 백방으로 기업의 난관 극복을 돕고 공업 경제 운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도나시 장류식품연회사 방정농업기계장비제조위원 책임회사를 찾아 피해 정

정도와 생산자에게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두 기업이 적극적으로 복구, 자구 작업을 전개해 현재 이미 생산을 회복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전력을 다해 생산을 다그치고 주동적으로 주문을 쟁취해 생산 진도를 만회하고 시장 점유율을 되찾음으로써 기업의 경영 효익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와 시, 량급 정부에서는 앞장서 봉사하고 정밀 시책하며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 정황을 밀접히 추적하고 기업이 생산을 재개한 후에 봉착한 실제 곤란에 비추어 제때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안정 생산과 효익 증대, 온건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도나시 수십 개 의약기업은 공장 구역에 물이 차고 설비가 침수되며 감탕이 쌓여 생산 경영이 부득불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복은 손으로 화강야급, 첨보생물, 소룡야급, 복강야급, 오등생물, 삼구금 복강, 카이라인 의약 등 기업을 찾아 감탕 제거와 소독, 설비 수리, 원재료 이송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재손실 산정과 보험배상 신청 진척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기업들이 신속히 행동이 나서 종업원들을 조직해 생산 회복을 전개하는 것을 본 호가복은 기업에서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생산 흐름선, 특정 설비, 수도 전기 시설의 수리와 시험 조정 진도를 다그쳐 하루빨리 정상 생산을 회복하도록 힘쓰라고 경고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와 시, 량급 정부에서는 기업 봉쇄 중심을 신속히 기업 생산 회복을 돕는 대로 돌리고 기업이 보험 배상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손실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 진도를 다그쳐 손실 확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보험 배상금이 제때 지급되게 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발전 활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을 둘러싸고 지원을 실속 있게 하며 수동적으로 금융기구와 연계해 신용대출 녹색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하게 기업에 전달되고 금융 활수가 기업에 직접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GMP 인증, 특종 설비 정기 검사, 생산 자격 재심사 등 관건 고리를 면밀히 조치하고 현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절차를 최적화해 신속히 심사 비준하며 상급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밀접히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추적 처리해 관련 수속이 가장 짧은 기한 내에 마무리되게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 재개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길림 민덕생물과학기술위원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교류하면서 설비 피해, 생산 재개 계획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이번 폭우의 습격으로 이 기업 공장 구역의 침수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3m에 달했으며 보관 중이던 완제품과 비축 원자재들이 홍수에 잠겼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당면의 맑은 날씨를 다잡아 청결 소독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피해 설비 수리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조속히 생산을 재개함으로써 손실을 최대한 줄이길 바랍니다. 2기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내어 전력을 다해 진도를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예정대로 건설돼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길림 베인메이트유업위원회사에서 호가복은 설비 파손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집단 본부와의 연계 소통을 다그치고 자금 조달, 생산 흐름선 건설 등 면에서 본부의 지원을 적극 쟁취해 하루빨리 생산을 재개하고 만부와 운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이번 홍수 재해는 기업의 생산 경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재해를 입은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고 전주 공업경제 기본판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박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주와 시 량급 정부에서는 기업의 생산 재개를 추진한 것을 당면의 급선무이자 중대한 과업으로 삼아 공업 안정 장성 100일 난관 공략 행동을 둘러싸고 실속 있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내놓으며 제때에 효율적인 기업 지원 봉사를 제공해 재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 배상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보험기구가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손실 확정

기재를 최적화하고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속심사 비준을 실시하도록 독촉해 보험배상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배상 효율을 높이며 손실 확정이 공정하고 정확하며 보험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제5 생산자에게 자금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새로 증가한 1000억 원 농업 지원 및 소형 영세 기업 지원 재대출 정책의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금융기구에서 재기업의 융자 수요에 정확히 연계하도록 인도하고 우선 접수, 우선 심사 비준, 우선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재우 생산 재개, 설비 갱신, 생산 능력 복구 등 중점 분야 자금 수요를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피해 정황과 재해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1년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다그쳐 계획하고 상급으로부터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며 홍수 방지와 배수, 도관망과 도로망 등 부대 기초시설을 다그쳐 완선해 기층과 공업단지의 홍수 방지 재구조 능력을 1층 높임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하며 마음 놓고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수장 문금철, 주공무 및 정부화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통계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검사분국 책임자들과 도나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근연례 연결시에서는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 전주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인재 아파트, 청년 쉼터, 인재 주택 등 다차원적인 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실속이는 주택 임대, 구매 보조 정책이 더해져 1년의 주거 종합 조치로 청년들의 정착 비용을 낮추면서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한 석사연구생 하남은 7월 초 연길에 와서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인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가전제품이 고전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할인 혜택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상업부동산관리위원회사 운영조리 하남입니다. 할인전 임대료는 1200여 원이고 할인 후에는 약 700원입니다. 저처럼 금방 취업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재주택은 연결시에서 2026년 6월 2일에 새롭게 내놓은 인재주거보장조치입니다. 국유기업에서 량질주택을 사들여 장식을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등 새 가정용 전기제품을 마련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전문대 인재들은 각기 임대료를 원가격의 15%에서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는 인재주택이 총 1,845채였는데 시내 15개 주거단지에 분포됐고 주요 상권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활에 더 많은 편리를 주기 위해 인재주택에서는 또 청소 예약, 주택 보수, 세탁 관리 등 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남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조치를 통해 정말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연길 연풍부동산 임대위원회사 총경리 리지군입니다. 각 부문과의 연계는 우리가 맡고 입주자들이 봉착한 문제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인재주택을 토대로 연결시에서는 또 표준화 인재아파트와 전문가 인재아파트를 내놓아 재직, 고차원 인재와 기업 기술 일꾼의 단기 거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재직 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주거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쉼터를 내와 만 35세 이하이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한 비연길 호적 구직 청년이면 모두 무료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데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향수할 수 있어 청년 인재들의 따뜻한 쉼터로 되고 있습니다. 주 발전 및 개혁위원회 사업일꾼 리여설입니다. 처음 연결에 왔을 때 청년 쉼터에 입주했습니다. 취업 수속을 마친 후 관련 정책을 알게 돼 이곳 인재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 과정이 빈틈없이 이어져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연결시에서는 또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는 주택임대보조와 졸업 후 5년 이내 1차적 주택구매보조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인재는 최고로 매달 각기 2,500원, 1,500원, 1,000원의 주택임대보조를 향수할 수 있고 주택구매세는 각기 8만원, 5만원, 3만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NGC에서는 누계로 연 5,721명 청년들에게 1,570

16만 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교시 당위 조직부 부부장 왕괭업입니다.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따뜻한 인재 주거 체계를 구축해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의 봉사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0: 가운데 투입됐습니다. 이 지게차들에는 준양진의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월 29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준양진 중심거리로 밀려들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모든 차의 통행이 끊겼습니다. 위급한 순간 지게차가 진에서 유일한 교통도구로 됐습니다. 준양진 주민 조경군, 왕뢰, 령흠, 추궁명, 왕요 그리고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은 몇몇 주민들과 고속도로 건설 작업 일꾼들이 지게차에 올라타 거센 물살 속으로 향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조경군입니다. 제 승용차도 저쪽에 세워져 있었지만 미처 가져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홍수가 들이닥친 날 조경군은 자발적으로 자기 집 지게차를 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왕청현 춘양진 춘양촌 촌민 당고파입니다. 물이 세차게 흘렀고 귀버섯 주머니 같은 것들이 전부 떠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 지게차를 보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흙탕물이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게차에 올라앉는 순간부터 더는 당황하지 않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지게차를 긴급 동원해 구조에 투입했습니다. 춘양 파출소 민경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연계해 감탕에 막힌 통로를 뚫고 92세 고령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차 적재함에 태운 뒤 안전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왕청현 공안국 춘양 파출소 소장 우멍입니다. 수색구조 과정에서 우리는 춘광촌 촌사무소 뒤쪽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물은 이미 노인의 허리까지 찼는데 깊이가 대략 1m 정도 됐습니다. 저와 정부 사람들꾼들은 급히 다가가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웠습니다. 로인은 등에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이미 물에 젖어 아주 무거웠지만 자기 재산이라 끝까지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도 곁에 없었고 당시 물살이 너무 세서 로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제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울타리도 이미 물에 떠밀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이 함께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워준 후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로인이 안전지대에 도착한 후 파출소 정치지도원 류갱권이 로인을 업고 집중 대피소까지 갔고 의무일꾼과 정부 사업일꾼들이 돌봤습니다. 현재 로인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둔촌 당지부 서기 조청생은 간부와 대중들을 이끌고 밤새 424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조청생입니다. 길이 전부 끊겨 지게차만 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촌민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해 지게차를 몰고 나와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왕청현 춘양진 상둔촌 촌민 조청군입니다. 당시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촌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게차를 배치해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마음이 정말 격동됐습니다. 더는 무섭지 않았고 안전이 보장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에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감탕이 쌓여 가장 깊은 곳은 무릎을 넘었고 귀버섯 봉지 잔해가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감탕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추궁명입니다.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와 주민들 집에 감탕을 치우고 있습니다. 왕청현 림업국 260여 명 간부와 종업원들은 춘양진 일선에 내려가 지게차를 동원해 감탕을 제거했습니다. 이릉도로 점검보수회사에서는 적재기를 동원해 로면의 낙석을 치우고 암거를 소통시켰습니다. 지게차 엔진 소리는 춘양진이 다시 원기를 되찾는 심장 박동 소리로 됐습니다. 길이 통하고 물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게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돌을 운반해 파손된 제방을 보강하고 훼손된 마을 도로를 보수하는 데 협력하면서 물자 운송과 주민 출행 통로를 열었습니다. 전력, 통신, 급수시설 긴급 복구에서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앞장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추궁명입니다.
1: 며칠째인지
0: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0: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재해 주민 대피에서 감탕 제거, 복구 재건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게차 운전수들의 활약상은 올여름 왕청 홍수대처 재해 구조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부분을 수놓았습니다.
1: 융암의 재간추리 뉴스입니다. 근일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전병공장에는 밤새 불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촌민들은 시간을 다투며 밤새 전병 375kg을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 물자들은 가장 이른 항공편에 실려 2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경시 팽수현 한가가도 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운송됐습니다.
0: 연결시에서는 열공급 수도공사 시공기간 도로 교통안전과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시공 도로 구간에 대해 临시교통 관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열공급 공사 관제 구간인 삼껏거리 무장경찰부대 구간은 25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하며 삼껏거리 사범학원 구간은 13일부터 20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합니다. 수도공사 관제 구간인 천지로 제4중학교 화성 캠퍼스 구간은 21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성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30분 동안 장약 심리 예방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또 각종 질병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에

0: 2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장약 심리방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로 인절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3곽을 더 증성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렇게 로인절을 맞이하면서 본약 3곽을 더 증성해드립니다.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의 풀앤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성해드립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드리고 그 외에 또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그 약재의 배합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라고 저희가 항상 강의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혈이라는 것은 깊숙이 있으면 문제 생기죠. 어혈이 재서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지나다가 심장에와 막히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머리에와 막히면 뇌경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래서 인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아주 좋은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천궁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돼가지고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먹게 하는 작용합니다. 그리고 소홍하고 지령이 또 배합이 잘 됐지요. 그래서 경련이 나타나면서 많이 떨고 또 입을 막 뜬다거나 사지를 뜬다거나 더품을 개재재에 흘리면서 떨고 가다 붓는데 많이 좋아집니다. 제대로 되는 심혈관 질환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간이 좋아져야 됩니다. 간은 바람을 일구는데 바람을 일구는 것을 읽어가지고 경련이 자꾸 일어나게 하죠. 이런 것을 억제시켜줍니다. 이 간이가. 이 장약심리방에는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천궁, 우술하고 담남성 지룡이 간경락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을 보양해주고 간이 해독작용을 잘해가지고 간을 보양해서 눈을 밝게 해주고 바람을 읽어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시켜주죠.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장약심리방을 먹는 환자인데 저는 예,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1: 예.
2: 거기다가 또 뇌경색도 두 번 나왔어요. 아, 이 장약을 먹어서 내는 1년이고 몇 번씩은 또 요알링이 실려서 입원했는데 어찌 그런가 하면 이 병이 발작할 때는 어지러움증이 세게 납니다. 심장이 통쇄나고 뒷땀 등이 아파나고 숨이 차면서 땀은 또 얼마나 흘린지 모른다 빨빨거서 그래서 입원해야만이 하던 게 그런데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장약신 내방을 선택해 먹었는데 야 지금은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2: 돈은 또 얼마나 설레겠는지 모른다.
1: 그렇죠. 예.
2: 그리고 얼마나 편안한가 지금 예. 아픈데 없지 돈도 설레겠지 무사히 세월을 도시 그리고 또 나는 고혈압 환자 되놓거나 그 30년 동안 서약 혈압약을 그냥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장약신 내방을 먹은 날에는 선생님이 지도하에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째 혈압량을 감량하는

0: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먹었는데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리고 선생님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준 그 방법 때는 정말 영 그저 먹었는데 야 혈압조절 너무 잘 돼서 아홉 달 만에 일단 약만 먹는데도 혈압조절이 그래서 해야 되니까 이선이 그래서 혈압조절을 시키자고 얼마나 이 방법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 상약을 먹고서 뭐 혈압조절을
1: 살 그렇게 됐어. 잘 됩니다 원래
0: 글쎄 그래서 해야 되니까 역시 영이 신기합니다 좀 이렇게 너무 잘 돼서 그래서 나한테 내가 이번에 이 그런 이 약 먹고 효과를 많이 봤어. 이번 활동 또 참가했어요. 이번 저 활동 얼마나 좋았을까요?
1: 훨씬다. 이번에 우리 활동이 약, 아주 크지.
0: 약을 더 주지. 약
1: 그 돈을 감해 주지. 청구매기에서.
0: 예, 또 선물이 영수
1: 청구. 그렇지.
0: 그래서 예. 내 먹고 사고까지 별다 바라봤는데 우리 친구 한 동무 있는데 이러면 어째서 같이 놀아보면 경력이 영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한 일을 듣고 자, 한 말 또 하고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신장이 그냥 부들부들 뛰고 떨리고 놀란답니다. 거기다가 또 숨이 차고 관절통도 있고 해서 영 바빠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소개해서 이 하고 몇 달 먹었는데 효과 영 좋답니다. 경력이 그리웠던 게 경력이 기본 생겼을 때 돌아오고 관절통이 있고 숨이 차던 게 많이 낫답니다.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예 그런 일입니다. 그래 내렸습니다. 그럼 이번 활동이 런저 활동 맞이하면서 영 활동 영 좋다고 했습니다. 약에서 약을 더 주지 현금을 감해주지 거기 선물 따라오는 게 영 많은데 참가하라 그래. 아 참가하지 않고 이래서 내가 어째했어요. 그러니까 36과 학사겠답니다.
1: 예 36과 약 사실 생각이 있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도 되고 또 그 병원에 가서 상세히 요약하고 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려면 병원 2층 다팅으로 올라가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이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거기 중인외과 3에 찾아가도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분 거기 찾아가라 하십시오. 예.
0: 7975번에.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하시오.
3: 예. 예. 뒤전화 왔구나.
1: 예.
3: 예. 심리방 우리 쓰는 집이 있고 환자입니다.
1: 예.
3: 예. 그래 이거 이 장약을 어떤 오랫동안 써서 이 중풍에 좀 병이 심할까나 무슨 약 써도 좀 약이가 약할까나 병이 심할까 다 떨어야집니다. 잘 낫지도 않고 혈압도 계속 높고 올라가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저기나 그 중풍이 온다 말입니다. 지금 예. 그래. 세 번 잡숴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저기나 뭡니까 서약을 해라하고 그러다가 하루노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약을 좀 오랫동안 썼는데 약은 어쨌든 참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이 어쨌든 좋습니다. 약이
1: 이 약이 예. 나쁘면은 근본상 저희가 지금 5년 4개월을 강의 드리고 있는데 5년 4개월을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약이
3: 그렇게
1: 예, 효과 없으면
3: 어째 그만까 그리고 예 그래 이 약이 특히 혈압 조절 잘 되게 합니다 이 약.
1: 그렇죠. 선생님. 혈압 조절 아주 잘 됩니다.
3: 야 혈압 조절 정말 잘 된다. 그다음에 이 혈압 조절 이야기 아이디어에 제품이 없나 뭐 되게 요약 만났길래 혈압 조절 잘 되면 제품이 오지 않아서 정말 본인이 내 기뻐한지 모른다.
1: 네.
3: 그새 예, 심장도 또 이게 딱 약하게 써 있고 중풍 치료한다 여러 가지 심장병 치 동맥경마를 치료한. 이런 게 약간 딱 써있으니까 대변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1: 기혈부속을 또 치료해내는 네. 약입니다.
3: 그러니까 기혈부속을 또 치료한다 딱 써있으니까 나 그다음에 그 면이 그렇게 높아지가 않아. 그다음에 제품이 어디 안 와가지고 혈액순환 또 잘 되지. 또 네 가지 면 한금을 하는 게 또 이렇게 아예 그 홍경천도 5,400m 이사해라죠. 그러니까 선생님.
1: 맞습니다.
3: 예, 약은 어쨌든 예, 이렇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1: 연황금으로 된 약재 또 네 가지가 들어갔지.
3: 네 가지가 들어가 예. 이렇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이것을 올리시고 내리시고 해도 난 방소 세게 드신다 선생님. 환자에 좀 중요한 환자에
1: 있어서 그렇죠. 예.
3: 그래도 끝내 이 약은 선택 잘했습니다. 정말 우리 예.
1: 그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3: 예.
1: 많은 약 중에서
3: 행복한 목숨을 뺏어가는 이게 비행기 꽝내 이약 잡수고 기단 자리에서 일어나고 어떤 두 번째 생명 얻어 돈이 영 그것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니 우리 이번 우리 합동에 쌓는데 우리 또 사실 오빠도 또 거리신이라고 혈압 높습니다. 안 높았는데 혈압 높으니까 이약을 한 달 쓰고 우리가 먼저 계속 잡수고 야 혈압 조절 어찌 이렇게 잘 되는가 우선이 이번 우리 학생이 그 뭡니까? 이제 우리 학생이 돈

0: 도 감면해서지 약도 도주지.
1: 예. 그러면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당장 신빙방 약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저는 이 약을 3년 전에 썼는데, 신장이 나빴었는데, 효과가 너무 잘 봐가지고, 정말 그런 한 마음으로 한 입을 다 못 말하겠어요.
1: 예.
3: 예. 그래, 신장 어제 나빠서 그런 감에 허리 놀라고 우두두 하고, 예. 어쨌든 이 입으로 가슴에 올라오는 못 놓고 그냥 자고. 예, 밤에 자다가도 예, 숨이 올라요. 서너 번씩 앉았다 눕었다 하며 고생했습니다.
1: 예.
3: 근데 하나로는 선생님이 심리방 광고라는 거네. 방송도 듣고서 내게 맞는 것 같아서 주문해서 먹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세 도 싸가 두 도도 줄 때다. 그게 뭐로 5도 먹었는데, 그렇게 효과 좋아서 내게, 지금 아무도 증상도 없이, 정상적인 생활하고 다닙니다. 용 좋습니다.
1: 예.
3: 이야기에 너무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작년에 우리 영감이 녹병이 걸렸어요. 이 병이 입에 나고 태어난데, 믿음이 강하죠. 1차 이약 대학식인데 우리 영감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시장받았다.
1: 예.
3: 매일 시장 술 타고 놀라다니는 게 그것도 언제 알았던가 싶은 생각이 나면서 야, 또 한 세상 더 살았구나. 이름이 이렇게 오래 살 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영감 올해 80인데 건강한다.
1: 예.
3: 이야기 너무 좋고 예, 우리 그래 두 양수가 건강한 걸 보고 동네에서 무슨 약 먹고 이렇게 건강하고 무슨 양수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놀라다니고 그러는가 하고 내 이 약을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1: 예.
3: 그 동네 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친척 등들도 소개하고 또 부마준 할머니 소개한 데 그 할머니도 지금 낫다가지고 주방일 하나도 못 하던 게 주방일하고 시조절 다 빚습니다.
1: 예.
3: 그리고 밭으로 가고 예. 또 어떤 아줌마는 자꾸 앉아 잡으러서 그저 하면 잡던 거에 그 아줌마한테 소개를 이 약 먹은 게 지금 낯사서 한국 같습니다. 그래 나는 이 약 영감 놓지 저는 계속 먹을 예산이다.
1: 예.
3: 예. 그래 우리 속에 활동실에 또 어떤 할머니 또 예. 주자를 했답니다. 주자를 세 개라는 게 이 약을 먹으면 어떤가 물어봅니다.
1: 주자를 세 개를 했다는 것은 심장병이 이미 완전히 엄중한 정도로 갔다는 거 말합니다. 예, 주자를 이게 세 개를 넣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심장병이 완전히 어서는 아 어서 나는 세 개나 주자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잃었구나 이런 보상이 절대 없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예, 계속 그 관상동맥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맞아요.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를 해줘야만이 그 막히지 않는다 말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예, 혈액이 관상동맥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질을 내려주고 또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도 풀어줄 수 있는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계속 녹여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앞으로 지자로 더 넣지 않고 무난히 살 수 있죠. 예. 지금 세 개를 넣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자를 넣은 분들한테는 정말 이 약이 예, 그분들한테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장약심리방 보면은 소홍화랑 또 지룡이랑 소목하고 당귀 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 지자를 이래 넣은 분들 보면은 계속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아주 맞는 이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지자의 변두리에 갔던 분들도 지금 지자를 넣지 않고 이 약을 드시면서 그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어서는 5년 4개월을 강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한테 예.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3: 예, 그게 알려드릴게요.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당뇨 심리방
0: 5년 4개월 채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0: 약으로만 맨발 선택 잘한 덕에서만 저는 건강 찾고 나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1: 예, 그렇지.
0: 예, 이 장약 심리

0: 방은 정말 이 아이 고산이 4,500m 이상의 약별로 이렇게 만든 그 학과들 15년 연구란 이야기고 하니까나 정말 학 특별히고도 더 효과가 빠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이는 소장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이야기 아이 네 가지나 들어갈까 홍경천은 5,400m 이상에 있어 잘하는 그런 약대라 이제 고마울까 그려놓고 면역도 많이 높여주고 하니까 우리 환자들이 정말 이 아이 모두 그래서 면역도 낮고 기울 부족도 약하고 이런 데서도 병이 와야 고마울까 저번 신도 정말 기울 부족으로 왔는데 지금은 이 약 쓰고 아이 노시산이 두 번 와가지고 정말 반신 지르지 꽂고 그래서 어느 장에 얼굴 마비 그래서 눈이 다 덮이고 약이나 물 먹다 폐기도 밥 먹기도 다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정상 사람을 내고 볼까 세상에서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하, 기혈 부족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0: 맞습니다. 예. 이사들이 그러더라고 네. 하라는데 어디 그렇게 암만 약 써도 먹을 때 뿌지 또 끊으면 또 대사 비뇨를 오고 기혈 부족이 오더란 말입니다.
1: 그렇지.
0: 너무 좋다는 약은 많이 쓰지만 선생님 풍요 오면 누가 이 아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1: 예, 약은 많이 쓰죠. 예.
0: 그런 아이 욕심이고도 그런 뭔가 이런 약이 좋은 것 같았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자기병 치료한다고 공동조치 없는 약.
1: 예, 그게 중요하죠.
0: 아무래도 효과 못 받을
1: 거예요. 꼭 거기 쓰여있는 약 써야 됩니다. 자기 병이 치료된다.
0: 하겠습니다. 아이 관상동맥이 맥힌 거 아이 치료를 한다고 아이 모든 협신증의 뇌동맥 경화의 모든 관심병 다 치료한다니까나 내 같은 사람 주제라 하라는 것도 이 약 덕에 지금 주제라고 5년 4개월 채도 병원 한번 아이 가고 이 약 덕에 문화에 보내고
1: 이 약 잡수고 지금 그 주사를 아예 하는 분들이 얼마 많다고 그럽니까?
0: 예, 내 서로도 막 기석에서 해탈돼서 많습니까?
1: 예.
0: 선생님이 아이 항상 강의하면서 예, 그런 쓰고 싶어.
1: 효과 본 사람들 꼭 많이 말하세요. 예.
0: 우리 내 주변에도 내 좋아지는 거 보고 쓰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앞집에 이 우쭐이 할머니로 그 다음에는 뭘까? 그 앞 아바이는 그거 뭐 한딱 신우 짝짝을 신고 옷을 뒤집어 입고 그래서 자꾸 치매 와가지고 따라나던 아바이도 하늘 도와줘가지고 우리 둘 집에 그 할머니도 무슨 막 뽑혀놓고 밥도 없었던 게 어디는 무슨 다 정상으로 대비를 떠서 잤을까
1: 얼마 좋습니까? 예.
0: 사람들도 예. 좋아하고 너무 좋아한다.
1: 예.
0: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활동에서 참여해서 예. 지금 그런 뭔가 배달 받았는데 내 어디 나가 놀면서리 요 우리 아무태 그 할머니 계속 그래서 그 한국에 딸이고 싸이고 며느리고 아들이고 다 이렇게 영감 없이 잡수고 좋으니까나 그 뭔가 전통병 하나를 다 먹던 게 전통병 꿈꾸서를 이 양만 잡수고 피곤한 거 모르고 그래서 회사 일이 용도 안 한다고 이래고 하던 그 할머니 양도 배달 받겠다고 전화 해달라.
1: 아, 예, 이번에 8.15 우리 할도이 얼마 좋습니까? 예. 예. 그 암에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내게 상세히 얘기했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예,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이 당약을 먹고 예, 효과를 요구 많이 본 한단다.
1: 예.
3: 그 이 혈압조절이 잘 안 되고 예 저는 또 뇌경색도 있고 신경성으로 귀에서 10여 년간 소리 났는데 병원에서는 치료 못한다 합니다.
1: 예.
3: 그런데 이 약을 지금 반년 먹고 예 소리 나지 않아 용 해결돼서는 못 썼습니다.
1: 예.
3: 위도 좋아지고 소변도 닿던 게 해결되고 예 그다음 땀이 잘 와서 예 정말 좋습니다.
1: 예.
3: 예 나는 예 우리 남편하고 같이 먹으려고 예 배달 받아 왔는데 예. 네,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3: 내 고향 친구 있으니까, 예. 내 고향 친구는, 예, 너무 숨이 차고, 예, 앞에 다리랑 붓기고 해서, 예, 이래서 병원에가 보이니까, 예, 심사에 왔단다.
1: 아.
3: 이런 사람 이하고 먹으면 어떻게 했는가 해서 문의해달란다.
1: 이 신수아의 이 신부전이라는 거는 이 어떤 병인감은 심장이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온몸 이런 장기하고 이런 조직이 이런 그 대사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순환장애입니다. 예, 이 신부전이 온 이런 분들 보면은 아 호흡곤란이 오고 다리 부조이라면 생겨납니다. 예, 그리고 전신이 피로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죠, 세기.

0: 종이는 이 심부전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수선 먼저 기혈보충을 해줘가지고 몸이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근본 치료의 핵심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약과기 치료 범위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쓰여 있고 또 그에 따르는 훌륭한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소홍화라든가 황계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천궁 당귀가 들어갔죠. 그래서 심장이 기를 보충해주고 심장이 양을 보충해줘가지고 심장이 뛰는 이 원동력을 키워준다. 그래서 숨쉬기 바쁘고 피로감이라든가 추위를 타는 이런 허약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 주죠. 그리고 중이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가지고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혈액운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을 해결해 줘야 이런 병을 근본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당귀라든가 소목, 천궁이라든가 우술, 소홍화라든가 지룡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세 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부담을 낮춰줘가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입술과 혀가 부르스름하다거나 어두운 이런 색깔을 띠는 어혈로 인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준다. 우리 이 장약 심내방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어혈을 풀어줘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그래서 그 신도가 있는 약이죠. 그리고 중이는 수분을 배출시켜줘가지고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심부전으로 인하는 이런 부종이 그리고 숨이 그 찬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 장약 심내방 보면은 홍경천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황계라든가 지혜하소라든가 우술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몸속의 수분을 배출시켜 줘 가지고 폐에 쌓인 어혈하고 팔다리 부종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호흡이 편안해지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 준다. 중이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 주기 때문에 심부전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우리 장약 심내방이 서상약이면서 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약 심내방을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쓰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이거 비행기 소리를 있어서.
0: 문을 닫으셔.
2: 야, 우리 동네 좀만 있어야 된다.
0: 그 문을 닫으면 괜찮습니까?
2: 말해도 되겠습니까?
0: 예, 말씀하셔.
2: 예, 저는 그 10년간 지금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예.
2: 약도 많이 썼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소장약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그렇게 좋다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2: 그래 한 약을 먹고는 선생님이 지도해서 이 혈압약 감량하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알려줬다니까.
0: 예.
2: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혈압약 아이 먹고 그것도 이 약 맞춰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완전히 혈압은 지금 나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2: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박스님의 세월로 인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심하고 소리 나고 기억력도 없고 그리고 뭉텅했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고라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럴 수 있습니다.
2: 한 같은 것처럼 보였던 게 다른 약은 어디서 다 빼고 이것만 먹고 있는데 용서과가 또 된가요? 그리고 열심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계속 변소를 찾지 못해 헤매고 실수할까 봐 걱정하고 했는데 지금 그게 다 이렇습니다.
0: 예.
2: 이번에 이제 배달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누이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심장이 아주 좋아가지고 심장이 아프니 속속 지르고 기단 들이키우고 했어요. 내 공부로 이 약 먹고 있는데 효과 그렇게 좋다고 이번 기회에 배달 좋다 하니까 다리로 활동에 참가하겠다고 나를 해달라고.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도 벗기고 배가 아팠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쓰고 나서 지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교묘하게 배합돼가지고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 벗기고 배가 아프던 증상을 해결해줬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위궤양이 있어서 식후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리고 이런 분들 소홍 하고 당기가 잘 배합이 돼가지고 미세 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위에 상처가 생긴 주변이 위점막이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가지고 위가 궤양이 생긴 부분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식후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었습니다. 예.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살다 보면 마음이나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라고 하네요. 자존감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타인에게 휘둘려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있는 그대로 유일한 내 모습을 사랑해주기, 평소보다 에너지가 필요했던 하루라면 내가 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다고, 누구보다도 정말 잘 해냈다고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9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7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교연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볼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웃음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자, 아들 자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부모가 서로 자기 아들을 자랑합니다.
1: 우리 집 아들은 정말 천재예요.
0: 할아버지 목소리네요. 자,
1: 우리 아들은 정말 천재예요.
0: 어제 벽에 잠자리를 그렸는데 이 아내가 몇 번이나 자보려고 했잖아요.
1: 그게 무슨 대단한 건가요? 우리 아들은 이 바닥에다 뱀을 그려놓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 문을 막 차고 나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문도 벽에 그린 그림이었어요.
0: 할아버지 둘이 대화하네요. 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털이 가장 부드럽다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일 것 같습니다.

이 소명은 요이봉, 한어말로는 루이 징구박을 사서 선물로 줬습니다. 자, 몇 년 후 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명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 그때 내가 줬던 요이봉 아직도 혹시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소강이 격동해서 말했습니다. 어, 내가 평생 아버지한테 맞던 그 요이봉이 네가 준 거였어? 이런! 캬, 선물이 이렇게 쓰일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0: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 열어봅니다. 해리는 상품을 가득 싣고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길을 가던 도중에 똑같이 행상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보게 친구, 해리가 외쳤죠.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파나?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농약이야! 농약이네! 그러자 이 해리가 말했죠. 그럼 당신이 먼저 가게.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1: 아니야. 난 당신 뒤에 따라가게 돼. 내가 파는 건 묘미거든.
0: 참 못된 농담이네요. 참 못됐어요.

0: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찾아 리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죠.
1: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신 겁니까?
0: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1: 더 이상 아내의 나쁜 버릇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어요.
0: 그러자 변호사가 또 물었습니다.
1: 그럼 이 아내는 밤에 뭘 하는데요?
0: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죠.
1: 술 마신 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0: 참 어이없는 남편이네요. 느끼기가 하시는 남편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부터는 좀 일찍 들어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좀 단란한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밖에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내보다 더 좋을까요? 자, 더 좋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에는 집으로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자, 이어서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회사 앞에 한 잘생긴 남자가 큰 장미 꽃다발을 들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 직원이 머뭇거리며 나와서 얼굴을 붉히면서 꽃다발을 받은 뒤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 여자네요. 좀 어떻게 할까요?
1: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다른 데로 갈까요?
0: 그러자 그 잘생긴 남자는 능숙하게 영수증 한 장을 꺼내 그녀한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2: 그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명하세요. 오늘 배달 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아, 그 참.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자, 여성분이 참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랑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함께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사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재미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84년에 자, 청도에서 중국 가전기 냉장고 대표 기업 하이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채 147만 원에 달하는 파산 직전의 조그만 공장에서 시작해 현재 연 매출 4천억을 넘어서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하이얼은 40년에 걸쳐 놀라운 창업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자, 이 역사는 한 기업의 성장기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업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꼴등에서 선도로 나아간 생생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하이얼의 창시자 장서민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84년 12월 26일 35세의 장서민이 청도 냉장고 공장의 공장장으로 파견됐습니다. 그가 맡은 곳은 직원 600여 명의 빚이 자산을 초과한 파산 직전의 조그만 동네 공장이었답니다. 공장은 이미 147만 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자, 그전까지 이미 3명의 공장장이 연이어 사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부임 직후 생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장서민은 13개 조항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공장 작업장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규정이지만 그만큼 당시 공장의 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하이얼 식구들은 힘겨운 창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국가에서 기업들이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장서민은 이 기회를 잡아 독일로 시차를 떠납니다. 독일인들이 품질을 중시하고 태도가 엄격하며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4성급 냉장고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그는 독일 리버헤르사와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해 기술을 도입하고 또 가동을 시작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이얼이 창업의 첫 포물을 힘차게 연 순간이었답니다. 1985년 하이얼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부 사용자로부터 하이얼 냉장고의 품질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서민은 즉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창고로 가서 검사한 결과 400여 대의 냉장고 중 76대에서 작은 흠집이나 요철 등의 품질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물자가 부족하던 시설 냉장고 한 대 가격은 1760여원으로 일반 노동자의 2년치 월급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가 있는 냉장고를 직원들에게 싸게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장서민은 어렵지만 단호한 결정을 내렸죠. 모두 다 때려 부수자는 겁니다. 게다가 누가 생산했는지 그 사람이 직접 내리치게 했습니다. 냉장고를 부수는 현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너무 아까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장서민은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오늘이 이 76대 냉장고를 팔도록 허용한다면 내일이면 760대 이런 제품이 생산될 것이고 그는 직원들의 품질 의식을 깨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 지금 저희랑 함께 하율이 창시자 장서민의 창업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같은 해 국가에서 기업들이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했고요. 자, 장서민이 기회를 잡아 독일로 시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985년 하율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죠. 자, 냉장고를 부수는 현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안타까워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는 결연히 냉장고를 품질 저하가 있는 냉장고를 때려부셨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기업사에서 고전적인 사례로 남아있답니다. 결함 있는 제품은 곧 폐기물이다라는 이 관념이 모든 하이얼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겁니다. 3년 후 하이얼은 중국 냉장고 업계 최초의 품질 금메달인 국가 우수 제품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이얼의 국제화기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990년 하이얼 제품이 처음 독일에 진출했을 때 독일 유통기업업체들은 중국 브랜드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이얼 직원들은 하이얼 냉장고와 독일 냉장고를 함께 두고 라벨을 떼낸 뒤 추첨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선택된 냉장고는 하이얼 제품이었죠. 현재 하이얼 브랜드 가전은 전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15년 연속 세계 대형 가전 1위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하이얼이 40년을 되돌아보면 장서민이 성공한 기업은 없다. 시대를 타는 기업만 있을 뿐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즉 변하는 것은 시대에 맞춰 따라야 하고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수하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규모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이얼이 주는 교훈이자 장수하고 싶은 모든 기업이 공유의 답일 겁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 하면 기타 병원들하고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분명히 어디 가나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특색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가 무엇인가 하면 면역각성료법하고 그리고 부강주사료법. 이 면역각성료법이란 전신의 면역을 억제하고 증상만 다스리는 전통 치료 방식을 탈피해서 휴면 상태의 면역세포를 활성해 줌으로 해서 면역이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인체 면역세포는 전부 다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90% 정도는 휴면 상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세포를 각성한다는 말이가 면역각성료법입니다. 예, 이 면역각성료법을 통해서 일반 만성질환도 물론이지만 자가 면역질환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두번 치료받았습니다.
1: 예.
2: 원래 이 요즘 반투수가 좀 심해졌습니다.
1: 예.
2: 그래서 원래 치료를 좀 다시에서도 받아보는데 효과가 그렇게 아니었는데 현대병원에서 지금 두번 치료를 받은 게 그러니까 효과가 이미 좋습니다.
1: 예. 예.
2: 조금만 서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이 허리가 아파서 굽히지 못하고 이런 정도라서 힘들었다는데 지금 치료를 받고 허리가 이미 시원합니다. 예.
1: 그렇고 예.
2: 안산에서도 그렇고 동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게가 이미 변하고 좋습니다.
1: 예.
2: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가는데 우리 친구가 있는데 자꾸 이 귀 안에서 무슨 전기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이 머리가 되게 어디 아프단다.
1: 예.
2: 그래갖고 이런 증상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게 내 치료받고 효과 좋으니까 나 물어봅니다. 이렇게 장문 해달라고 해.
1: 예.
2: 될 수 있는가고 해.
1: 맞습니다. 예. 현대병원은 특별히 다른 어떤 곳에서 치료해도 낫지 않는 병, 또 이같이 퇴행성 질환에 그분도 연세가 이제 중년 이상이겠죠. 예?
2: 예,
1: 예. 예, 노인입니까?
2: 아닙니다. 이제 64호 됐습니다.
1: 예. 그 전에는 60이라 하면 아주 노인으로 봤지만 지금은 예,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우리 인체는 예, 벌써 각 기관에 세포가 다 노화돼서 그래서 이 귀에서 소리 나는 문제, 특별히 혹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같은 게 있으면 좀 더합니다. 그런 병이 있습니까?
2: 혈압은 좀 높다 합니다.
1: 네, 이런 기저질환과 그리고 또 귀 안에 이런 그 세포의 노화로 인해서 귀에서 자꾸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예 그런데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어려운 병들에 대해서 이 부강주사료법으로서 치료해 드립니다.
2: 아, 그렇게 쓴다군요. 그럼 예약하고 우리 둘이 지금 그러니까 내일 가도 되죠?
1: 예, 일요일 제외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병 봅니다.
2: 아,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시질이 있어서.
1: 네.
3: 근데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 받았습니다.
1: 예, 한 번.
3: 예. 그래, 그 출혈도 있고, 피가 나면, 홍문에서 그래, 예. 고생하다가, 현대병원에 한번 맞았는데, 효과가 지금, 어떤 출혈도 없다만 합니다.
1: 네.
3: 약 까이도 까이게 내일 어떻게 예약하다냐.
1: 1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4: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

0: 어머니의 당뇨 종합을 인해서 혈당 혈압 조절이 발아알 돼가지고 그리고 하신이 지내 붓께서 유리처럼 박삭박삭한다. 그리고 매겹지 해서 어째 무슨 약이나 써도 청약 써봤다 뭐 댄디를 해봤다 그러는 것도 이도수도 맞고 어제 싼 것도 다 먹는데 혈당 조절이 해야 됩니다. 당뇨 종합을 인해 그렇다는 게 영 고통스러워 한다. 그래 현재 병원에서 그런 부강주사를 치료한다는 게 되는지 해서 내 문의한다.
1: 이분이 확실히 여러 합병증이 왔습니다.
0: 예. 예. 30년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또 어떤 분들은 혈당이 조절이 돼도 합병증이라는 거는 이게 당뇨가 그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전신의 온몸에 합병증 일으키는 게 당뇨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다리도 붓고 하니까 콩팥이나 심장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그 나타난 증상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현대병원에가 치료하면 이 당뇨, 이 근본 원인, 이거 다스려서 혈당치도 공제해주면서 치료합니다. 예, 특별히 췌장의 기능을 다스려주는 치료, 이런 치료이기 때문에 아마 딴 곳에 치료받아봤겠지만, 예, 확실히 다르다는 거 이제 치료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미리 예약하자.
1: 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저는 이 무릎 태양 관절염 해가지고, 예, 이게 저는 한 7, 8년이 됐다. 그래서 이 한쪽 다리 지금 온달 다리에 쓰기 완전 힘들어서 지평이 찌그레긴다네.
1: 네, 그런 정도면 좀 중합니다.
3: 네, 그래서 방아쇠님이 뭐 침도 많이 맞고 뭐 역세짓 했는데 뭐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이제 한 번 받았습니다.
1: 네.
3: 한 번 받았는데 지금 이 근에는 완전히 이 아프던 게 통제 나는 게 완전히 멎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1: 네.
3: 아, 저는 조금 지나가 이렇게 뭐, 주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게 되면, 뭐, 통세 나가도, 아니, 해 나가도 통세 나가도, 진통제를 그냥 달고 있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이 현대병원에서 부강수사조법을 딱 했는데, 한번 했는데, 지금 요 시간에는 되게 편안합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내려 갔다 오고, 조금씩 움직여 활동하고 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완전.
1: 지팽이를 짚고 다녀야 할 정도면, 이거는, 그 병원을 찾아가면 무조건 수술하라 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래서 내가 가지도 않아요. 그때 한 번 그때 갔거나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이 수술은 못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보수적으로 그냥 치료해보겠다고. 이래서 차분히 돌아다니고 돈도 많이 팔고 역시 됐습니다.
1: 그렇겠죠. 예.
3: 효과는 못 봤는데, 이번에 문달이 현대병원에서 이거 부안수화제법을 한 번 딱 했는데, 지금 효과 있어가 아, 이 심하게, 내년부터 이제 심하게 되었네.
1: 네.
3: 그래서. 치료도 아무래도 그랬잖아요. 이 중화과나 아무래도 3번 이상 받아야 된다고.
1: 예, 적어도 3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3: 네, 그래서 3번 이상까지 예산해라 그랬잖아.
1: 예.
3: 그런데 3번이든지 4번이든지 어쨌든 5번이든지 치료 완전히 정말 될 때까지 나도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도 이랬습니다.
1: 예.
3: 예약하자 내일 또 갈 시간이 됐습니다.
1: 먼저 치료 한 다음에 열흘 넘었습니까?
3: 네, 열흘 넘겼습니다.
1: 예.
3: 네. 전화하고 가야 됩니까?
1: 네, 전화해야 예약이 됩니다.
3: 오늘은 전화 안 되죠?
1: 네, 4시 전까지. 예.
3: 내일 하겠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우리 집에 지금 뭔가 남편도 지금 뭔가 뭐 허리 내성 고생하고 있습니다. 역수관 판 탈출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저녁에 이 허리 아파서 둘러눕기도 바빠하고 반사기 눕기도 힘들어하고 아무간 앉아있기도 힘들어합대다.
1: 네.
4: 그래 또 걸자면 멀리도 걸지 못하고 가다도 또 쉬고 이래 다리는 줄이 뻗친 건 조금 나는데 알아 허리 허리가 댕겨온단다 자꾸 이렇게.
1: 그렇죠. 예.
4: 예. 그러니까 무거운지 못던데 내 같이 다녀도 아이, 그 채소 같은 것도 못 두고, 그 못 다니는 것 같은 것도 못 두고 다닌다.
1: 아, 들지 말아야 됩니다.
4: 예.
1: 예.
4: 성대로 다니

0: 내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기탕수 듣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주사제법 두 번 받았습니다.
1: 아, 두 번, 예.
0: 그런 게 요즘에 이제 안 되는 게 서로 허리 코로 설 쟁둔답니다.
1: 예.
0: 많이 났습니다. 조금 그래도 진행형 떨어지는 것보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1: 예, 나 사야죠. 예.
0: 예, 선생님 하는 말에 한 번 더 오라 미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갈 날짜 돼서 지금 내일 뭐 열두 날이
1: 됩니까?
0: 예.
1: 아, 예.
0: 그래 가려고 하는데 갈 때 우리 시동생에게 내가 물어보랍니다. 우리 시동생이가 예, 어깨 경추병이 자꾸 터진단다, 예.
1: 경추, 목뼈인데, 예.
0: 예, 그게 어제 범위가 너무 그래서 다 막아져서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 어제 그게 또 터진다며, 자꾸 터진단다, 그게.
1: 맞습니다. 그런 치료 가지고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뭐, 침을 막거나, 예, 뭐, 예. 파스 붙이거나,
0: 예.
1: 예, 부항하거나, 그래서 예. 났으면 뭐, 아플 사람 없겠는데, 잘 예. 되지 않는 병입니다, 확실히, 예.
0: 그래서 한번 그 내 보고 물어봅니다. 한번 아줌마에 물어보라고 해서 그 가문들이 내 형님이 데리고 가겠다 미랬대다.
1: 예.
0: 그래 되겠는가 해서 그래 그랬는데.
1: 그 여수간판 탈출도 경추병도 이게 다 예. 척추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 예.
0: 아,
1: 나이가 들면서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0: 예, 맞습니다.
1: 예, 이런 병은 영길시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으로 확실하게 다른 병원이 치료하고 다른 특점을 보입니다.
0: 예, 그러면 내일 같이 가려고 두 분을 좀 예약하기시오.
1: 예,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예, 홍방량산 환자입니다.
1: 예.
3: 처음에는 이 콧등 중심부터 얼굴에 이래 나비 모양으로 빨개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얘 막 딱지 앉아서 얘 그거 이렇게 긁으면 막 피도 나고 그래요.
1: 그렇죠. 예.
3: 굉장히 또 머리에 귀에까지 막 퍼지면서 야 세게 갈아쓴다 막 피 터지게 해서 막 긁습니다. 그러더니 또 머리도 막 많이 빠지고
1: 예.
3: 그 내내 또 입안도 헐어서 얘 밥도 잘 못 먹습니다.
1: 그렇죠. 예. 관절은 아프지 않습니까?
3: 관절은 예, 조금씩 아파는데 그래도 예, 관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하고 손가락 그 주위에도 이제 지금 예, 죽어가면서 또 얼음통처럼 세게 차가고 예, 그 정도고 지금 너무 심합니다. 그래 병원 가면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고
1: 없다 합니다. 예.
3: 예, 계획설로 그 내항 복용한다. 야, 고생도 지내하다 지금 예, 포기한 상태에서 실수까지 다 잃었는데 현대병원에서 하도 이 난치병을 다 치료한다는 소문 듣고 예, 이렇게 전화한다.
1: 예.
3: 그 주사료법으로 예, 홍발양상 이 병도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난치병도 정말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지 그래 물어본다.
1: 지금까지는 그냥 그 격소 그 약을 바르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3: 또 약 먹는 것도 있고 바르고 좀 하다가도 예, 또 도지무 전진도 심하게 도지고 예. 어제는 완전 좀 아쉬운 거지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아른저수는 오래됐죠. 예.
3: 오란다 몇 년 된다.
1: 예.
3: 지금 전진 예, 반복하는 게 예, 전진 심하게 해서 지금은 완전 지금 지내보는 한 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이 소문 지금 잘한다는 난치병 잘한다는 소문 듣고 한가다 희망 지금 걸고서 지금 한번 치료해볼까고 문의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이게 홍반낭창 하면 이거는 우리 국내적으로나 외국이나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격소 고약이 이거 처음에는 적게 쓰다가 점점 더 많이 쓰게 되고
3: 예,
1: 예 그래도 또 안 되니까 그 면역 억제제 예, 이런 것도 쓰면서 거서 현상 유지 더 하지 않도록 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자가 면역 질환, 예, 즉 몸이 면역 기능이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길시 현대병원은 두 가지 특색 치료 있는데 이 치료가 없다면 예, 뭐 치료한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뭔가 이게 고속 거치에다 증상만 공지하는 이런 치료에서는 그건

0: 아무래도 재발합니다. 예, 그런데 이 면역각성요법이란 이 표면에 피부에 저설도 해주지만 주약에는 몸의 자체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방법, 예, 이게 다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홍반낭창도 또는 그 외에 잘 안 되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사실 한 가지 아닙니다. 많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이런 근손이라든지 소보짐도 그렇고, 뭐 이게 다 그 잘 안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지금 제일 난제병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 말씀대로 희망 걸고 그 치료 받아봤으면 합니다.
1: 예, 희망 걸고 지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0: 네.
1: 그래, 전화를 하고 가야죠.
0: 아, 전화, 예, 해서, 이 병을 치료하는가 확실히 문의도 하시고, 예, 어느 때 오시면 된다, 이런 것도 다 답을 받고, 예, 그렇게 치료받으면 됩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저는 나 어릴 때 복수성 관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예, 이 좀 뭐니까 높은 데서 떨어진 게 허리를 예, 다쳐서 허리 꼬부리고 아파서 예. 그다음에 허리 꼬부리고 몇 년 동안 댕기거나 이 다리까지 아파서 예. 현대병원과 가서 수술해랍니다.
0: 예.
3: 근데 수술하지 않고 이 방송 듣고 예, 현대병원에가 치료했습니다.
0: 예.
3: 치료한 뒤 아, 이 다리도 예. 허리 꺼버리고 이럴까 근데 그 다음 또 나은 것 같나 예. 풍선관절이 있는 데다 어릴 때부터 있는 데다 나은 것 같고 면적 다리 있고 안쪽을 해서 풍선관절까지 왔어요. 예. 안쪽을 해서 또 용색이 아픈다.
0: 예, 연골이 다 다스려서 예.
3: 예. 근데 현대병원에가 치료한 게 아, 이전에 많이 나사서서 술 아프고 허리도 있으면 많이 그만다 폐해졌고 예. 그 다음에 매일 충격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이전은 못 내려갔습니다. 계속 집안에 앉아 있었는데
0: 예. 저게 오르내리기가 그게 좀 불편한 그 할 때 옳습니다. 올라가는 건 괜찮아도 내려가는 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되도록 아플 때는 피하는 게 좋고 예, 좀 호전된 다음에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3: 예, 그래 이렇게 좋거나 예. 연병에서 치료비도 또 수술한 게 또 6만 내랍니다.
0: 그렇죠. 예, 몇 만을 단위로 해서 아마 수술비 적지 않습니다. 예.
3: 그리고 또 딴 사람도 인사 떨어집니다. 또 수술해도.
0: 예.
3: 딴 사람도 수술한 거 봤다 말지 수술 아약이 잘했습니다.
0: 예.
3: 예. 우리 아래 딱지 맞으면 또 내가 비슷한 허리 아파서 예. 그 내일 가겠단다.
0: 예.
3: 내일 그 예약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까?
0: 예. 2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대단가.
0: 예,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저기, 우리 동생도 예, 무릎이 할머니 와서 예,
0: 예.
4: 물이 여러 번 탔댔습니다.
0: 예.
4: 한장 무릎이. 그리고 예, 부쉈습니다.
0: 예.
4: 좀 변했다 하고. 어쩌면 이게 내 배된다. 이것도 치료할 수 있는가 하고 잠은 안 자.
0: 그게 바로 무릎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뭐 류풍수 관절은 없습니까?
4: 풍수 관절은
0: 류풍수 관절
4: 류풍수 있는 것 같답니다. 그런데 이 무릎이 그 집이 그 집이 그때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이 부어나면서 물이 없대다.
0: 무릎이 치워서 그렇게 물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추웠던 사람은 다 물이 차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무릎이 우선 연골이 손상받고 뼈조각
4: 있었대습니다. 이미 무릎이 관절이 있었대.
0: 네, 무릎 관절염이 그러다가 네. 어느 때 연골이나 또 뼈조각이 유리대에 떨어져 나오면서 그 주변에 활막 같은 데다 자극을 주면 활액이 분비가 증가하고 물이 찰 수 있습니다. 또 그 물을 빼면 또 생깁니다.
4: 예, 그렇을 때다. 연대병원에가 뺄까. 예.
0: 그러니까 연결시 현대병원 치료에 그거는 다른 곳에처럼 증상만 공지하는 치료에 아프면

0: 지통제, 물이 차면 물 빼고 이런 치료한 게 아니라 예. 이게 다 연골이 손상되고 뼈도 노화되고 예. 예, 활막이 이미 섬유화되고 이런 여러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에서는 언제든지 재발합니다. 예. 그래서 현대병원 예, 265-2120에다가 전화 연락을 하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러면 지금은 아이들이 뛰어지고.
0: 예, 4시 전까지.
1: 내일 예. 탐문하고 내일 가서 한번 선생님 된 다음 치료를 가봐요. 예.
0: 여러분들이 모두 무릎 관절염 치료에 그 효과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1: 예.
0: 예 그러니까, 예. 한번, 나도 왜 안 되겠는가, 예. 될 수 예.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어떤가 보사 생각으로 치료하면 안 됩니다. 예.
1: 예. 예. 그러면 내일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말씀하세요.
3: 예. 할머니 앞으로 자꾸만 이래서 뭐, 허리 꼬부라들어 그랬던 할머니 두 번가 치료받았는데 허리를 이전에 많이 펴졌습니다.
0: 예.
3: 어전에 막 땡기라 아이지구도 예. 예, 걸을 수 있단다.
0: 예.
3: 예, 그래서 내일 가는 날이 돼서 내일 가면 세보이란 말입니다. 그래, 내일 가는 날 돼서 가자고 그린다.
0: 네,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아, 본인입니다. 오늘 자전거 타다가 어린가판에 대배신이 무릎이 딱 그래서 어린가판에 딱 대했는데 그때 시기가 아프니까 약 썼습니다. 무슨 붙인 거. 보약이 나면 붙였는데 그때는 별로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오래되니까 다시 그 무릎이 지금 아파서
0: 예.
4: 기분이 짓고 다닙니다.
0: 예.
4: 그래 이 핸드폰 판소들을 치료를 잘한다 하니까 전번에 가서 가서 한번 치료하면 효과가 시원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0: 예.
4: 아, 그래 가서 좀 두 번 더 치료하자고 그랬다.
0: 예. 첫 번 치료의 효과는 알립니다. 예. 그러나 그같이 좀 엄중하다 할 때는 적어도 세 번 치료가 소요됩니다. 예. 무릎 관절은 이게 특별한 이유 없어도 나이 들면서 연골이 자연적으로 다스면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과격한 운동이나 노동이 아주 심하게 했던 사람들 예,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265-2120에다 전화하시고 가면 됩니다.
4: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말씀하세요.
5: 우리 아줌마 한 분인데 지금 이 진단 받은 게가 뭐 심한 뭐 색소변성이라는가?
0: 네.
5: 이제 치료 좀 하는데 도대체 잘 말 해봐라는 말 듣지 않아가지고 한번 현대병원이가 예약에 좀 치료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0: 이 원래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실명은 하지 않았습니까?
5: 아, 실명은 아니됐습니다.
0: 실명 빨리 오는 병인데. 예, 그리고 유전적인 병입니다, 이게.
5: 아.
0: 예, 뭐, 직접 부모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네. 부모 그 위에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있어도 이건 유전입니다.
5: 아.
0: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는 다 예,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아.
0: 예, 그 아직 완전 실명하지 않았다 하면, 265-2120에 한번 예, 연락을 해보고 문의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예, 영길시 현대병원은 이같이 여러 어려운 병들의 난치병, 난치병이 뭔가 즉 말해서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서 치료가 어려운 병 진단은 있지만 치료 방법이 지금 확실하지 못한 이런 경우 또는 예, 어떤 경우에는 그 진단도 똑똑하지 못한 예, 이런 병들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여기에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척추의 특히 경추 여측병, 예, 그리고 고관절 질환에, 예, 이런 병들, 또 가장 어려운 병들이 무엇인가, 예, 아,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예, 몸이 면역이 원래는 자기 몸을 지켜야 할 대신, 예, 우리 자기 몸의 조직을 공격해서 병 일으키는 이런 질환이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해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공제하는 방법. 예, 증상, 아프면 지통제, 염증이 생기면 소염제, 그보다 좀 강한 스테로이드, 즉 격소 치료. 또 그래서 안 될 때에는 면역 억제제, 면역을 왜 억제하는가? 자기 몸에 대한 조직을 너무 손상 주기 때문에 좀 그만하라 하고, 예, 뭐, 말리는 이런 치료밖에 없습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곰충 소식이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콜롬비아 데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에게 유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0: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문명의 뿌리와 맥락을 지켜 문화유산이 시대의 광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5차 5기는 전망계획, 개혁발전계획을 발표해 금융지원 강화로 소비 진작과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0: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산업이 시장구동의 새 단계로 매진할 전망입니다.
1: 보도요 시세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8월 11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콜롬비아 데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발생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했다고 표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해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조난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이 영도하는 콜롬비아 정부의 인솔하에 콜롬비아 인민이 필연코 일심 협력해 조속히 재난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복구하리라 확신합니다.
1: 문물과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문물 보호와 활용,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문물과 문화유산의 다중 가치를 발굴하며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을 담고 있는데 더 많은 가치 상징물과 문화 상품을 전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전국의 문화유산 박물관 시설은 관람 열풍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각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고대 유적과 문물을 통해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화문화의 보물들은 보호와 전송 속에서 끊임없이 시대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경덕진 도영리 소가요에서 고풍스럽고 엄숙한 전통 장작가마 개막식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장인들은 조심스럽게 가마 안에서 일렬로 누르신 상자와 그릇을 꺼내고 고대 경덕진 장작가마에서 도자기가 생산되던 번창한 모습을 재현했고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로 하여금 천년 도자기 가마의 생생한 분위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관광객 체온은 하나하나 정교한 도자기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경덕된 수제 도자기 산업의 천년 전통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자기는 중화의 보물이고

0: 종하문명의 중요한 명함입니다. 2023년 10월 습군평 총서기는 경독진을 시찰하면서 도자기 산업을 한층도 강하게 성장시키고 천년 도자기의 도시라는 아름다운 명함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간절한 기대는 도자기 문화를 계승하고 중화의 보물을 지키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올해 7월 25일 경독진 수공 도자기 유족이 성공적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돼 세계유산 목록에서 도자기 주제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현지에서는 만 5곳의 핵심 세계유산 지점을 기반으로 5개의 세계유산 주제의 관광 노선을 선보였습니다. 경덕진시 문화방송관광구 선전보급과 오해천 과장은 이 5개의 세계유산 명품 로선은 관광유적지, 고대 도자기 가마유적 그리고 옛 도시의 거리와 골목 등 귀중한 자원을 구슬처럼 꿰어 생생한 도자기 문명회랑을 펼쳐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방문객은 천년을 넘어 전해 내려온 동양 도자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습군평 총서기는 문화유산은 찬란한 중화문명의 강력한 증거로서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재산이라고 표했습니다. 올여름 세계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관광 트렌드로 되었습니다. 하남성 안양에서는 운호가 계속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운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3000년의 은상 문명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주관은 정적인 유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안경 없이 보는 3D 전시와 갑골문 그리고 몰입식 체험도 매우 재미있었다며 아이들도 직관적으로 리할 수 있었고 또 정말 아름다운 은어 문화 창의 제품도 많이 있어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용량 강화와 옵태 혁신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문화유산이 우리가 직접 만지고 느끼며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비단의 길, 장안천산회랑의 도로망의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인 신강 창길조 짐살현 북종고속유적지는 귀중한 문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VR과 현장 학습 등 형태를 통해 역사를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지 직원 부강은 이번 여름 방학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면에서도 개선을 이루어 몇 가지 패키지 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역사도 배우고 더 깊이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를 경외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채 사람들은 그 안에 몸을 담습니다. 하나하나의 문화유산은 더 이상 고립된 고대 건물이나 고대 유적지만이 아니라 역사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의 전당입니다. 중국화 속의 시골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안희송 항산시 의현 소재 고촌에 들어서면 어디서나 함께 길을 걷는 가족 단위의 부모와 자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기설기 얽힌 옛 골목길을 누비며 정교한 회족 벽돌 조각, 목조 조각, 석조 조각을 살펴보고 오래된 회조 이야기를 들으며 걸음걸음마다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천년 고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낍니다. 소재 관광지 운영교 부경디인 천분부는 우리는 무형 문화유산 전시 공연, 고촌 야간 관광, 문화 연구 학습 등 특색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보이고 있고 천년 고촌의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정적인 고대 건축 자원을 역동적인 문화 수업으로 조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년의 문맥은 끊임없이 이어져 생명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총수는 61건인데 그중 문화유산이 42건, 문화와 자연의 이중유산이 4건입니다. 습군평 문화사상의 지도하에 중화문화의 보물은 보호와 전승 속에서 끊임없이 시대의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1: 중국인민은행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개혁 발전 계획이

0: 최근 발표됐습니다. 계획은 금융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중앙은행 제도를 완비하며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계획은 과학적이고 건전한 통화정책 체계와 전면을 아우르는 거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통화와 신용정책 수단의 총량 및 구조적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며 환율 형성에 있어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고 인민币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금융안전보장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중점 분야의 금융위험부담을 안정적으로 해소하게 됩니다. 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금융체계를 구축하고 채권시장 과학기술 전용판을 고품질로 건설하며 금융의 친환경 발전 및 저탄소 전환 지원 효율을 제고하고 포용적 금융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하며 노후 금융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금융을 가속화하며 금융지원을 강화해 소비를 진작하고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활력과 탄력성을 갖춘 현대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인민폐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무역과 투자 용자에서 인민폐 사용을 확대하게 됩니다. 디지털 인민폐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신용정보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1: 국가에너지국이 8월 11일 중국 수소에너지 발전보고서 2026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산업이 이미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고 15차 5인행 계획 기간에 수소에너지 산업이 정책 구동에서 점차 시장 구동의 새로운 단계로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기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재생수소 생산 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6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능력 규모는 연간 140만 톤을 넘어섰고 물,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 주요 경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누적 가동된 수소 주입소는 약 620곳이고 많은 항구들이 그린 아모니아 또는 그린 메탄올 주입 능력을 갖추었으며 가동 중인 순수소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350km를 넘어섰습니다. 장거리 중량 적재, 친환경 선박 연료, 초고도 경제 등 분야에서 시범 적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연료 전지 자동차 약 8,000대를 보급하고 수소 기반 연료 선박은 누적 운항 10척을 넘겼으며 누적 공개 또는 시험 비행된 수소 동력 무인기는 30종을 넘었습니다. 15차 5인행 계획 목표를 향한 다원화된 수소에너지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리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산업은 더욱 두드러진 발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신용에너지 체계 구축과 에너지 강국 건설을 가속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전망됩니다. 화북전력대학 수소에너지기술혁신센터의 류건국 주임은 수소에너지는 친환경 전력의 소화 난제를 해소하고 최종 부문의 심층 탈탄소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계절을 하는 장시간 저장, 산업용 고온 대체, 친환경 화학원료의 혁신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소에너지의 다중에너지 결합 특성까지 더해지고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소에너지 및 그 파생물인 그린 암모니아와 그린 메탄올은 우리나라 석유 가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의 자주적인 보장을 재구축하는 데 새로운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보고는 또 2025년 전 세계 수소 생산과 소비 규모가 약 1억 900만 톤으로 동기 대비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유럽 두 지역은 전 세계 재생수소 생산 능력의 70%를 넘는 부분을 합산해 기여했습니다. 전 세계 수소에너지 산업은 시범 단계의 탐색에서 점차 질서 있는 돌파 국면으로 들어서는 중대한 조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0: 중앙기상대가 11일 오후 태풍 돌핀의 번호 편성을 중지했지만 돌핀의 잔여 시스템과 찬 공기의 공동 영향으로 15일까지 10여 개 성에서 폭우 또는 매우 강한 폭우가 예상되고 하남 산동

안위 많은 지역에는 매우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0: 장수, 고위험, 행정촌, 천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 차원에서 9,087명 내 비상대응 인력을 편성하고 선박과 보트, 배수, 통신 등 각종 구조장비를 완비했으며 홍수방지 물자를 비축했습니다. 12일에는 하남성, 정주, 개봉, 평정산 등지의 일부 현과 시구에 매우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강수와 일부 지역의 뇌우성 돌풍 등 강한 대류성 기상현상도 동반됐습니다. 지형의 영향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강수는 태항산, 보구산 산악지역의 바람을 맞는 사면에서 다소 강화됐습니다. 현재 하남성은 홍수방지 비상대응을 3급으로 격상했고 성내 15개 대중형 저수지에서 사전 방류를 실시해 저수지를 비워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수리청 홍수가뭄재해방지처의 유관과 부처장은 이미 홍수방지 작업반을 파견해 각 시의 현장에 나가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의 산사태성 홍수재해방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의 외곽순환과 북쪽 찬 공기의 공동 영향으로 허북의 강수는 12일에도 계속되고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릴 예정입니다. 형대시 신도구 동천구촌의 동천구 저수지에서는 직원들이 비상상황에 대한 관측을 면밀히 진행함으로써 하류 지역 주민과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형대시 신도구 주약관계구 사무센터의 모의 부조임은 시간당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강우량 관측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기에 우리가 홍수 상황을 즉시 판단하고 대응 계획을 가동하기가 수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12일부터 13일까지 산동성, 조장, 제령, 료성 등지에 많은 비에서 폭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매우 강한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조장시 설성구에서는 창고와 물자 보관소 12곳을 설치하고 배수 펌프와 위성전화, 대형 기계 등 장비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조장시 설성구 도농수자원관리국 하도관리실의 리옥강 주임은 하천과 저수지의 수위와 수문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수리 공정을 과학적으로 조정하며 비상 긴급구조 인력을 미리 배치해 수자원 분야의 홍수방지와 안전방어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시 홍수가뭄방지지휘부는 11일 홍수방지 2급 비상대응을 발령했고 시 전역이 신속히 홍수방지 관련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도심의 물이 고이기 쉬운 지점에는 미리 배수설비, 물막이판 등 시설을 갖춰두었습니다. 11일 오후 6시까지 산간지역의 위험마을과 위험가구, 저지대 마당 등 홍수 피해와 지질재해 위협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대피를 마쳤습니다.
1: 8월 12일은 제15회 세계 코끼리 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운남성의 야생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는 오히려 역성장하여 1976년 140여 마리에서 현재 약 400마리로 증가하는 등 보호관리 성과가 뚜렷했습니다. 조발흥은 온남 보이강현 아시아코끼리 관측팀의 팀장입니다. 오후 2시 30분 팀원이 강평진 말로가촌 부근에서 코끼리 무리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간단히 정심을 먹고 무인기를 충전한 뒤 조발흥은 승합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조발흥은 해당 코끼리 무리에서 현재 8마리가 포착됐다며 나머지 코끼리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야생 코끼리는 위협을 느끼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조발흥은 코끼리 무리가 도로 근처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지하면 즉시 도로 양쪽 끝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아시아 코끼리 관측 조기 경보 플랫폼과 전급 업무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코끼리 무리 위치 정보를 전송하여 주변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하고 사람과 코끼리의 접근을 철저히 방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관측 방식도 지속적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조발흥은 무인기를 도입했는데 현재 팀에는 열화상 기능을 갖춘 무인기 7대가 있어 24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조발흥은 밤에 코끼리가 어디로 가든 열화상으로 볼 수 있으며 말과 가까워지면

0: 즉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8마리의 아시아 코끼리는 말 흙길을 따라 느슨한 대형을 이루며 천천히 걸어가면서 길가의 풀과 바나나 잎을 따먹었습니다. 조발흥은 아시아 코끼리가 걸어가면서 먹이를 찾고 길을 활보하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그는 아시아 코끼리 무리가 단추로 깊이 잠든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옥수수밭 한 가운데서 7마리의 아시아 코끼리가 모두 옆으로 누워 편안하게 잠든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강성현 아시아 코끼리 관측원 소승빈은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지대가 높고 물과 가까우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한다며 물을 마시면서 주변 동향을 살피기에 편리한 위치를 찾는다고 소개했습니다. 평소에는 코끼리 무리가 단추로 깊이 잠든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으며 주변 환경에 대해 안심할 때 깊이 잠든다고 합니다. 관할 구역 내 아시아 코끼리 개체수가 해마다 늘고 활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지에서는 장비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측팀도 처음에 몇 명에서 25명의 전문 관측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조발흥은 아시아 코끼리 관측 업무를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할 구역 내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에는 새끼 코끼리 6마리가 태어났고 2025년에는 7마리, 올해는 3마리의 새끼 코끼리가 태어났습니다. 조발흥은 매년 새끼 코끼리가 태어나고 코끼리 무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2026년도 영화 흥행 수입이 24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객 수는 연인 수로 6억 2천만 명을 초과하고 총 상영 횟수는 9,28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영화 평균 티켓 가격은 39원 60전으로 하락해 작년 동기 대비 4원 30전 내렸습니다. 올해 국가에서는 영화 경제 촉진의 해 특별 행동을 시작했고 연간 최소 12억 원의 대중영화 관람 보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집트 한학자 사이드가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흉금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한학자이자 시크마이트 문화세력그룹 총재인 아미드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이민을 끌고 중국 독색의 현대화 길을 걸어왔다며 중국식 현대화는 많은 발전 도상국에 휴먼한 참고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비유했습니다. 25년 전 사이드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2010년 그는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그는 중국에 수리학하고 생활하면서 중국 도서 번역 출판 회사를 설립해 이집트와 중국의 문화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이드는 이집트와 중국을 오가며 중국에 대한 관찰과 리해를 기피했습니다. 사이드는 장기계획, 사회동원, 고효율, 실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중국 공산당의 능력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뚜렷한 문제지향성을 가지며 현실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선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 것과 실사구시하는 중국의 관리 철학은 중국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의 안정과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는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은 이민에 대한 두터운 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정밀 빈곤 퇴치 정책은 진정으로 이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공 사례에서 빈곤 퇴치는 교육, 의료, 교통, 주택, 산업 정책과 결합되었습니다. 향촌 전면 진흥은 농

0: 공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재, 교육, 산업 등과 결합됐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문명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지혜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계승하면서 시대를 선도하는 강력한 힘을 응집했습니다. 이집트와 중국은 모두 유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실천과 경험은 이집트의 귀중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이드는 중국 발전 경험의 가장 큰 가치는 세상에는 모든 국가에 더 부합하는 현대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성공적 실천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역사, 문화, 현실에 기초하여 자국에 알맞는 발전 경로를 탐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줍니다. 사이드는 현재 세계가 새로운 격변과 조정의 시기에 처해 있다면서 100년 불위의 대변곡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가 심층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공공보건, 식량안보, 인공지능 관리 등 글로벌 과제는 일방주의와 제로섬 사고가 전속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이 제안한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이념과 4대 글로벌 구상은 세계의 물음과 시대의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서 그 현실적 의의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드는 이런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흉금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한학자 사이드가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흉금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업계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

0: 하며 헨리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2: 저의 라이브 방송 시리오는 주어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0: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건에서는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저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건에서는 신강의 사막화 방지와 관리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문명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로선공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리혁이 나를 바로 잡아주니 이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전 명편으로 천고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옛날부터 존재해온 생태문명의 문제를 명확히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성장과 번식에는 모두 자체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존중해야만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자면 더욱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리해하며 천인 하빌의 고대의 지혜에서 풍부한 자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6: 방금 양 교수님의 해설을 듣고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태문명 건설의 리념을 제기한 것은 실제로 많은 면에서 중국 고대인의 지혜에 암묵적으로 부합합니다. 아래서는 세계 면으로 생태문명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무엇을 생태문명이라 할까요? 생태문명의 실질과 함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관의 각도에서 볼 때 생태문명의 핵심 요의와 본질적 특징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입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병 청소기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이라는 높이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고품질 발전의 내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귀여운 참대곰 다섯 마리가 죽순을 맛있게 먹으며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뒤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경 림업대학 막스주의 학원 청년 교사 양철 선생님을 모시고 참대곰 보호연구센터에서

0: 느낀 중국 야생동물 보호 성과와 생태 환경 호전이 가져다준 새로운 기상을 들어보겠습니다.
1: 저는 북경림업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양철입니다. 생태문명 교육의 전형적인 사례와 직접적인 생태변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저는 참대곰의 고향인 사천 와룡으로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참대곰 보호연구센터 신수평 기지에서 직원들이 새끼 참대곰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참대곰 아빠로 불리는 장화민 교수를 만났습니다.
2: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참대곰을 위해 대나무와 잡곡떡을 준비할 겁니다. 같이 가볼까요?
1: 좋습니다.
2: 갑시다.
1: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2: 참대곰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입니다. 이렇게 굵은 대나무를 우리는 먼저 부숩니다.
1: 이게 부순 건가요?
2: 네, 부순 겁니다. 부수면 참대곰들이
1: 쉽게 씹을 수 있겠네요.
2: 씹기 편하고 깨무는 데도 좋습니다.
1: 대나무를 부수는 것은 참대곰들이 더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지 내에서 참대곰의 음식은 대나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식자재는 무엇입니까?
2: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곡물과 비타민, 미량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1: 신수평 기지 내에서 참대곰은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다른 한 기지인 호도평에서 저는 참대곰 야생훈련 장면을 만났습니다. 훈련 중인 참대곰은 전문가와 직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야외 생존 능력을 인정받으면 자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 구역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위장복을 입어야 합니다.
2: 위장복을 입는 이유는 새끼 참대곰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여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0: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이곳 연구자들은 구조된 야생 참대곰으로 인공번식을 시도했습니다. 20년이 넘는 노력 끝에 참대곰 번식 분야의 3대 난제인 발정난, 교배 수태난, 생존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인공 번식된 참대곰은 전 세계적으로 군종질이 가장 좋고 수량이 가장 많은 인공 사육 참대곰 개체군으로 되었습니다. 데이터 변화의 뒤에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수십 년간의 분투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육된 참대곰들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 야생 소집단의 개체 수를 회복시키려는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현재까지 중국 참대곰 보호연구센터는 이미 9마리의 참대곰을 삼림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생태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서식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참대곰뿐만 아니라 금사원숭이, 타킹, 철표범, 꼬마 참대곰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문명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입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신강의 사막화 방지와 관리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나라 최대 사막인 다클리마칸 사막 변두리에서 삼북공정공략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는 국가 림업처원국 삼북공정공략전 신강기자행 행사에서 호탄으로부터 조말까지 병탄 주둔지로부터 사막화 관리 시험 기지까지 일선 사막화 관리 일꾼들이 땀과 지혜로 하나의 녹색 목도리를 엮어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총 면적이 33만 7,6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제2이동 사막인 다클리마칸 사막은 신강 남부의 가시지역과 호탄지역, 악수지역, 바양고른 몽골 자치주 등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래바람의 고통을 겪어왔으나 이 자리를 지키며 사막 방지와 사막 관리의 기적을 써내려갔습니다. 수디 우마이 돌수는 신강 호탄현에서 천무의 모래땅을 임차하여 보리수 나무를 심어 가장 아름다운 과수원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그녀는 마을 주민 18명과 함께 모래 언덕을 평탄하게 하여 대과 보리수, 밀, 자조개리 등을 심는 작업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작물은 성장세가 량화합니다. 사막화 관리 경험을 떠올리며 수디 우마이 톨수는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 자조개자리 씨앗이 날아가 버려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된다면서 가끔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도 모르게 한바탕 울곤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비된 점적관계 시설과 무럭무럭 자라는 대과보리수를 바라보며 그녀는 사막화 관리에 힘쓰는 것은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탄현 림업 처원국 당조석이 묘국장인 아블리커모 사우얼은 현재 호탄현의 사막화 관리 면적은 9만 1,300무에 이르고 1,845가구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현지에서는 보리수, 개뿌들 등 내항과 내근성 품종을 선택하고 자조개자리와 소사철을 혼합해 파종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호탄현에서 접목한 대과 보리수의 생존률은 85%에서 90%에 달했습니다. 아블리커무는 대과 보리수의 시장 가격이 1kg당 20원에서 30원이라고 할 때 3년 차에 결실이 시작되면 무당 년 수입이 1,500원에서 2,000원에 달하고 혼작한 자조 개자리는 무당 약 2,000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호탄 사막화 방지와 사막화 관리 시험 기지에서 귀향 창급 청년 소조양은 300-100무의 무성하게 자란 자조 개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위 공업대학을 졸업한 이 청년은 토목 공정 공상 관리를 전공했지만 결국 농업에 뛰어들기로 선택했습니다. 소조양은 저는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 호탄으로 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모래바람이 유독 심했는데 흙풍이 불면 손을 내밀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대낮에도 집에서 불을 켜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소조양은 시험기지에서 1만 무의 자주개자리와 8천여 무의 밀을 재배했습니다. 당해의 모래를 다스려 당해의 효과를 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조양은 콩과 식물인 자주개자리는 근류균이 공기 중의 유리질소를 고정시켜 토양을 매우 비옥하게 만든다면서 자조개자리를 심으면 환경에 유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말현 하동사막화관리역에서는 강풍이 수풀을 쉽게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남북길이 23km의 생태회랑과 10만여 무의 조류미 토지사막화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소사철 숲 아래에 육종용 6만 7,700무를 접종했고 문광과 담백상 등 다양한 사막형 경제작물도 도입했습니다. 2025년 생산액은 1673만 원을 돌파하여 생태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조말현 당위원회 상무위원인 하지한은 조말현은 14개 기업을 사막화 관리에 참여시켜 생산으로 관리를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구도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삼림보호원 증대윤은 신강 생산건설병탄 제2사 31탄에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2021년 강서성 출신인 그는 가족을 이끌고 신강으로 와서 동료들과 함께 생태림의 일상순찰과 병충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대윤은 신구 생태림의 관리 보호에 힘쓰는 동시에 사막에서 생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림화 경제 방식으로 약재 등을 혼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1톤이 위치한 구역에서 구르크 타크 사막과 타클리마칸 사막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 한테 3k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두 사막 사이의 거리는 10km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중국 림업과학원 생태연구소 연구원 주아연은 앞으로 우리는 삼북지역 전체에서 다양한 사막화 관리 모델을 구축해 동부에는 관목과 감초, 황기 등 약용 식물이 있고 중부와 서부에는 육종용 외에도 대과 보리수 같은 근거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아연은 현재 곤옥시와 협력하여 림목 종자자원 저장고를 건설한 중국 림업과학원은 이미 100여 가지 사막화 관리 식물 품종을 보존하고 있는 동시에 병충해에 강하고 방사와 고사 효과가 더 우수한

0: 종족 1호 등 품종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타클리마칸 사막 벤두리에는 총 길이가 3,046km에 달하는 녹색의 방어대가 구축된 것을 기반으로 938만 마리를 안정적으로 더 확장함으로써 사막 벤두리 고착폭을 110m에서 7,500m까지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산업 기반의 사막화 관리, 주민 주도의 사막화 관리, 물량에 맞춘 녹지 조성, 군단과 지방의 연동 등을 통해 신강은 생태적 효과,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익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사막화 관리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국 정부가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미국 25개 주는 8월 3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정부가 최근 소위 강제노동을 이유로 60개 국가와 지역에 부과한 관세가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미 다수의 미국 기업들도 이번 신규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조치의 효력 정지 또는 철회를 법원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신규 관세 조치는 7월 23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조치를 만료된 글로벌 수익 관세의 대체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수익 관세 자체도 미국 최고법원이 미국 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력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후에 마련된 대체 방안이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남발함으로써 줄곧 소송에 시달려 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신규 관세 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정부가 301 조항을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301 조항은 미국 정부가 소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 판공실이 특정 무역 동반자의 미국 시장 접근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과 주 정부는 미국 정부와 대통령이 특정 무역 행위를 겨냥한 법적 수단을 전 세계 무역 동반자에 대한 보편적 과세로 확대할 권한을 아직 얻지 못했으므로 개별 사안 처리에 사용되는 법안 조항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입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무역 정책의 제정과 집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1974년 무역법, 국제긴급경제권력법 등 법률 내 관련 조항들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합니다. 관련 기업과 주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법률들을 이용하여 의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대통령이 무역법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과세를 시행할 경우 사실상 제한 없는 과세권에 가까운 권한을 획득하게 되어 미국 헌법이 정한 무역 권력 분배 구조가 변질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기업과 주 정부가 미국 정부를 고소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미국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미국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많은 가치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미국 경제 자체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왜곡된 세금이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 부품,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높은 관세는 곧 더 높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미국 공상업계는 관세 남발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통화팽창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미국 전국소매연합회 등 기관은 관세 인상이 소비자와 기업의 수백억 달러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에서 기반시설 건설에 이르기까지 정부 운영에서 지방 발전에 이르기까지 미국 각주 정부 역시 점점 더 높아지는 운영 비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의 잦은 관세 인상이 미국의 글로벌 무역 체계 내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훼손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의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국내법을 국제 규칙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내법을 자주 인용하며 관세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국내 법률 체계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인정하고 참여하여 온 국제 무역 규칙 체계에도 완전히 위배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300일 조항을 예로 들면 이미 1998년에 유럽 동맹은 해당 조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동맹 측은 당시 300일 조항이 일방적으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게 부여하였다면서 이는 WTO 회원국이 분쟁을 다자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WTO는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심리기관 WTO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자간 분쟁 해결 기재를 통해 해결하고 WTO 의동의를 얻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전문가팀은 미국이 약속을 위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는 곧바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판사 선출을 저지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다른 경제체들이 더 다양한 무역 동반자, 더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 그리고 더 균형 잡힌 국제경제 무역 규칙을 모색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전통의학과 건강상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의 특징과 또 우리의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가지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감로장약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길시 득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득길장약방에는 특별히 소화계통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약품이 다 꾸준하게 있습니다. 우리 소화기 질환이라든가 또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직접 득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자기 증상과 맞는 약을 배합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이 소화계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중의학적으로도 소화계통이 건강해야만이 몸 전체가 편안해진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소화계통은 전신 건강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바로 소화계통이 좋은가 나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신 건강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 과정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이런 과정을 넘어서 신체 곳곳에서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이런 핵심적인 계통입니다.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노인분들이 조선족 속담에는 우리 밥이 막대다 이런 얘기도 하지요. 네. 바로 우리 식사를 제대로 해야만이 몸이 건강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소화계통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은 영양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어서 면역력이 저하되죠. 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전신 피로감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소화는 단순히 음식을 넘기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이 외부 에너지를 자신이 에너지로 동화시키는 이런 생명활동이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 생명활동하자면은 음식을 통해서 외부에서 이런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할 때는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몸에 우리 담음도 생기고 식적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 노인분들이 이 소화기 계통에 질환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담음하고 식적이 있으면서 여기 꽉 막히는 가토 이런 분들이 많죠. 네. 단순히 뭐 이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만성 위염 궤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식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 풀어주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병조 부위를 회복시켜줘야만이 이 치료가 됩니다. 때문에 이 소화계통 치료라 할 때에는 우리 장약으로서 이 약을 잘 배합하면서 이 위장도 기능도 회복시키고 위장도에 남아있는 나쁜 찌꺼기들을 먼저 내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때문에 우리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이 장약은 간하고 담낭 비장위 췌장하고 장도로 같이 조절하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소화되지 않는 이런 음식물 찌꺼기가 체내에 머물어서 정체된다 할 때에는 기혈순환을 방해합니다. 우리 소화 잘 안 되고 딱 여기 얹힌 것 같고 식적이 있는 것 같을 때 머리가 아프고 휙 돌아가죠. 네. 이것이가 바로 식적이 있거나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남으면은 이 기혈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적으로는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과 같은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더 심하면은 관절 통증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소화 잘 안 되고 이 특히 복부 비만이 있고 우배가 큰 이 분들이 관절이 아프지 않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0: 네.
1: 이것이가 바로 우리 인체에서 이런 정체된 머물어 있는 음식 찌꺼기가 많으면은 기혈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얘기하시오.
2: 예, 저는 인가리 구이에 지방간이 있어서 어른살이 구리 무지하고 맥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좀 뭡니까 땀색이 흘리고 위에 땀이 녹습니다.
1: 예.
2: 그래서 지금 망대, 상대, 주관선을 쓰고 있습니다.
1: 그 위치를 조절하셔. 잘 들리지 않습니다.
2: 네, 선풍기 틀어놔고 예. 그래서 지금 예, 망대, 상대, 주관선을 쓰고 있습니다. 전 됩니까?
1: 아직도 잘 아이 됩니다. 예.
2: 아이 됩니까?
1: 얘기하셔. 예.
2: 예. 망대, 창대, 주관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이제는 어른딱이 구리 무지가지 않고, 맥이 나고, 예, 땀을 흘리지 않고, 땀이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예, 당량염이 있어, 입이 죽었고, 달걀 한 개도 먹지 못했는데, 지금 입이 죽었지 않고, 예, 달걀 매일 먹습니다.
1: 예.

0: 민서는 딴 곳에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 없었지다.
1: 네.
0: 약에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0: 이렇게 효과 좋아까지 대답하다도 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세 가지 같이 쓰면은 몸에 체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런 독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음식물 독소도 있고 대사 과정에서 세포에서 산생되는 독소도 있고 예, 우리 환경적인 독소도 있고 이런 독소들을 먼저 배출시키면서 이 체내를 깨끗하게 해 주면서 간하고 담낭 비장을 또 이 온정시키고 예, 오장육부를 균형 잡아서 몸을 또 치료한다. 예, 그러니까 수간 전환 거는 90날을 쓰셔. 예, 그다음에 화암도 해 보고 그다음 창제하고 망제는 그냥 써도 됩니다.
0: 예.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0: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혹시 그, 혹시 조금 고민해 보이시오.
1: 예.
3: 그, 단약이 하루 좋다는데, 이 혈지 높은 거는 무슨 약이 있습니까?
1: 혈지 높은 거는, 예, 장지 화조 전황하고 치수의 전주화를 쓴다. 결국, 간 꺾는 거는 일 없습니까?
3: 간 꺾는 거는, 무슨 간이 있습니까?
1: 지방간이 있습니까?
3: 예.
1: 예, 지방간이 있으면은, 예, 혈지 높은 분은, 예, 우리 혈지에서 당구천, 가요산지, 그 다음에, 예, 이, 지단발, 이런 거는 간에서 합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서 예. 간을 물어보는가 하면, 간부터 기능이 약합니다. 이런 분들이 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 장지 화조 전황하고, 수간 전황, 런칭망주, 이 세 가지를 같이 쓰면 혈지는 조절이 됩니다.
3: 그
1: 지병원에
3: 가서 검사한 게 혈지가
1: 수델
3: 치면 세기 높은
1: 그게 수델 치란 게 어느 게 수델 칩대가
3: 디밀도
1: 디미도가?
3: 예, 디미도 단바이가
1: 디미도 그, 디미도 주단바이가 예, 그만하면 그렇게 아이, 조금 높긴 높습니다. 3점을 맵니다. 원래 그게 예,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네. 디미도 주단바에는 생활 개선도 많이 중요합니다.
3: 예.
1: 네. 예, 네. 그러면서 장지 화조 전황 쓰셔. 그러면 인차 네. 내려갑니다.
3: 결제하고 먹었는데, 저번에 다시 가서 두 달 먹고 가서 장기 그걸 아예 내렸더라만, 딱 2일 내렸더라만.
1: 예, 네. 그래서, 예, 그 장지 화조 전황 쓰셔. 그 가격도 아예 비쌉니다.
3: 근데, 그거 뭐입니까? 타딩 거기서 타딩 주더란 말입니다.
1: 타딩 레이라에 그게 맞는 사람 있고 그거는 조금 부작용이 좀 이 사람마다 좀 다 다른다. 예. 그래서
3: 그 어제 그거 먹어봐도 아이 되고
1: 예.
3: 예, 그거 먹으면 또 간이 나쁘게 된다고 막 그거 한 달 먹었는 한 달 좀 넘어 먹었는데 다시 재범죄가 될 아이 내렸더라.
1: 그러면은 이거 쓰셔. 장지 화조 전황하고 예. 런칭 망제를 쓰셔.
3: 예, 그 내줄 수 있습니다.
1: 예, 그 내립니다.
3: 예,
1: 예.
3: 이거는 뭐 식생활에 그 관할이 있다는 게 무슨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그 기름진 음식하고 단 음식 이런 거 절제를 해야 됩니다.
3: 아, 단 음식하고 그
1: 예, 디미도 주단바에 높거나 그 디미도 주단바에 높으면 가요산지라는 게 꼭 높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간요산지 아예 없습니까?
3: 아, 그거는 모르겠는데.
1: 그게 이 성분이 네 가지입니다. 당구추 있고, 이 거미도 주단바 있고, 간요산지 있고, 디미도 주단바 있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수치를 예, 다 봐야 됩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예, 근데 어제는 연세 있으면 약을 써야 됩니다. 생활 개선은, 예,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게고, 예.
3: 그 약은 몇 달 먹으면 됩니까?
1: 석 달을 잡수셔. 석 달.
3: 석 달?
1: 예.
3: 두 가지 약을
1: 예? 예, 예. 그 혈압이 아예 없습니까?
3: 혈압이 없습니다. 혈압 약 먹으면 어떤 때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쓰면서리, 그 다음에 스파워의 장샹완도 쓰고, 예. 심장이 이런 분들이 꼭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쪼양 뚱마이 잉화라는 이런 저 진단이 없을 때가 그 검사한데
3: 그거는 뭐 말아야 합니다.
1: 그 디미도 나오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원래는 그 장샹화를 쓰면서 천샹완도 쓰고 예 환자분이 지금 네. 딱 현

0: 그렇지만 문제인 게 아니라 이미 고혈압도 산생되고 동맥경화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주 그 아이 썼으면 독일 장약방 찾아가시오.
1: 예.
0: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치료하시오. 그게 한두 가지 약을 써서

0: 북한에서 지금의 지표에 있던 의원 만세 그들 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를 다듬어보지 않고 서른이어씩 은행에 달라갑니다.
1: 네.
0: 그리고 머리 안에 막아진 감이 나고 가슴도 피나는 감이 납니다.
1: 네.
0: 괜히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대가를 받아서 쓰라고 합니다.
1: 지금 허술이네완하고 어느 거 쓴단가?
0: 허술이네완하고 망제.
1: 망제를 쓴가? 예, 네. 그러면 그렇게 다 개선됩니다. 지금 이 허술이네완에 대한 이 림상 이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전립선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이 콤파치 질환, 신장 질환 치료에서 다 효과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그냥 써도 됩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하나 문의하기죠.
1: 예.
3: 네, 동마의 대화하고.
1: 예.
3: 그러니까.
1: 장수 화조 전화? 어느 거 썼습니까? 동마의 대화나.
3: 동마의 대화.
1: 예?
3: 동마의 대화하고 화신 거부에.
1: 화신 거부에.
3: 예.
1: 예.
3: 그 다음에 지소의 전두알.
1: 예.
3: 예, 석 달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러면 미아씨도 오므랭까?
1: 매알씨 더 드시면 되는 거고?
3: 매알씨 조금 되는 거고.
1: 아, 지금 두 달을 썼은가?
3: 석 달.
1: 석 달을 썼은가? 그러면 화신코 네. 후예를 먼저 끊어도 됩니다.
3: 화신코 후예 끊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저, 그러니까, 쪼그는 양은, 진짜, 치수의 쪼아야 되지 않을까?
1: 치수의로 석 달을 쓰고, 지금 무슨 변화 생겼은가? 중풍이 원래 있은가?
3: 예. 네.
1: 예, 중풍은 예, 석 달을 가지고 아이 됩니다.
3: 그럼.
1: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쓰셔. 이, 예, 언어 장애라 아주 완전히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심장이 이롭습니까?
3: 심장이 이제 이롭습니다.
1: 예, 그래도 다른 사람과 같은 표준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도. 예? 그래서 예,
3: 오늘 아이 먹었는데.
1: 치수오일을 매일 드셨습니까?
3: 네.
1: 아, 그래, 할랄 건네도 이롭습니다. 예.
3: 그러니까, 이틀이 조금 많이 될까?
1: 이미 석 달을 매일 드셨습니까?
3: 네.
1: 아, 그러면은 할랄씩 건네셔, 할랄.
3: 할랄?
1: 예, 예. 하루 건네시, 하루 건네시 드시라, 이 말입니다.
3: 아, 그렇게 한 달 후?
1: 예, 그리고, 다른 약은
3: 한 달 먹으라까?
1: 아닙니다. 그 치수오일을 하루 건네 씻으시고 지금 무슨 정황이 있습니까? 혈압이 이렇습니까? 얘기하기 바쁜가?
3: 아니 혈압도 저 그런 거 무슨가? 다른 약 먹습니다. 그거 좀 잘 내려갑니다.
1: 아, 그 혈압은 지금 공제되고 있다 이 얘기죠.
3: 예. 예.
1: 그리고 이 손발이 뻣뻣하거나 이 네,
3: 시분 날에는 막 손발이 뻣뻣하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발바닥이 시리다 말입니다.
1: 발바닥이 시리고. 예?
3: 네. 발바닥 시린 것도 하루 건네 시리다 말입니다.
1: 예. 그래서 원래 한다한테는 쌍후환이 들고 쌍후환을 써야 되는데
3: 쌍후환인 게 아니라 알수의 리쉐와.
1: 예?
3: 지금 먹습니다. 리쉐와.
1: 리쉐와는 쓴가?
3: 예.
1: 아.
3: 그, 이제 한, 대수도 먹었습니다.
1: 어, 예, 예. 그거는 삐 아파서 썼습니까?
3: 아니, 발바닥이랑 작은 데 썼다면?
1: 예, 예. 그, 덮여줍니다. 덮여주는데, 지금, 이, 중풍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할 때는, 알수오의 쌍후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 누가 책임졌습니까?
3: 예, 내 절로.
1: 예?
3: 내절로 써먹습니다.
1: 아, 그 덕길 장약방에서 누기 책임진 부위 없은가?
3: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네, 그거 해가는지 전화 안 해봤습니다.
1: 예, 알만합니다. 이제 그럼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3: 네.
1: 병정 다시 다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3: 근데,

0: 리쉐와는 얼마 먹으면
1: 됩니까? 리쉐와는 그 풍습 골병에 쓰면서 이 전체적인 전기를 도와주는 약입니다.
0: 그래서 그 발바닥 시리는 것도 하루 건네 시리다 말입니다.
1: 예, 하루 건네 시리는 건 그 감각상에서 그렇지만 예, 그 몸에 풍한 습도 많고 예, 주요하게는 지금
0: 그 한다. 습이라면 먹습니다.
1: 예. 근데 이 환자분 이렇게 하셔. 예. 환자분이 쓰는 약들을 다 적어 놓으셔. 적고 이제 그 다음에 전화를 하면.
0: 아니 독특장약 아닙니다. 이거는.
1: 네, 얼마 남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조절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전화 드리겠습니다. 환자 정황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농수가 이게 녹음시 부도도 심하고, 이 그런 잠도 잘 안 오고, 기억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손맛이 너무 시려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뭘까. 막 조리다 잡은 뭘까.
1: 네.
3: 마데미소리. 그래가지고, 그런 뭘까. 그 우리 시에끼 약 가질라 감에 가서 그 뭘까. 그 당대편에 가서 지수의 전수 아래다 그러면 화신 그 회를 두드랍니다. 한 20을 포이 먹었는데 별로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답니다.
1: 네.
3: 뒤에서도 막 소리 나던 것도 계속 많이 적어지고 예.
1: 네.
3: 지금 경력도 떨어지고 잠도 많이 이렇게 잘 잘 수 있고 머리 오지를 뿜은 것도 기본상이 이롭답니다.
1: 맞습니다. 용 빠릅니다.
3: 그리고 림성상도 많이 좋아지고 이 지금 손발이 다 세웠답니다.
1: 네.
3: 한 20을 조금 더 썼는데
1: 예. 네.
3: 그래, 이 약이 효과 빠르다고 얼마 더 써야 되겠는가 물어봐달라.
1: 몇 달 썼단가?
3: 20날 조금 더 썼다.
1: 예, 그러면 더 써야 됩니다. 이 한계료정이 하신코프에 두 달입니다. 60날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증상에 따라서 또 다시 배합하면 됩니다.
3: 아,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달 계속 쓰라 하겠어요.
1: 예, 한이 벌써 열흘 20날 되면 뭐도 손도 따뜻해 나고 잠도 잘 오고
3: 예.
1: 몸이가 이완됩니다. 영 긴장 근육이나 신경이나 다 긴장 상태에 있던 분들이 다 방송됩니다.
3: 예. 그리고 이 뭔가 경출 해가지고 이 손이나 맞습니다. 영 졸여서요. 저녁에는 어깨 통증이라 나든지 그게 또 없어지고
1: 예. 맞습니다. 그 경추병에도 효과 영 좋습니다. 어깨 항상 뭉친 예. 같은 후에 뒷목이 뻣뻣하고 좀 뒷머리 무겁고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3: 혹시 그랬대요.
1: 예.
3: 손이 묽은 무수가 오래 지고 있기는 마대가지고 막 그래서 졸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던 게 그것도 이렇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예.
3: 알았습니다. 그럼 20날 계속 쓰라 하겠습니다.
1: 두 달 쓰라 하죠.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아, 저는요 지금 원래 혈압이 높은지 저는 10년 넘어 한 13년 되거든.
1: 네.
4: 그리고 녹음수도 있고.
1: 예.
4: 그리고 심장도 진리부치 있고 이런데 요 시간에 그건 것이 원래 있는 병이고 그런데 요 시간에 지금 한 3일째 이 발이 있잖아요. 그런 발에서 무슨게 벌거지 같은 게 벌거지도 아닌데 머리카락인지 벌거지 막 스물스물 개 댕기고 이 머리도 머리 밑에서 무슨게 막 무슨게 백겜 같은 게 막 개 댕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시작 이게 무슨 징조인지.
1: 그 혈관, 모세 혈관 막혔다는 징조입니다. 그, 이 혈액순환이 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혈관이 막혀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머리도 힝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4: 그건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1: 원래부터 있죠. 예, 근데 지금 예. 그렇게 좀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 무슨 약 쓰고 있습니까?
4: 아, 거기서 병원약을 먹고 있었고.
1: 그 예, 치수의 전주화를 빨리 쓰셔.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서 예, 알수의 전향화를 쓰셔.
4: 아,
1: 예.
4: 전주화하고.
1: 예, 그, 이, 빨리 그렇게 써야 예, 그 통합니다.
4: 글쎄 머리도 예 지금 발도 막 이렇게

0: 당기고 이 머리도 찌끔찌끔찌끔 하네 소리.
1: 혈탄이 나이는 없은가?
0: 혈당은 아예 높습니다. 그래서 아, 혈지 높아서.
1: 혈지가 좀 세게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
0: 글쎄 예, 혈지 높습니다. 혈지 예. 높고.
1: 그래서 예?
0: 원래 있고.
1: 그래서 혈지 조절하는 건 좀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치수의 전두환하고 알수의 천장환 빨리 써서 그 증상부터 먼저 없애시오.
0: 먼저 예?
1: 예, 예. 그게 빠른다, 성도.
0: 이게 팔이 그래서 이래서 어떤 때 무식이 벌거진다고 딱 채보면 또 아이고.
1: 예. 그 조금이 좀 엄중합니다. 그리 더길 장약방 찾아 가시오. 그, 예. 노시티를 해봤습니까?
0: 노시티를 해봤는데 이전에 맨 게 그대로 한 것도 그대로 새로 맨 건 없답니다.
1: 그러면 예, 내리 빨리 가시오. 그리고 네. 예, 그 혀도 보고 혀 그 정도면 자색이 싹 납니다. 입술도 아. 좀 자색이 나고 예. 그래서
0: 아, 그전에도 그전에도 입에 입안에 이래 보면은 마른 것도 아닌데 뭐 껍질 벗겨진 것처럼 그렇지도 않은데 별로 뻑뻑한 게 이상하게
1: 예, 그리고 그 혀 밑에 그 서샤 직마에도 다 확장되고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덕길 장약방 가셔 예.
0: 예예예. 예,
1: 예. 예, 그렇게 예. 하시.
0: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병리가 이 정도로 엄중할 때까지 이래면 좀 치료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인체라 할 때는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막혔다 하면 그 막힌 것만 딱 뚫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막혀가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서 증상과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항상 우리 어느 곳에 정체가 발생한다 할 때에는 다른 장기에 서로 영향 줍니다. 예, 이제처럼 이 환자분은 이 소화계통에는 이 좀 오래전부터 소화계통 질병도 또 생겼고 이 피도 지금 혈액이 혈지만 높은 게 아니라 혈액이 점도까지 높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많이 막히면은 예, 우리 피부 표면에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지금 모세혈관이 막혔다 하면은 모세혈관이란 건 우리 인체에서 물질 교환하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 이 장기가 지금 많이 막혔기 때문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교환도 안 될 것뿐만 아니라 이 영양 공급도 기본상 예, 많이 장애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예, 우리 덕길 장약방에 직접 찾아가시고 또 최근에 검사한 검사단들을 다 가지고 찾아가시고 잘 관찰하고 또 분석해서 약을 배합해 쓴다 할 때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사의 소중함, 고마움과 미안함 표현법, 부드러운 말투 쓰기, 친구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태도까지 일상의 기본적인 바른 언어 습관을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심코 내뱉기 쉬운 상처 주는 말을 가려 쓰는 법을 배우고 긍정과 격려의 말로 서로 응원하며 마음도 언어도 더 배려 있게 키워보는 소중한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친구들, 우리가 성장해가는 이 시기는 마음이 무척 세심한 때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순식간에 마음의 상처를 잊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욱 조심스럽게 가려쓰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일상에서 무심코 쓰기 쉬운 상처 주는 말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것이 친구 사이에 장난인 양 가볍게 던지는 비꼬는 말과 농담을 빙자한 상처 주는 말입니다. 악의 없이 가볍게 던진 한마디라도 듣는 친구는 서운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기분 상하게 하는 비꼬는 말, 흉보는 말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단정적으로 낙인 찍는 말입니다. 잠시 한 번의 모습이나 실수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교정해버리는 말,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말은 상대방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고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잘못을 고치고 성장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판단하고 낙인 찍는 말은 꼭 피해야 합니다. 이런 상처 주는 말들은 대부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간의 무심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좋을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 한 번만 더 스스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꾸준히 길러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버들솜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상처 주는 말 대신 우리가 꼭 써야 할 긍정과 격려의 말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친구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결과가 좋을 때뿐 아니라 설령 잘하지 못했더라도 노력한 모습 정말 멋졌어. 꾸준히 하면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처럼 과정 자체를 칭찬해주는 한마디가 친구에게 큰 용기를 선물합니다. 둘째,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너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 이렇게 잘 배려해줘서 정말 좋아. 라는 말은 상대방의 숨은 장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하면 서로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주변 분위기도 밝고 화목해집니다. 셋째, 힘든 친구를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말입니다. 시험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로 속상해할 때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곁에서 응원해줄게. 라고 따뜻하게 공감하고 곁을 지켜주는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크게 위로해줍니다. 넷째, 서로를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입니다.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와 같은 긍정의 말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부정적인 말로 서로 깎아내리기보다 격려의 말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이자 바른 언어 습관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동요, 너와 나 마음밭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마음속에 따뜻한 꽃이 피는 듯한 맑고 예쁜 노래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교와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언어 실천 약속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남과 자신을 함부로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성장 속도와 개성, 장점을 존중하고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기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릅니다.

둘째, 농담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비꼬는 말, 흉보는 말, 상처 주는 말은 무조건 삼갑니다. 장난스러운 대화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을 꼭 지켜야 합니다. 셋째, 한 번의 실수나 잠시의 모습으로 사람 전체를 낙인 찍는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넷째, 매일 한 가지씩 주변 가족과 친구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습관을 꾸준히 드립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도 아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돌아올게요. 동요, 꽃같이 고운 마음 키워갑니다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 오늘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쓰기 쉬운 가벼운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친구의 노력을 인정하고 장점을 칭찬하며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 응원하는 긍정의 말을 배워봤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서로의 마음을 잇는 소중한 다리입니다. 거칠고 부정적인 말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경뢰의 말은 서로를 가깝게 만들고 함께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난 시간 배운 기본 언어레절에 이어서 오늘 배운 상처 주는 말 가려쓰기, 긍정의 말 익히기를 더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언어가 더욱 곱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무심하게 내뱉는 한마디를 조심하고 진심 어린 칭찬과 경례의 말로 주변에 온기를 전하는 친구들이 돼보세요. 작은 긍정의 말들이 모여 우리 학교와 가정 모두 밝고 따뜻한 행복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바른말 이쁜말 시간에는 더 알찬 바른 언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경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토요일은 엽서장도 파란 날, 내 마음도 파란 날, 휴식하는 날. 지난주일 배운 지식 되돌아보면은 새파랗게 마음을 물들이는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전주 경종교양회의가 8월 12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금평 당 건설 사상과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전형 사례를 거울로 삼아 방관자 자세를 견결히 버리고 마비 사상을 타파하며 눈앞의 사례 경정을 영혼을 울리는 사상적 각성으로 전화해 실적관의 기준을 바로잡고 당성 수영을 단련하며 규를 최저선을 엄수하고 청렴한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며 자각적으로 이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속 있는 실적을 냄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견강한 작품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영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종교양 특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 론述을 제기해 누구를 위해 실적을 수립하고 어떤 실적을 수립하며 무엇에 의거해 실적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 리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사업 창업하는 데 사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터득하고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정치적 요구에 맞춰 전형 사례에서 깊은 교훈을 섭취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 정치 자각,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인솔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초심이 바르지 못하고 당성이 순결하지 못한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당에 충성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상 토대를 1층 튼튼히 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첫째 신분은 공산당원이고 첫째 직책은 당을 위해 사업하는 것임을 시종 명기하면서 자각적으로 개인의 추구를 당의 초심 사명에 융합시키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주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당을 위해 직책을 다하고 당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당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지도 간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내포된 정치 품격, 가치 추구, 작품 지조를 깊이 터득하고 당성 자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하며 집정 좌표를 바로잡고 직책 리행 준칙을 명확히 해 사상의 먼지를 1층 씻어내고 정신 경지를 제거하며 도덕 수양을 단련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덕성과 인품을 함양해야 합니다. 담력의 해악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속의 적을 항상 물리치며 작은 일과 사소한 절차에서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사상 경지를 제거해 시종, 덕을 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청렴을 지킴으로써 도덕의 방어선을 넘지 않고 규율의 붉은 선을 건드리지 않으며 법률의 최저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을 리탈하고 대중의 리익을 해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대중을 마음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공복정회를 1층 두텁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은 신시대의 확고한 도리라는 것을 깊이 터득하고 당면 경제 형세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경제 운행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깊이 분석하고 정신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으며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며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공략전을 치르고 하반기 결승전을 잘 치름으로써 연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민생 실세를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며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분야의 공공투입을 힘써 확대하고 양도와 육아, 건강의료, 문화관광 등 민생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촉진하며 열 공급, 부동산 관리, 환경 정돈, 식품 약품 안전 등 초점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을 잘해야 합니다. 신서 문제 집중 해소 전문 행동과 민생 분야 신서 문제

0: 집중 치리를 깊이 추진하고 각종 자원을 집중해 어렵고 복잡한 사건, 중점 사건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대중의 리익을 갉아먹는 작은 부패를 엄중히 타격하고 대중의 리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 대중들이 깨끗한 기풍이 바로 곁에 있고 공평정의가 눈앞에 있음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결책, 규정 위반 결책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민주를 발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도부 의사결책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대사항의 결책, 중요 간부 임면, 중대대상 배치와 거액자금 사용은 반드시 집체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개인 독단이나 림시제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규칙과 결책 절차를 제멋대로 간소화하거나 변통해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 특점,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발전의 주공 방향을 명확히 하며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경영 모식, 새 동력 발전을 추진해 차별화 발전, 특색으로 승부하는 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매사에 공심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심에서 출발해 고려하며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해 리익 교환이나 리익 수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사리도모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리익 집단,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조종자나 보호 우선이 절대로 되지 말고 시종,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해이하며 난관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실속 있게 일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사업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당 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찰하고 성당이 사업 요구를 실시하는 것이든 대상을 계획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든 모두 하려면 가장 잘하고 겨루려면 앞자리를 다툰다는 마음을 가져 더욱 많은 사업이 전성에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난관 공략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대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하며 투자 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관광 새 전경, 새 경영 모식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유휴 토지, 미완공 건물, 비어있는 공장 건물 등 기존 자산을 활성화해 난제 해결의 실제 성과로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업 열정을 북돋우어야 합니다. 업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며 이미 결정한 일은 즉시 행동에 나서고 이미 포치한 사업은 단단히 틀어지고 신속히 처리하며 장기 임무는 끝까지 주시하면서 이미 확정한 목표 임무를 실속 있는 발전 성과로 전화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연길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부비서장, 주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단위와 부분적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 일부 주소속 고등학교와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아래 개방의 기세로 지능의 날개를 이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전조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했으며 증가률은 전성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아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무역액이 전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눈부신 성적은 장기간 꾸준히 축적한 결실이며 전조 상하가 연변 개방을 심층 추진하며 쏟아온 노력의 열매입니다. 새로운

0: 출발점에 서서 전조상가는 1급 2지 3구 발전 좌표를 정조전해 연변의 독특한 지형 위치 가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국내 국제상 순환에 적극 참여하며 두 시장 두 자원을 잘 활용해 대외 개방의 질과 능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대외 통로를 꾸준히 확충하고 립체 교통망을 완비하며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통상구 통관 편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개방 플랫폼을 강화해 국내외 자원 요소를 흡수하고 집결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다국전자상거래 장성극을 공고히 하며 자동차, 해산물 등 수출입 특색 산업 사슬을 키워 전 세계에서 사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연변은 전국 전성 차원의 개방 발전 대국 속에서 자체의 독특한 지위를 확고히 파악하고 최전선 의식과 개방 의식을 더욱 강화하며 1대1로 공동 건설에 깊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동북아를 향한 개방 교두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개방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전면적 개방 구도를 빠르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변의 책임을 보여주고 연변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1: 조인대 대표이며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리사장인 리홍민은 식품업종에 33년간 종사하면서 회사를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종합성 식품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업 초심을 지키고 품질을 생명선으로 삼으며 실천과 담당으로 인대 대표의 책임과 사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생산 흐름선이 전력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해낸 연변 특색 식품들이 해외 시장으로 발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33년 발전 도정을 걸어왔습니다. 기업은 초창기에 소규모 생산을 하던 데서 오늘날 부지 면적이 13,500평방미터인 현대화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업 제품은 8가지 품목 200여종에 달하며 위협식품 장백상 백초원, 한해 케이크 등 여러 자체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인대 대표로서 저는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 보장을 둘러싸고 적극 거는 헌책해 지방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발전에서 저는 고품질 발전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종업원 보장 전사슬 보장 체계를 완성하며 전문 인재 대여를 안정시키고 식품 안전 관리 통제를 엄격히 하며 약식 동원 분야를 깊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가공 산업에 의탁해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변에 뿌리내린 30여년간 리홍민은 시종 기업을 이끌고 공익 초심을 지키며 향촌 진흥, 재해구조 지원 등 여러 가지 공익 사업에 주동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왕청현이 홍수 재해를 입고 재후 복구 건설을 전력 추진하는 관건적 단계에 리홍민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리행했습니다. 그는 광천수, 빵, 과자 등 생활물자 240 상자를 긴급 조달하고 제때에 재해지역 물자 접수 지점에 보내 재해지역 대중들의 과도기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리홍민은 또 기업이라는 대가정도 정성껏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행복을 첫자리에 놓고 기업 문화 구축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로임, 사회보험, 휴가, 승진 등 전사슬 보장체계를 건전히 해 종업원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인사부 사업일꾼 장파입니다. 기업 종업원으로서 우리의 행복감은 아주 높습니다. 기업의 여러 책임자들이 종업원

0: 한국, 오스트랄리아 등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천혜의 생태 자원에 의탁해 리홍민은 약식 동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인삼, 귀버섯, 사과배 등 현지 농특산물의 정밀 심층 가공에 힘을 기울이면서 제품의 정밀화, 건강화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 식품 가공을 조선족 민속문화, 문화관광체험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연변 문화관광 핵심 기념 상품을 만들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며 향촌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리홍미입니다. 인대 대표는 민의를 잘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저는 직책 리행 사명을 명기하고 장인 정신을 지키며 특색식품 연구개발을 깊이 추진하고 취업 안정과 민생보장 책임을 짊어지며 연변 미식 브랜드를 더 빛내겠습니다. 기업 고품질 발전으로 전조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내외 시장을 넓히며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리홍민은 착실히 실천하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로 연변의 맛을 널리 알리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연변대학 구강의학학부와 부속병원 구강의학중심이 일전 정식으로 현판을 걸고 설립됐습니다. 이는 우리조 첫 교수, 림상, 과학연구를 일체화한 구강학과 플랫폼이 전면 가동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구강의학학부와 구강의학중심이 동시에 설립되면서 교수에서 림상, 과학연구에 이르는 전사설 관통을 실현해 의학, 교수연구, 심층융합을 유력하게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조 첫 일체와 구강학과 플랫폼의 건설과 운영은 지역 구강의료자원 배치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층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변강 다민족 지역을 위해 현지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든든한 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설립대회가 끝난 후 연변조선족자치조 구강림상의학학회 2026년 제1차 학술회가 소집되었습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왕청팀 대 훈춘팀의 경기가 10일 오후 왕청현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훈춘팀을 상대로 왕청팀은 홈장 우세를 빌어 적극적으로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도 빠르게 경기 상태에 진입해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29분경 왕청팀이 공격 기회를 다잡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점수를 1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춘팀은 곧바로 공격을 강화해 왕청팀의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후반 들어 2팀은 계속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왕청팀은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86분경 훈춘팀이 기회를 다잡아 한 골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최종 왕청팀은 홈장에서 훈춘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1: 연변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도나팀 대 도문팀 경기 일정이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금희,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중리학에 헌신하며 100세 건강 비결을 몸소 실천한 고기대사 등철도 선생님의 소박한 양생법부터 노년기 영양관리, 로화 늦춘 생활습관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준비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고민 많으신 노인들께 오늘 아주 귀한 건강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중국 중리학계 거목이자 104세까지 장수하신 등철도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고기대사 등철도 선생님은 중국 제1회 고기대사 수상자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중리진법 대표 전승은입니다. 더 다시 살펴보면 등철도 선생님은 일생을 중리 림상진료, 교육, 과학연구에 바치며 종엽에 종사한 지 80여 년이 됐고 종증 근무력증,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중풍, 당뇨병 등 각종 난치병 진료에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3년 87세 고령임에도 국가중리학관리국 전염병 방역 전문가 자문팀장을 맡아 중리학 치료 투입을 적극 조진하며 뚜렷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양생은 마음 수양이 먼저이고 마음 수양은 덕 수양이 먼저라고 주장했으며 장수의 핵심은 마음이 평온하고 사심과 욕망을 줄이는 데 있다고 여겼습니다. 식습관, 운동, 생활 리듬 등 일상 습관을 병행해서 조절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실천해온 양생법은 소박하고 간단하며 태극권 수련, 한낮 산책하여 양기를 받기, 중약 적용 등으로 간편하고 저렴한 중리의 지혜를 담고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래에는 복잡한 약제나 힘든 운동 없이 매일 아침 기상부터 취침 전까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등철도 노인의 양생법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일어나서는 따뜻한 맑은 물 한 잔 마셔서 위장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기상 후 매일 머리를 100회 빗어 머리 경락을 자극하고 뇌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매일 기상 후 명천포법을 실천합니다. 양손바닥을 귓구멍에 붙이고 검지 종지로 뒷머리를 50회 두드려 뇌를 건강하게 하고 이명을 예방합니다. 기상 후 량규를 맑게 하는 동작을 합니다. 검지를 귓구멍에 넣었다 앞뒤로 돌린 뒤 갑자기 떼는 동작을 50회 반복해서 정력을 보호합니다. 기상 후 뒷목 두드리기를 실시합니다.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뒷목 부위를 50회 가볍게 두드려 경락을 소통시키고 경추 불편함을 완화합니다. 아침 식사는 7부만 먹고 쌀밥을 주식으로 채소, 과일, 소량 콩류, 고황작물 등을 곁들입니다. 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 위장 소화순환이 원활하도록 합니다. 아침 식사 뒤 우유 한 잔 마셔 칼슘을 보충하고 위를 보호합니다. 식후 30분간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심신을 이완합니다. 오전에는 책 읽기, 신문 보기, 서예를 꾸준히 해서 사고 활동성을 유지하고 인지 능력 퇴화를 늦춥니다. 한낮에 햇살 좋을 때 건물 주변을 30분간 산책하며 등을 햇살에 쬐어서 자연의 양기를 흡수하고 신기가 활발해지도록 합니다. 네, 점심 식사 뒤 바로 낮잠을 자지 않고 30분 지난 뒤 쉬어서 소화 불량을 막습니다. 낮잠은 약 1시간 정도 잠으로써 오전 활동으로 소모된 기력을 보충하고 오후 활동에 대비합니다. 오후에 다시 30분간 산책해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저녁 식사는 담백하게 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소화하기 쉬운 음식 위주로 먹습니다. 네, 취침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데 쑥, 홍화 등 혈행 촉진 중약제를 넣어서 숙면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매일 밤 11시 전에 잠이 들어서 충분한 수면을 보충합니다. 채소와 콩류를 많이 섭취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보충합니다. 일주일에 생선, 새우를 3회 먹어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매일 호두 한두 개를 먹어서 신장을 보호하고 지능을 기르며 장을

요나라기 해서 변비를 예방합니다. 네, 수십 년간 기상 뒤 먼저 앉아 눈 감고 호흡을 다스리며 단전의 의식을 집중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합니다. 평생 태극골을 수련해 음양을 조화롭게 하고 균형 능력을 키워서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늘 랭수 온수를 번갈아가며 샤워하는 방법으로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자극해서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 옷을 적절하게 입고 벗으며 특히 머리 등 발 부위를 따뜻하게 해서 풍사의 침범을 막습니다. 인자하고 성실하며 선한 마음을 품고 다투고 질투하지 않으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철도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일상 양생 비결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침 물 한 잔 마신 습관부터 태극권 수련, 따뜻한 족욕, 평온한 마음 유지까지 모두 노인들의 일상에 녹일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노년기를 늦추는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과 노년기 신체 변화, 또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핵심 요소인 영양관리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론연기는 만 65세 이상의 생애 단계를 말합니다. 론연기에 들어선 노인들은 생리 기능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각종 신체 장기의 기능 저하, 각 조직의 탄력 감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약화, 위기 대응 능력 저하 등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퇴화, 노화하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몇 살부터 론연기에 진입하는지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로아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나이로 뚜렷하게 경계를 나누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체 세포 조직, 장기, 그리고 온몸의 성장, 발달, 성숙, 로화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각 조직 세포의 수명 차이가 크고 개인별 신체 차이까지 더해져서 로화가 시작되는 나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각 장기 기능이 퇴화되는 시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개인의 로화는 체내 세포 조직과 장기의 생성 발달 및 로화가 종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생애 각 단계 경계는 통상 나이로 구분합니다. 인체 생리 변화 기준으로 관습적으로 영아 출생부터 18세까지는 성장 발육기, 19세부터 45세 사이는 청장년기, 46세부터 65세 사이는 점진적 쇠퇴기, 65세 이상부터는 노쇠기에 진입합니다. 네, 사회 발전과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세계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노인 건강관리 강화, 노화 속도 늦추기, 각종 노인성 흔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통해서 건강 장수와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것은 의학계가 집중 연구하는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노인 영양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영양 섭취는 노화를 지연시키지만 영양불량, 영양과잉, 영양불균형은 노화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 들어서면서 체중은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체중을 감소해야 합니다. 네, 기초 대사량 저하와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인해서 60세 이후 에너지 섭취량은 청장년층보다 20% 줄여야 하고 70세 이후에는 30% 감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하루 1600에서 2000칼로리를 섭취하면 신체 수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섭취량은 리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노인의 표준 체중은 남성의 키에서 105를 뺀 수치, 여성은 키에서 100을 뺀 수치로 계산합니다. 표준 체중의 상하 10% 범위 내는 정상이 표준 체중보다 10에서 20% 이상 초과하면 과체중, 비만, 10에서 20% 미만이면 마름, 심각한 영양실조로 분류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대사 능력이 저하된 만큼 리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량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이는 분해 대사가 합성 대사보다 우세하고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섭취한 단백질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양은 적되 품질 좋은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 기준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적합하며 단백질이 공급하는 에너지가 식사 총량의 13에서 14%를 차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이는 간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므로 과도한 단백질은 간, 신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공급하는 단백질 중 35에서 45%는 계란, 유제품, 생선, 용료 등 량질의 동물성 단백질로 채우고 두부와 콩제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로이는 담즙산 분비가 줄고 리파제 활성이 낮아서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지방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며 총열량의 20에서 25% 수준이 적절합니다. 돼지기름, 소양기름, 버터 등 동물성 지방 섭취를 통제하고 조리용 기름은 볼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을 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소화 기능이 퇴화되는 만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데 종시를 돌려야 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소화기관의 기능이 점차 약화됩니다. 치아 탈락으로 음식 씹기가 어려워지고 혀신경 말단의 변화로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또한 위산 및 펩신 분비 감소로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의 체내 이용률이 낮아지며 위장 련동 운동이 느려져 위에서 배출되는 시간이 길어져 음식이 위 안에서 발효되면서 위 팽만감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네, 담즙 분비량이 줄어서 지방 소화 능력도 떨어지기에 음식 섭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로년계는 당대사 기능 저하도 나타나는데요. 로하로 대사 조직 총량이 줄어 중년층보다 약 15에서 20% 감소됩니다. 동시에 합성대사는 약화되고 분해대사는 활발해져서 대사 불균형이 생겨 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로이는 내당증 저하, 인슐린 분비 감소, 혈당 조절 기능 약화로 혈당 상승이 쉽게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 과다 섭취는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발병률 상승과 관련되기 때문에 로이는 당분이나 고당식품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과잉 섭취한 당은 체내에서 지방으로 변해 결지 수치를 높입니다. 과당은 로인들이 흡수 이용하기 쉽고 포도당보다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적어서 과일과 과당이 풍부한 꿀을 권장합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어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려서 장 련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체내 산화 손상을 가속화하는데 로화가 진행될수록 체내 유해 산화 생성물이 쌓여 세포막 손상이 커집니다. 특히 과산화 생성물인 지질칼색소가 내장과 피부세포에 대량 축적되는데 로인의 심근과 뇌 조직에 침착된 양은 청년보다 현저히 높으며 과도한 침착은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로인은 위장기능 저하와 위산분비 감소로 칼슘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야외 활동이 적고 신장기능이 약화돼 비타민D 합성이 부족해 칼슘 흡수를 더욱 방해합니다. 게다가 신체 활동 감소로 뼈에 칼슘이 침착되지 못해서 체내 칼슘 부족 상태가 지속되며 골다공증과 대퇴경부 골절이 흔히 발생합니다. 하여 중국 영양학회에서는 칼슘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성인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은 800mg이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1000mg으로서 로인의 수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칼슘을 과다 보충하면 고칼슘 혈증, 신결석, 내장기관의 불필요한 석회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꼭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흉선이 위축되고 무게가 가벼워지며 T림프구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해서 신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기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철분 흡수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로인은 철분 흡수 리용 능력 저하와 조혈 기능 약화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져서 절결핍성 빈혈이 자주 나타납니다. 빈혈 원인은 철분 섭취 부족 외에도 단백질 합성 감소, 비타민 B12, 비타민 B6, 엽산 등의 섭취 부족이 연관됩니다. 우리나라 로인의 하루 식사 철 권장 섭취량은 15mg입니다.

아래에는 로인들의 영양 필요량 및 구체적인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신체 조직 세포가 감소하고 기초 대사율이 낮아지며 신체 활동량이 줄고 체지방은 늘고 체지방 조직은 감소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로인의 열량 소모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하루 식사 총 열량 섭취를 적절히 낮춰서 과잉 열량이 지방으로 축적돼 비만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열량 섭취는 나이에 따라 점차 줄여야 하며 60세 이후는 18세부터 49세 성인보다 20% 감량해야 합니다. 로인의 열량 감축은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로인들이 하루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단백질입니다. 소화기 기능 약화로 섭취한 단백질의 생체 이용 효율이 낮아집니다. 로화 과정에서 체내 단백질 분해 대사가 합성 대사를 앞지르므로 식사 단백질이 부족하면 로인은 질소 부족 상태가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영양학회 권장 섭취량은 남성 하루 75g, 여성일 경우 하루 65g이며 그중 절반 정도는 생선, 살코기, 계란, 요제품, 콩제품 등 량질의 단백질로 채워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단백질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섭취입니다. 로인은 담즙산 분비 감소와 리파제 활성 저하로 지방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체내 지방 분해 배출 속도가 느려서 혈중 지질 수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특히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산이 높은 동물성 지방, 간, 뇌, 계란 노른자 등의 섭취를 억제해야 합니다. 네, 탄수화물입니다. 로이드 인슐린 혈당 조절 작용이 약화되고 내당 능력이 낮아 혈당 상승 경향이 있으므로 당분 과다 섭취는 당뇨병과 당성 고지혈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은 총 열량의 55%에서 65% 수준이 적절합니다. 사탕, 정제된 단 음식 섭취를 통제하고 과당이 풍부한 각종 과일, 꿀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로인에게 특별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소화기 기능 약화로 장련동 운동이 느려서 로인 변비 발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적정량의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자극해 로인성 변비를 효과적으로 예방치료하며 고지혈증, 대장암 예방과 혈당 강화 효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인 식사에 충분한 식이섬유를 포함해야 하며 매일 잡곡, 채소, 과일을 일정량을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네랄입니다. 먼저 칼슘인데요. 로이는 위산 분비 감소와 위장 기능 약화로 칼슘 흡수가 줄고 체내 대사에서 칼슘 저장 리용 능력이 떨어져서 칼슘 부족 상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하므로 매일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 먹고 자주 햇볕을 쬐야 합니다. 다음은 철분입니다. 네, 철결핍은 전 세계적인 로인 용량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로인의 철 흡수 이용 능력이 저하돼서 철결핍성 균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동물의 피, 살코기, 생선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타 미네랄은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아연이 부족한 로이는 미각장애가 생기고 심할 경우 심근경색, 만성신경,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사로 아연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면 체내 내당능 인자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되기 때문에 그런 보충이 필요합니다. 셀레늄은 심근대사와 연관되며 결핍 시 심근 손상과 일부 암 발병률 상승 원인이 되기 때문에 셀레늄 섭취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상피 조직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저항력을 높이며 항암 효과가 있어서 로인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 간, 계란 노른자 등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은 콜레스테롤도 많이 포함되므로 카로틴이 풍부한 녹색 채소나 영양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 결핍은 로인성 골다공증을 유발하므로 로인은 야외 햇볕 쬐는 시간을 적절히 늘려야 합니다.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효과적인 항산화제로 체내 지질 과산암을 생성을 줄이고 생체막 구조를 안정화해서 신체를 보호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인 하루 비타민 E 공급 기준은 12mg이며 각종 식물성 기름이 최적의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고 철분 흡수를 촉진하며 지방 대사 소설에 참여하는 등 로인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로인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은 60mg이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티아민, 리보폴라빈, 니아신 등 다른 수용성 비타민도 적절히 보충해야 합니다. 이외 로인분들은 세포내 수분량이 줄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체내 수분 부족이 심화되므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서 하루 약 2000ml의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사 시에 곡지게류를 적절히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로인들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인분들은 청장년층보다 기초대사율이 낮고 활동량이 적어서 열량 소모량이 적습니다. 열량 균형을 유지하려면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데요. 체중이 정상 범위 로인들은 각종 질병 발병률이 낮고 체력이 튼튼합니다. 과체중은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고 과도하게 마르면 기관지염, 폐성 심장병 등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노인들한테 매우 중요한데요. 로화 과정에서 단백질 대사는 분해 위주로 진행되고 합성 속도가 느려지므로 노인 식사에는 생체 리용 가치가 높은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화와 신장 기능이 약화된 노인이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간, 신장 부담이 커지고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도 늘어납니다. 노인은 담즙 분비량 감소와 리파아제 활성 저하로 지방 대사가 느려지고 혈당 수치가 높아서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식사 지방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지방 섭취량 감축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품질 관리가 더 핵심입니다.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리놀레산 섭취를 늘려서 뇌세포 퇴화를 막아야 하며 레스티니폼과 음식을 자주 먹으면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설탕, 과당, 포도당 등 단순 탄수화물은 체내 대사를 거쳐 트리글리세리드로 변해서 혈지 상승과 체지방 족적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제당 섭취를 통제하고 조혈량원인 공류의 다당류로 채워야 합니다. 변비 예방을 위해서 잡곡, 채소, 과일을 적절히 먹어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각종 비타민을 충분히 필요로 하는데 많은 노인성 질병이 비타민 섭취 부족과 연관됩니다. 비타민 A는 항암 효과가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 세포막이 지질 과산화로 파괴되는 것을 막고 로화 조직에 침착한 지질 갈색소를 제거합니다. 아스코르브산은 해독 작용이 있고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가 있어서 노인들한테 필수적입니다. 입에 비타민 B12와

러인은 장내 칼슘 흡수 능력이 저하돼 칼슘 부족 상태가 지속되며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 섭취, 햇볕 쬐기,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고 충분한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절 흡수 능력이 떨어져 절결핍성 비늘 발병률이 높으므로 생선, 용두 등 철분 풍부 음식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 보조인자로 인슐린의 혈당 강화 작용을 높여서 내당능을 개선합니다. 크롬 결핍 러인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고 크롬 버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밀도 지단백을 높여서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셀리늄은 글루타티온 폭시다제의 구성분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비타민 E와 협력해 세포막을 지질 과산화로부터 보호하고 로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러인분들의 식사는 꼭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러인의 식품 선택 소비 관념은 맛 위주 식사에서 보양 위주 식사로 바뀌었습니다. 식사 절제, 담백한 맛 유지, 소량 다식, 소화시운 음식 위주, 칼슘과 철분 충분 섭취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등철도 국의대사의 전통 종이 양생법과 노년기 로화 지연법, 로인 필수 영양 관리 기준, 올바른 식사 습관까지 건강 장수에 필요한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복잡한 관리법이 아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오랜 건강을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 꾸준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규혁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연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주부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생활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집안 살림과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여성들의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비결 그리고 여름철 음식 응급 대처 및 일상 습관 등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에어컨만 믿고 계시지만은 사실 에어컨 바람만으로는 습기와 열기를 완벽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주부님들께서는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내 온도 관리가 건강과 직결이 되거든요. 먼저 햇볕 차단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서향이나 남향 창문에 커튼을 꼭 닫아주십시오. 이때 은색 반사 코팅이 된 단열 커튼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실내 온도를 무려 3도에서 5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커튼이 없으시다면요 알루미늄 호일을 큰 종이에 붙여 림시로 창문에 부착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햇빛이 강할 때는요 유리창에 열이 모여 깨질 위험이 있으니 호일은 창문 바닥 쪽보다는 안쪽에 살짝 띄워서 붙이는 게 아주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통풍입니다. 낮에는 문을 닫고 해가 지면은요 서로 마주하는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때 선풍기를 창문 방향으로 향하게 하게 되면요 실내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구 배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파나 장롱을 벽에서 5cm 정도 떼어놓기만 해도 공기가 순환하는 공간이 생겨서 쾌적함이 훨씬 오래갑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간단한 팁입니다. 얼음과 선풍기 좋아한대요. 큰 볼에 얼음을 가득 담아 선풍기 앞에 두게 되면요 시원한 바람이 퍼져나가기도 하죠. 여기에 소금을 한 줌 넣다 보게 되면요 얼음이 더 오래가고 더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라면요 습기가 많이 올라가니 책이나 전자기기 근처에는 두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한낮에 물걸레를 하게 되면요 물이 증발하면서 열기를 빗앗아서 실내 온도가 내려갑니다. 걸레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요 살균 효과도 있고 청량한 냄새가 나서 기분까지 아주 상쾌해진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바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을 오래 틀게 되면요 냉방병에 걸릴까봐 걱정도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요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은요 26도에서 28도로 맞춤하게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실내외 온도 차이가 8도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 온도를 1도에서 2도 높여도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전기료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해서 하향 바람이나 천정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2시간마다 5분씩 환기를 해주는 것도 아주

필수작입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져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필터가 막히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전기세만 올라가게 되죠. 주부님들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무더위에 대비한 반찬 메뉴와 식재료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한 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한 시간에 한 컵씩 35도에서 40도 가량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속에 부담이 없습니다. 차가운 물만 찾다 보면은요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은 이온 음료나 소금 한 꼬집을 넣은 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시중에 파는 음료수는요 당분이 많으니 집에서 직접 만든 오이수박즙이나 도마다 주스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5인 행국은 빼놓을 수가 없는 여름철 음식 메뉴겠죠. 잘게 쓴 오이에 다진 마늘, 또 참기름, 식초, 설탕, 그리고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어주고요. 찬물에 말아주면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국물이 완성이 됩니다. 밥 말아 드셔도 좋고 면발을 넣어 냉면처럼 드셔도 좋답니다. 다음은 비지찌개를 시원하게 해먹는 것입니다. 보통 비지찌개는요, 겨울 국물 요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음을 띄워서 차게 먹는 비지냉국도 별미라고 하는데요. 이 두부와 야채를 넣고 또 끓인 뒤 식혀서 냉장고에 차게 하게 되면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과일 샐러드에 요구르트나 꿀을 얹어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수박, 참외, 복숭아 등 수분이 많은 과일은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 주고요. 특히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핀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라면요, 더위에 음식이 쉽게 상한다는 점. 장을 보실 때는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양만큼 사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고기나 생선은 바로 조리하지 않을 경우라면요, 냉동실에 소분해서 얼려두고 해동할 때는 실온이 아닌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이는 게 위생적이랍니다. 그리고 또 밥을 많이 지었다면요, 식은 후에 바로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실온에 두면은 세균이 번식하기 쉽죠.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간단한 여름 요리 하나씩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금 무더위 대비한 반찬 메뉴와 식재료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대처법 및 일상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집안 환경을 쾌적하게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네, 요즘 일교차가 크지 않지만은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냉방병,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요, 생리기간이나 또 임신 중에는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지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대처 및 일상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수분과 염분 균형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요,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너무 짜게 먹게 되면요,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된장국이나 국수, 국물을 평소보다 약간 싱겁게 한다거나 또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바나나, 감자, 토마토와 같은 칼륨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상병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윽한 바람을 오래 쐬다 보면 두통, 관절통,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매출 후에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실내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낸 뒤 얇은 긴팔을 입어서 몸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특히 어깨와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주는 목도리나 쇼를 준비해 두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수분을 보충한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미지겁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진다면

말하는 이런 열사병의 초기 증상이라 하겠습니다. 즉시 그늘진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옷을 풀고 또 젖은 수건으로 팔과 다리를 씻겨줘야 합니다. 이 시기 흐릿하다면 즉시 병원에 가봐야 하고요. 주부님들께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주방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방 안전입니다. 더운 날씨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보면 주방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죠. 가능하다면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 조리하는 게 좋고요. 밥솥이나 또 전자레인지를 활용을 해서 열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또 가스 호스가 열과 습기로 인해서 노화되기 쉬우니 요리를 마친 후에는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정기적으로

호수 교체 시기를 점검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냉장고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말고 음식을 너무 빽빽하게 넣지 말아야 합니다. 공기순환이 원활해야 냉각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냉동실에 얼음을 많이 만들어 두면 정전 시에도 아주 유용하고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도 좋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장보기 팁입니다. 뭐 시장이나 마트는요 오전 8시 이전에 가는 게 가장 시원하고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소는 물기를 털고 키친타올로 싸서 비닐팩에 넣어 냉장 보관하게 되면요 수분이 적당히 유지되어 더 오래 갈 수가 있죠. 고기나 생선은요 바로 조리할 분량만 빼고 나머지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속에서 주부님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휴식이죠. 더위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게 되면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뭐 집안에서 보게 되면요, 가사일과 육아 그리고 또 뭐 직장까지 병행하는 여성분들을 뭐 꽤 많습니다. 일도 그렇고 뭐 덥기도 하고 하다 보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자기는 높아지죠. 그러니까 남편도 잘 맞춰줘야죠. 집안에서 혼자 말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같이 해주고요. 같이 좋은 여름, 예, 그래요. 여름이 덥다고 하지만 같이 맞들면은 시원한 여름, 따뜻한 여름, 행복한 여름을 또 보낼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잠시라도 오후에 낮잠을 20분간 잔다거나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에 여유를 가는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해가면서 낮과는 달리 뭐 다른 뭐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산책을 해가면서 저녁바람, 요즘에는 입추가 지나서 산들산들 좀 더 저녁바람이 몸에 와닿으면서 시원함을 더 느끼곤 하죠. 낮 시간에 땡볕이 많이 내리쬐곤 합니다만은, 네, 오늘은요, 무더위 속에서 주부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생활 정보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알려드린 정보들이요,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시원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율입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 적정 혈압 유지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신장 보호를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제2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종아리에 나타나는 각종 증상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장은 체내의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고 몸에서 나오는 각종 로폐물과 독성물질을 걸러냅니다. 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린 등의 전해질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최적으로 조절합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해 뼈 건강을 돕고 몸에 있는 적혈구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심장병 등이 있으면 신장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소염제 또는 항염증제와 같은 특정 약물 장기 복용 및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 신장결석, 만성뇨로감염증이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에 걸릴 위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와 유전학 또는 신장질환 가족력 같은 수정할 수 없는 특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 등의 생활 방식 변화는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웹 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혈압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이 없으니 모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속 혈압을 검사해야 하며 적절한 약을 먹고 의사와 상의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 중에 진단을 늦게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졌다면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혈당을 조절해야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나 약사의 권고에 따라 복용하거나 보장지에 적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장기간 복용 시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예컨대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 리튬,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사와 운동이 심장과 체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과 냄새를 자주 먹고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금 섭취량을 하루에 5, 6g으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2, 3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신장에 좋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욕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변 색깔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나 투명색이면 괜찮습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라면 물을 더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술은 신장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성은 하루에 한 잔, 남성은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가 반드시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폭음은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연이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장기,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한다면 흡연이 그 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흡연, 간접 흡연 모두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최우선 건강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금연은 몸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신장질환,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신장질환의 발병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라면 소변 단백질이나 소변 알부민 요증 검사를 6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잘 마셔야 합니다. 물은 신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몸속 세포들은 독소를 혈류로 운반하기 위해 물을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신장이 물을 사용해 이러한 독소를 걸러내고 그것들을 몸 밖으로 운반하는 소변을 만듭니다.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써 신장의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양소가 풍부해 신장 건강을 돕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멸치 등 생선은 신장 건강 유지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의 보물 창고입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은 혈중 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약간 낮춥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위험인자로 혈압을 낮추는 자연적 방법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하지만 섬유질이 훨씬 많아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일이 덜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속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많아 만성 심부전증 환자나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근대 같은 짙은 녹색 입냄새에는 각종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냄새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이나 투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펙틴으로 불리는 중요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펙틴은 고혈당이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신장 손상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는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것을 먹고 싶을 때 설탕이 가득한 식품 대신 베리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제2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종아리 건강은 단순히 다리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운동능력, 균형감각, 로화 예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아프면 보통 근육경직이나 경련이라 생각하고 손으로 주무르거나 파스 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실제 대부분 통증이 이렇게 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아리 통증은 혈관과 주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전뿐만 아니라 당뇨병, 신경손상 등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메디컬 뉴스 투데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아리 통증이 다양한 원인과 대처법, 평소 종아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통증 원인으로 우선 근육 경련을 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심각한 통증과 불편을 유발합니다. 탈수, 땀으로 전해질 손실, 스트레칭 부족, 장기간 신체 활동, 약한 근육 등이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근육 긴장입니다. 종아리 근육 섬유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찢어질 때 발생합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종아리 근육 부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과 압통이 느껴집니다.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동맥 파행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걷는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피가 하반신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대개 몇 분 정도 걸으면 쉴 때 불편함은 없지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아리 통증이 있으면 의료진은 대개 근육 상태를 알기 위해 간단하게 신체 검사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근골격체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로 동맥 파행, 아킬레스 건염, 심부정맥 혈전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아프면 휴식, 랭찜질, 압박 등 방법을 써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되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고열, 차갑게 부어오른 종아리, 다리에 갑작스런 붓기 등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걸을 때 통증, 사라지지 않은 부종, 고통스런 정맥류, 자가치료에도 개선되지 않은 증상이 있어도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종아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걷기가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는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를 15회에서 20회 3세트 하거나 계단 오르기, 관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줄넘기가 종아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정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정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정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정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종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노강충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이온은 규모가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고 여기서 병 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으로서 나라적으로 성적으로서 우리 연결시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기에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전 뭐 나라적으로 다 알아주는 이런 특수한 의료기기도 여기에 지금 3층에 안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가운데서 의료기기 2류 의료기계는 1류, 2류, 3류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라 하게 되면 아주 안전한 이런 의료기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의료기계는 이미 여기에 들어온 시간이 한 며칠간 지나갔는데 이 며칠간 시간에도 사람들이 그 환자분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찾아서 그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료 그 이기 이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척추감압치료이기 이렇게 말하는데요. 척추감압이라는 것은 척추에 우리가 곧게 서 있는 그 사이에다면 자연적으로 척추의 마디마디가 경추 7마디 위로부터 내리해서 7마디 그리고 흉추가 12마디고 요추가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 이런 총체적으로서 척추마디에는 압력이 많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이 온다든지 요추관반 탈출이 온다든지 펑추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여기에 척추감압치료이기 치료는 스피인 MT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기가 들어오자마자 손님들이 아주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실사에 없이 저녁에도 늦게 퇴근하는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료기기는 주요하게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에 속하는가 하면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계에 속하는데 인류가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원래는 파형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류가 진화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이런 압력이 세면서 여러 가지 척추마병으로 인해서 단순 척추에서 척추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서 불편을 하게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한국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의료기계는 기본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우리 연변에서는 이 의료기계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벌써 방송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60대 중반의 한 여사분은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이 저리고 그리고 그 발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손과 발이 늘 그 접에 와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오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확실하게 효과가 좋으니까 세 번째 한 번 또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완전히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본인도 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하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다리 어깨 아프지 않고 결국 손발이 따뜻해나더라 이렇게 말씀한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에 관한 요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주약에 지금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우수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 같은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워이창 수술 같은 것은 전자 칼로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외부 상처는 크지 않지만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척추 이걸 할 때면 그게 통통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게 되시니까 어떤 분들은 자고 깨나니까 25분, 30분 사이로서 한번 치료 과정은 25분 내지 30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치료 단계는 열흘 내지 20알인데 하루간 내시 하면 되는데요. 이 세 번 받은 여사님은 중풍 후유증 환자가 그런 다음부터는 재미를 붙여갖고 와 이렇게 좋은 의료기계가 있었더라면 내가 소리 중풍도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다면서 계속 여기 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 하게 돼 있거든요.
0: 네 이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지금 저 한번 중풍이 왔었습니다.
1: 예.
2: 그래 후에 중풍 오늘 후일부터는 여러 면이 안 좋아 한짝 발휘하고 한짝 다리도 좀 쓰는데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저 언어장애도 있고 예 그리고 심리가 고지도 못하고 또 혈압이라는 게 엄청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1: 예.
2: 머리가
1: 중국 후유증 그렇죠 예예 예.
2: 머리가 가나 아프고 두근두근 이래가지고 예 지금 약도 한 요 몇 년간에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예예
2: 예, 예. 그러다가 예 지금 이 소문도 듣고 이래가지고 그 조일만 선생님이 인제 가서 예 지금 치료로 지금 도화체 받고 있습니다.
1: 예,
2: 예 가야도 더 못 가는데 지금 요즘에는 효과 참 좋습니다. 그 잠깐 치료 봐서 예 받을까나 약 갖다 더 못 갈까나 그 며칠 안 될까나 예 봐서 사람이 예, 혈압도 좀 잘 되고 저기 뭔가 심리가 봐서 예 이렇게 고르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픈 걸 들어서가지고 이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지 가서 이번에 약을 재서 지금 쓰고 있는데 완전히 요즘간에 영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지금 몸도 발, 손발도 좀 따뜻해나고 지금 오랜만에라고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수련장애가 기본상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약도 그래서 먹어봐야 효과도 좋고 예, 참 빠르고 또 이러니까 또 약 가격이라는 게 또 다른 데마다 또 저렴합니다.
1: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예.
2: 예. 예, 그래서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오늘은 좀 시간이 또 바쁘니까 내일쯤 가려고 예, 또 그럽니다.
1: 됩니다.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까? 찾아오세요. 이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원래 어디서 봤다면 이사 선생님 어디를 가시게 되면 이사 선생님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한 사람 마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고 곁에 뭐 가까운 식구들이라든지 친구들이 같이 오는 패단이 많으니까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럼 선생님 한 가지 내가 전번에 길에 가서 약 지면서 조인반 선생님 보면서 그 척추 이력기계
1: 예.
2: 예,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 치료로 저기 갔던 김에 또 예, 그 냄비를 해줬대다.
1: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예.
2: 예
1: 그리고 이쪽에 그 병원의 그 CT 검사단 같은 게 그 허츠공전한 그런 검사단 같은 게 큰 병원에 이런 게 있겠다면 완전히 의료보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그날에 갔던 김에 저기 그 올라가서 치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뭐 아이 와서 전화기 오후에 온다면 영 그 자리에서 봐서 치료받는다 이거 편안해하고 있죠.
1: 그렇게 편하답니다.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예. 예.
2: 그래 이상한 이게 생각보다도 이 치료기 간단 얼마 오래 아이 하고 한 시간
1: 예.
2: 했는데 효과가 좋고요. 지금 아이 이 집에가 특수하게 이렇게 연기된 지금 그런 게 없죠.
1: 이 집이 한 집입니다. 예예. 예.
2: 야, 이런 좋은 기회마다 또 멘디라가 치료하고 갈까나 이거.
1: 그렇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접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인답니다. 예.

0: 예. 한 번 하면 한 번 효과, 두 번 하면 두 번 효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통통이 없고 다른 후유증이 없고 안전한 치료 방법에 속하니까 해본 분들은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자기 것이 한답니다. 이 해산하고 그두 위에 골반이 제대로 잘 교정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인정해요. 젊은 딱 노인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 남성들을 포함해서도 여기 지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네,
1: 그럼 내일 주말 내일 가게 되면 또 치료받자고 좀 예약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두 방까지는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치료에 넓은 이런 흥취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동황중견 그 삼촌 그 김주희 개냐.
0: 예. 척추치료이기. 예, 예.
3: 예. 예. 척추치료실이라고 써.
0: 척추치료이기. 예.
3: 예, 예, 예. 그거 듣는가 하면 어제는 세 번 했습니다.
0: 그랬습니까? 어떠세요?
3: 예. 허리 아픈 것도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0: 예, 많이 편할 겁니다. 이제 좀 차. 예.
3: 예. 머리 아프고, 그래, 잠도 못 잤는데, 이거 세 번 하고 나니까, 그 증명 가면,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경추도 아픈 것도.
0: 그렇죠. 예, 예. 다리 아프고 발이 아프고 이런 분들 심장과 뇌혈관까지도 관리합니다. 콤파트 관리하고 이게 척추 그게 관리하는 부위가 비교적 그 척추 그 신경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개 기관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해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예.
3: 예, 그래. 다른 그 전문가 장기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3: 예, 예, 예. 그래 전에 뭐 또 뭐 예약하겠습니다. 계속 하려고.
0: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큰 병원에 CT단이 있으면, 그리고 MRI 그런 단서가 있게 되면, 의료보험으로 네,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오세요.
3: 예.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조일만 선생님, 네 가서 예, 배운 환자입니다. 저는 장검다. 왜냐하면 예, 또 범 잡아서 어찌 오림쥐 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어제 또 유행하고, 그저 예, 그래서 가서 전번에 가서 두 번 갖다 먹은 게 예, 많이 낫고, 밤잠 잘 자고 할까나 정신난다. 그래, 오늘도 한번 질반 또 가서 한번 더 지어오자고, 그래, 예.
0: 그렇게 하세요.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는데요. 이 시간에만 찾아오시게 되면 원만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혈압이 높고 심뇌혈관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나도 뭔가 동안병원에 갔어. 3층에 있는 그, 제냐, 이렇게.
0: 제냐, 예, 예. 척추, 예. 치료이기, 예.
5: 예. 허리, 뭔가 여쭈깝한 탈출 있으면서, 저녁에 뭐 자지 못하겠으면 둘러도 눕지 못하지, 다리 펴지 못하지, 그냥 꼬부리로 잤댔습니다.
0: 예.
5: 그리고, 아프게 통상 얼마나 하겠었다. 거기다 뭐 다리 내리저리고, 마하고, 근데 꼭 뻗어나면서 걷지 못했댔습니다.
0: 그런데
5: 네 번 치료받았는데 인간 좋습니다. 편안하고
0: 이 제품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예. 분들은 100% 거의 접근하게끔 여기에 대해서 호감이 예. 있고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5: 예. 예. 저녁에 잘 자서 다리도 쭉 펴고 잘 수 있고 둘러 누울 때도 계속 지내면심하게 해도 얼어서 자다도 돌아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5: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너무 잘 잠도 지금.
0: 그렇죠. 예, 예.
5: 요즘에 다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 뭔가 뭐, 조리던 것도 어렵고, 차갑던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예. 말하죠. 손발이 그렇게 그래. 차갑던 게 따뜻해졌다고, 예.
5: 예, 그래, 우리 언니는 뭔가 뭐, 경수병이 있어서 나도 같이 데리고 갔다 말이야. 우리 언니도 전에 두 번 다 무려 치료받았댔습니다.
0: 예.
5: 그래서 우리 언니도 세 번, 네 번 써서 봤는데, 머리 그냥 얼리 아프고 하던 게, 얼리 아프면 혈압이 막 올라간다, 미래 빼다. 근데, 요즘에 그 치료 받았는데, 목대체도 서로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든 올라가든 손상된단다.

0: 그래요. 그렇죠.
1: 예.
0: 어, 그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거 뭐 침을 맞고 가서 앉아서 얻고.
0: 아빠 침을 맞을 필요 예, 이건 예, 시원하고.
1: 예. 예. 목에다 어깨인데도 침을 맞으면 바쁜 거 아픈 거 그러면서 그거보다 낫다면서 이혼을 성과 미랍니다. 그러면서.

0: 허리 다리 아파서 잘 먹고 댕긴데 지금 걷는 데는 문제 없고요. 또 빈칸에서 땀에도 나빴습니다.
1: 예.
0: 이제 땀에 성사이고 이 주소위원이고 길에서 예, 사와한테 서기 그렇게 밥을 못 먹는데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1: 예, 예.
0: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길 있는 길 선생님 예약을 치료도 받자고 예, 오늘 예약하고 우리 언니 또 예, 삼층에 가서 척추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1: 예.
0: 했는데 지금 효과 좋습니다.
1: 예.
0: 누워서 돌아도 못 눕는 게 어떻게 나 그러면 안 될 돌아 눕었답니다.
1: 이거는 한 번 하면 한 번 효과, 두 번 하면 두 번 효과. 이 제품 자체는 확신성을 갖고 치료할 만한 우수한 이력기계입니다. 예.
0: 오늘 가면 예, 그 두 번 치료는 돈 안 받는다.
1: 아, 그렇죠. 예, 체험 치료니까. 예, 예.
0: 갔을 때까지 돈 내고도 치료하겠답니다.
1: 그렇죠.
0: 같이 가자 그랬다.
1: 제 미국, 한국, 중국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척추 치료 이게 속하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맡기면 기본으로서 큰 문제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도 이 대장중 의원의 일만 선생님이 약을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지금 기본 채로 좀 쓰습니다.
1: 아, 그래요?
3: 나는 예. 얘만 이 위축성 위험을 내 간성 위험이든지 위축성 위험을 느낀 데 가서 예, 병이 좀 오랜다 좀.
1: 예.
3: 그래서 이 음식도 바로 못 먹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배가 불룩 해나고 그 다음에 이 얼리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그 어떨 때는 이 막 가끔씩 막 입에 이 뭐랄까 콧물이 또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만 음식 먹으면 배가 부르면서 트림도 하고 폐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예, 영 애놨습니다.
1: 예.
3: 또 좀 써보고 했는데 효과가 그냥 거기에서 거기든 게 예. 이번에는 이 저희만 선생님 약을 쓰고서 벌써 두 번 쓰니까 나의 이게 낯선 게 알진다. 이 벌써 트림이 나고 팩이 나고 이런 게도 예, 많이 가가지고 예, 이 음식 먹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얼리 끼지 않고 예, 내려가는 게 좀 알리는 것 같아서 영 변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음식도 뭐 가림없이 예, 잘 먹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입안이 또 영 이렇게 특히 이 봄과 설 되게 되면은 입구채 자꾸만 생겨가지고 예, 야, 영 애납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한 달에도 한 두세 번씩 그렇게 자주 입구채 생겼습니다.
1: 네.
3: 근데 이것도 지금 예, 이 지금 예, 천약을 두 번 쓰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 거 지금 쓰는데 이어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가.
1: 그렇죠.
3: 야, 어쨌든 예. 먹어도 막 이빨 다 아프고 막 이랬는데 이게 또 다 낫고 영 그렇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나 이전에 그 뭐랄까 이 났을 때 지금 세 번째 약을 거진 쓰게 되니까 나 또 가서 약을 또 짓자고 서래 예, 선생님 배우고 서래.
1: 예, 저희만 선생님 찾아보시면 그, 됩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그 3층에서 난 이 무릎 관절하고 이 허리가 아픈 게 있어서 예. 예. 이 날이 좀 이렇게 어느 쯤이 흐린다면 벌써 이 동통이 막 생긴다.
1: 제일 힘들죠.
3: 안절부절 예. 예, 예. 못하고 이랬는데 그 3층에 가서 치료를 내진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3: 예, 두 번 받은 게 지금 영 효과가 떴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앞에 그 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입니다. 이미 받아보신 예, 분들은 이렇게 좋은 이력기계가 있었더라 내 그런 고통을 아이폰했겠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야, 좀 어떨 때는 예, 통신한다면 어떻게 막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 뭐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1: 그렇죠.
3: 막 이 정도로 그랬는데 영 지금 예, 변한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만 선생님인데 치료받으려도 가고 지금 이 치료도
1: 이력기계 치료, 척추 이력기계 치료.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내일 예. 지금 가게에서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1: 이름이 예약됐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대면 쉽게 그 가서 앞순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임영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낭이
1: 예.
4: 결석이 있어서 수술할 정도는 안 좋은 아이 됐답니다. 그런 게 일이 죽었고 소화해야 되고 그게 결석이 움직일 땐 전에 아팠어요. 전에 뱅뱅 돌다시피 했습니다.
1: 그 정도 그렇죠.
4: 예. 그래서 이제 전기 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지금은 그 움직일 때 아프던 게 그게 이렇고 예. 지금 소화도 되고 지금 입도 쓰럽지 않습니다.
1: 예.
4: 암튼 잘 가리는

0: 먹지 않습니다. 제대로 네. 먹지 않습니다. 뭐가 아예 봤습니다. 안트보네. 네. 예, 주의를 하느라고. 그리고 예, 지방간이 있어서 예, 거기다 또 담당 결석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얼음장 옆구리에 무지랑이 개어내서 예, 저녁에 돌아 눕을 때는 선우 같은 거 돌아 눕을 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 주사니 없습니다. 이 당시 이 주사니 없으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예, 이명규 선생님 치료를 아직까지는 계속 받으려 가면서 예, 내일 예, 우리 옆집 할머니 삼촌 치과를 예, 이빨에 어째 그런 때는 아이 됐는데 그렇게 지내 머질 아이는 그런 게 머질 아파서 그 치과를 가서 이사 선생님이 보이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일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지금 도강중현 치과에서는 여러모로서 우수한 이사 선생 오랜 이력 경험을 갖고 청소하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체험되고 있지만 해도 간,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보시고 특히 간경화, 간경화, 복수거지 그리고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통통이 힘든 분들 밥을 먹을래 먹을 수 없는 이런 분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무 뭐 하루에 여러 번 변을 보시거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변비가 있어서 변을 본다는 분들이 모두 리명결 선생님 찾아보시고 좋은 해결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뭐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 알아서는 로 명문 중리의 심내 혈관 질병의 중리로 불리우면서 특히 여기에서 병 보시면서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연수까지 받아왔고 갑상선에 문제가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여러 가지 메뉴종합증이라든지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식물신경문란이 있다든지 골가질병 완고성 예연이 있거나 완고성 구강궤양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모두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윤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피부 원장 선생님 최기명 선생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기명 주임선생 이학적으로는 주임 행정적으로는 그게 원장인데요. 이분은 주약의 여러가지 완거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명문 처방을 여러분들한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연변중리병원에서 장춘중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있다가 거기서 퇴직하고 너무 오란 데 많은데 여기에서 간곡하게 오시라고 해서 여기 와서 지금 기본 피부병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위해져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10년 30년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버짐이라든지 그리고 백점포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피부병 너무 가려워서 견디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후이지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보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부병은 최주임한테 맡기는 게 귀합니다. 지금 남방에서 자가용 차를 몰고 와서 여기 와서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건 오늘은 치료됐지만 해도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면서 고통이 심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런 병을 포함해서 화, 목, 토 오전에 병 보시게 되었습니다. 화목토 오전에 병 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리광호중이 안마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안마 기압법이 특수합니다.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말려서 오지 말라 해도 2차 3차로서 연속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에서 23년간 중리 안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 도강중연 2층에서 중리 안마를 하고 있는데요. 리광호 선생 중리 안마는 이미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완전히 그 지압에 대해서 특수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픈 분들, 견점이

0: 있는 분들, 그리고 왕출조, 손목, 발목 아픈 분들 가운데서 금만석 허리동통 있는 분들, 네. 여출한반 탈출이 있는 분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의사는 왕가상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하고는 약가방을 열고 이불을 벗긴 다음 약을 바꿔주었다. 왕가상은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씻은 다음에야 고무관을 꽂아 넣을 수가 있었다. 약을 바꿀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웠다. 왕가상의 이마에서는 금방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사람들은 지켜보기가 괴로워 눈을 돌리었다. 하지만 왕가상은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고 담담하게 웃었다. 장계서 그놈 때문에 마취제 더 떨어졌네. 유백승이 화가 나서 이를 갈았다. 왕가상은 약을 다 바꾸고는 밥을 먹고 술도 조금 마시었다. 그러고 나니 좀 기운이 나는 듯 싶었다. 그는 들끝에서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토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 대통이 웃으며 조울래를 바라보았다. 동지가 이야기하세요. 조울래는 왕가상 곁에 앉아 금방 토론한 것을 쭉 이야기해 주었다. 왕가상은 환한 얼굴로 감탄을 했다. 대단하군요. 정말 기발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거성 동지. 모 대통이 찬찬하게 물었다. 괜찮다 뿐입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왕가상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장계석은 예술을 절대 짐작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가상동지가 고생일 겁니다. 모대똥이 낯빛을 흐리며 안쓰러워하였다. 앞으로 힘든 길을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할 겁니다. 걱정하세요. 왕가상이 꿋꿋하게 몸을 세우며 말했다. 장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더한 고생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어서 출발합시다. 주울레가 해를 힐끗 보더니 재촉을 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모음을 일으키었다. 류백승이 지도와 비옷을 챙기자 하나둘 오솔길을 따라 서쪽 산비탈로 걸어간다. 왕가성이 눈들 것이 뒤를

0: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참모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미독 동지가 길에서 취했는데 어쩔까요? 졸래가 이마살을 찡그리며 말했다.
1: 어쩌기는 뭘 어쩌겠나. 취했으면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라고 해요.
0: 푸지를 못합니다. 부축을 해도 말해도 못 오르는데요.
1: 속에 고민이 가득 차 있는데 안 마실 수 있겠나요? 먼저 한숨 자게 둬요. 내일 점심 전까지만 따라오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긴 홍군 대리를 끼어 고린 쪽으로 향하였다. 홍군은 고린과 서영 사이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마을에서 사나흘을 쉬었다.

3월 20일 아침 조울래는 장계석이 보낸 전보를 손에 넣었다. 조울래가 웃으면서 모태똥에게 전보를 건넸다. 역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 주덕의 비적은 적수하러 도망쳐 고린의 동남쪽에 모여있다. 우리 사천군대는 천당, 서영, 참적, 적수하진에서 서쪽길을 막고 조헌은 오기위, 후지담 부대는 적수하를 따라 동쪽과 남쪽길을 차지한다. 나중에 괴조군대가 이 방아선으로 오면은 조헌원과 오기위 두 부대는 추격을 맞는다. 선도의 종대는 적수하진을 막고 곽효운 부대는 모태진에서 추격하라. 대부대로 비적을 좁고 작은 지역에 몰아넣는다면 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사격 진지를 만들고 적을 철통같이 막아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병력을 통제하여 여러 곳에서 오는 적을 처부실 준비를 갖추고 별동대를 곳곳에 보내 요격전을 펼쳐 적의 갈 길을 막고 눈과 귀를 흐려놓아야 한다. 주력부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적을 찾아 소탕해야 한다. 꼬리를 물고 끈질기게 추격하라. 유객대를 보내 도망갈 곳을 막거나 허리를 자르거나 앞을 가로막고 공격을 하라. 공산당 비적을 토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싸움에 달려있다. 장종정. 모태똥은 전보를 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놈들이 왔으니 우리는 가야겠네요. 조울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부대가 며칠 쉬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림표가 보낸 편지는 언제 처리할 생각입니까? 모태똥도 이마살을 찌푸렸다. 지금 어디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도 풋내기인데 뭘 알겠어요.

붉은 앵도가 전하 속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것은 정열에 넘치는 꽃이기 때문이다. 책을 두고 생긴 치열한 다툼은 사랑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0: 홍구는 적수화를 세 번째로 그은 후 다시 사천남부로 들어섰다. 3월 19일 홍구는 진용사를 점령을 하고 대촌 철창 양하구에 이르러 북으로 장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다. 장계상은 홍군이 진짜로 사천에 들어올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사천 귀주 호남 세성의 군대와 오기위와 주훈원이 이끄는 두 개 종들을 서둘러 움직여 홍군을 둘러쌌다. 그런 다음 손도의 종대가 필절에서 길을 막고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다. 홍군을 장강 이남의 포위에 없애려는 작전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적군이 움직이고 있을 때 홍군은 몰래 동쪽으로 빠져 21일부터 이랑탄에서 림탄으로 적수화를 건넜다. 적수화를 네 번째로 건넌 것이다. 홍군은 비밀을 지키면서 재빨리 움직이야 했다. 강을 건넌다는 명령을 미리 전달하지 않아서 전사들은 적수화 가까이 와서야 겨우 강을 건넌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 강을 건너고도 어디로 가는지는 고위급 지도자 몇 사람만 알 뿐이었다. 비밀을 지키기는 어렵지가 않았다. 하지만 재빨리 움직이는 것은 효양연한테는 힘겨운 일이었다. 리앵도는 대우를 앞서가면서 숙소를 마련하는 일을 하였다. 잠잘 곳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부대가 제때에 쉴 수가 있었다. 해가 서산 마루에 떨어질 때쯤 리앵도는 부랴부랴 미리 연락해둔 수경지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마을이 크고 집도 많아서 그럭저럭 마음이 놓이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 이미 주왕종대에 속한 한 부대에서 집을 몽땅 차지하고 있었다. 리앵도는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라 할 말을 못 참는 성품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 길로 그 부대 사무장을 찾아갔다. 여긴 우리가 배정받은 숙소인데 왜 그쪽이 차지하고 있죠? 그 사무장은 30살쯤 돼 보였는데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인지라 양보가 없었다.
1: 지금 네건 내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앞에 또 마을이 있으니 7, 8리 더 가면 되지 않습니까?
2: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0: 앵도가 화를 냈다.
1: 정 그렇다면 주황지휘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린 외에서 옮기라면 그때 옮길 겁니다.
0: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결국 다투기 시작하였다. 문 밖에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가까운 오두막에서 여위고 키 큰 사람이 나오자 시끌시끌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었다. 중앙종대 정시위원 진훈이었다.
1: 무슨 일로 다투고 있습니까?
0: 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진훈이지만 오늘은 어딘지 단호하였다. 사무장은 재빨리 진훈 곁으로 달려가 리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2: 저 여성 동지가 와서는 중앙기관대로 옮겨가라고 야단입니다. 제가 7, 8리 더 가면 된다고 해도 이 마을은 휴양종대 배정된 거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1: 그럼 이 마을이 누구 앞으로 배정된 겁니까?
0: 진훈이 말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2: 그건 말입니다.
0: 사무장은 떠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1: 휴양연 몫인가 보군. 거긴 아픈 사람들하고 노인들이 있는 연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7, 8리 더 그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중앙기관이고 이미 들지 않았습니까?
0: 진우는 손을 휙 저었다.
1: 어떤 기관으로도 안 됩니다. 들었다고 해도 안 돼요. 내주세요.
0: 이행도는 그만 입이 귀에가 걸리었다. 중앙기관은 그 길로 다른 마을로 옮겨갈 준비를 하느라 바삐 보냈다. 리앵도가 주방에 가보니 쥐사병이 한창 소단에 앉혀놓은 반쯤 익은 돼지고기를 옮기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리앵도가 사무장을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2: 좋으시겠어요? 당신들은 진격하면서 토호를 쳐서 돼지며 양이며 다 잡아먹는데 늙고 아픈 사람들만 모인 우리 부대는요? 뒤에서 비린내만 맞는군요. 좀 남겨주지 않고 매정하게 다 가져가세요.
0: 진훈이 따끔하게 나무란 뒤라 사무장은 웃는 얼굴로 다급하게 말했다.
1: 아무렴 남겨야지. 남길 겁니다. 원래 다 가져가라던 건 아니어서요.
0: 결국 집도 얻고 돼지고기도 얻게 됐다. 좀비가 다 끝날 때쯤 효양년이 도착을 했다. 집에 든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들어하였다.

0: 그런데 서통잎이 보이지 않았다. 리앵도는 걱정이 되어 동굴 밖으로 나갔다. 반 시간쯤 지난 뒤 저녁 노을 속으로 어슴풀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친 서텅잎이 붉은 술이 달린 창을 지팽이 삼아 건너편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뒤로는 어린 마부가 작은 말을 끌고 따랐다. 그 작은 말은 등에 짐과 무거운 책을 가득 싣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리앵도는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동안 서트립한테 제발 짐을 좀 줄이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책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니 강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하며 지고 온 책을 버릴 리가 없었다. 서통립이 가까이 오자 리앵도는 등에 맨 짐보따리부터 얼른 받아내리었다. 그리고는 서통립의 팔을 잡고 큰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어르신 또 대호에서 떨어지셨죠?
1: 떨어진 게 아니야.
0: 서통립이 변명을 했다.
1: 나야 심리를 더 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은 말이 배가 고픈지 가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0: 짐을 너무 많이 실었잖아요, 그 책들을.
2: 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무섭게 서통립의 얼굴이 굳어지었다.
1: 내 책이 뭐 어떻다는 말인가?
0: 리앵도는 내친 김에 용기를 냈다. 그 책 때문에 말이 쓰러지게 생겼어요. 어르신, 그뿐만인가요? 사람도 쓰러질 지경이니 얼마나 고생해요.
1: 앵도, 그건 자네가 모르고 하는 말이네.
0: 서통립이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1: 혁명을 하든 소비트를 건설하든 우리는 모두 문화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왜 날마다 고생스럽게 취소병들한테 글을 가르치겠나? 그게 다 앞날을 위해서라고.
0: 그래도 살고 봐야죠.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적한테 죽고 나면은 그 책을 어디다 쓰겠어요?
1: 아니네. 아니야.
2: 서통립이 연거푸 고개를 저었다.
1: 앵도, 나 하나만 묻지. 우리가 강서에서 귀주로 왔는데 자네는 귀주라는 곳이 있는 줄 그 전에 어떻게 알았지? 다 책에서 본 거 아닌가? 응?
2: 이번에도 서통립의 마음을 쉽게 돌려놓을 것 같지 않았다. 리앵도는 속이 타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한창 난처해 있는데 이어진 산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왔다. 앞장선 사람은 휴양연에서 구군단 정치위원으로 옮겨간 하장공이었다. 리앵도는 얼른 달래가 사장 이야기를 했다. 하장공은 듣고 나서 서통립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장공은 다친 다리로 절름절름 서통립 앞으로 걸어왔다.
1: 어르신, 오늘 밤 우리는 회의를 열어 어르신을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2: 늘 서로인을 깍듯이 대하는 하장공이지만 오늘은 일부러 정색을 하고 말했다.
1: 비판?
2: 서통립은 흠칫했다.
1: 내가 뭘 잘못했나? 어지간히 잘못한 게 아니지요.
2: 하장공은 굳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1: 짐을 줄이라는 본부의 명령을 어겼을 뿐더러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에서 준 말은 타지도 않고 책만 잔뜩 실어 말이 다 쓰러지게 생겼으니 말이죠.
2: 서통립은 나라에서 이름난 교육자였다. 여태 자기 앞에서 이토록 레이 없이 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도 마음이 상하여 무뚝뚝하게 말했다.
1: 그럼 어쩔 텐가? 어쩌겠습니까? 책을 태워버려야죠.
2: 하장공이 손을 휙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통립이 속이 달아서 벌떡 일어섰다.
1: 이복의 아홉째, 자네 진시황이 되려나?
2: 아홉째란 구군단 정치비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었다. 하장공이 웃었다.
1: 진시황이 될 수는 없지요. 저야 책만 태우고 선비는 죽이지 않으니까요. 자네 이건 선비를 죽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네.
2: 서통립은 꼭 모아진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쳤다.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기어코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하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사탕님은 정말 화가 나서 화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0: 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교 전임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네,
0: 오늘 소개할 시인과 작품은 어떻습니까?
1: 예, 이번 시간에는 단행간 공안 부문에서 사업하다가 후에는 또 자영업도 했고 수석 인으로도 거듭나고 있는, 그러면서 또 꾸준히 시를 창작해온 최홍련 시인과 그의 동시를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지난번에 우리도 최홍련 시인의 성인시 부분을 또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오늘도 최홍련 시인의 프로필을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최홍련 시인은 1966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용정고중을 졸업하고 연변경찰학교를 졸업하고 8년간 연길시 공안국 일선에서 사업하다가 후에는 패선사업도 했고 수석관도 운영하면서 문학창작을 견제했습니다.
0: 예.
1: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수석문화협회 비서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가사 사랑은 눈꽃대여가 매주일과 우수상을 수여했고, 그 다음에 노래 하얀 꿈은 예술세계 노래 공모에서 또 우수상 수여받고,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이런 노래는 또 창상 연변 이런 노래 시합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은 이건 김기철 작곡으로 동북삼성 새노래 발표에서 2등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당신이 사랑, 사랑은 눈꽃 띄어 이건 리하수가 작곡했는데, 사랑으로 가는 길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에서 여러 번 불러졌습니다.
0: 네.
1: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50대부터 전반생에 못해본 여러 가지 취미를 접해봤지만 수석이라는 취미에 매료되어 거의 10년 두만강 가야하 등 연변 강줄기를 따라 사사티 훑고 좋은 작품들을 소상하고 수석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석도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석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단단함을 키워줍니다. 자아성찰하게 항상 지켜줍니다. 애석가의 삶으로 등산의 즐거움으로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그 수석을 잘 간직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저는 현재 은성패선과 수석관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탐석이나 등산을 즐깁니다. 탐석이나 등산을 하면서 간혹 글을 적어 발표도 합니다. 여러 간행물의 수필시 등 8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최홍련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요?
1: 예,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중 때 문과를 나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문인들이 시를 매일 읽으면서 마냥 숭배하고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시 속에서 내 사랑을 돌아보고 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이 들여다보이고 동시를 또 접하면서는 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모아산 등산을 하면서 일기부터 쓰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다 보니 항상 매일 주변의 사물이 깊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라겹도 보이기 시작했고 잡초도 생명이라는 게 느껴지고 만물이 전부 나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제가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학은 비오는 창가에서도 글을 극적이 하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도 순간을 적어 멈춰 세우게 했습니다. 즉 문학은 순간을 멈춰 나로 하여금 젊음을 되찾는 낭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에 그 열정은 식었지만 아직도 어떤 사물에 감흥이 오면 꼭꼭 적는 습관이 나를 늙지 않게 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수석에 빠져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오는 의력도 문학으로 이겨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이란 망망한 대세 속에서 저는 한톨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인간이 밥만 먹고 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풍요로운 문학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날을 만드는 데 문학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전반생은 애들이 동력이었고 후반생은 문학, 즉 시문학과 수성문화가 뒷받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자아성찰, 내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입니다.
0: 네, 오늘은 최홍련 시인의 동시 2편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최홍련 시인의 동시들을 감상하고 또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교감입니다.
2: 교감 최홍련 제잘제잘 초인종이 울려요. 아침밥 달라는 새소리 서로서로 양보하며 쌀한 줌 사이좋게 조아 먹어요. 제제제 포만감 넘친 소리 가슴으로 들어요. 매일 새들과의 정당 교감으로 아침을 열어가요.
1: 예, 이 동신이 아침마다 새들한테 먹이를 주고 새들은 또 그 먹이를 받아먹고 조아라 제제제 포만감 넘치는 소리를 내는 그 장면을 통하여 인간과 대자연 속의 한 가지 생명들인 새들과의 교감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의 매일다시피 창택의 수족들을 진열하고 화분통도 몇 통 진열해 놓는데 난데없는 새들이 날아와 창가에서 노는 걸 보고 매일다시피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부터 거의 매일다시피 새들이 찾아와 먹이를 찾는데 그때마다 시인은 저도 모르게 정서적 포만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새들한테 먹이를 주곤 했대요. 그것이 나중에 시인한테 둘도 없는 정서적 교감이 되었답니다. 참 실제 있은 이 사실을 가공해서 동시를 이끄는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인의 마음을 동심에 담아 잘 읊조렸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지난번에 장백산 잡지에 리어천 작가가 썼던 그 소설도 있는데 이 소설 역시 그 창턱에 새들이 날아왔는데 처음에는 새들이 그 집안에서 사람이 다가가니까 놀라서 달아났는데 점차 사람과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1: 그렇죠.
0: 예, 마지막에는 또 이 사람과 아주 그 저 정감적으로 또 통하고 또 그런 그 관계가 또 형성되었던 예, 걸 봅니다.
1: 이게 아마 이게 조금 이게 사회 발전 추세가 애완용 키운다든가 새를 키운다든가 이건 지금 이제 리어처이거나 이 최홍여이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연 예. 주동적으로 날아오게끔
0: 예.
1: 그래서

0: 교감하는 참 멋이 좋습니다.
1: 네.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꽃날개입니다.
2: 눈꽃날개 최홍련. 하늘은 전사들만 모여서 사나봐요. 싸늘한 온대지에 손송이 만송이 꽃뿌려 하얀 거위털 나풀나풀 춤춰요.
0: 이 동신이 아주 짧은 동신인데 하늘나라를 천사들만 사는 나라로 상상하고 내리는 그 눈꽃을 날개를 날리는 천사들로 본 것이 그 포인트를 할 수 있겠죠. 그 천사들이 광림으로 해서 싸늘한 온대지에 천송이만송이 꽃들이 뿌려져 하얀 거위털처럼 땅물을 장식한다죠. 이 동시에서 하늘을 천사들만 사는 나라로 본 것이 아주 주요한 포인트라면 포인트겠죠. 그리고 땅을 또 싸늘한 대조로 보면서 현실 생활과 천상의 생활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시인의 그 속심을 동심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택시비입니다.
2: 택시비 최홍련. 하학종을 등 뒤에 달고 오빠와 나는 신바람을 구며 상점으로 뛰어간다. 엄마가 주신 택시비 5원, 그건 우리 나름이다. 새우깡, 팝콘, 감자깡을 사버린다. 발갛게 언 얼굴 독에 집에 들어선다. 들켜버렸다. 그래도 꾸중은 없다. 오빠의 어깨에 걸린 내 책가방이 대공을 세운 셈. 히히 호호 만세.
0: 예, 이 동시는 현실 생활 속에서 시 소재를 찾아 쓴 재미난 동시입니다. 엄마는 오빠와 나한테 매일 학교 갈 때 타고 갈 택시비로 딱 5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5원으로 새우깡이나 팝콘을 사 먹고는 그냥 좋은 날씨에 걸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빨갛게 온 얼굴 두개 때문에 엄마한테 꾸중은 듣지 않았죠. 더구나 오빠가 내 동생의 책가방을 메고 오는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엄마는 더 두 말을 하지 않았죠. 마음이 짠하면서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엿보이는 재미난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시냇물입니다.
2: 시냇물 최홍련. 시냇물은 졸졸 흐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비눗물 씻고 흐릅니다. 시냇물은 돌돌 흐릅니다. 엄마, 아빠 구슬땀 씻고 흐릅니다. 시냇물은 소알소알 흐릅니다. 언니, 오빠 꿈덩이 씻고 흐릅니다. 금수강산 꿰질러 멀리 멀리 동해로 흐릅니다.

예, 이동 씨는 여러 가지 그 부동한 경우의 감정을 인입해서 시냇물이 흐름을 쓰고 있습니다. 경우마다에 다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엔 고난이 년대였으니까 시냇물도 피눈물 씻고 흘렀고,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한창 건설이 시대였으니까 땀 흘려 일한 부모님들을 닮아서 시냇물도 구슬땀 씻고 흘렀고, 그리고 새 시대엔, 즉, 언니, 오빠 시대에는 대학교랑 다닌 언니, 오빠들이 희망찬 꿈덩이를 싣고 흐른다. 그리고 이 시에서의 의성의태 사용이 돋보입니다. 천연에서는 고난의 년대니까 졸졸, 두 번째 랜에서는 구슬땀 흘리던 건설의 년대니까 돌돌, 세 번째 랜에서는 희망찬 년대니까 신나게 통쾌하게 쏠쏠 흐른다고 했습니다. 경중을 가르고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상징부사들을 사용한 것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의 향기입니다.
1: 봄의 향기 최홍련. 잔디밭에 홀로 쳐다보는 민들레꽃 곱게도 피었구나. 내려다 보고 있는 라일라크 보라색 빛깔 정답구나. 민들레꽃 향은 없어도 화려함이 돋보이고 라일라크 화려함은 없어도 향의 취해 발목 잡히네. 방에 돌아와 동화책 펼치니 책 속에서 라일라크 향이 솔솔 묻어나고 민들레꽃이 뒤질세라 사뿐히 걸어나와 눈과 코를 마음까지 푹푹푹 젖게 하네. 향긋한 봄은 서서히 우리 곁에 와 있었네.

0: 무던한 것을 쓰면서 속속들이 우리 곁에 와 있은 향긋한 봄을 가까이 표현했습니다. 형식상에서의 점진법을 사용해서 밖으로부터 집안으로, 집안에서도 또 책속으로, 또 우리 곁으로 찾아들게 함으로써 점점 가까이에 스며드는 봄을 촉감이나게 잘 그려낸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잔디입니다.
2: 봄잔디 최홍련. 파란 주단이 펼쳐졌구나. 꽃을 받쳐주는 합판이라도 좋지. 나무처럼 크지도 않고 꽃처럼 향기가 없어도 대지에 온통 사랑 넘치게 하는구나.

0: 이 동신은 온통으로 그 돼지를 사랑으로 감싸는 잔디를 쓰고 있는데 나무처럼 크지도 않고 꽃처럼 향기가 없어도 파란 주단이나 록색 융단으로 온 돼지에 쫙 깔려 꽃에겐 화판으로도 되어주고 푸른 봄날에 그 사랑 가득 넘치게 깔아주는 잔디를 잘 형상화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고 작디 작고 별로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키 작은 잔디의 그 숨은 미적 향수와 폭넓은 가슴을 잘 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햇님입니다.
2: 햇님 최홍련. 가을 가는 길 어두울세라. 푸른 하늘에 걸어놓은 홍시 하나, 산과들에 넘쳐나는 붉은 향기.
0: 예, 이 동신이 가을이 저물어가는 풍경 속에서 햇살을 홍시 하나로 비유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첫행에서의 가을 가는 길 어두울세라에서 계절이 끝나갈 때 쓸쓸함과 어둠에 대한 걱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차에 푸른 하늘에 걸어놓은 홍시 하나라는 독특한 비유로의 시선을 돌립니다. 해를 홍시에 빗대어 늦가을 하늘에 매달린 붉은 태양이 마치 탐스럽게 익은 감처럼 보인다는 그 발상이 참신하고 따뜻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산과들에 넘쳐나는 붉은 향기는 그 햇살이 단순히 시각적인 대상에 머물지 않고 온 산과들에 퍼져있는 향기로 확장됩니다. 붉은색을 시각이 아는 후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그 감각적 표현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그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했습니다. 짧지만 선명한 이미지와 감각이 전이가 돋보이는 동시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꽃과 꿀벌입니다.
1: 꽃과 꿀벌 최홍련. 벌들아, 꼬독꼬독 노란 꽃, 하얀 꽃, 해시시 웃어요. 꿀벌은 붕붕 꽃 속을 헤집으며 사랑 고백 분주해요. 봄바람 솔솔 성순한 부채질, 향기로운 꽃과 꿀벌, 이 땅의 행복 천사 쌍둥이.
2: 예, 최홍련 시인이 그 꽃과 꿀벌은 봄날의 따스한 전경을 생생하게 그리는 동시인데, 꼬독꼬독 해시시 붕붕 같은 의태어가 살아있어서 읽을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꽃 하얀꽃 부지런히 꽃속을 헤집는 꿀벌, 또 솔솔 부는 봄바람까지 마치 한 폭의 그 색채가 선명하고 움직임성까지 잘 가미된 영상처럼 눈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꽃과 꿀벌을 행복천사 쌍둥이로 표현하며 자연의 조화와 생명의 아름다움도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앵두입니다.
1: 앵두 최홍련. 승계를 내려오는데 등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 앵도 따다 먹어.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 앵도 몇 알 뿐. 그래도 그건 할머니 사랑. 할머니 뜨거운 사랑.
2: 예, 이 동시는 2018년 아동세계에 발표된 동시인데 짧지만 참 따뜻한 시입니다. 층계를 내려가는 평범한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할머니 목소리 하나로 시가 시작됩니다. 아주 소박한 일상의 한 장면이죠. 사투리라 할까, 앵두를 앵두라고 부르는 할머니 그 말투에서 정겨움과 친근함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 앵두 몇 알 뿐, 많지 않은

0: 힘들지만이 그 적음이 오히려 할머니 그 마음을 더 간절하고 진하게 느끼게 합니다. 빨리 저가 앵두를 따먹으라 하는데 가볼까 미아리 없다. 결국 그 미아리 앵두는 이 할머니 사랑 그것도 뜨거운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위에서 소개한 시의 꽃과 꿀벌이 봄날의 환희 생명력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한 동시 앵두의 이건 할머니 사랑이라는 개인적이고 따뜻한 기억을 또 노래했습니다. 두 편 시 모두의 일상 속에서 행복과 사랑을 발견하는 시인의 시선이 돋보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겨울 이야기입니다.
2: 겨울 이야기 최홍련. 하늘에서 하늘하늘 하얀 사랑이 저겨울 촉촉함에 햇솜 같은 아기 사랑 나풀나풀 앙상한 가지에 하얀 털실옷 왜 많이 껴입어도 춥지? 왜 아직도 이리 떨리지? 바람이 지나가다 귓속말 서곤서곤 눈 감으면 춥지 않을걸?
0: 예, 이 동심이 2017년 겨울에 쓴 시인데 겨울의 전경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년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흰 눈을 하얀 사랑에 비유하고 초겨울의 촉촉함 속에서 솜처럼 부드러운 사랑이 나풀나풀 내리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이 쌓인 모습을 하얀 털실 옷으로 비유해 시각적 이미지를 또 살렸습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많이 껴입었는데도 추위를 느끼고 몸이 떨리는 이유는 단순한 체온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결핍되거나 외로운 마음 때문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바람이 건네는 귓속말 눈 감으면 춥지 않을걸 이 말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읽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고통이나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애틋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좋은 동시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새입니다.
2: 새 최홍련. 제제제 아침부터 밥 달라는 소리 쌀 하나씩 서로 나눠 먹으며 제제제 아침이 열리는 소리 세상이 이쁘게 빛나는 소리
0: 예, 이 동시는 2018년 1월에 쓴 동시인데 시인은 지금 매일 찾아와 아침을 달라는 그 소중한 새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자기절로 찾아와 창문에 매달리고 부들치며 정답게 구는 저 새들이 어쩌면 자신이 그 한 집안 식솔인 듯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쌀알을 주면 서로 나눠 먹으며 또 좋다고 재살거리는 새들 일부러 조류시장에 사다가 키운 새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때맞춰 찾아오는 대자연의 숨결들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애들을 그렇게 소중히 이기고 감사하게 반겨주는 동심의 사랑을 반주해서 그 애들을 받아주는 이 신 자신의 그 마음도 아주 그 순수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네, 무더운 이 여름날 최홍련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또 한결 청량한 기분을 느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운 그대에게 이 노래로 따뜻한 남부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최미화 작사, 최군 작곡의 리설련 가수가 부른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노래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해주고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했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맑은 물결과 그 강물에 깃든 고향의 정겨운 추억을 노래한 가요.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 내내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 내내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로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의박사 시신이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노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가격적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부분이 아주 퍼센트가 높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건강 장수를 챙기는데 좋은 낮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 설명드렸는데 12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더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조합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이박사 같이 이렇게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제품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은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귀에 거저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라며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세신이론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이라는 이런 뜻으로 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곰팥은 모든 오장을 관리하고 심장을 관리하고 중요한 오장육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기에 속하는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합니다. 이제 곧 가격 인상이 200원 오른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19일부터 오른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되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7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 제가 늘 이야기하니까 전세는 늘 우수한 제품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겠지만 해도 여기에 세신이로 역시 중국과학원의 석박사 도사 지도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은 여러분들한테 곧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치료 약품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데 290원 좌우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내겐 세계 언제 산 2-3년이 되는데 그냥 후유증이 남아있으면서요. 머리 그냥 늘상 올빠나고 예, 정신 안 나고 이랬을 때다.
1: 그래, 네.
2: 거기다 또 혈압도 온종이 안 되고 그래서 약을 먹기는 많이 먹었으나 뭐 좌탄 약을 다 먹고 해도 나 그냥 예고서 그 도렘이 있대다.
1: 예.
2: 그래서 이번에는 약을 바꿔보자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천이 박사 먹었는데 확실히 다른다.
1: 이제처럼 예, 내 혈전이 예. 왔다 하게다 노시산이 예. 왔다 던 적이 있다 하게 되면 예. 이 제품을 아주 잘 선택했으니까 절대 예. 후회할 리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예. 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2: 후회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약이 벌써 먹으니까 어지럼증이 나아지는 게 알려고 어지럼증이 난다면 막 엎어질 것처럼 그래서 막 건드릴 것 무서워 이랬댔습니다. 신감에서 나로 머리 정신이 나고 나는 남의 정신을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먹어서부터 벌써 머리 맑아지고 혈압 안정이 잘 됩니다. 약은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릅니다.
1: 네, 혈관이 막혀서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2: 그래, 다른 데서 효과 못 보던 이 약 먹어서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럼 예, 벌써 전에 신장도 그냥 후두둘 떨리면서 예, 저녁에 자지 못하고 그냥 예, 가슴이 황황하고 숨이 또 많이 차고 예, 영 침침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자 하면 예, 이게 자꾸 가슴이 또 별로 신경질도 나고 예, 잠 잘 자지 못하겠다 말이죠. 그리고 깊은 잠 못 자고 그냥 자다가 깨나고 자고 이래 그냥 옅은 잠 자고 이랬댔습니다. 깊은 잠 못 자고 그러던 게 그래놓고 아침에 나 그냥 짜증이 나고 이래 정서 조절도 못했습니다. 자꾸 이 집에 영감과 신경질 자꾸 쓰고 치탈 자꾸 한단 말이죠.
1: 그렇죠.
2: 눈이 탈만해서 그러던 게 요즘은 이거 먹어서부터 가슴이 편하고 이준석 이 말 없어졌으면 짜증 안 낸다 이래 잔소리 안 한다 그게요.
1: 그렇죠.
2: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 용살 산다 요즘에는.
1: 예.
2: 그 머리도 많이 많이 나가지고 여름에는 영 좋습니다. 좀 정신하고 머리 많이 맑아졌습니다.
1: 예.
2: 이거 뭔가 기억력이랑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말했던 말도 했는지 아예 했는지 못썼다고 한 말도 자꾸 물어봐. 이랬단
1: 예,
2: 말이죠. 근데
1: 예.
2: 요즘에 그게 많이 기억력이 많이 떠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뇌세포가
2: 예.
1: 제대로 그 미세순환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 그때로 점차 돌아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신동기
2: 예.
1: 제품 자체를 쓸만한 우수한 제품도 되겠죠.
2: 예, 예. 예. 시장 가도 무거운 자꾸 싸다도 막 곧 두고 오고 그다음 돈도 안 주고 막 오다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2: 막 쟁쟁 달아오고 이랬다가 무거운 가서 쟁쟁하고 이랬으면 치면 환자서 치면 안 왔는데 막 그랬단 말이죠.
1: 그렇죠. 예, 예 그 중간 그럴 수
2: 예.
1: 있죠.
2: 예. 그래 나도 지금 학교 들어보니까나 이래서 활동 형수었을 때다.
1: 좋습니다.
2: 이 값이 오른다가지 이 활동 있을 때서까나 값이 진짜 비싸지 않을 때다. 근데 아무래도 이 소년 놓치지 않고 내 계속 먹겠습니다. 오늘 또 배달 받으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2: 저도 천이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3: 예.
2: 전 주약에 이 등눈가락 가슴이 막 쥐어들면 이 통증이 좀 나고.
3: 예.
2: 그리고 그 전부터도 원래 이 녹음쇠 부두가 심했습니다. 그래 그런지 항상 자꾸만 이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래고 무슨 자꾸 옛날에 그 전에 이런 간혹 기억할 수 있는데 근간 생긴
3: 아 그렇죠.
2: 그 기억 못 하겠어요.
3: 바로 그렇습니다. 그 내 새겨진 꿈이 옛날에 거는 기쁘게 새겨졌는데 최근에 거는 어떻게 생긴 거는 그게 금방금방 메꿔집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모두 순환 장애로 생기는 거죠. 예.
2: 네. 그리고 이 귀에서 드문드문 소리도 나고 예. 밤에 잠 자게 되면 악몽이 심하고 그래. 어쨌든 심내혈관 질환이 심하니까 선생님과 어머니라고 이 천이 박사님 요즘 적재한 시간 썼습니다.
3: 예.
2: 그래 이제 지금 내 많은 호전 가져왔습니다.
3: 예.
2: 그래 앞으로 계속 더 쓰려고 하면서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건 이 세심일호에 대해서 좀 자문하려고요.
3: 예, 말씀해 보세요.
2: 예, 전주약에 이 전열선염 물러서리 자꾸 소변이 닫아가지고 밤엔 밤잠 방도에 자지 못하고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다른 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관계를 좀 얘기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3: 세신리로가 그런 데 쓰는 데는 효과가 빠릅니다. 여기에 예, 들어간 성분이 녹혈정이라는 성분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조혈공도 더 도와주고 면역계통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 전녹건이라는 이 성분 자체가 우수한 성분입니다. 이 제품 예. 자체에 많은 그 부선종양 해주고 창진 쟁구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한 그런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효과가 빠르고 특히 콤파춘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혈을 려고하고 콤파춘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춘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해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이니까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
2: 예, 그러기를 두 가지로 오늘 배달을 받아서 좀 많이 잘 써야 되겠습니다.
3: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수고하세요.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에 와서 이 천이 박사를 얻은 1년 넘었었습니다.
3: 예.
0: 1년 넘었으니 지금의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3: 예.
0: 이 언어장애가 와서 말을 못하더니 어제 말하고 혈압이 마양대로 올라가더니 지금 어제는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그래
3: 예.
0: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어림지도 그렇게 나 고생했는데 지금 어림지도 나지 않는답니다.
3: 그렇죠.
0: 그래 왜 잠도 잘 자고
3: 예.
0: 이 약을 써준 장 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그 비뚤어진 입도 어제 거의 돌아온답니다.
3: 그게
0: 좋습니다.
3: 예, 다른 약으로 대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예.
0: 예. 그래서 화장실을 그냥 지팽이 치고 다니더니 어제는 지팽이 버리고 소리 어제는 제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뱅뱅동네 영 잘 걸쳐서 약이 좋은
3: 그렇죠.
0: 약이지
3: 예, 예.
0: 그래 그 천이 박사를 쓰고 그다음에 그 눈 냉서방이 있지 그러니까.
3: 예, 눈병 치료약품 냉서방
0: 예. 근데 그 눈은 항상 눈물이 나고 잘 보이지 않고 중풍이 온 게 어째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잘 보는지 책이라 신문이라 다 봅니다 지금.
3: 예.
0: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너무 좋으니까 오늘 배달받아 계속 쓰겠답니다.
3: 그렇죠. 천이 박사하고 예. 명서방 선택이 아주 잘 됐으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라고 사회에서 인정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1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 처음에는 눈을 때문에 나는 우선은 뭐 텔레비 보기도 힘들고 바깥 나들이도 힘들겠다 했는데 이 제품 드시고 나서 그런 건 다 이전에 그랬던가 싶게 마음대로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천이 박사 명서방 선택이 잘 된 걸로 인정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천이 박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3: 아, 예.
4: 저는 이 전지어 저는 오람닷컴 아 어째 썼는가 하면은 그런 이런 뇌혈관 질병이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엔 기억력이 미뤘고 혈압약을 먹어도 잘 조절도 안 되고 예. 어떤 때는 막 그 혈압이 막 그 180, 90까지 올라가고
3: 예, 예.
4: 하루에 올라갈 때가마다 먹다 나거나 세 번도 먹고 이랬습니다.
3: 아 그래요.
4: 예. 아,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 오지럼증이 나고 예. 예. 또 어째서 나이 나 먹으니까 이 소변도 닦고 그다음엔 또 밤 그러다 나니까 밤잠 잘 못 자고 어째서가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 그렇죠.
4: 어제 이하고 이 여섯 달 먹고 나니까나 모든 면이 기적같이 좋아졌대니까.
3: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이 약을 또 살려고 하면서 또 우리 언니가 그런 이 세시미로로 내가 예. 소개를 했었습니다.
3: 아, 예.
4: 어째 썼는가 하면 이 소변도 자꾸 이 밤 그래도 나까 밤잠 못 자고 그러면 또 그런 어지럼증이 나고 어째서 매일 미네 없고 이 손발도 차고 또 저리고 뭐 여름에는 이 불편해 합니다.
3: 예.
4: 그다음에 어떤 때는 또 옆구리도 키운다지. 어쨌나 예. 불편해 하는데 많으니까 아, 이거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듣고서 별로 우리 언니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언니도 저는 예, 그 넉 달 넘었었습니다.
3: 예.
4: 그래 쓴 게 우영 좋다면서 그래더라 말입니다. 그래 내 그랬지. 이번 로인들이 활동미도 좋고 또 값이 오른다 하더라고.
3: 아, 그렇죠.
4: 그래 어제 예, 전화를 드렸더만은 아 그러면은 동시에 그것도 다시 선생님께 문의하고서 이번에 이 우리 할배 좋을 때 더 싸겠다고 전화해달라 하더라고요.
3: 그렇죠. 한 가게 그래, 698에 된 게 지금 270만 짜밖에 예. 되지 않습니다. 10가게 15가게면 예. 예,
4: 그래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더 예. 써서 쓰겠다는 이래더라 말이죠.
3: 그렇게 하셔. 지금 이 제품 세신리로하고 천희 박사 이 두 제품에 관한 선택인데 너무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네.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루 살아도 내가 예. 건강하게 편하게 천하만물을 아주 즐기며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예. 바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시름
4: 예.
3: 나도 됩니다.
4: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3: 예.
4: 나이 들고 보니까 좀 뭐 오래 살고 못 살고 그건 상관없이 하루하루 좀
3: 즐기면서 살아야
4: 되죠.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3: 그렇죠.
4: 사는 게 정말 진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3: 그렇죠. 예, 예. 이런 제품이 그런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예.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두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5: 천이 박사 제가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3: 예.
5: 제가 심장이 지금 엄청 안 돼가지고서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혈압이 파도 심하고 약간에 항상 머리에 근심이란 말입니다. 어떨 때 어떻게 될까 이러지.
3: 그렇죠. 예.
5: 그런 근심이 없습니다.
3: 예, 예.
5: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지 그게 해결되고 기억력이 많이 돌아서고 가슴이 형태가 안 하고 소변이
3: 예.
5: 잤던지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깡패나 잡수면서 아침에 그냥 정신이 난다.
3: 예.
5: 그리고 예. 아까 저기 따라서 나사진이 났을 때다.
3: 그렇죠.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해결해주는 제품이 천희 박사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천희 박사가 나섭니다. 예.
5: 예,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예. 걷기도 좀 잘 걸을 수 있고 예. 좀 소화한 데서 밥만 먹더니 좀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내지 나고 예. 난 이 기관지 나빠서 연고세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거리거리고 그다음에 기침가래가 심했단 말입니다.
3: 예.
5: 이게 이게 어느 때나 샀는지 다 나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3: 그렇죠.
5: 네. 계약이 아까서 오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세신회로 우리 남편이 전력선 비결해서 쓰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3: 예.
5: 소변이 자꾸 시원치 못하고 때론 저리기도 하고 아프게 돼서 여기저기 밤잠 못 잤습니다.
3: 예.
5: 그래도 이면에서 지금 받은 게 좋아지니까 밤 대낮 잘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나온다.
3: 예.
5: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 저리 고생했는데 소화 잘 되니까 밤 잘 먹으면 되겠다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예. 원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녹결정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예.
5: 그러니까 감기병이 아니었다 말이다.
3: 예.
5: 그리고 허리 통증이 많이 나서지고, 그래, 통증이 많이 나서 깐다고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3: 그렇죠.
5: 약이, 예. 예. 약이 효과 결정이 계속 쓰고

0: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집에 남편분이 간경화로 고생하셨습니다.
3: 그래요? 예.
2: 예, 이가 떼해가지고 계속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면 기침, 계속 그 기침 가래가 끊이 튀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체내센도 있고 해가지고, 체내센에도 예. 소변은 잘 보지 못하고, 보면 또 이렇게 뭔가 다수가 뜯고, 다수는 많고, 소변이 하면 또
3: 그렇죠.
2: 못 나가고, 그 정말 받았는데, 예, 친구 소개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세심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3: 예.
2: 네, 근데 지금 한 이게 두 달 썼는가? 근데 용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3: 간선에 이게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성분이 네. 특수합니다.
2: 예. 네. 네. 소변이, 첫째 소변이 벌써 량이 좀 많아지고 차수가 늘어나고 저기 졸아들고 하니까 이 소변 지대를 볼까 밤에 잘 쉬고.
3: 그렇죠.
2: 그러니까 이 수면 잘 보상하니까 아침 일어나면 기분도 좋고 또 감기가 이 걸리던 게 감기에 저항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감기 걸리면 계속 댄디 맞아야 되고 그랬는데 감기를 자기들로 이렇게 일주일이나 열흘 버티면 이게 다 정상이고 뭔가
3: 그렇죠.
2: 그렇게 버텨서 이겨내고 그리고 밥도 식사도 잘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세심히로 또 같이 오른다는 소리 했습니다.
3: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할 때 딱 싸서 계속 이 환자분을 장복해서 건강 찾자고 전화드렸습니다.
3: 그렇게 하세요. 이 세신으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제 집에 그 남편분이 간선 부수가 중요한 큰 문제로 되어 있으면서 종합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제품을 이 약을 뜨게 다음에 간의 부담이까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의 특점 자체는 간과 건파츠를 적절히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경화도 있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기 저실자라든지 여기에 밤에 염버글지라든지 여기에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많은 성분들이 간을 도와주고 건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특히 전도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내서 이 제품 드시는 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예.
2: 배달해 주세요.
3: 예, 그렇죠. 배달 전화번호 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3: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일단 실은 놓고 쓰시게 되면 이름 그대로 건파츠를 관리하는 체일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뭐 여러모로서 간과 건파치하고 비장이하고 전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런 분들과 호흡계통이 많이 뭐 약화를 가져와서 적하면 감기에 걸려서 점점 주사라는 게 그게 방법이 없어 하는 마지막 수단에 속합니다. 그게 일단 점적주사를 댄디란 맞을 때게 되면 근육주사를 맞는 5~6 배량을 그거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간의 콤파츠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겨주는지 모르지만 해도 당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염증을 제거하지 않고 그랜다 하게 되면 당신은 간과 콤파츠 더 큰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하는 수단이 마지막에는 점적주사를 맞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세신 1호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면역력을 종합 면역력을 올려주고

0: 특히 녹혈정이라는 성분이 종합면역을 올려주고 간과 콩팥 비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전녹근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죠. 이 전녹근은 그 콩팥과 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그 추위를 쉽게 타는 문제, 호흡계통의 역할을 해결해주는 맥동 같은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도 네.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른은 기어코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하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사탕님은 정말 화가 나서 하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동필무가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걸어왔다. 장공이 이렇게 합세. 내 책이랑 사각제 책은 다 태워도 좋으니 이 양반의 책은 반만 태우고 반은 내 말에 싣지. 그럼 내일은 절대 태워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어떤가? 하장공의 속뜻이야 책을 정말 태우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사탕잎을 을러매서 대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사정을 하시니 그 절반도 태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호위련 전사들한테 서어르신 책을 조금씩 나누어지고 가라고 하지요. 그는 허리를 굽혀 사탕잎을 부축에 일으키고는 웃으며 당부하였다. 어르신 절대 대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제 목이 떨어집니다. 하장공은 자기 목을 가리키며 목을 날리는 신용을 하였다. 주울래가 하장공도로 효양연에 있는 어르신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르면 목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일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통립은 귀한 자식을 대하듯 책을 꼭 보듬어 안고는 마을로 들어섰다. 식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적삼이 흠뻑 젖어 있었다. 이튿날 서특립은 대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날 행군 속도가 너무 빨라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리행도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뒤처진 사람들을 추슬러야 하였고 통신은 마저 성취하는 사람을 부축해야 할 형편이었다. 점심때쯤 갑자기 앞에서 총소리가 났다. 홀로 산길을 따라 부대를 쫓아오던 리앵도가 서둘러 달려갔다. 길가에 놓인 들것에는 혼수상태에 빠진 홍군전사 한 사람이 누워있었다. 그 옆에서 14살쯤 되는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리앵도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왜 울고 있어요?
1: 덜컥을 맨 짐꾼들이 총소를 듣고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0: 소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 아니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0: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건너 산에서 또 땅땅 총소리가 울렸다. 소년 전사는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지 크게 당황해했다.
1: 괜찮으니까 겁내지 말아요.
0: 리앵도는 허리에서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총알이 몇 발밖에 없다는 게 더 놀랐다. 리앵도는 소년이 메고 있는 총을 벗겨 철컥 총알을 재워놓았다. 산에 사람의 그림자 몇칠 언뜻 보이더니 산을 내려가자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리앵도는 비탈을 찾아 풀밭에 숨었다. 그는 산을 내려오는 사람을 겨누고는 방아쇠를 당기었다. 총소리와 함께 사람이 덜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었다. 검은 그림자들은 금세 산비탈로 몸을 숨기었다. 흰 개자식들은 모두 민단들이라서 변변히 싸울 줄을 모른다니까. 리앵도는 웃으면서 총을 소년 전사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들끝 한쪽을 들었다.
1: 어서 가요.
0: 두 사람은 달리듯 걸었다. 소년이 땀범벅이 되어 헐떡거리니 리앵도는 들끝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그는 들끝에 놓은 사람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우로 쳐들린 눈썹 때문인지 아주 영준해 보였다. 얼굴이 누룩그레하고 몹시 여인 사람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잠들어 있었다. 리앵도가 물었다. 동지는 어디 소속이지?
1: 야전병원입니다.
0: 그럼 이분이 호위병이에요?
1: 아니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0: 이분은 누구죠?
1: 영장인데 무슨 전투 영웅이라던데요.
0: 이름이 뭐던데요?
1: 김우래입니다.
0: 김우래? 홍성보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2: 두 사람은 곧 다시 들것을 들고 걸었다. 앞은 폭이 몇 미터쯤 되는 작은 강이었다. 리앵도는 들것을 놓고는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물에 들어서서 얼마 깊은지 가늠해 보았다. 마침 달거리를 할 때여서 물으로 금세 피가 떠올랐다.
0: 소년 전사가 놀라 소리쳤다.
1: 동지! 동지! 어디 다치셨어요?
2: 리앵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슬기에 올라오자 소년 전사가 또 물었다.
1: 금방 저기 총에 맞은 거죠? 예?
0: 아니야, 다치지 않았어.
1: 그런데 왜 피로 흘려요?
0: 바보 같은 이라고.
2: 리앵도가 웃으며 말을 했다. 어서 들것을 메고 가기나 해요. 강을 건너 얼마 가지 않았는데 길가에 두 사람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야전병원의 지도원이었다. 그는 얼른 달려오더니 리앵도에게 경례를 하였다.
1: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2: 리앵도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도 참 방심했나 보군요. 하마터면은 영웅을 잃을 뻔했잖아요.
0: 군무에 분주하고 전보가 빗발친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주울내는 끝없는 행군길에 산처럼 무거운 졸음이 몰려오며 끝내는 말에서 떨어진다. 귀주 심산의 한 오두막에서 주울내는 딱딱한 문짝 침대에 누워 모처럼 달게 잤다. 새벽 5시 아직 날이 어두운데 상호에는 램프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본부의 오랜 참모 왕주와 변신원 소명이 침대 앞에 서서 초조하게 서성거리었다. 소명은 급히 전해야 할 전보문을 움켜쥔 채 벌써 수십 번을 불렀다. 하지만 주울래는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다. 남달리 잠귀가 밝아 평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눈을 번쩍 뜨는 사람이지만은 오늘은 너무 고단했던 모양이다.

0: 세상에 졸레처럼 바쁜 사람은 없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대로 쉴 틈이 있었지만은 졸레는 언제나 사람과 일에 치여 허우적거리곤 하였다. 낮에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다가도 전보를 보내야 했다. 또 전보를 받기 위해 뒤쳐져 있다가도 다시 부대를 따라 잡아야 했다. 부대가 주둔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서둘러 무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는 각 군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부대의 상황을 파악해서 회의를 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의논한 다음 전보문을 써서 전보를 보냈다. 전보를 보내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늘 작전실 의자에서 잠을 자곤 했다. 참모들은 날마다 똑같은 말로 권하곤 하였다. 조부주석 동지, 전보는 저희가 꼭 보낼 테니 그만 돌아가주십시오. 그러면은 조울려는 이렇게 대꾸했다. 다시 왕정이한테 전화를 걸어 전보를 보내는지 물어보세요. 참모가 전화로 무전실 대장 왕정이 전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하품을 하면서 자러 갔다. 자러 가면서도 밤이 깊었던 새벽이든 전보가 오면은 반드시 가져오라고 당부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금방 잠든 사람을 깨우겠는가. 더욱이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 가운데서 모질게 졸레의 잠을 깨울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 졸레가 부탁은 그렇게 했어도 보통 그가 잠에서 깬 다음에야 전보를 보여주곤 하였다. 한 번은 왕주가 중요한 전보를 뒤늦게 건네자 졸레가 참지 못하고 왕주를 쏘아부었다. 이 전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온 전보를 왜 이제야 갖다 주는 겁니까? 왕주는 말문이 막혔다. 중요한 전보는 제때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어찌 명예를 따른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친절한 주울레였지만은 비판을 할 때는 매서웠다. 왕주, 당신은 오랜 동지가 아닙니까? 어찌 이처럼 책임을 허술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왕주를 아프게 찔렀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을 했다.
1: 제가 조부주석 동지를 여러 번 불렀지만 일어나지 않아서 차마 더 못 깨우고 돌아갔습니다.
0: 못 일어난 거는 내 잘못이지만 흔들어서도 깨워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1: 조부주석 동지를 흔들어 깨우다니요. 지휘관 동지들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0: 혁명을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일부터 중요한 전보가 있거나 지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나를 부르세요. 일어나지 않거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깨워야 합니다. 깨우지 못한다면 동지들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듭 지어지는 듯 하였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어젯밤 주울레는 본부 이름으로 5군단과 9군단에게 전보를 보내 적을 거짓 공격하여 북으로 끌어들여서 남하하는 주력 부대를 음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새벽 3시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데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9군단에서 답을 보내왔다. 소명이 전보를 들고 와서 주울레를 불렀다. 모처럼 단잠을 자는지 조울레는 몇 번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명은 망설이다가 왕주를 찾아갔다. 왕주는 전보를 보더니 머뭇거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소명과 함께 조울레의 거처로 왔다. 조울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검은 수염이 가슴에 축 늘어진 채 가끔 코를 골았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듯 조울레에게는 잠이 필요하였다. 두 사람이 여러 번 불러도 조울레는 깨어나지 않았다. 소명이 먼저 물러섰다. 깨우지 맙시다. 전보를 좀 늦게 본다고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하루가 늦

0: 늦을 텐데 안 됩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있던데 이런 전부를 받고도 안 깨운다면 호되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다. 소명은 다시 나직이 소리쳤다. 조부수석 동지, 조부수석 동지, 구군단에서 전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은 소리로 불러서야 깨어날 리가 없었다. 금방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깨우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흥국이 오두막 한쪽에서 자고 있다가 몸을 뒤척거리며 짜증스럽게 소리를 쳤다. 왕주와 소명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잠자코 물러섰다. 조금 지나자 기상나팔이 울리었다. 깨워야겠습니다. 왕주가 나직히 말했다. 구군단의 전부를 쳐야 하니 더는 안 되겠어요. 두 사람은 귀전에 대고 조용히 주울례를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끙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깨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서 등을 잡아 일으켰다. 조부주석 동지, 전부가 왔습니다. 구군단에서 온 전부입니다.
1: 뭐라고?
0: 전부입니다. 구군단에서 전부가 왔습니다. 전부를 받아진 주울련은 눈을 뜨지 못했다. 애를 써보아도 눈꺼풀은 천근이라 되는 듯 다시 감기였다. 왕주와 소명은 주울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주울래도 머리를 가로저으며 잠을 쫓았다. 흥국이 젖은 수건을 가져다 주울래의 얼굴을 닦아주자 정신이 좀 들어했다.
1: 오랜만에 한숨 잘 자고.
0: 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1: 근산이 나를 꽉 짓누르는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0: 정말 죄송합니다, 조부주석 동지. 왕주가 고개를 숙이었다. 주울래는 손에 쥔 전부를 보면서 말했다.
1: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죠.
0: 그날 오후였다. 대호가 한창 산길을 걷고 있을 때 왕주가 허겁지겁 달래와 주부주석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모태똥은 깜짝 놀라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달려갔다. 주울래는 길가 큰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숨을 돌리고 있었다. 이마가 살짝 벗겨지고 온몸이 흑토성이가 돼 있었다. 모태똥이 걱정스레 물었다.
1: 아, 좀 어때요, 원래 동지? 아, 괜찮습니다. 발을 조금 삐었을 뿐입니다.
0: 주울래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였다.
1: 하마터면 저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0: 류백승이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었다. 발 아래로 골짜기가 수십 메터는 좁게 되어 보였다.
1: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0: 다들 수근거렸다.
1: 이 태초빛 말이 꽤 영이 안 돼요.
0: 류백승이 말했다.
1: 조부주석이 굴러떨어진 걸 보고는 바로 멈춰서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갔더라면 잘못됐겠지요.
0: 원래 동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일이 많은 데다가 쉬려고 하지 않으니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1: 박고가 말했다.
0: 모태똥도 한마디 거들었다.
1: 쉬어야 하는데 당장 일을 줄일 수 없으니 들 것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을 잘 시간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0: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주울래가 손을 내저었다.
1: 됐습니다. 싫어요, 싫어. 말해서 졸다가 그랬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애쓴다고 될 일입니까? 그 숱한 전범분들을 봐야 하는데 다음날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졸래 동지한테 들 것을 내주는 게 동의합니다.
0: 장문천이 말했다.
1: 졸음은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마루에서 절대 졸지 않겠다 결심을 했지만 지난번에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0: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었다.
1: 좋아요. 앞으로는 누구도 말에서 떨어진 일이 없어야지. 에?
0: 모태똥이 다짐하듯 말했다. 그 뒤 주울래는 주왕의 결정에 따라 들 것을 하나 배정받았다. 하지만 그 들 것은 늘 다친 병사들이나 아픈 사람들의 차지였다. 졸리는 여전히 허름한 삿갓을 쓰고 검은 소류 가방을 둘러맨 채 바쁘게

장편 소설 대장정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의 들판에 피어난 들국화. 그 작고 정다운 꽃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고향의 들국화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과수원길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리하수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과수원길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동글동글 살아보세를 전해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만남과 그 만남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힘을 노래한 가요. 유영호 작사, 김홍일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만남과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0: 어떤 소식이죠?
1: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이달 14일하고 15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되겠죠.
0: 네.
1: 장촌의 맹인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을 진찰하게 됩니다. 에,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달 때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중의과 주임 사업을 합니다.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장춘시 우수부 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장춘시나 관성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충실했겠지만은 예방에 말이죠. 항상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조기에 말이죠.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 관념하고 변증 논차하는 방법으로 개체화 진료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을 말죠. 조기에 발견하고 확진하고 그리고 임상에서의 호전율

0: 하고 지율을 높여서 예,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가차를 받아왔습니다.
1: 네.
0: 이분이 진찰하는 모습을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일반적인 중의 선생하고 좀 다른 특점이 있습니다. 무슨 특점이냐 하게 되면 이분이가 두 손으로 동시에 환자의 맥을 진맥하는데 이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이 환자의 장부 기혈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가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말이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예컨대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종이라든가 결절이라든가 이건 사실 현대의기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말이죠. 발견하기 말이죠. 힘든 질병들인데 이분이가 말이죠. 잘 파악해냅니다.
1: 네.
0: 림상 경험이 풍부한 분인데 여러 가지 말이죠.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우리 심뇌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그리고 노경스에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잠들기 바쁜 완고성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이러한 병증, 우울증, 조리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골관절 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여추간판 돌출증, 자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통풍이라든가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하고요.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위장도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만성위암이라든가 위궤양십이지장궤양 결장염에 이런 질병들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남성들에게서 잘 발생하는 질병이 전립선에 관계되는 질병,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되면 쨍쨍 드러나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모종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특징을 보입니다. 월경불조라든가 뽕노라든가 뽕노라 합니다. 하나요. 그리고 통경, 폐경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반복성이 강한 말이죠. 습진이라든가 진단하기는 비교적 쉽지만은 치료가 정말 잘 되지 않은 소보짐에 청춘보드라지의 여드름이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죠.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사실 우리 연변에 중이도 보였다, 서이도 보였다. 그런데 어째서 치료가 잘 되지 않더라 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말이죠.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쫄이라고 말이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심리혈관에 관계되는 말이죠.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 교대를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0: 상당히 많은데요. 대략의 3억 정도 됩니다. 예.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종 질병으로 말이죠. 사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을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2: 저는 저기 장춘에서 온 서주임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아에서 치료받습니까?
2: 골이 아프고 어지럽고 그냥 예. 골이 흐리터분하고
0: 예.
2: 머리에서 소리도 나고
0: 예.
2: 그리고 뭐 더워 그런지 심장 두두두두 뛰면
0: 예.
2: 두근두근거리면서 침침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두 번 치료를 했는데 많이 났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예. 그래서 내일이 또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2: 예.
0: 예.
2: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안녕히
0: 예.
1: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예, 박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3: 예, 저도 오늘이 대중면을 처음 가는데.
0: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3: 여기가니 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박창호 선생님 좀 보여보자고 했다.
0: 예,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다. 예.
3: 예, 예.
0: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우리 환자의 환병률이 높은 고혈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2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근 절반이 되는 분들이 뭐 서약도 썼고 동약도 썼는데 혈압이 안정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이런 말저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0: 예.
4: 저는 밤에는 손발이 저리고 다리 쥐어나고 옆구리 아프고 잠 자지 못했어요. 왜 어느 선생님 청한대요?
0: 아, 그러면 내일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 오시는데 그 서장승 주임이사라고 해 보여보세요.
4: 네. 아니 한번 배웠는데 그 심장을 배웠는데 그건 아니고 그 손발이 저려가지고.
0: 아 글쎄.
4: 예?
0: 예. 그 이전에 배웠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 네. 이 정황을 말이죠. 예.
4: 예.
0: 회벌하게 되면 그것도 처방이 나옵니다.
4: 예.
0: 예.
4: 알았어요,
0: 그러면. 예. 예.
4: 예.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5: 예, 지금 서주임 의사로 보인 지 어제 도축되는데.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5: 심자이가 좋지 못해서 했는데, 도축을 했는데, 허구가 영 좋습니다.
0: 아, 좋은 소식입니다.
5: 예, 그런데, 물건을 한 서너 번 데려 두고 걸으면 좀 순찰이 더 알리고 그저 걸을 때는 이런 크게 모르겠는데 이래서 내일 선생님 좀 한번 더 볼까 하고 예약합시다.
0: 예, 그냥 오세요. 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5: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저는 박윤덕 선생님 예약할까 합니다.
0: 예, 어떤 정화입니까?
6: 아, 방송에서 박주임이 신경내과에 저희가 깊은 도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0: 예.
6: 아니, 나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는 이런 증상이 있어서 좀 고쳐볼까 하고 박윤동쌤을 보려고.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어전이 오늘이겠습니까?
0: 예, 예.
6: 예.
0: 연락이 다 됐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
1: 네,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감사합니다. 저는 길태 중위 전화입니다. 저는 길태 중위 원장님이 환자인데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신다리까지 저리고 해서
0: 예.
7: 많은 약을 쓰고 짐도 맞고 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친구와 중약을 결부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7: 예, 오늘 예약하여 진도 맞고 중약을 지우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7: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7: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8: 예, 우리 집사람이가 건질배 읽은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배운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8: 예. 그래, 그 오늘은 또 가다가 연락 하자. 그래.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9: 이 가슴이 답답하고
0: 예. 예,
9: 아, 이 어깨 막 죽이기도 뻣뻣하고 하고 그리고 또 이거 맥범을 좀 재보니까 54개밖에 안 돼요.
0: 아, 신동구하니구만.
9: 네. 네. 그래서 내 저 장춘 서주임이 약을 좀 한 달 한 반 썼어요.
0: 예, 예, 예.
9: 아, 그런 게, 이게 거의 60개 뛰는 게.
0: 예.
9: 어, 그리고 좀, 티미도 아프고, 가슴 답답한 것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0: 예.
9: 그래서, 또 써보려고 하네.
0: 예, 그러면 내일로 우리 연결합시다. 예.
9: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시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0: 안녕하십니까.
10: 예. 네, 이 목에 가래만큼 그 가래 발자국 힘들면 딱 붙어서 근데 그 박창호 선생 그 약을 두 번 먹었는가 두 번이지 두 번 먹었는데
0: 예.
10: 지금 너무 편안합니다. 예, 한 번, 몇 번 더 쓰자고 된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10: 예,
0: 예. 예,
10: 예.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예, 심혈관 질병에서 보게 되면, 예, 또,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 네.
0: 예, 우리 백성들이 말을 불게 되면, 예, 풍이 온다, 풍이 왔다, 예. 예, 우리, 예, 현대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중풍이라 할 경우에는 하나는 말이죠. 예, 출혈성 중풍, 예, 뇌출혈이라든가 예, 조막막 하강 출혈 예, 그리고 예, 최세라는데 계열성 중풍 예, 지금 우리 CT라든가 MRI 찍기 때문에 예, 이 노경사에 호든 노경수라고 진단받은 분들이 많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1: 예, 저는, 예, 그, 빈치도 아무 잘 못 자고, 예. 그러니까, 그냥 머리 띵 하고, 이렇게 머리 아프고.
0: 예.
11: 어지럼증도 나고 해서, 예. 그, 그냥 잠 못 잘 때만 못 알았으면, 저도 분분 이래 먹고 자고 이랬는데, 아침 방송 들으니까, 그 대중이 신경내과 방문덕증 이사 잠 못 자는 병을 모두 잘 치료했다고. 이렇게 듣고서리.
0: 예,
11: 그래서 나도 무슨 제 약을 썼습니다.
0: 예, 예.
11: 작년까지 귀에다가 하고 발에다가 침은 하셨더라. 그리고 예, 중약을 썼었는데, 한첫 개다 먹은데 저리 잠 잘 오는 게 알기고,
0: 예. 예.
11: 아빠 영 썼습니다.
0: 그렇지요, 예.
11: 예, 원래는 그래도 한 시간나 두 시간도 길고 자고 잠을 잤는지, 그래서 꿈 같은 게 계속 꾸려고 떼나는데 지금 무슨 내 시간도 잘 수 있고,
0: 예.
11: 예. 좀 약을 또 쓰자고 그랬다. 오늘이 예약이 되겠습니까?
0: 완전히 됩니다. 그러나 오전에 꼭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11: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1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2: 이 방송을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0: 예, 좋습니다.
12: 예, 원래 저는 그 이런 먹은 게 잘 소화해 돼가지고 항상 더부룩해 있었습니다.
0: 예.
12: 그 위에 항상 변비라 말입니다. 그 변비하고는 또 무서워 먹지 않고 그래 그런 데를 있다가 또 철산한 다음에 화장실을 막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0: 예, 공동문란이.
12: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0: 예, 예, 그렇죠. 공동문란이.
12: 예,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병원이 박성호 수임이 위장도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깊고 잘한다는 거, 이게 방송을 듣고서 예. 한번 찾아가 본 게, 처음에 이런 섬약을 썼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아야겠더라.
0: 예.
12: 그래서 이 구설이 또 한 번 더 갔었는데, 두 번째부터, 효과가 현저하게 아닌다 말입니다.
0: 예, 그 려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12: 예.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정상으로 돌아와 나도 약 쓰면 좋겠구나. 왜 이렇게 그저 참고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0: 잘했어.
12: 아, 이건 그저 그런 대로 참고 있다가 정말 사람이 고통스러웠죠. 예. 그런데
0: 예, 예,
12: 이거 치료를 받고 나니까 나 사람이 용 좋단 말입니다. 또 내 변비랑 있고 그럴 때는 이놈의 이게 없습니다.
0: 그렇죠.
12: 그래서 이게 예. 지금 이게 소화도가 좀 좋아지니까 나의 사람이 맥도 있고 활기가 있단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12: 약을 예. 한번 더 써가지고 좀 공고히 하려고 예. 예약하는 전화를 드립니다.
0: 예,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계됐습니다. 예,
12: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3: 그 진주의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뭐 발이 두드리고 언데 많이 아팠는데 저 그러니까 최영리 선생님한테 가서 치모 맞고
0: 예.
13: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13: 그래서 한 조정을 더 하려고 지금 전화합니다.
0: 예, 실험 넣으시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1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4: 예, 저는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4: 예, 머리가 휘하고 그래가지고 예,
0: 예.
14: 한번 더해서 허리를 좋아가지고 지금 공고 치료하기 위해서 한번
0: 예, 예.
14: 예약하려고.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4: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5: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15: 저는 그 박윤덕 주인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네. 치료받습니까?
15: 아, 제가 혈압이 그냥 이게 막 넘어가고 저혈압이 자꾸 100 넘어가고 이래서
0: 아, 높구만요.
15: 아, 예, 박윤덕 주인이사 저기 중약을 쓰고 침도 맞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서서 기본상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돼 있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15: 예. 예. 그래서 또 저기 치료를 하던 날 계속 또 치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오전에 오세요. 예.
15: 네. 알겠습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네.
0: 안녕하십니까.
16: 예. 여보세요.
0: 예.
16: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16: 네, 저는 그 여름에 돌아가고서 궁서 막 바람 맞았는지 그 다리 있잖아요. 발을 올리지 못하고 막 잘 때도 아프고 해갖고 자지 못하는 게 그 강철수 주임이 있잖아요.
0: 네.
16: 강철수 주임한테서 그 치 맞고 치료한 게 정말 뿌듯한 게 그 다리는 지금 다 나았습니다.
0: 네.
16: 효과 영 좋습니다.
0: 네.
16: 근데 요즘에 그 무릎이 지금 좀 불편한데 걸을 때는 무릎이 아프고
0: 예,
16: 예. 오늘에 그 무릎 후가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0: 예, 됩니다.
16: 될까?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6: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7: 예.
1: 네.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7: 예. 예, 저는 이 머리가 지금 어지럽고 허리 다리 아프고 머리에서 귀에서 자꾸 소리 나요.
0: 그래서 예, 예.
17: 저기 그런 조진 선생님 배웠어요. 조진 네. 배워서 치료받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이제는 귀에서 전나는 것도 좀 죽고 그다음에 머리에서 전나는 것도 좀 죽어요.
0: 네.
17: 그래서 이럴 때 좀 더 치료받으려고
0: 네.
17: 저기 그런 예약합니다.
0: 네, 그러면 내일로 합시다.
17: 예, 조진 선생님
0: 봅니다. 예, 예, 예.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예.
1: 남자 나봤습니다. 여보세요.
18: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8: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저 감기 와가지고 기침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이열도 나고 막 식은땀나 해가지고 진료소 가서 땡기란 말인데 효과 없는데 이게 다른 사람 저기로 바창호 주임한테서 뭐 이렇게 잘한다 해서 가셨는데 효과도 예. 많이 좋고 하는데 기침 아직도 로도 안 됐습니다.
0: 예예. 예.
18: 기침도 보이려고 한.
0: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18: 아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예. 예, 예.
18: 예, 수고하셔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0: 네, 예전입니까?
0: 예, 맞습니다.
20: 예, 나는 예, 원장님 저 환자인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 귀가 소리가 윙하고
0: 예.
20: 밤잠 제대로 못 자고 그랬는데 한 두세 번 예, 원장 선생님도 저 침 맞고 약 먹고 이렇게 좀 많이 나았습니다.
0: 예, 예.
20: 그래서 이걸 전선생님 약을 한번 더 계속 써보려고합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놓고 예, 오세요. 예.
20: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0: 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에, 내가 아직까지는 심뇌혈관에 질병이 왔다 하고 말이죠. 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예.
0: 늘상에 다음과 같은 증세가 있을 때 예. 꼭 이런 말이죠. 예, 전문가가 오셨을 때 확진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가슴이 늘상 말이죠. 압박감을 느끼고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감이 나고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상 가슴이 개워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플 때 있습니다. 이 아픈 증세가 또 환자분들마다 또 틀리는데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로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왼쪽 팔로 또 어떤 분들은 아래 턱까지 마저 방사성이 통증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말죠. 예, 호흡곤란이 느끼게 되는데 숨이 차다 합니다. 환자분들이. 예, 이 어째서 숨이 찬가 도대체 호흡도 질환으로 그런가 그러지 않으면 예, 심혈관 질환으로 그런가 이걸 말이죠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 우리 관찰해 봤지만 내가 확진 못 받았는데 머리가 늘상 말이죠 어지럽거나 예, 무겁거나 심지어는 아프거나 예, 아까 환자분들은 말씀 맞다나에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거나 심지어는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0: 에, 이런 증세를 보일 때는 꼭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특히 전문가 선생들이 진찰을 받아야 확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밝히고 확진을 해야 치료수단이가 명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 당연히 치료 효과가 좋게 되죠. 예.
1: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전주 경종교양회의가 8월 12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금평 당 건설 사상과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전형 사례를 거울로 삼아 방관자 자세를 견결히 버리고 마비 사상을 타파하며 눈앞의 사례 경정을 영혼을 울리는 사상적 각성으로 전화해 실적관의 기준을 바로잡고 당성 수양을 단련하며 규를 최저선을 엄수하고 청렴한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며 자각적으로 이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속 있는 실적을 냄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견강한 작품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호위원회 주임 최영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종교양 특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 론述를 제기해 누구를 위해 실적을 수립하고 어떤 실적을 수립하며 무엇에 의거해 실적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 리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사업 창업하는 데 사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터득하고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정치적 요구에 맞춰 전형 사례에서 깊은 교훈을 섭취하고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 정치 자각,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인솔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초심이 바르지 못하고 당성이 순결하지 못한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당에 충성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상 토대를 1층 튼튼히 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첫째 신분은 공산당원이고 첫째 직책은 당을 위해 사업하는 것임을 시종 명기하면서 자각적으로 개인의 추구를 당의 초심 사명에 융합시키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주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당을 위해 직책을 다하고 당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당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지도 간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내포된 정치 품격, 가치 추구, 작품 지조를 깊이 터득하고 당성 자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하며 집정 좌표를 바로잡고 직책 리행 준칙을 명확히 해 사상의 먼지를 1층 씻어내고 정신 경지를 제거하며 도덕 수양을 단련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덕성과 인품을 함양해야 합니다. 담력의 해악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속의 적을 항상 물리치며 작은 일과 사소한 절차에서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사상 경지를 제거해 시종, 덕을 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청렴을 지킴으로써 도덕의 방어선을 넘지 않고

규율의 붉은 선을 건드리지 않으며 법률의 최저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을 리탈하고 대중의 리익을 해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대중을 마음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공복정회를 일층 두텁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은 신시대의 확고한 도리라는 것을 깊이 터득하고 당면 경제 형세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경제 운행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깊이 분석하고 정신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으며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며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공략전을 치르고 하반기 결승전을 잘 치름으로써 연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민생 실세를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며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분야의 공공투입을 힘써 확대하고 양로와 육아, 건강, 의료, 문화, 관광 등 민생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촉진하며 열 공급, 부동산 관리, 환경 정돈, 식품, 약품 안전 등 초점,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을 잘해야 합니다. 신소문제 집중 해소 전문 행동과 민생 분야 신소문제 집중 치리를 깊이 추진하고 각종 자원을 집중해 어렵고 복잡한 사건, 중점 사건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대중의 이익을 갉아먹는 작은 부패를 엄중히 타격하고 대중의 이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 대중들이 깨끗한 기풍이 바로 곁에 있고 공평정의가 눈앞에 있음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결책, 규정 위반 결책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민주를 발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도부 의사결책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대사항의 결책, 중요 간부 임면, 중대대상 배치와 거액자금 사용은 반드시 집체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개인 독단이나 림시제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규칙과 결책 절차를 제멋대로 간소화하거나 변통해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 특점,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발전의 주공 방향을 명확히 하며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경영 모식, 새 동력 발전을 추진해 차별화 발전, 특색으로 승부하는 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매사에 공심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심에서 출발해 고려하며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해 리익 교환이나 리익 수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사리도모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리익 집단,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조종자나 보호 우선이 절대로 되지 말고 시종,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해이하며 난관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실속 있게 일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사업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당 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찰하고 성당이 사업 요구를 실시하는 것이든 대상을 계획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든 모두 하려면 가장 잘하고 겨루려면 앞자리를 다툰다는 마음을 가져 더욱 많은 사업이 전성에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난관 공략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대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하며 투자 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관광 새 전경, 새 경영 모식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유휴 토지, 미완공 건물, 비어있는 공장 건물 등 기존 자산을 활성화해 난제 해결의 실제 성과

0: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업 열정을 북돋워야 합니다. 업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며 이미 결정한 일은 즉시 행동에 나서고 이미 포취한 사업은 단단히 틀어지고 신속히 처리하며 장기 임무는 끝까지 주시하면서 이미 확정한 목표 임무를 실속 있는 발전 성과로 전화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연길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부비서장, 주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단위와 부분적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 일부 주소속 고등학교와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아래 개방의 기세로 지능의 날개를 이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전조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했으며 증가률은 전성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아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무역액이 전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눈부신 성적은 장기간 꾸준히 축적한 결실이며 전조 상하가 연변 개방을 심층 추진하며 쏟아온 노력의 열매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전조 상하는 1급, 2지, 3구 발전 좌표를 정조준해 연변의 독특한 지역 위치 가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에 적극 참여하며 두 시장, 두 자원을 잘 활용해 대외 개방의 질과 능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대외 통로를 꾸준히 확충하고 립체 교통망을 완비하며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통상구 통관 편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개방 플랫폼을 강화해 국내외 자원 요소를 흡수하고 집결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장성극을 공고히 하며 자동차, 해산물 등 수출입 특색 산업 사슬을 키워 전 세계에서 사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연변은 전국 전성 차원의 개방 발전 대국 속에서 자체의 독특한 지위를 확고히 파악하고 최전선 의식과 개방 의식을 더욱 강화하며 1대1로 공동 건설에 깊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동북아를 향한 개방 교두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개방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전면적 개방 구도를 빠르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변의 책임을 보여주고 연변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0: 주인대 대표이며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리사장인 리홍민은 식품업종에 33년간 종사하면서 회사를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종합성 식품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업 초심을 지키고 품질을 생명선으로 삼으며 실천과 담당으로 인대 대표의 책임과 사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생산 흐름선이 전력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해낸 연변 특색 식품들이 해외 시장으로 발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33년 발전 도정을 걸어왔습니다. 기업은 초창기에 소규모 생산을 하던 데서 오늘날 부지 면적이 13,500평방미터인 현대화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업 제품은 8가지 품목 200여종에 달하며 위협식품 장백상 백초원, 한해 케이크 등 여러 자체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인대 대표로서 저는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 보장을 둘러싸고 적극 거는 헌책해 지방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발전에서 저는 고품질 발전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종업원 보장 전 사슬 보장 체계를 완성하며 전문 인재 대여를 안정시키고 식품 안전 관리 통제를 엄격히 하며 약식 동문 분야를 깊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가공 산업에 의탁해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향촌 진흥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변에 뿌리내린 30여 년간 리홍민은 시종, 기업을 이끌고 공익 초심을 지키며 향촌진흥, 재해구조 지원 등 여러 가지 공익사업에 주동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왕청현이 홍수재해를 입고 재후 복구 건설을 전력 추진하는 관건적 단계에 리홍민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리행했습니다. 그는 광천수, 빵, 과자 등 생활물자 240 상자를 긴급 조달하고 제때에 재해지역 물자 접수 지점에 보내 재해지역 대중들의 과도기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리홍민은 또 기업이라는 대가정도 정성껏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행복을 첫자리에 놓고 기업 문화 구축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로임, 사회보험, 휴가, 승진 등 전사슬 보장체계를 건전히 해 종업원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인사부 사업일꾼 장파입니다. 기업 종업원으로서 우리의 행복감은 아주 높습니다. 기업의 여러 책임자들이 종업원들을 매우 관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자들은 가정 방문을 조직해 방조하는데 종업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관심하는 동시에 리홍민은 성실신용 경영 최저선을 견지하면서 원료 구매에서 판매 후 보장에 이르는 전사슬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기업 제품은 이미 연속 15년간 유럽, 아메리카,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등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천혜의 생태 자원에 의탁해 리홍민은 약식 동문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인삼, 귀버섯, 사과배 등 현지 농특산물의 정밀 심층 가공에 힘을 기울이면서 제품의 정밀화, 건강화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 식품 가공을 조선족 민속문화, 문화관광체험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연변 문화관광 핵심 기념상품을 만들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며 향촌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리홍미입니다. 인대대표는 민의를 잘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저는 직책 리행 사명을 명기하고 장인정신을 지키며 특색식품 연구개발을 깊이 추진하고 취업 안정과 민생보장 책임을 짊어지며 연변 미식 브랜드를 더 빛내겠습니다. 기업 고품질 발전으로 전조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제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내외 시장을 넓히며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리홍민은 착실히 실천하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로 연변의 맛을 널리 알리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연변대학 구강의학학부와 부속병원 구강의학중심이 일전 정식으로 현판을 걸고 설립됐습니다. 이는 우리조 첫 교수, 림상, 과학연구를 일체화한 구강학과 플랫폼이 전면 가동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구강의학학부와 구강의학중심이 동시에 설립되면서 교수에서 림상, 과학연구에 이르는 전사슬 관통을 실현해 의학, 교수연구, 심층융합을 유력하게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조 첫 일체화 구강학과 플랫폼의 건설과 운영은 지역 구강의료자원 배치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층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변강 다민족 지역을 위해 현지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든든한 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설립대회가 끝난 후 연변조선족자치조 구강림성의학학회 2026년 제1차 학술회가 소집됐습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왕청팀 대 훈춘팀의 경기가 10일 오후 왕청현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훈춘팀을 상대로 왕청팀은 홈장 우세를 빌어 적극적으로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도 빠르게 경기 상태에 진입해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29분경 왕청팀이 공격 기회를 다잡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점수를 1-0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춘팀은 곧바로 공격을 강화해 왕청팀의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후반 들어 2팀은 계속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왕청팀은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86분경 훈춘팀이 기회를 다잡아 한 골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최종 왕청팀은 홈장에서 훈춘팀과 1-1로 비겼습니다.
1: 연변축구연맹 전 제6라운드 도나팀 대 도문팀 경기 일정이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금희 윤일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고형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나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조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7도, 최저기온 오늘 섭씨 영상 1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적은 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올해 유엔 식량 농업 기구 즉 FAO 농촌 인증 창의 시범촌으로 선정된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과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사촌 두 마을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이 우리 조 상농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네,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손 농촌 주민 수입이 뚜렷이 증가했는 바 인당 수입은 8,831원으로 전해 동기보다 632원 증가했고 증가률이 7.8%에 달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증가률은 전국 전성 평균보다 각각 1.4%포인트, 0.9%포인트 높았습니다. 경영성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량식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한 데다 비닐하우스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한 호재가 겹치고 향촌 관광 열기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에 힘입어 경영성 수입이 농민 수입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지위가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재산성 수입이 비교적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량식 수매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 영향으로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 양도 비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헥타르당 평균 양도 가격이 500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향촌 관광 발전에 힘입어 유효 부지가 활성화되면서 재산성 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전성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주에서 농촌 집체의 자금 자산 자원 정리 단속 사업을 깊이 있게 펼치고 성재산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체 자산과 자원을 대외 양도했습니다. 한편 미등록지 토지 유료화를 엄격히 실행하고 집체 수입을 농민들에게 분배해 집체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로임성 수입 또한 뚜렷이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조는 일자리 제공에 의한 빈곤구제 사업을 잘 추진하고 농촌 노력의 전환 취업을 충분히 흡수하는 토대에서 촌집체가 실제와 결부해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격려해 농민들이 충분한 취업을 실현했습니다. 네, 일전 안도현 영경향이 개최한 산업대상 집중계약식에

옥축발전유한회사와 부지임대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유효자원인 양돈장을 개조 승격해 대상의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투자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네, 이 향정부는 연변주 중어 신에너지발전유한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총투자액이 700만 원에 달하고 69가구를 포함시키는 가구용 분산형 태양광 발전 대상을 유치했습니다. 대상은 농가의 지붕마당 유효자원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며 가구당 설비 용량은 80kW를 초과하지 않고 380V 전압으로 연결되며 전량 개통 송전, 전량 자가 소비, 자가 소비 후 잉여 전력 개통 송전 등 세계 운영 모식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전기료금 부담을 줄이고 대중의 소득 증대 경로를 확장했으며 유효 자원을 친환경 부민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최근 연간 훈천시에서는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참답게 추진해 거주하기 적합하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의 새로운 면모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정비는 향촌 진흥을 추동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훈천시는 줄곧 대중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들어줬습니다. 시당위 시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일선에서 지휘하고 조율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향진촌 촌민소조를 방문하고 대상 건설 현장에서 감독 조사 연구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단점 문제를 찾아냈으며 인원을 통해 정돈 난제를 해결하는 등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승격 행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변경 향촌이 정갈한 주거 환경과 생태 환경을 갖추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훈천시에서는 폐가, 노후, 화장실, 무너진 담장 등 문제 장소 578곳을 철거, 정돈했고 함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법 건축물 2.3만 곳을 정돈했으며 55.5만 연장메터의 도랑 정비 및 보수 잡초 제거 작업을 완수하고 생활 쓰레기, 건축 쓰레기 1.26만 톤을 반출해 향촌 환경 위생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네, 올해 안도현 만보진의 블루베리 재배 기지에서는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연간 만보진에서는 현지의 천부적인 생태자원 우세에 이탁해 정부 선도 농장 참여 농가 수혜라는 특색 산업 발전 경로를 모색해내고 블루베리 규모화 표준화 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종묘 재배, 농장 재배, 시장 마케팅을 아우른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단행간의 육성과 발전을 거쳐 만보진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50여 헥타르에 달했으며 블루베리는 식감이 좋고 시장 인지도가 높아 성내외로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보진 관련 책임자는 향후 특색 재배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사슬 연장과 대중의 다원화 소득 증대 경로를 확장하며 부민 흥촌의 기둥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보다 많은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장기적으로 수입을 누리도록 추동하고 특색 산업 진흥으로 향촌 전면 진흥에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 한 안도의 향촌진흥 새 화폭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 들어 화룡시 남평진 룡룡천에서는 산간지대의 자원 우세에 발붙이고 붉은 고추 특색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룡룡천에서는 우량종 선별 표준화 기지 건설 정밀 관리 보호를 통해 붉은 고추 산업을 대중 소득 증가와 촌 집체 경제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부민 기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특색 산업으로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룡룡천에서는 고추
시험 재배 기지를 플랫폼으로 삼고 천민들을 밭고르기, 이식 경작지 관리 및 보호 등 전 과정의 생산 작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대송들이 집문 앞에서 작업을 거둬들이고 소득을 올리게 했습니다. 또한 시험기지 플러스 농가 모식을 빌고 새 품종의 시험재배를 착력점으로 촌민들이 표준화 재배 기술을 직관적으로 배우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모식은 촌의 유효 토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 대중들이 특색산업의 발전 전망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농업 박물관 전시 체계에도 동시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이는 단순한 마을 선정을 넘어 국제기구가 인정한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실에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이 마을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이 우리 주 삼농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그 도나시 소산 취사촌이 함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농촌 인정 창의 시범촌으로 선정됐는데요. 새 농촌 건설에서 앞장서고 있는 촌민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먼저 두산촌과 소산 취사촌이 이번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1: FAO의 이번 농촌 인정 장의 시범촌 선정은 자연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호,
0: 네.
1: 전통 식문화 계승,
0: 네.
1: 농촌 교육과 관광 융합 발전,
0: 네.
1: 그리고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복합적인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입니다.
0: 네. 네.
1: 두 마을 모두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있는 그런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네.
1: 이번 선정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총 68개의 그 촌이 관련 시범 촌으로 선정되었는데
0: 네.
1: 그중 길림성에서는 4개 촌이 이름을 올렸으며
0: 네.
1: 우리 주에서는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 취사촌이 선곡적으로 선정되어
0: 네.
1: FAO의 그 식량 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0: 네.
1: 예. FAO 시범촌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성립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특별 인정사업입니다.
0: 네.
1: 자연유산과 생물다양성 보호, 전통 음식문화 계승,
0: 네.
1: 농촌교육과

0: 관광융합발전, 그리고 혁신, 과학, 디지털 방식으로 농촌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선도하는 특색 있는 농촌을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네.
0: 안도현 이도 백화진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네.
0: 두산촌에서는 빙설 경제, 온천, 휴양, 민속 체험, 림화 경제를 바탕으로 촌과 기업이 협력하여 고급 민박 군집을 조성하고 전역 사계절 관광 생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 네.
0: 이를 통해 두산촌은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거듭났고 촌민들은 그 지역 내 취업을 이끌었으며 촌 집체 경제 수입이 4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0: 이외 도나시 소산 취사촌이 선정되었는데 이 촌을 보게 되면 녹색 농촌 관광, 싸만 의로 수렵 문화 등 핵심을 특징으로 두 곳이 관광지를 조성했고 유기농 재배, 농사 체험, 건강 양생 및 학술 휴양 견학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촌은 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조트 향촌 등 여러 그 국가급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이번에 선정된 두 촌은 다 자체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이는 우리 주가 그 향촌 진흥을 추진하고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나라 향촌 진흥 전략 과 나아가서는 세계 각시 그 특색 향촌 발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0: 네. 특히 두산촌의 경우 이번 선정은 다능간 농촌 품질 향상, 농촌 미화, 농민 소득 증대를 심도 있게 추진한 데 대한 국제적인 그 높은 인정이며 장백산 일대 및 우리 주 농촌이 삼농 고품질 발전, 생태 지속 가능성, 농촌 문화 관광 심층 융합 분야에서 내놓은 모범 답안입니다.
1: 그렇네요. 두산촌은 장백산과 가까운 마을이죠. 이 소산 취사촌은 길림성과 흥룡강성 경계에 위치한 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0: 네. 두 마을은 완전히 다른 지리적 문화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촌은 장백산이라는 그 동북아 생태의 그 관문 마을로서 보호와 개발 사이에서 그 놀라운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반면 소산 취사촌은 350헥타르의 그 압록강 수역이 만들어낸 습지 생태계를 자랑하며 단풍잎과 동박백로 등 희귀철새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 두 마을은 각각 산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 자산을 활용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생태를 지키며 경제도 살리는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 먼저 두산촌의 발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두산촌의 집체경제 발전 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0: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 지역에 위치한 변백한 농촌 마을로 과거 그 산업 구조가 단순하고 산림 자원 이용 효율이 낮았으며 청장년 인구 유동이 크고 마을이 그 농촌 집체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농촌 활력 부족 등 산간 그 농촌이 그 공통적인 난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두산촌은 자체의 그 지리적 우세, 생태적 우세, 민족문화 우세에 입각해 산업이 흥성하고 생태가 쾌적하며 마을 풍속이 문명하고 생활이 부유한 농촌 지능 그 정치적 요구를 단단히 잡고 농업, 농촌, 농민 세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힘을 쏟아 품질을 높이고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적하던 산골로부터 국제급 FAO 생태시범촌으로 화려하게 변모하였으며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산간마을로 농촌지능 삼농발전에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 전급 집체경제 수입이 4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1: 대단하죠?
0: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네. 생태유산을 경제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1: 네. 네.
0: 두산촌은 장백산이 그 빙설경제, 온천휴양, 민속체험, 리마경제 등 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촌 네. 기업 협력을 통해 정교한 그 민박 집산지를 조성했고
1: 네.
0: 전역 전계절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특히 사계절 문화 관광을 표방하며 봄에는 야생화 감상, 네. 여름에는 피서 체험,
1: 네.
0: 가을에는 수확 체험,
1: 네.
0: 겨울에는 빙설 마을 민속 마을로 변신한 등 그 계절별 특화 상품을 개발해
1: 네.
0: 관광객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계절이죠. 사계절 네. 관광.
0: 그렇습니다. 네. 이 메태사의 두산촌을 보게 되면
1: 네.
0: 삼농사업에서 아래와 같은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우선 농업을 기초로
1: 네.
0: 특색 생태농업을 심층 발전시켜
1: 네.
0: 산간마을이 그 현대 농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네. 농업은 삼농사업이 근본 기초입니다.
1: 네.
0: 두산촌에서는 언제나 생태 우선,
1: 네.
0: 녹색 발전 한선을 주선하면서
1: 네.
0: 과거의 그 일방적인 림산 개발, 분산식 전통 재배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1: 네.
0: 장백산이 우수한 산림 토지 자원에 의거해
1: 네.
0: 림하 집체 생태 농업, 순환 녹색 농업,
1: 네.
0: 특색 브랜드 농업을 힘껏 발전시켜
1: 네.
0: 삼간 그 농업 자원을 완전히 활성화했고
1: 네.
0: 깊은 산이 비옥한 땅과
1: 네.
0: 림해 자원을 그 진정으로 농촌 부흥과 농민 부흥이 그 녹색 미천으로 만들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특히 그 림하 집체 그 축산 재배 체계의 구축은 한무의 그 림지에서 다중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개괄해본다면
1: 네.
0: 장백산 산간 림지 특점에 맞추어
1: 네.
0: 두산촌에서는 림하 산업 배치를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1: 네.
0: 현지 실정에 맞춰 그 림하 중약재, 산나물, 그리고 그 림하 식용균,
1: 네.
0: 생태 과수림, 림하 가축 방목 그
1: 네.
0: 다차원 립체 그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1: 네.
0: 그래요 전통적인 단일 그 밭재배 방식으로부터
1: 네.
0: 임지 공간과 그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1: 네.
0: 그 위에서는 나무,
1: 네.
0: 중간에서는 약재,
1: 네.
0: 땅에는 나물,
1: 네.
0: 지하에는 축산이라는 그 이러한 그 립체적 복합적 농업 생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1: 네.
0: 네. 이에 모든 재배 축산 산업은 엄격하게 유기농 생산 기준을 준수하여
1: 네.
0: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은 전 생산 과정에서 통제되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그 산림 자연 그 생태 환경에 의거해
1: 네.
0: 자연 성장 생태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1: 네.
0: 생산되는 중약재 림하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여
1: 네.
0: FAO가 제청하는 생태 농업 지속 가능 농업 발전 이념에 완전히 부합돼
1: 그렇네요.
0: 그 장백산 특색 녹색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두산촌의 성과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소산 취자촌에 대해 얘기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마 두산촌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소산 취자촌은 물을 중심으로
1: 네.
0: 발전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
1: 물.
0: 마을은 예.
1: 네.
0: 이 마을은 그 2017년을 기점으로
1: 네.
0: 당 건설 선두로 970만을 투자해 그 암로코 휴식곳과 그 암로코 어항
1: 네.
0: 두 대형 관광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1: 네.
0: 예. 암로코 휴식곡에서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10여 종의 꽃이 연달아 피어나 화려한 꽃바다를 이루며 그 고산, 한지, 장미는 그 관광용으로도 활용되고
1: 네.
0: 장미, 과자 등 특색 농산물로 가공되어
1: 네.
0: 재배, 가공, 판매의 그 완전한 산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암로코 어항은 식음료, 숙박, 수상레저를 결합한
1: 네.
0: 종합 관광시설로 관광객들이 그 호수 위에서 산과 맑은 물을, 먼 산과 맑은 물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소산 취사촌에서는 그냥 장미꽃 관상하고 그 장미꽃 말리워서 파는 것을 넘어서 네. 뭐 2차, 3차 산업으로 과자 또 가공할 수 있는 이런 특색 농산물로 하다 보니 재배, 가공, 판매, 산업 그 사슬을 네. 구축했다는 말씀이죠. 네. 네, 이 농업과 관광이 융합 측면에서 두 마을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예, 네. 두산촌은 그 림하 립체 축산 재배 체계가 핵심입니다.
1: 네. 예,
0: 나무 위에는 그 양봉 나무 그늘 아래는 표고버섯과 림화삼 재배.
1: 네.
0: 땅에서는 방목을 통해 그 토종닭이나 네. 흑돼지를 키우는 그 립체적이고 순환적인 예,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예,
0: 특히 가축 배설물을 발효시켜 네. 예,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네. 다시 밭에 돌리는 순환 농법을 도입해
1: 네.
0: 예, 화학 비료 사용량을 네, 획기적으로 줄이었습니다. 네. 네, 두산촌에서는 그 FAO 글로벌 시범촌 건설 기준으로
1: 네.
0: 에, 그 삼아 그 주거 환경 정비,
1: 네.
0: 기초 시설 업그레이드, 마을 풍경 품질 향상, 문화 관광 업태 육성, 농촌 기초 시설
1: 네.
0: 최적화를 전방위로 추진해 에, 낮고 락후한 산촌 마을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네. 에,
0: 그리하여 생태가 아름답고
1: 네.
0: 기능이 완비하며
1: 네.
0: 예, 업태가 풍부하고 그 화목하고 문명한 현대화하고 아름다운 네, 농촌을 건립하였습니다.
1: 네.
0: 네. 우선은 그 전역 그 주거 환경 정비로
1: 네.
0: 예, 마을 환경이 예, 완전히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두산촌에서는 예, 체계적인 그 주거 환경 향상 공사를 추진해
1: 네.
0: 촌이 그 도로 포장,
1: 네.
0: 정원 미화, 그 담장 정돈, 예, 배수로 정비를 완료해
1: 네.
0: 모든 가구가 포종도로에 급접하고 거리마다 그 깔끔하게 그 정비되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농촌 화장실 혁명,
1: 네.
0: 생활 쓰레기 분류 수거,
1: 네.
0: 예, 오염물 집중 처리 사업을 추진해
1: 네.
0: 그 마을 청계 활동을 예, 상시 전개해서 무질서한 물체의 적치, 허물어진 담벼, 예, 잡초더미 등 농촌 그 고질병을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1: 네.
0: 예. 동시에 그 조선족 민속 특색을 결합해
1: 네.
0: 민과 유백을 통일적으로 수리하고 특색 민속 정문을 조성하며
1: 네.
0: 그 조선족 전통 건축 풍모를 보존하고
1: 네.
0: 장백산 산림미학을 융합하였습니다.
1: 네.
0: 예. 그래야 그 가구마다 풍경이 있고
1: 네.
0: 마을마다 독특한 풍모가 있으며
1: 네.
0: 사계절이 그 아름다운 그 계절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농촌 발전 구도를 형성해
1: 네.
0: 예, 깨끗하고 정돈되며
1: 네.
0: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목표를 예, 실현하였습니다.
1: 네.
0: 예, 다음 유후 자원을 예, 활성화하여
1: 네.
0: 그 방치된 오랜 그는 그 농촌 집을 예, 지부의 민박으로 예, 변화하였습니다.
1: 민박으로 개변했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예, 과거 인구 유동으로 예, 빈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네.
0: 두산촌에서는 촌 집체 경제 기업과 합작하여 촌민들이 그 주식에 가입, 통일 위탁 관리 등 방식으로 마을 내 유효 농가 낡은 정원 유후 주택지를 활성화해
1: 네.
0: 조선족이 그 특색 고급 민박, 산림 양생 정원, 농촌 테마 료관을 일괄 조성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하여 본래 방치되고 폐허가 된 낡은 주택을 관광 접대, 민속 체험, 양생 숙박이 핵심
1: 네.
0: 호텔로 삼아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예, 이를 통해 잠든 농촌이 그 자산을 활용하고
1: 네.
0: 마을 환경을 미화하는 동시에
1: 네.
0: 그 대량이 문화 관광 산업을 위 그 일자리를 그 새로 만들어 농촌에 그 지속적이고 그런 수익원을 공급하며
1: 네.
0: 유후 자원이 자산으로
1: 그렇죠.
0: 그 농촌 공간이 발전 공간으로 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공중 편의 시설 완비로 농촌 서비스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1: 네.
0: 두산촌에서는 집체 경제의 그 발전 장대에 의거해
1: 네.
0: 마을 공중 건설에 꾸준히 수익을 되돌려
1: 네.
0: 농촌의 기초 시설 약점을 보충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농촌 관광 문화 광장,
1: 네.
0: 민속 전시관,
1: 네.
0: 주민 활동 센터,
1: 네.
0: 농촌 주차장,
1: 네.
0: 관광객 서비스 센터,
1: 네.
0: 공중 휴식 그 경관을 건립하였으며
1: 네.
0: 전기, 물, 난방, 인터넷, 안전감시 등 기초시설을 전면 보완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그리고 농촌 공중 서비스, 휴식 네. 서비스, 공공 서비스, 네. 민생 서비스가 전방위로 업그레이드돼 농촌의 기초시설이 빈약하고 네. 공중 서비스가 부족한 옛 모습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네.
0: 네, 주민들은 편리하고 완비화된 농촌 그 현대 생활을 누릴 수 있고
1: 네.
0: 관광객들은 쾌적한 양질의 농촌 관광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소산 취사촌은 녹색 농촌 관광 문화를 특색으로 삼았습니다.
1: 네.
0: 암로코는 30여 종의 그 민물고기를 양식하며
1: 네.
0: 년간 민물고기 생산량이 약 20만 건에 달하며
1: 네.
0: 예, 수산업 년간 생산액이 1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0: 이것은 예, 단순한 어업이 아닌
1: 네.
0: 관광과 결합된 체험형 어업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예.
0: 또한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휴양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주민들에게서 그 농촌생활이 진정한 매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서산지자촌에서는 암로코를 이용한 민물고기 결합한 체험형 업 발전 유기농 재배 농사 체험 정말 그 천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 정황 어떠합니까?
0: 예, 두 마을 모두 주민 참여형 발전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1: 네.
0: 두산촌은 마을 전체의 산림과 초원을 평가해 주민들에게 환경 지분을 부여하고 관광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을 배당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젊은 층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귀향 청년 그 창업 지원금을 마련하고
1: 네.
0: 예, SNS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예,
0: 소산 지산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촌민 유수금의 사례를 보면
1: 네.
0: 예전에는 얼마 안 되는 반농사에 의존했지만
1: 네.
0: 지금은 꽃 가꾸기,
1: 네.
0: 물고기 가공 등 네. 관광 관련 업종에 참여해
1: 네.
0: 농사일을 하면서도 예, 년간 6, 7천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예, 촌 지도부는 주민들이 모든 마을 관광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 네.
0: 계절마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까지 두산촌과 소산취사촌 각기 다른 매력과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이번 FAO 동시선정이 우리 주의 삼농 발전에 어떤 거시적인 의의를 가지는지 말씀 주실까요?
0: 네, 이번 선정은 네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산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 자원을 활용한 성공 모델이 검증입니다.
1: 네.
0: 두산촌이 장백산이 그 산림과 빙설 자원을 활용했다면 소산취사촌은 암로코의 습지와 네. 수산 자원을 활용하였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가 가진 다양한 자연 자산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셈입니다.
1: 네.
0: 둘째는 국제적 인증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1: 네.
0: FAO의 인증은 전 세계 어느 광고보다 더 큰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1: 그렇죠.
0: 이제 두 마을이 그 농산물과 관광 상품은 세계가 인정한 청정 상품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 수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정신호가 켜졌습니다.
1: 네.
0: 셋째는 발전 모델이 그 표준화 가능성입니다.
1: 네.
0: 두 마을 모두 기업 플러스 촌집체 플러스 주민이 협력 모델을 통해 발전해
1: 네.
0: 왔습니다.
1: 네.
0: 이 구조는 우리 주의 그 다른 농촌 지역,
1: 네.
0: 특히 산지나 기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그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넷째는 향촌 지능이 방향성 재정립입니다.
1: 네.
0: 두 마을 모두 전국 그 아름다운 휴가 향촌 등 국내 영예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여기에 FAO 국제 인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1: 네.
0: 연변인 농촌 발전은 단순한 국내 수준을 넘어 국제적
1: 네.
0: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가 향후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행복 지수와
1: 네.
0: 생태 건강 지수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그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1: 그렇네요.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은 더 이상 락후한 공간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산청과 서산취자촌이 도전은 향천지능 전략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연변의 농촌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을이 관광지로 멈추지 않고 살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 네.
0: 두산촌은 장백산이 그 제1촌으로서
1: 네.
0: 그리고 소산취사촌은 전국 가장 아름다운 휴식마을로 각자의 그 브랜드를 구축하였지만 이 면에서 주민들이 그 삶이 윤택해지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 네. 특히 이번 FAO 선정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 FAO는 단순한 그 경제 성장보다
1: 네.
0: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생활이라는 그 4대 차원을 종합평가하였습니다.
1: 네.
0: 두산촌이 생태순환 농업과 사계절 관광, 소산지자촌이 그 꽃길 조성과 전통 어로문화 계승은 모두 이 기준에 부합되는 모범 사례입니다.
1: 네. 네,
0: 두산촌과 소산취사촌이 성공은 우리주 및 길림성이 향촌지능이 우수한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1: 네.
0: 생태 지속 가능 농업 관광 융합 발전 복지 가능
1: 네.
0: 민생 장기적 유지 가능 등 성숙한 그 모델로
1: 네.
0: 중국이 산간 소수민족 농촌 그 삼농사비 고품질 발전이 길을 열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전국과 전 세계에 중국 농촌이 그 녹색 발전 문화 계승 공동 부유의 살아있는 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1: 네.
0: 앞으로 두산촌 소산취사촌에서는 네. FAO의 그 시범촌 건설 성과를 꾸준히 공고히 하고
1: 네.
0: 녹색 농업을 더 강화하며
1: 네.
0: 농업 문화 관광 업태를 더욱 발전시키며
1: 네.
0: 농촌이 그 사업을 최적화하며 농촌 부흥 수입 창출 업무를 확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연변대학 윤철우 박사님과 함께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취자촌이 새농촌 건설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두 마을에서 시작된 큰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향촌지능의 물결 속에서 두산촌과 소산취사촌을 비롯한 우리 주의 모든 농촌마을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기 좋은 터전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